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맞는데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약간 단원융합적인 선지가 있기 때문에. 자, 경상북도예요.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에서 가만히 보면 강원도하고도 되게 비슷한 위도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설마 울릉도하고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묶진 않겠죠? 네, 독도는 네, 울릉군 독돌인데 그 앞에 뭐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아요. 네, 이제는 너무 잘 알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노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북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 군위군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지도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대구의 지도가.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 지도도 바뀌었고, 인구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가 군이 군과 통합이 된 거예요. 군위군은요, 선생님도 여기 아는 분이 여기 출신이신데, 본인의 고향을 막 설명을 할때 상당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뭐 대구 위에 있는데 뭐 주변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인구 규모도 적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실 때 가끔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군위군은 대부분의 인구가 이렇게 노년층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지역이 대구광역시랑 합쳐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점수 계산할 때도 이게 평균 같은 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군위군의 노년층의 그 높은 비중이 대구광역시에 합쳐지면 대구광역시 전체적인 노년층의 비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뭐 중위 연령도 올라갈 거고요. 뭐 노년 부양비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노년층 관련 지표들이 변화합니다. 고령화율도 변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지로도 꾸려질 수 있는데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되게 쉬운 선지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이 과거 달성군이 통합된 사례는 중앙정부 지도로 추진됐어요. 이건 좀 오래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군위군 통합은 정말 최근이잖아요. 최근 군위군이 통합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경우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이 의견을 중앙정부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전달 방향성이 상향식이면서 그리고 균형 개발 방식과 더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도농 간의 지역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대신 또 촐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뭐 관광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시보다 뛰어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이렇게 또 힘을 모아서 상생을 하기 위한 균형 개발의 출발을 여기서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오래된 수능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같은 결이라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2번 문항이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자료의 일부이고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몇차 계획인지를 주요 추진 과제를 통해서 알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고도 경제 성장. 이걸 위해서 기반 시설을 이때서야 조성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지구였어요. 그리고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가 그쵸. 자원이 그 풍부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원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임의 공업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바로 성장 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두 지역이 성장 거점이 된 곳이고요. 이게 바로 1차 계획의 핵심입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였죠. 자, 그 다음, 세계적 국토, 세계적, 환경 친화적, 광역 경제권 형성, 지역 특별, 특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4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4차. 자, 그래서 4차는 2020년, 2000년부터 2020년이죠. 자, 2020년부터 2020년.
자,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 시행 시기에 고속철도 KTX,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라고 했는데, 그쵸? 자, 2004년입니다. 2004년에 고속철도, 그러니까 4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고요. 자, 2번,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 자, 이게 자주 나왔다. 그쵸? 옛날부터 나왔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언제 처음 지정되었다? 1971년. 그러니까 제1차가 시행되기도 전에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네, 이르죠. 너무 쉬운데요. 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역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자, 이거요, 여러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1차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또 X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쵸? 자, 기역은 균형 개발, 니은은 성장 거점이 아니라, 네,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너무 이제 쉽지만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63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 일부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62번하고 63번이 똑같은 연도에 이거는 모평이고 62번은 수능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올해 수능에 이걸 내고 싶어. 뭐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했으면 수능에서는 너무 쉽게 답을 맞췄겠죠. 자,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자, 가를 보시면 기본 목표가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효율화가 있어요, 효율화. 그쵸? 이걸 갖추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1차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합, 친환경, 열린, 세계로. 자, 이게 4차죠. 이게 재밌는 게, 9월에도 1차, 4차, 수능에도 1차, 4차를 제시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지금 4차가 좀 더, 명확하게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1차, 4차를 좀 많이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자, 기억을 보시면, 각 기관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건설됐다. 이게 지금 수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평가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2012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기간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자, 니을 보시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기역, 니은 둘다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이게 수능에서 답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죠. 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 그러니까 9월 모평도 수능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64번이고요. 2021학년도. 이제 점점 더 각오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슬로우시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로우시티는요, 잠깐만 보시면, 이 슬로시티 운동,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며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전통문화 보존을 바탕으로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느리게 살기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로시티는 슬로푸드도 있어요. 천천히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 그 지역 특산물들을 이용한 지역 고유의 음식들, 이걸 슬로푸드라고 하는데, 보통 슬로시티는 슬로푸드도 있고요. 그리고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없게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제1호 슬로시티가 전남 완도군 청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능 다 끝나고요. 대학생 되셔서 초봄에 한 3월 초에 여기를 가시면 유채꽃이 아주 그림처럼 막 만발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 가기가 어려워 선생님도 딱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림 같습니다. 여기 막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자주 갑니다.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죠. 네, 전북이. 그리고 전주시 한옥마을인데, 선생님은 여기는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가는 것 같은데, 이 전주시 한옥마을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뭐죠? 슬로시티의 마스코트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 달팽이 표지판이 있다? 거의 슬로시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슬로시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랑 다르게,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청산도하고 전주 한옥마을은 자주 나오니까 조금

보시면 되고, 슬로시티가 어디 있는지 외우는 거는 네, 조금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사례 중에 한 군데가 나온 거고요. 여기가 지금 슬로시티였는지 아닌지 몰라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천군 한산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여 한산모시, 한산소국주 등 한산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이 보기들을 그냥 각각의 선지에서 또 적용시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사례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슬로시티 그 자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억 선지를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 슬로시티죠. 이것의 사례 많다고 했고요. 그중에 이 보기에서는 네, 전주를 들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주가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 2021학년도 학력평가가 출제될 때는 당연히 맞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정답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5년 연말인데요. 이때 안타까운 소식.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 재인증에 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전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맞았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한상면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는 이제 경사도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좀 함께 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니은이 심화되면요,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라는 선지가 있는데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위 연령은요, 고령화 수준, 그 지역의 인구 구조가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 지역의 인구를 0세부터 가장 고령순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고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중위 연령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중위 연령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탁월하게 나타나겠죠. 자, 디귿. 자, 이 지역이 다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10년 이상 비어있던 건물에 독립서점, 사진관, 카페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앞에서 철거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배웠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10년 이상 비어있었던 건물 그 자체를 기능만 달리해서 이용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였죠? 네, 수복 재개발이었습니다. 철거 재개발은 이 건물 아예 해체를 시키는 내용이었겠죠? 자, 리을, 지방 소멸.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것을 위해서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면 안 되고요. 네,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더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기역과 니은. 네, 정리해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시티 네, 변화 양상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간 불평 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주제를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이걸 계속 다루고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균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1960년대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향식 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되지만 어떤 지역은 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의 핵심 기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요. 인구 50% 이상 집중돼 있어요. 일자리 50% 이상 집중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 GDP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핵심 기능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는 뭐50% 아래 쪽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자리, 특히 일자리, 이런 게50% 이상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과 교통혼잡 등의 직접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도, 네,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인구나 기능들을, 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려 1980

80년대,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이 제일 처음 시행된 그때부터 수십 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 침체, 인구 유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빈집 문제 뭐 이런 거. 자, 특히 도시와 농촌 격차. 뭐 이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래서 이것도 이촌향도의 결과고요. 도시와 가정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산업화, 도시와 가정에서 이촌향도의 결과로 농촌에서는 고령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 격차도 커져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소득 격차예요. 그래서 농촌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지고 있으니까 농촌의 소득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소득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소득 대비 농촌의 소득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의 소득 증가분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 나온다. 소득 격차의 폭이 커진다. 이러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촌락의 정주 기반을 강화시키고 뭐 농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화 전략들이 있잖아요. 장소 마케팅이라든지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뭐 지역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 65번 202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가장 최근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역 불균형. 자, 그러면 잠깐 끌어가 볼게요. 자, 기역은 수도권으로의 역류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역류효과 정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인구와 기능들이 핵심 지역으로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거기에 막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야.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간 불평등 커지는 거야. 어디는 넘쳐 흐르고 어디는 너무 적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여러분. 자,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 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도 12%, 자본도 12% 이렇게 있어야 균형적인 거죠. 근데 인구와 경제력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200만 인구 중에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강력권 형성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죠? 뭐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 울산, 뭐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잇는 그런 초강력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충청권에서도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고 호남권에서도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읽고 오겠습니다.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자가 많다. 이건 약간 인구 파트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충청권이 어쨌든 그래도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에 비해서는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에서 인구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인구하고 조금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디귿은 니은보다 권역 내 인구 1위 도시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 자, 이거를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자, 충청권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거 다 포함하는 게 충청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은 단연 대전이겠죠? 인구 150만 명이에요. 자, 2위가 어디냐? 청주입니다. 교육의 도시 청주. 8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자산업이 발달한 천안, 70만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을 가보시면, 호남권은 여기도 당연히 1위가 광역시겠죠? 광주광역시입니다. 여기도 150만 정도 돼요. 근데 2위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슬로시티, 전주거든요.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3위가 익산이랑 여수랑 순천. 되게 비슷할 거예요. 아마 28만 정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도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좀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도 집중돼 있고 좀 활성화, 특히 충청남도 쪽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호남권은, 그러니까 농업 중심 사회였을 때는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거기 얼마나 곡창지대야. 너무 먹고 살기 좋았지만, 처음에 산업개발이 이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치중되면서 소외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150만 명 정도 되지만 다른 지역은 인구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광주를 제외하고는 인구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엄청 2, 3위 보시면 거의 차이도 안 나죠. 근데 여기는 1위와 나머지 이제 도시들이 차이가 쑥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귿은 니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차이가, 네, 큽니다. 정답이 5번이었어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떨리는 거지. 아, 수능이야. 수능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굳건하게, 정답을 처리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을 잘, 교훈 삼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요거 간단하게 볼 텐데요. 아마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실려 있을 내용입니다. 시도별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 그리고 환경 불평등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게 이 주제에 그 공간 불평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예요. 자주 나오는 자료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다룰 자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지금 시도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전력을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해요. 자기들이 쓰지도 않을 전력을 생산을 해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은요, 생산에 비해 소비를 더 많이 해요. 그럼 보세요. 이 전력이라는 건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뭐 산업 분야, 가정용, 뭐 상업용 다 쓰이죠. 쓰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는 거의 생산을 안 하지만 사용을 엄청 많이 하죠. 이 갭이 제일 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이득은 다 취하는데, 환경 오염 측면에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력만 쓰기만 한 거예요. 생산을 하는 지역이 환경 오염이 됐겠지. 이걸 감내했겠죠. 자기들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 환경 오염, 환경 문제는 감내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이에요. 충남에 엄청 큰 화력발전소가 많아요. 태안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당진, 이런 그 화력발전소가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반 정도밖에 안 써요. 대신 환경 문제, 이건 또 감내를 해야 돼. 이게 바로 환경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정작 생산을 안 하면서 써서 소비를 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적 이득은 여기서 다 취하고, 여기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특히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60% 정도 되잖아요. 이 석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환경 오염 물질이 저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작 이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네, 이득은 가져가고 환경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고, 이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고요. 답글의 내용이 적절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를 건데, 지금 전기요금 차등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유추해 보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방식 대신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요금의 차등을 둘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에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 경기처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은 채 혜택만 본 거잖아요. 발전소 밀집 지역은 시설 입지 반대와 관련한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를 겪고 있어요. 그쵸? 전기요금 똑같다는 거야.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과 경기겠죠. 네, 선생님도 좀 떨리네요. 자, 그러면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답글을 달아보세요. 갑을 보시면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네, 충남이에요. 우리 대부분 화력발전에서 지금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데 충남 지역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력 생산량도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을. 모든 광역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아요. 이건 눈을 뜨고요. 예외를 찾으면 돼요. 자, 바로 보입니다. 부산, 인천. 그쵸? 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모든 이런 거 나오면 딱 보시면 돼요. 예외를 찾으면 돼요. 병,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의 브릿지로 환경 불평등이, 네, 그 얘기잖아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정을 보시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기요금 단가가, 네, 상승할 수 있겠죠.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뒤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기출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는 스스로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요. 이번 단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4번째 강의였고요. 우리는 25번째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4단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관련된 문항들을 3시간에 걸쳐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안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 또 이제 성불평등 빈곤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신 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왜 틀렸는지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용도로 이 강의를 활용했을 때 더욱더 여러분에게 큰 효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서 하셔서 문제를 꼭 먼저 풀고 올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화면에서 요 3번입니다. 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은요.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빈곤의 유형 파트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꾸준하게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원래 요 22학년도, 23학년도까지는 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 말은 결국에 요 세 주제가 각각 다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두 문항, 한 문항으로 지금 문항 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여기 성불평등 요 파트가 가장 최근 6월, 9월 또 수능에서는 출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평가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빈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좀 최근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챙겨두신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을 우리 교재 기출엔플러스에 나와 있는 자, 154쪽이죠. 이 파트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번

입니다. 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 이 소수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개념, 이름이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 수가 적으면,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은 무조건 소수자겠거니. 라고 하는 선택지로 많이 물어보죠.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에서도 많이 보겠지만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은 수의 비례, 집단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챙겨줄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27번인데, 자, 무엇, 무엇, 무엇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주어 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혹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다 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학이나 취업 등의 혜택을 준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할당제. 특정 인원을 일정 비율을 무조건 그 차별을 받아왔었던 그 집단을 우선적으로 뽑게끔 하는 할당제, 아니면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이러한 유형들이 대표적으로 적극적 우대 조치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편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 즉,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다. 자, 역차별이라고 하는 내용도 선지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3번입니다.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적은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 가지고 오셔야 되죠.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X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34번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시대와 장소와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또 아니었다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다. 자, 이러한 개념들 챙겨 주셔서요.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6쪽입니다. 교재 26학년도 수능 17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34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각국의 A 종교 신자들이, 각국의 A 종교 신자들이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교가 A 종교인 을국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각국의 A 종교 신자들이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국교가 A 종교인 을국으로 다른 사회로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사회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각국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러한 정책,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어요. 한편, 비인종에게는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인종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 정책은요? 앞에서 개념 정리했었던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인종은 각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배 세력과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낙후된 주거 지역에서 모여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 주거 여건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A 종교 신자와 달리 B인종은 여전히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자,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기억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은 지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천적인, 즉 문화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2번의 니은은 수적 열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니은은 요 정책을 말하는 거죠. 요 정책. 요 정책은, 자, 비인종이 각국에서 지금 비인종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를 가해주는 정책이었는데, 근데 비인종은 사실은 각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 열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옳지 않은 서술인 걸알수 있어요. 3번에 기역은 사회적 차별, 니은은 역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역, 니은 모두 다 사회적 차별의 시정을 의미합니다. 4번에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지의 여부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A 종교의 신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서 각국의 A 종교 신자들이 종교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장소,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울국으로 이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자, 요 내용이 4번 선택지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의식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차별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비인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인종의 사례에서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 니은 정책을 실시해서 일부 개선되었지만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요 흐름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의식적 차원,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제도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차원.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35번으로 갈게요. 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는, 자, 외국인 노동자 A라고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행인과 다툼을 겪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A는 각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각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서 A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각국 국민과 달리 A는 정당한 법적 조력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을국 국민인 B는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은 화재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가 대피에 방해가 된다며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B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냈고, 그 결과 을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B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이 법이,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적극적 우대 조치인가요? 요거 적극적 우대 조치 아닌 것이죠. 그쵸? 얘는 그냥 B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청원을 내서 그 결과 을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적 소수자를 더

제도적인 배제, 업무 지침. 정답 1번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바로 그이 법을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읽는 순간 정답을 2번으로 고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2번이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3번의 B와 달리 A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신체적 특성은요, 지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B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언어죠, 언어.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측면으로 A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번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갑곡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자,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인해서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는 내용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5번의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난다. 지금 여기서 장애인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의 사례가 5번 선택지에 부합하냐?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36번이죠? 36번.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27쪽으로 오시고요. 자,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갑곡에서 국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가 을국으로 피신하였으나, 자, 종교적인 측면에 따라서 지금 박해를 지금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을국에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B는요, 병국에서 다수민족에 속했지만, 주류 집단인 소수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다가 전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A는 갑곡에서 선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A는 갑곡에서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 갑곡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되죠? 뭐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종교. 종교죠, 종교. 따라서 선천적인 요인이 아니라 종교, 후천적, 문화적 요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A는 을국에서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뒷부분에 주목했었을 때 후천적 요인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잖아요. 피부색은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하죠. 이번 오답입니다. 3번의 B는 병국에서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병국에서 B는 다수민족에 속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 잘못된 선지인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의 B는 전국에서 적극적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당연히 오답이죠. 이러려면 오히려 B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5번의 A, B의 사례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피부색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민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국적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어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네모네모 국은 네, 소수이지만, 자,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A족과, 자, 소수이지만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A족과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있었다. 자, A족 출신 직업 군인인 갑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빠른 진급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갑은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군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 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늘 거절당했습니다. 자, 갑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중 네모네모국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비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비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비족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종차별까지 받은 갑은요, 네모네모국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고민하였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문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한번 선택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김민정 선생과 함께 기출문제 확인했었던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1번의 기억은 갑의 예기사회화다. 뭔가를 준비하면은 다 예기사회화야? 여러분 정확히 개념 공부를 안한 거야.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금 현재 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속하게 될 사회 집단이나 지위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사전에 미리 습득하려고 하는 사회화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직업 군인인 거잖아요. 현재 지금 직업 군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소속하게 될 집단에서 그 지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학습하는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요 개념이 기억에 밑줄 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그냥 고민하면 다 역할 갈등인 거예요? 아니죠. 역할 갈등은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거야. 역할이 뭔데?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어지는 행동 양식이라고 개념을 잡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역할 갈등이냐라고 해서 니은을 다시 한번 봤더니만은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중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그냥 살아야 할지, 아니면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자신의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 단순한 내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A라는 직업을 할지, B라는 직업을 할지, 성적이 잘 나와서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같은 단순 내적 고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에 갑은 생득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모두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왜냐하면요, 갑은요 A족, 민족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생득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사고로 인해서 지금 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라고 앞에서 제시되어져 있었잖아요? 요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적용됐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A족과 달리 B족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제시문에서 B족은 여기 다수이지만 지배를 받는, B족은 다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다, B족을 수적인 열세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5번에 B족과 달리 A족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A족은 지금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갈게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네모네모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차별을 받았다고 하죠.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갑은 네모네모씨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1심 법원은요,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므로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심 법원은 네모네모 씨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2심 법원은 지금 요 A국으로 이주한 갑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1심 법원은 아니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A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2심 법원의 판결, 2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네모네모 씨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갑은요,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자, 이러려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닌 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요, 앞에서 읽어봤을 때, 갑은 어때요? 갑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차별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의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시문을 읽었을 때 갑은요, 첫 번째로 제가 동그라미 친 여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금 관리직이 되고 싶은데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국 국적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다.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A국 국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두 가지 내용이 적용되어서 니은은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디귿의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다. 2심 판결은 지금 요 갑에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는 갑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기억은요, 요 시민사회죠.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안 된다고가 틀린 표현이죠. 요 시민사회 같은 경우도 어디를 지지하고 있어요?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어져 있는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2심 판결을 시민사회도 동일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지금 갑국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신문 기사 유형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며칠 전 갑국에서는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민자들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자, 비하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국 내 극소수에 불과해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온, 오랜 기간 취업과 임금 등에서 차별받아온 이민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양측의 충돌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발한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했고, 또 오랫동안 지금 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것이 다 영향을 줘서 이민자들,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민자가 아닌 갑국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고 이민자만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강압 수사를 벌이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이것을 그동안 과거서부터 계속 추진해왔었었는데, 이렇게 이민자를 통합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민자들과 각국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에 기억은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 요거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사회적 소수자 파트에서 특징이면서 성립 요건 정리했을 때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뭐였어요? 바로 집합적 정체성입니다. 집합적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그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해서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고 오랫동안 차별받아왔다라고 하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것에 강력하게 사람들이 연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적 정체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다. 이번에 기억에 비해 니은은 정치 권력의 열쇠에 놓여 있다. 저 권력의 열쇠라고 하는 특징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권력의 열쇠에 있다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니은은 이민자가 아닌 각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치 권력 열쇠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회적 소수 집단에 분류될 수 있는 요 이민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선택지. 니은에 비해 기억은 경제적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것도 2번 선택지 권력의 열쇠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기억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권력의 열쇠가 적용되죠. 4번에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차별을 해소한 사례를 보여준다. 요거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요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요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요 워딩만 보고서는 아, 4번이 정답이겠군이라고 접근하시면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문을 좀 디테일하게 살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과거서부터 이 제도를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이 제도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의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의 제시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한 사례다, 세소한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오답인 겁니다. 5번 볼게요. 한 사회 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적으로 우세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만은 제시문에서 각국 내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9번에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택지에서 많이 활용되어졌었던 여기 1번에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집합적 정체성. 집합적 정체성.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열쇠, 다음 3번 선택지에서 경제적 자원 획득에서 유리한 위치, 즉, 사회 소수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죠? 요것을 우리가 권력의 열쇠라고 하는데, 권력의 열쇠. 그쵸?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집단과의 차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식별 가능성. 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적 소수자 파트의 중요한 특징과
또 성립 요건으로서 선택지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셔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도 거듭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회적 소수자, 그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에 비례한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수의 비례하는 개념이냐? 요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적고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은 사회적 소수자고 사람 수가 많으면은 소수자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해드린 이러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성립되어지는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39번의 정답은요, 1번이었고요. 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8번 문항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만 딱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쪽에서 보게 될 빈곤에 해당하는 개념도 같이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자, 교사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해 보세요라고 말했는데, 갑은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인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을은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요것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절대적 빈곤. 네.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은요, 고위직 공무원 임명 시 특정 성별이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요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적극적 우대 조치가 되는 거죠. 적극적 우대 조치이고요.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특정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해야 된다. 할당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선택지 볼게요. 갑은 귀속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죠. 인종이잖아, 인종. 인종이기 때문에 귀속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라고 하는 기억 선택지는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을은 절대적 빈곤의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계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선택지도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병은 역차별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분, 역차별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적용한 것이죠. 오케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는 개념을 역차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디귿 선택지 오답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항들, 뭐 볼륨이 작으니까 매우 쉽겠다. 라고 해서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문항일수록 발문을 잘 읽어줘야 돼. 왜? 발문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두 사례를 종합해서 한쪽 사례만 부각되는 것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 볼게요. 갑국에서는 민속 음악인들이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대중의 사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자, 과거에는 직업을 이유로 차별받았었는데, 오늘날에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을국은요. 을국에서는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 국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병국에서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을국이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에서는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의 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에서는 안 그런데 을국에서는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을국과 병국에서 서로 다른 차별의 양상. 지금 을국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병국에서는 안 받는 형태로 서술이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 장소에 따라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지 않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번 선택지.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된다. 자, 요 내용이 요두 제시문의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합니까? 아닌 것을 알수 있죠. 2번 선택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요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부합하지는 않죠. 3번에 개인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요것도 요 선택지 자체가 최근 사회적 소수자 문제 트렌드에서 많이 적용되는 선지예요. 그러나 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번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요것도 맞는 내용이야. 하지만은 두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리하면은 1번에서 4번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의 뭐 특징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주어진 발문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뭐 부합하는, 요구하는, 종합한 결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우리 앞에서 개념 정리했었던 내용이에요.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뭐다? 상대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시대 첫 번째 사례이고요. 장소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24학년도 수능 8번 문항입니다. 자, 수능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심플하게 출제가 되어졌었던 기출 문항이죠. 자, 사회적 소수자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갑곡에 사는 노인 A는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 장소에서 입장에 제한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노인 A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두 번째, 강제 이주로 3대째 을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3세 B는 을국 사람들과 구분되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을국에서 차별받았다. 민족적, 인종적, 식별 가능성이 적용되어져서 차별받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A는 B와 달리 권력의 열세로 인해, 권력의 열세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A와 B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인 거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A는 B와 달리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다. 여러분, 이 선택지 앞에서도 나왔었던 선택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소수자 트렌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지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에만 부합해서 소수자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준에 동시에 부합해서 소수자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사례에서도 지금 B와 달리가 아니라 B죠. B를 보시면은 민족적인 것, 인종적인 요두 가지 특성에 지금 중첩되어서 지금 차별을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 2번 오답입니다. 3번에 B는 A와 달리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것, 민족이 다르다라는 것, 인종이 다르다라는 것, 이 모두 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에 B는 A와 달리 식별 가능성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노인이나, 나이가 많다라는 노인이나 민족이나 인종 모두 다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답이고요. 5번에 A와 B 모두 귀속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나이가 많다라는 노인, 민족, 인종, 이세 가지 모두 다 귀속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이것도 발문 잘 읽어야 되더라.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 볼게요. 각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죠. 자,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했더니 대다수가 각국 사회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을국은 A민족과 B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B민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임에도 정치 경제 대부분을 장악한 A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자, B민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로 그렇죠?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을곡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는데 B민족의 경우 국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위의 제시문에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죠, 근로자. 제시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요 요인이 지금 중첩되어져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아래 사례에서도 지금 비민족, A민족과 다른 비민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요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져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1번 선택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비민족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많다라고 70% 적혀져 있었죠? 70%? 적용되지 않는 사례인 거죠? 이번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요 내용도 제시문만 놓고 보면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제시문과 연결시켰을 때 제시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3번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요것과 요렇게 연결시켜 주신 내용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4번의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도 제시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의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천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틀렸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례에서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거, 여성, 요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을국 같은 경우에서도 요 민족이라고 하는 거, 여기와 여기, 요게 지금 둘다 선천적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천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수 있어요. 여성, 그 다음에 지금 민족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5번 선택지가 두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냐, 그것 또한 아닌 것이고요. 되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갈게요. 자,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갑은 국민 대다수가 동그라미 종교를 믿는 A국에서 세모세모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갑은 세모세모 종교 신도

친구들과 함께 차별 철폐를 위한 SNS 활동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을은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비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을은 비국의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자,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지금 갑은 A국에서 세모세모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사례에서 지금 을은 B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을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갑은 을과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둘다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또 흑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차별을 주류 집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된다. 3번에 을은 갑과 달리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요 내용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둘 다. 왜냐면 이거를 제기하려면은 이두 사례 모두 다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닌 집단에서 역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 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을은 갑과 달리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과 같은 경우는 종교죠. 종교. 그 다음에 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흑인이라고 하는 거. 종교는 지금 후천적 문화적인 거잖아요. 후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인 반면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선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과 달리 후천적, 을이 지금 후천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갑과 을은 모두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갑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SNS 활동을 통해서 차별 철폐 노력하고 있고요. 을과 같은 경우는요,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료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A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된 아버지 C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 C도 아버지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 제도 뭘까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해주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죠. 오케이. 자, 그래서 C는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안마사가 되고 싶어 했던 비장애인 D예요. D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D가 이 제도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도 본인도 안마사가 되고 싶은데 안마사가 시각장애인만 사회적 소수자에게만 적극적으로 우대해주는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가 아닌 집단에 해당하는 비장애인 D와 같은 경우는 뭘 받고 있다?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됩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고요. 이후 A는 법을 공부하러 갑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또 외국인

외국인이자, 유학 갔으니까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차별을 받게 되었다. 아, 받게 되자 난민 여성으로 차별받아 왔었던 B. B는 누군데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A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법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대표적인 예도 뭐인 거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인 거죠? 할당제. 요거의 요건을 충족해서 입사한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꼼꼼하게 읽었으니까는 꼼꼼하게 선지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B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A는 지금 유학을 갔을 때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A가 지금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차별을 중첩돼서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B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난민이면서 여성으로서. 난민이면서 여성. 동일하게 B도 이중으로 중첩돼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번 선택지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이렇게 적용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B는 C와 달리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B 같은 경우 지금 전쟁 난민, 그렇죠?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C는요. C는 지금 아버지신데 첫 번째 읽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이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D는 뭔데요? 여러분, 막 급하게 막 읽다가, D도 장애인이었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서 D는 뭐였어요? 비장애인,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비장애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요 개념이 주어인 D에 연결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요 설명이 D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A와 D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D가 그랬습니까? D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이렇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 제도,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비장애인 D,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제도로 인해 못하지 않냐? 나 지금 역차별받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누구랑 누가? 유학을 갔다 온 A가.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받아서 입사한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A와 E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4번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5번에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C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적용을 받았어? C는 지금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죠? 그런데 요 아버지 C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한요 제도가 도입되어서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요 화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해서 E가 지금 입사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그 정책에 적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5번 선지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첫 번째 파트, 사회적 소수자 중심으로 문항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아직 우리 교재에 소수자 관련된 문항이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문항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저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는 럭키버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윤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1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정리했었던 사회 변동, 사회 운동 관련된 개념들을 이번 시간 또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문제 다 풀어 오셨죠? 문제 꼭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으면요, 잠깐 멈췄다가 문제 쭉 한번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같이 풀면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단원 전체적인 내용 중에 지난 시간 요 공사번에 해당한 내용이었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대사회 변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소통, 여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현대사회의 변동이 나타났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복합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1번에 사회구조가 단순화되는가? 아니죠. 사회구조는 복잡화되고 또 다원화되겠죠. 2번에 특정 사회에서만 나타나는가? 아니죠. 소통, 여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에서만 나타난다, 오답입니다.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죠. 복합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하기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죠.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에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 변동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내용은 이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5번에 변동의 속도가 빠르고 파급 범위도 넓다. 광범위성, 신속성과 광범위성이죠. 수백 년이 걸렸지만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도달 범위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시문에서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정보 유통 속도를 더 높여야 되는가? 지금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속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폐해가 더 커질 겁니다. 2번에 익명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오히려 이 익명성, 어떤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뭐 표현하고 했는지를 알 수 없게끔 하는 이 익명성을 더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3번에 통일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통일된 정보만을 제공하면은 표현의 자유라던가 다양성, 개성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겠죠. 4번에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얘는 오히려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측면에서의 대책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과는 거리가 멀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5번에 정보의 진위 여부, 진짠지 거짓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출현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더 현재에 가까운 B가 뭐인 거예요? B가 여러분 정보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과거인 A가 산업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A와 B를 찾을 수가 있고요.
1번에는 기억에는 기억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사회인 B가 산업사회인 A보다 더 높다라고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죠. 사회의 다원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오답입니다. 이번에 A는 B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직업의 이질성 정도가 높다. 오히려 직업의 이질성 정도 다양한 직업은요, 산업사회인 A보다 정보사회인 B가 더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가 높다. 익명성 정도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B는 A에 비해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데, B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낮다. 오히려 비대면 접촉,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접촉이 반대로 높죠.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이 높으니까는 면대면 접촉 비중이 낮다라고 말하는 5번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우리 자료 탐구에서 봤었던 내용 꼼꼼하게 잘 정리했으면은 이러한 문제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는 유형인데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갑은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동료들과 대면하며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의 업무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어요.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일을 처리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동료들과 소통을 합니다. 화상회의. 이처럼 스마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택근무 관련된 내용이죠. 바로 가정과 직장의 통합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사회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1번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아니죠. 관료제 조직보다는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이죠. 정보사회에서는.

는요, 뭐 수평적 유연한 구조,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고요. 이번에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낮아졌을 것이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워크,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지면서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더욱 확산됐을 것이다. 요 생산 방식은 어디에서? 산업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생산 방식이죠? 오히려 정보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4번에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 뉴미디어로 대표되어지는 양방향,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5번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의 제약 정도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훨씬 더 어때요? 강화돼. 제약의 정도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거죠. 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의 정도를 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내용이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으로. 자, 요런 문항들이 바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전형적인 내신 출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문항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도 있다가 7번에서 보게 될 문항도 있는데요. 이런 문항들을 충분히 잘 연습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T1식이 갑국의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에 비는 1대 3대 1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자, T1 시기 대비 T2 시기의 증가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오히려 50% 줄었어요. 부양 인구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다라는 거죠. T1 시기 대비 T2 시기 변화하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그다음 노년 인구는요. T1 시기에 비해서 50%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T1 시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자,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요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T1 시기. 그 다음에 T2 시기. 요런 식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시기가 지금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인구의 인구비가 1대 3대 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10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은 2대 6대 2로 바꿀 수가 있겠지. 2대 6대 2.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체 인구를 총 1000명이다라고 한번 가정하게 되면은 2대 6대 2니까는 몇 명씩? 200명, 600명, 200명으로 1대 3대 1로 맞춰줄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일부러 200명으로 한 이유는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를 일부러 200명으로 한 거예요. 왜요? 200명에서 50%가 줄었어요. 200명의 절반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200명의 절반은 얼마예요? 100명이잖아. 그래서 절반 줄어들어서 얼마가 되니까 여기 100명으로 맞춰주려고 얘를 일부러 1000명으로 잡아서 262, 200, 600, 200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600이에요. 그렇죠? 증가율이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또50% 늘어났어요. 200의 절반인 100만큼 늘어난 거니까는 얼마가 된다? 네, 300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1000이다. 1000명이다라고 하는 걸로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확인해 볼게요. 1번에 T1식이 부양인구. T1식이 부양인구는 얼마다? 600명. 피부양인구는 뭐랑 뭐의 합이라 그랬어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피부양인구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600을 뺀두 개. 200, 200 더해서 얼마다?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는 600분의 300인 거죠. 600분의 300 곱하기 100한 값입니다. 같습니까? 아니죠. 둘은 같지 않기 때문에 2번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T 원시기의 유소년 부양비. T 원시기 유소년 부양비는 600분의 200이죠. 600분의 200 곱하기 100이고요. T2 시기의 노년 부양비. T2 시기 노년 부양비는 600분의 300이죠. 600분의 300.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냥 노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 부양 인구를 분자로 해서 분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원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200분의 600인 거죠. 자, 200분의 네, 600이 되는 거고요. T2 시기는요, 300분의 600이 되는 거죠? 네, 300분의 600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큽니까? 분자랑 똑같은데 지금 분모가 더 작은 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적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 이것 같은 경우도 얘가 분모.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T2 시기 100분의 300이죠, 그쵸? 100분의 300이고요. T1 시기는 200분의 200이죠, 그쵸? 200분의 200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아도 여기는 지금 3이 나오고요. 여기는 1이 나와서 그 1에 곱하기 3배 한게 3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요렇게 문제를 푸는 부분들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기본 문제 5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일단 7번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교사가 기업, 사회운동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라고 말해요. 자, 갑은요. 다수의 사람에 의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죠? 사회운동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부분이고요. 을은 공익추구가 아닌 해당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든 해당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집단적,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말하면 사회운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추구에 해당하는 목적만 지녀야지만 사회운동이 된다. 즉, 해당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을 잘못된 설명이고요. 병은요. 여기 한 사람만 옳게 발표했습니다라고 하는 교사의 피드백 때문에 결국에 그한 사람은 네, 갑이 되는 거고 병에도 사회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이 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다? 네, 갑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에 기억은 사회 제도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사회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도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잖아요. 2번에 기억은 사회 현 상태 유지가 아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 상태 유지를 추구하는 사회 운동도 있었잖아요. 현재를 유지하고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고 했었던 보수주의 운동 같은 경우 기억나십니까? 보수주의 사회 운동 같은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2번 오답이고요. 3번의 니은, 이한 사람 옳게 발표한 사람은요, 갑이다. 을이 아닌 것을 알수 있어요. 4번에 가예요. 가는 사회 운동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와야 됩니다.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자, 이 내용만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회운동에 대해서, 사회운동

내용은 맞는 내용이야, 부정적 영향으로서. 근데 여기 틀린 내용이 와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없다인 거죠. 네, 5번의 가해는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정당화하는 신념, 이념을 가진다라고 하는 특징.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그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이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옳은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내용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옳은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운동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까 5번 풀었던 문제 유형보다 조금 더 레벨업된 문항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갑국에서 병국의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갑국의 부양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을국 부양인구와 병국 부양인구의 합과 같다. 즉 갑국의 부양인구라고 하는 것은 을국의 부양인구와 병국의 부양인구의 합과 이두 개의 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을국의 노년인구다라고 하는 것은 갑국의 노년인구와 병국의 노년인구의 이 둘의 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그 다음에 전체 인구, 그 다음에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 다음에 병국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갑국에 지금 부양인구, 지금 부양인구를 가정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유소년 부양비든 노년 부양비든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부양인구를 분모로 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양인구를 일단 얘를 1000명으로 가정해서 보면은, 1000명으로 가정해서 보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양인구가 10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부양비가 40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가 40명이라는 뜻이니까 1000명이라고 하면은 얼마다? 400명이 나오겠죠. 여기 400명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5다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년인구가 15명이라는 거죠? 부양인구가 1000명이라고 하면은 노년인구는 150명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얼마다? 이렇게 1550.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활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부양인구를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100A, 여기는 100B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100A다라고 말하면은요, 지금 여기 유소년 부양비는 30, 노년 부양비 30이 나오죠? 그러면은 각각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도요, 여기 30A, 30A가 돼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100분의 30 곱하기 100,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를 100B라고 놓게 되면은요, 여기는 20B, 여기는 30B. 이런 식으로 해야지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해서 20이 나오는 거고,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30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100A, 100B로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갑국의 부양인구. 우리가 지금 1000명이라고 가정한 요 부양인구.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1000명이라고 하는 요 부양인구는 을국의 부양인구. 을국의 부양인구 우리가 지금 100A라고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국의 부양인구. 얼마? 100B라고. 100B라고 설정했습니다. 이것의 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요식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얘 약분하면 얼마인 거야? 약분하면은

A 더하기 B는 10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을국의 노년 인구. 을국의 노년 인구. 어디? 요거죠? 을국의 노년 인구. 예. 30A는 30A라고 하는 것은 갑국의 노년 인구. 갑국의 노년 인구 얼마야? 150. 이것과 병국의 노년 인구 얼마야? 30B. 이것의 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그럼 얘를 간단하게 30으로 다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은 A는 5 플러스 B가 됩니다. A는 5 플러스 B가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요 A는 5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여기 A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5 플러스 B 더하기 요 B입니다. B 10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은 2B는 5가 돼서 B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다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 할 수, 너무 쉬운 거잖아. 그쵸? 할수 있죠.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거는. 충분히 할수 있죠. B가 2분의 5야. 그럼 B가 2분의 5면은 요 해당하는 B 값을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래서 구한 A 값은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5가 나옵니다. 2분의 15다. 오케이? 요런 식의 과정으로 A와 B 값을 구해주는 게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설에는, 우리 교재 해설에는 이 디테일한 계산은 생략되어져 있는데 아마 생략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접근하는 거지? 좀 놀라셨을 겁니다. 요런 식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식을 세워서 A와 B를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은 각각의 A와 B에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A가 2분의 15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5, 2분의 15, 2분의 15를 넣어서 정리해 주면은 여기가 얼마로 정리가 되냐. 여기가 225. 그 다음에 중간에가 부양인구가 750. 그 다음에 여기가 225. 이런 식으로 여기가 채워집니다. 요렇게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지금 2분의 5를 다 2분의 5, 20에다 2분의 5 곱하고 넣어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지냐? 라고 말하면은요, 여기는 5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여기는 75,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뭘? 갑국의 부양인구. 자, 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750과 250을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여기 225, 을국의 노인 인구, 노년 인구는 갑국의 노년 인구 150과 병국의 노년 인구 두 개를 더한 것과 어떻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채워주시면은 문제를 풀수 있다. 자, 기억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병국의 두 배다. 갑국의 노년 인구는 얼마? 150. 병국은요, 얼마? 75. 그러니까는 요것의 두배 맞죠? 기억선지 옳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니은의 유소년 인구는 을국이 병국보다 많다. 을국 유소년 인구 225. 그 다음에 병국은요, 50. 이렇게죠? 그래서 을국보다 병국이 많다? 잘못된 거죠. 을국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디귿의 병국의 부양 인구는 갑국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 병국의 부양 인구는 250이죠?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요, 400이죠. 그래서 디귿선지도 옳은 내용이다. 리을의 갑국에서 병국 중 총부양비는 병국이 가장 크다라고 그랬는데, 총부양비, 부양인구를 분모로 하고 유소년과 노인인구를 더한 거를 분자로 하는 거. 그럼 여기는 100분의 550이죠. 갑국은요. 갑은 1000분이죠, 1000분의. 그쵸? 아, 1000분의 550이네. 1000분의 550. 그쵸? 그 다음에, 을국은요, 750분의 두 개를 더한 거, 500이죠? 750분의 500이다. 그다음에 병국은요, 250분의 얼마예요?

지금 125네요. 125예요. 병국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아주 어려웠었던 문제이고요. 변별력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조건을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항.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최근 동그라미 시에서는 지역 환경 오염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그라미 환경 지킴이 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규정 및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따라서 기역선지의 기역은 이익사이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냐? 환경 지킴 연대. 그렇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 의지가 반영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 맞습니다. 니은의 기역은 혁명적 사회 운동이냐?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이 환경적인 측면, 지역 환경 오염에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의 부분적인 측면을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성격이지,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죠. 디귿에, 니은은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라고 적혀져 있죠? 다시 말해서,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 맞죠? 환경 규정, 환경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회 운동인 거죠. 그렇죠?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 환경 관련 정책, 환경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리을에, 니은은 공익을 추구하므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익을 추구하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든 그거랑 무관하게 구성원 간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갈등과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 오답입니다. 정답은 기역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서답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입니다. 자,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일자리와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갑은 최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을은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고 스마트폰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지만은 을은 그러기 쉽지 않다. 바로 정보 격차 관련된 제시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시 답안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정보 사회가 되겠죠.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정보 격차. 자, 이런 정보 격차가 되겠죠? 자, 이런 정보 격차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 부가가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으로 이어져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소득 격차로 이어져.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는 출산율이 사회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자, 저출산 현상이네요. 저출산, 네,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B는요,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네, 고령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A, B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 2번에 A, B가 동시에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어떤 인구 감소한다? 생산 가능 인구, 왕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노인 복지 지출이 증가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어떤 부양비가 증가해서 바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개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요. 글로벌 패스트푸드점이 세계 각국에 확산되면서 각국의 전통 음식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는요.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고유 문화와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인 거죠. A는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가나에는 A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있다. A는 뭐예요? 세계화죠, 세계화. 세계화에 지금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차례대로 서술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의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가나에 나타난 차이를 서술해보자, 라고 그랬을 때, 당연히 가는요, 문화적인 획일화죠, 문화적인 획일화. 그 다음에 나는요, 세계화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서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을 볼게요. 자, 가를 봤을 때 동그라미 단체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취지. 나는 네모네모 단체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그랬을 때 사회운동 유형 중 가에는 A가, 나에는 B가 나타나 있다. 가는 뭐가 될까요? 현상 유지와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주의 사회운동이죠. 보수주의 사회운동에 해당한다. B는요, 사회의 모든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이 환경적인 측면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운동이죠. 따라서 개혁적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회운동 같이 써줄게요. 개혁적 사회운동.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를 참고해서 사회운동 유형 AB가 보수주의 사회운동과 개혁적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를 서술해라. 차이. 어떻게 서술하면 될까요? 이렇게. 가에 나타난 보수주의 사회운동은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저항하는 운동이고, 나에 나타난 개혁적 사회운동은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답형 문항 한번 연습해 봤고요.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갑이 공격하면 을이 방어하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이 참인 진술로 공격하면 을은 거짓인 진술로 방어해야 하고, 거꾸로 갑이 거짓인 진술로 공격하면 을은 참인 진술로 방어해야 하는 룰입니다. 표는 공격자인 갑의 진술과 방어자인 을의 진술을 나타낸 것인데, 게임 결과 을은 방어에 실패하였습니다. 단, A는 B에 비해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다. 아, 이걸 통해서 A, B 잡을 수 있겠네요. A가 뭐고요? A가 정보사회, B가 뭐고요? 산업사회인 것을 이 정보를 통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을은 방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갑이 참을 냈는데 거짓을 낸 것이 아니라 을이 똑같이 참을 내거나, 그쵸? 아니면 을이 갑이 거짓을 냈는데 을이 참을 내야 되는데 똑같이 거짓을 냈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결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 다르게 지금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건데, 같은 결로 나왔기 때문에 방어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공격, 갑은요, A는 B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구성원 간 직업의 동질성이 높다. 어때요? 틀린 거죠, 지금? 지금 거짓된 내용입니다. 그쵸? A가 정보사회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면, 근데 방어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1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낮다.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높죠. 2번에 A는 B에 비해 사이버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정보사회가 높죠. 3번에 B는 A에 비해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 오히려 얘는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4번에 B는 A에 비해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높은 특징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5번에 가에 A는 B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어때요, 지금? 틀린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니까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각국의 인구 관련 자료인데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 갑국이라고 하는 것은 A, B 두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주어졌죠? 이들의 공통점 뭐다? 자, 부양 인구를 분모로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부양 인구가 어디가 더 많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부양비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이죠. 자, 유소년 부양비 A가 25라고 나오고 B가 20이라고 나오는데, 갑국은요, 갑국은 어디예요? 20이래요. 20이는 25와 2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B. 저, B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이 부분과 부분 중에서 전체가 더 가깝게 위치하는 부분이 사람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 느낌인 거죠, 줄다리기. 얘가 정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와 각각 떨어진 간격이 일정하면은 여기와 여기의 부양 인구가 똑같다 이건데 이게 정 가운데 있지 않고 B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얘는 2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 갑국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온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부양 인구가 더 많다. 근데 얼마 더 많다? 1.5배 더 많다. 여기는 2만큼, 여기는 3만큼 더 가깝게 떨어진 정도만큼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요 자료를 통해서 부양 인구가 어디가 더 많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표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유분호, 그 다음에 전체 인구 하고요. 지금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 그 다음에 갑국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보다 B 지역이 지금 부양 인구. 지금 확인한 게 부양 인구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100명이다라고 부양 인구를 놓으면은 1.5배 많으니까 150명으로 놓을 수 있겠죠? 갑국 전체는 250명으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부양비가 25라 그랬으니까 25가 그대로 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50이 그대로 오겠죠. 100분의 25 곱하기 100이니까. 100분의 50 곱하기 100이고요. 그래서 여기 175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0이래요. 100명일 때, 부양인구 100명일 때 유소년인구 20명이니까 부양인구 150명일 때는 유소년인구가 얼마가 되냐? 네, 30명이 되는 것이고요.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 100명일 때 노인인구가 40명이기 때문에 부양인구가 150명이면은 노인인구는 얼마가 오냐? 60명이 옵니다. 그래서 총 240명이 온다. 그래서 여기 55명으로 갑국 채울 수 있고요. 여기는 110명으로 채울 수 있고 여기는 415로 이러한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45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기역. 지금 유소년 부양비 정보를 통해서 부양 인구가 A보다 B가 1.5배 많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 조건 동일하게 노년 부양비에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지금 노년 부양비에서 여기 50, B는 40이죠. 근데 A보다 B에 또다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1.5배 많게끔 위치하려면은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44 이렇게 위치해서 4만큼 떨어지고 6만큼 떨어져서 4만큼 떨어졌다. 더 가깝게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와야 된다? 44가 와야 됩니다. 1번 오답이고요.

0: 2번에 유소년 인구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유소년 인구는요, A 지역은 25, B 지역은 30이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건 오답이 되겠고요. 3번에 노년 인구가 아닌 인구, 유소년과 부양 인구 더한 인구죠. A 지역은요, 125죠. B 지역은요, 두개 더하니까 180이죠. 따라서 오답인 걸알수 있고요. 4번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B 지역은요, 자, 240분의 150을 말하는 거죠. B 지역은 240 중에 150이고요. 그 다음에 A 지역은요, 175 중에 100이죠. 175 중에 100만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2.5% 나오고요. 여기는 곱하기 100 했을 때약57.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0에서 14세 인구에 대한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니까 부양 인구와 노인 인구 두개 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얘가 분자가 되는 거네요. A 지역은 얼마다? 25 중에 두 개를 더한 거, 100과 50 더한 150이 되는 거고요. B 지역은요, 30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150과 60 더한 210이 되겠네요.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따라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갑에서 병은 사회운동 A에서 C 중 각각 하나씩을 담당해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갑에서 병이 제시한 사례와 교사의 평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단 ASC는 각각 개혁적 사회운동, 보수주의 사회운동, 혁명적 사회운동 중 하나입니다. 갑의 내용은 일단 뭐냐? 18세기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주도한 근대 시민혁명이다. 자, 이거 혁명적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을은요, 노동조합이 벌이는 노동법 개정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병은 구한말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 지키기 위해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이다 라고 말하니까 얘는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ABC 어떻게 찾냐? 교사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평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A를 담당한 갑은요. 을이 담당한 B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담당한 갑인데 을이 담당한 B의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B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개혁운동, 아, 혁명적 사회운동이 되는 거죠. 혁명적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병은 갑이 제시했으면 적절했을 사례, 갑이 제시했으면 적절했을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지금 보수주의 말하잖아. 얘가 갑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았대.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사의 평가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뭐가 되고요? C가 남아있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다 라고 정리하시면은 ABC 모두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을은 자신이 담당한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했다. 아니죠. 갑을 병 모두 다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오답이고요. 2번에 병이 담당한 사회운동은 혁명적 사회운동이다라고 그랬는데요. 개혁적 사회운동이죠. 네, C와 관련돼서 오답입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성격의 사회운동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A는 보수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운동,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B는 C와 달리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 특정 부분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운동, 개혁적 운동 말하는 거죠. 따라서 C와 달리가 아니라 C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마지막 5번에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바꾸고자 하는 사회운동, 혁명적 사회운동, 즉 B 말하는 거잖아요. B 말하는 혁명적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5번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단원 관련된 내용, 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단원 마무리 파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운영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럭키보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은 꽁달님 그림 중에 하나요.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일어날 기운도 없는 오늘마저 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조각임을 기억해줘. 내가 언젠가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처음에는 막 도입부라 그러지. 주인공도 소개해주고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조연 인물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진짜 재미있는 구간은 그런 이야기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막 겪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잖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어. 이제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짜릿한 구간이지만 그 주인공 입장에선 어떨까? 이런 순간 아닐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너무나 불안하고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구간이 가장 빛나고 재미있는 구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면 제일 치열하게 보냈던 10대, 20대가 내 인생의 가장 짜릿한 누가 봤을 때 아, 거기 제일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 지금이 내 인생 짜릿한 구간이구나.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빛나는 조각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로그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우리 오늘은 새로운 로그를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로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이름 붙은 특별한 로그가 하나 등장을 한다. 근데 얘 이름이 상용 로그인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십진법 세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부터 10까지 숫자를 활용하게 된 이유가 손가락이 10개라서라고 전설적으로 옛날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도 누구냐면 미시십인 로그야.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애는 정의가 미시 10인 로그. 그게 그냥 상용 로그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미시 10이니까 로그 10에 A 이렇게 쓰겠지.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는 애는 보통 어떻게 하지? 그치? 생략한다? 예를 들면 우리 2의 1제곱이라는 표현 써? 안 써? 잘안 쓰잖아. 우리 1을 생략해서 그냥 2라고 쓰지? 예를 들면 제곱 끈 3. 우리 요렇게 써? 안 써? 루트 앞에 숫자? 안 쓰지. 저거 간단하게 루트 3이라고 쓰지. 그래서 만약에 지수 아무것도 안써 있었으면 그거 1이라는 뜻이었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써 있었으면, 그치, 제곱, 2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잖아. 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는 로그 10의 3이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너무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로그라서 밑 간단하게 안쓸 거야. 생략해서 그냥 로그 3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로그 10의 A라는 게 상용 로그의 정의라 그랬지? 그냥 미시 10인 로그가 상용

거야. 근데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mid을 생략해서 log a로 쓸 거야. 요렇게. 그래서 mid 없이 만약에 log가 갑자기 툭 등장을 해. 그럴 때는 mid이 그치, 10이란 뜻인 거지.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로그들 중에서 mid이 10이네. 그리고 나는 그런 애를 생략해서 그냥 예쁘게 로그 A라고만 쓸 거야. 그 우리 상용 로그랑 친해질 수 있게 연습 한번 좀 해보자. 나 로그 10 무슨 뜻일까? 로그 10. 나 mid에 아무것도 안써 있어. 그 얘기는 mid이 10이란 얘기지. 나 우리 mid하고 진수 같은데 우리 그럴 때 뭐라고 부르고 했냐면 그치 1 된다 그랬지. 하나 더. 그 우리 로그 1은 누굴까? 로그 1. 나 mid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0이 생략된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mid이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잖아. 우리 진수가 1일 때는 무조건 그치 0이 된다 그랬지. 그럼 이번에는 로그 1, 10, 100, 1000이야. 얘를 뭐라고 쓸수 있을까? 1, 10, 100, 1000. 로그에다가, 나 우리 10을 예쁘게 쓰면 누구의 얼마? 우리 10이, 1000이라는 애는? 그치, 10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3뭐할수 있어?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고. 나 3으로 뚝 떨어졌어. 그리고 로그 10인데. 우리 로그 10이라는 건 로그 10의 10이지. 그러니까 1 따라서 3이었겠다. 이번엔 좀더 작은 것도 만들어 볼까? 나 로그에다가 뭐 해볼 거냐면, 이번엔 진수가 1, 10, 100, 1000, 만, 10만 분의 1이었어. 10만 분의 1. 나 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식 정리하려고 10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자. 즉, 10에다가, 나 동그라미 지금 몇개 있냐면 5개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 숫자는 10의 5제곱이지. 근데 분의 1이다? 역수. 나 우리 역수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 음수지수였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머리 위에 있는 지수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인 거고. 로그 10은? 그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상용 로그를 해가지고 좀 연습을 해봤는데, 이 상용 로그의 장점이 뭐냐면, 진수 값을. 나 처음에는 1000이라는 숫자를 살펴봤잖아. 근데 로그 1000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로그 이만큼도, 1, 10, 100, 1000, 만, 10만. 로그 10만 분의 1이라는 그 숫자도 간단하게 마이너스 5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큰 숫자도, 작은 숫자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이 상용 로그의 장점이야.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거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그였어. 그래서 수많은 로그들 중에서 mid이 10이네 있지? 그런 애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거고 mid이 10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많이 써서 간단하게 mid 없이 생략해서 로그 a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요 상용 로그가 되게 특별한 점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상용 로그 표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미리 상용 로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다? 근데 이 표라는 게 우리 숫자가 끝도 없이 많잖아. 그러니까 모든 값을 전부 다 표에 담을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요 상용 로그 표라는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진수를 기준으로 1.00부터 9.99까지만 만들어 놓은 게 상용 로그 표야. 그래서 진수 1.00부터 9.99까지만. 근데 저 숫자만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값들을 다 읽어낼 수 있다? 하나씩 해보자. 나 로그 5.16이야. 5.16. 우리 이거를 표에서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서 5.1 읽어주고 끝자리 6 읽어주고. 그래서 5.16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0.712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7126이었어. 근데 이제 그 아래 거 봐야 돼. 2번부터. 나 로그 516이야. 나 우리 516이라는 값은 표에 있어, 없어? 그치, 표에 없어. 그러면 표에 있는 진수는 1.00부터 9.99까지만이거든. 그럼 내가 저 516을 가지고 표에 있는 값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 내가 516은 모르지만 그 516을 어떻게든 쓸수 있냐면 5.16은 표에 있거든. 나 5.16에다가 뭐 곱해준 걸까? 그치, 두칸점 이동? 그러니까 100 곱해준 거지. 처음이니까 한 단계씩 해보자. 그럼 그 얘기는 로그 5.16에다가 우리 100이라는 건 누구의 얼마인 거냐면 그치 10의 제곱이지. 그럼 이제 쪼개보자. 나 우리 로그였는데 진수가 곱하기 형태야. 우리 언제 진수가 곱하기였어? 로그끼리에?
합일대지, 미시 같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그대로 쪼개본다면 앞에 거는 로그 5.16이야. 얘는 표에서 읽을 수 있어. 더하기 로그 밑 안쓸게 10의 제곱이네. 근데 우리 로그 10의 제곱이라는 거이

앞에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고 로그 10에 10이니까 1인 거고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5.16에다가 2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로그 5.16은 방금 전에 구했어. 0.71 이후. 거기다가 뭐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 지금 그치 2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71 26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나 지금 516 계산하고 싶은데 표에 있어 없어? 응, 표에 없어. 그래서 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5.16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5.16에다가 100 곱했어. 100은 10의 제곱이고. 우리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었지. 그래서 그 진수의 곱을 이용해서 로그의 합으로 쪼개주는 거야. 그렇게 쪼개고 났더니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정리가 될 거고, 로그 5.16은 표에 있을 거고, 그두 개를 가지고 더해서 구해주는 거야. 이게 로그 516. 이번에는 로그 0.516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부분은 정리해서 이제 쓸게. 그래서 얘는 2를 더한 값이었지? 그래서 뭐가 됐었냐면 2.7126이었어.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해보자. 로그. 나 우리 0.516이야. 저런 거 표에 없어. 표에 있는 건 누구야? 5.16.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 이번에는 5.16이었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5.16보다 점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앞으로 한 칸. 즉, 얼만큼 이동해야 돼? 10분의 1. 좀더 똑똑하게 쓰자.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이번에는 진수가 곱의 형태니까 당연히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갤 건데. 나 로그 5.16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뚝 떨어지겠지. 즉, 마이너스 1 거기다가 로그 5.16 되겠다. 괜찮아. 요 로그 5.16은 누구였냐면, 우리 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구했어. 로그 5.16은 0.7126이었지. 거기서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1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저 계산 한번 해보자. 그래서 1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음수 나왔을 거고, 0.2874였던 거지.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본 거, 보면 알겠지만, 나 로그 5.16이 기준이었어. 진수가 1.00부터 9.99 안에 들어가는 범위 값을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처음이라 예제 들어서 보여줬는데, 우리 이번에는 일반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로그 A의 값을 구하래. 표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 모든 값이 전부 다 표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표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야 돼. 그 값을 우리 알파라고 부를게. 알파를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대신에 알파라는 값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그 알파라는 애는 표 안에 있어야 되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9.99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었겠지. 그래서 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으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 표현해서 표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유형 6번 한번 연습해 보자. 다음은 상용로그 표의 일부라 그랬어. 위의 표를 이용해서 저 값을 좀 계산을 해 달래. 나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을 봤더니 로그 252고 로그 0.274야. 나 우리 252, 0.274 저런 거표 안에 있어 없어? 없지. 우리 표 안에 있는 값은 진수 1.00부터 9.95까지야. 그리고 특히나 표는 일부를 준단 말이지. 그럼 이제 요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자. 첫 번째로, 나 로그 252인데, 나 252를 한번 쓰고 할게. 252라는 숫자의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 안에 범위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보자. 나 252인데 만들 수 있는 건? 그치, 2.5이지. 거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 처음부터 10의 거듭제곱으로 못 써도 돼. 나 2.5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즉100 곱해야 되지. 우리 100이라는 건 누구냐면 10의 제곱이었겠다. 그럼 이제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끼리 합으로 쪼갤게. 나 앞에 거는 로그 2.52인 거고 거기다가 뒤에 거는 로그 10의 제곱인 거지. 나 요거 맞는지 확인하려면 로그 2.52 좀 크게 쓰자. 로그 2.52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었어. 나 미지 없단 얘기는 미지 둘다 10이 된다는 얘기고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2.52 곱하기 10의 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 로그 2.52야. 표 한번 보자. 로그 2.5 그리고 2 여기 있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구간이었으니까 0.4014. 그래서 얘는 있잖아. 0.4014가 나와. 그리고 이제 뒷부분. 나 머리 위에 있는 거 너무 무거워. 떼굴떼굴. 나 2는 앞으로 떨어졌고 로그 10이야. 로그 10에 10이란 얘기니까 1인 거지. 지금 뭐가 되냐면 더하기 2였겠네. 나이 값이 지금 로그 252. 같은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 나 이번에는 뭐고 해야 되냐면 로그 0.274야. 나 로그 0.274 표에 있어 없어? 표에 없어. 표에 있는 값부터 찾아내자. 나 같은 숫자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표에 있는 숫자니까 2.74지. 근데 그 2.74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한칸 움직였단 말이지. 나 앞으로 한 칸이란 얘기는 1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다시 한번 쪼개보면 나 진수의 곱이라는 거 로그끼리의 합이었어. 즉 로그 2.74에다가 더하기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결국 머리 위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고 로그 10의 10은 그치 1인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써보자. 로그 2.74 일그러 표로 한번 가볼게. 나 로그 2.74야. 표에 있는 범위지? 2.7 여기 있고 그리고 4였어. 나 로그 2.7 그리고 4 나오는 값은 0.4378이겠다. 그래서 0.4378에다가 나 여기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왜 굳이 그때그때 계산을 안 했냐면 나 얘네들 어차피 통째로 계산해야 돼. 지금 그두 개의 값을 결국에는 더해야 되지. 그래서 앞에서 뭐 나왔었냐면 0.4014에다가 2 나왔어. 나 여기다가 뭐 더할 거냐면 0.4378. 거기다가 마이너스 1할 거야. 그럼 나 2하고 마이너스 1만 먼저 계산할게. 그거 지금 1 나왔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거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두개 더하려고 나 세로식 쓰자. 쟤 갖고 오면. 0.4014 둘 더해줬어. 나둘 더하니까 12 됐고 9 됐고 38.0이었네. 나 1에다가 0.8392 더해줄 거야. 그러니까 1.8392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1.8392가 정답이 돼주면 되겠다. 1.8392.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했는지 과정만 한번 다시 보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구해야 되는 값이 두 가지야. 하나는 로그 252, 다른 하나는 로그 0.274. 근데 저두 개의 값이 전부 다 표에 없는 값이지. 그러니까 표에 있는 값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표에는 1.00부터 9.99까지의 숫자만 있어. 그래서 요 숫자의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즉, 얘는 2.52였을 거고, 얘는 2.74였겠지. 그래서 그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6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유제 문제로 한번 연습해보자. 지금 저 값을 구해달래. 모양 봐야 돼. 나 로그 6에 10분의, 로그 6에 7점이야. 근데 우리 미시 6인 그런 로그는 값을 알아 몰라? 굳이 감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표로 주어진 값들은 전부 다 상log였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단 하고 뭐가 나왔어? 로그 2하고 로그 3만 알려줬어. 그럼 내가 저 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로그 2하고 로그 3에 대한 표현으로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바뀌어야 돼? 밑부터 바뀌어야 돼. 근데 저 밑을 굳이 다시 한번 상용로그를 써가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로그 6? 로그 6이다? 지금 뭐가 같아? 미시 같아. 나 미시 같은 로그가 저렇게 분수 형식으로 써 있으면 로그 하나짜리로 고칠 수 있었지. 뭐 이용해서? 그치,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요 부분만 우리 공식 한 번만 다시 보자. 나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나그 로그 A에 B라는 애를 내 마음대로 밑C라는 애로 바꿀 수 있었다? 대신에, 나 밑은 밑으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C로 바꾸게 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에 B가 됐어. 근데 보통의 문제들은 요 과정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애들은 저거는 잘하는데 요 반대 과정을 잘 못해. 근데 우리 등호 썼단 얘기는 왼쪽식, 오른쪽식이 같단 얘기잖아. 나 왼쪽, 오른쪽이 지금 같은 식이야. 로그 C, 로그 C야. 저렇게 미시 C로 같을 때에는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어. 나 밑에 있던 게 미수로 오고 위에 있던 게 진수로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로그 5에 2였고 로그 5에 3이었어. 얘를 가지고 한 덩어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나 밑이 지금 5로 같아. 근데 분수 형태로 써 있다. 그럴 때에는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고 밑에 있던 게 미수로, 지위 위에 있던 게 진수로 오는 거야. 요 과정 이용해서 나 저식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로그 6에 10, 로그 6에 7점이야. 지금 저식 같은 경우는 밑이 공통이야. 그러니까 로그를 한 번만 쓸 거야. 나 밑에 있던 게 미수로 오지. 위에 있던 게 진수로 와. 괜찮아. 그럼 얘는 결국 로그 7점이겠다. 그럼 나는 그 로그 7.1을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 그리고 로그 3. 나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7.1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 나 우리 소수보다는 분수 형태가 편하잖아. 7.2라는 건 10분의 72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7.2지. 우리 이렇게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로그끼리의 차로 고칠 수 있지. 그럼 이 식은 로그 72 마이너스 로그 10이었겠네.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 로그 10이라는 거 무슨 뜻? 밑안 써있단 얘기는 10이 생략된 거니까 로그 10에 10이라서 1인 거지. 그럼 이제 뒷부분은 1로 정리가 됐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로그 70이네. 나 우리 72는 누구의 얼마인지 한번 쪼개볼까? 72. 우리 72라는 숫자 먼저 가지고 오면 72는 8 곱하기 9지. 최대한 쪼개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2하고 3이니까. 그럼 8은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세제곱. 9는 누구의 얼마? 그치, 3의 제곱. 이런 숫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2인 거야. 그러니까 72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마이너스 1 있는 거지. 이제서야 내가 2하고 3을 이용한 로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나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이야. 잘 보면서 쪼개야 돼. 결국 저 값은 우리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 합이니까, 로그. 2의 세제곱에다가 로그 3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있었네. 이제 다 했지. 3 떨어지면서 로그 2, 2 떨어지면서 로그 3, 그리고 전체 값에서 빼기 1. 근데 우리 로그 2하고 로그 3은 문제에서 알려줬어. 우리 로그 2는 있잖아. 0.3010이고 로그 3은 있잖아. 0.4771이 된다 그랬어. 그 우리 로그 3010에다가 3배했다. 3 곱했어. 0.9030이었을 거고. 나 거기다가 이번에는 2 곱할 거야. 2 곱해서 따로 쓸게. 그래서 2 곱했으니까 2, 7, 2, 14. 14였으니까 15, 4, 2, 8이었으니까 9, 즉 0.9542. 근데 그두 개의 값을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또 더해야 돼. 그리고 뒤에서 뭐 해야 되냐면 1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요둘 더하기 먼저. 안에다가 세로식으로 쓸게. 0.9541을 더할 거야. 그래서 위아래 더했더니 2, 7, 5, 10, 8인 거지. 즉 1.8572. 근데 우리 그 1.8572는 요두개 것만 먼저 계산한 값이었어. 요만큼이 지금. 그럼 이제 그 값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1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1 빼주면 되니까 0.8572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값 계산한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은 0.8572가 되주면 되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첫 번째 단계야. 로그 10에 7.2로 고치는 이 단계. 지금 문제에서 준건 미시 6이야. 우리 저런 값 전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2하고 로그 3은 둘다 상용 로그거든? 그러니까 미스 10으로 바꿔야 돼. 물론, 로그 10에 6, 로그 10에 10, 로그 10에 6, 로그 10에 7.2. 그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더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거 너무 번거롭잖아. 미시 같을 때에는 로그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어. 그래서 로그 10에 7.2가 되는 거고, 우리가 7.1을 가지고 뭘로 고쳤어? 10분의 72로. 그래서 로그끼리의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끼리의 차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72라는 값을 쪼개서 각각에 대한 계산식을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소수 값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 계산 실수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얘가 유제 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6번 문제 한번 해보자. 24번. 나 로그 2가

로그 2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로그 2 같은 건 문제에서 줬어. 이거 A거든.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지고 A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만 고쳐주면 되냐면 로그 5의 2만 고쳐주면 돼. 여기만. 그럼 이번엔 나 로그 5A 갖고 오자. 이번에는 로그 5A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로그 2잖아. 그러니까 얘도 로그 2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지. 근데 로그 2라는 건 미시 뭐가 생략된 거야? 10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나도 역시나 여기서 뭘로 바꿔야 돼? 밑을 10으로 바꿔보자. 밑변환 공식 써서. 나 우리 밑에 있는 건 밑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로그 10에 5였고 처음이니까 밑도 써줄게. 로그 10에 2였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밑안 쓰기로 했잖아. 즉 로그 5분의 로그 2인 거야. 이제 여기서 뭐는 됐냐면 로그 2까지는 표현이 됐어. 그거 A지.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요 로그 5다.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 이 부분은 꼭 따로 표시를 해놓자. 로그 5. 나이 로그 5를 가지고 로그 2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 저 5라는 값을 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종종 저 5라는 숫자가 튀어나오게 돼.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좀 고민하는 일이 생길 거야. 우리 5를 가지고 다시 쓰자면 2를 이용해서 얘 2분의 몇이야? 5는? 그치, 2분의 10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상용 로그야. 그러니까 최대한 10이라는 숫자도 활용하는 거야. 그 우리 진수끼리의 이렇게 나누기는 애초에 뭐였던 거야? 로그끼리의 차였던 거지. 그러니까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근데 우리 지금 밑이 없어. 그 얘기는 밑이 10이란 얘기잖아. 우리 로그 10은 1 마이너스 로그 2로 쓰는 게 가능해. 그래서 요 로그 5를 만나게 되면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꾼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조금 더 수월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나 우리 로그 5였어. 로그 5라는 거 뭐? 그치? 2분의 10.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 거기에 다시 한번 로그 2. 지금 요런 상태지. 그럼 이제 각각의 값다 로그 2가 등장하도록 바꿨네. 우리 그 바꾼 값 가지고 정리할 건데 여기도 마저 넣어볼까? 우리 로그 2를 지금 A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1-A분의 A인 거지. 나 앞부분 계산했고 뒷부분은 A였어. 통째로 합치는 중. 나 앞에 나오는 식은 1-A분의 A. 근데 거기다가 A를 하나 더 곱해. A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제 보기에서 답 한번 찾아볼까? 1-A분의 A제곱, 1-A분의 A제곱. 그래서 만족하는 값은 정답 2번이었겠다. 그래서 식을 보면 A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달래. 근데 그 A라는 게 로그 2였잖아. 즉, 밑이 10인 로그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수에 제곱들이 있어. 그때는 떼굴떼굴 무거워서 떨어진다 그랬고. 그거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로그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숫자야. 그래서 로그 5를 만났을 때 로그 2분의 10으로,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놔야 돼. 얘가 유형 6번에서의 2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5번 한번 해보자. 하, 요 문제 풀었어? 이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귀찮았지. 이 계산 너무 많았을 거야. 이게 좀막 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지금 로그 87.1의 제곱 더하기 로그 0.871. 저두 개를 가지고 더한 게 있잖아. 3.82가 된대. 내가 원하는 건 로그 871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로그 871이니까 나는 이 값을 기준으로 삼을게. 나 숫자의 배열만 좀 보면 871이지. 얘도 뭐야? 871. 얘도 뭐야? 871.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숫자는 87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의 거듭 제곱으로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 각각 쪼개서 가지고 올게. 첫 번째로는. 나 누가 있냐면 지금 로그 87.1. 그거의 전체의 제곱이지. 우리 진수에 있는 제곱은 떼굴떼굴 앞으로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2에다가 로그 87.1. 지금 요식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871이야? 나 870을 만들 거야, 얘 가지고. 그럼 그 얘기는 2에다가 로그 871인데. 나 87.1에서 뒤로 한칸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내가 가진 숫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앞으로 한 칸. 즉,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너 괜찮아? 요만큼이 지금 진수인 거야? 진수. 그럼 이제 진수를 구했으니까 쪼개보자. 나 우리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 합이었어. 쪼개보면 로그 870.

11에다가 나 곱하기였으니까 로그 길이 합, 로그 10이니까 밑안 쓸게. 머리에 있는 것만 뚝 떨어져야 돼. 즉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앞부분을 가지고 계산해 준게 로그 871이 두개 있어. 거기다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식도 871로 표현을 해주면 그대로 대입해서 소수점 값 이용해 주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로그 0.871이야. 나 얘도 뭐 가지고 만들어야 되냐면 로그 내가 원하는 값 871이 기준 나 871이었는데 나그 값에서 지금 얼마큼 움직였어? 그치? 앞으로 세칸 움직였어. 하나, 둘, 셋 움직여야지 871이 되잖아. 그 얘기는 10에 얼마? 마이너스 3제 곱해줬단 얘기지. 나그값 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로그 871만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값은 한번 해봤으니까 바로 보자. 두 개를 가지고 합의 형태로 쪼개야 되는 거니까 로그 871.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치?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만 남았겠지. 이 값이 지금 뒤에 있는 값이야. 근데 요두 개를 가지고 더한 게 3.82가 나와주면 되지? 이제 요두개값 더하자. 나 2에다가 로그 871 마이너스 2. 로그 872,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이야. 나저두 개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더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872는 일단 3개가 됐지? 로그 871. 그리고 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5. 나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5를 뺐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3.82가 되는 거야. 3.82. 마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3 로그 871이라는 값이 번호 쓰자, 3번.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플러스 5니까 뭐가 되냐면 8.82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로그 871이잖아.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그치,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식 쓰자. 따라서 로그 871은 나 3으로 나누는 중이야. 3, 2, 6에다가 6이었으니까 3, 9, 27, 12 남았으니까 3, 4, 12였겠다. 그래서 로그 871은 2.9, 4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로그 871의 값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2.9, 4였어. 그래서 나하고 계산식에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거 그때그때 계산했어도 괜찮아? 근데 나 그게 너무 복잡해서 아예 처음부터 871을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871 만들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주고, 얘도 871 가지고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얼만큼씩 점 움직였는지 계산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 문제가 유형 6에서의 2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6번 한번 보자. 지금 부등식이 하나가 있었어. 로그 12의 10제곱. 근데 그 값이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낑겨 있대. 나 저걸 만족시켜주는 뭘 구해달래?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나 여기서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저 로그 12의 10제곱의 범위가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어? 로그 2, 그리고 로그 3. 그럼 나는 저 식을 가지고 열심히 쪼개고 정리해서 로그 2하고 로그 3을 대입해서 가지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따 알맹이 먼저 갖고 오자. 나 로그 12의 10제곱, 얘 궁금해.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로그 계산식 다 써야지. 나 머리 위에 있는 10 어떻게 할수 있어? 그치, 너무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어. 10 떨어졌고 거기다가 로그 12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로그 2하고 로그 3이야. 12 예쁘게 쪼개지겠다. 나 우리 12라는 숫자는 누구 곱하기 누구? 그치, 4 곱하기 3이지. 그럼 그 얘기는 로그 우리 4였으니까 얼마냐면 2의 제곱, 3이었으니까 3. 요렇게 쪼개줄 수 있을 거고. 우리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니까. 다시 한번 각각을 쪼개보면,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이 될 거야. 근데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제곱 앞으로 떨어지지. 즉, 2에다가 로그 2가 될 거고, 거기다가 로그 3이 되겠지. 점점 이런 계산식이 좀 익숙해질 거야. 지금은 내가 12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으로 표현을 했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이 로그 12를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 날이 와. 그래서 자꾸자꾸 연습해야 돼. 그럼 이번에는 시계값 한번 대입을 해볼까? 로그 2하고 로그 3을 바로 줬으니까, 우리 로그 2는 0.3010이었어. 로그 3.

3은 0.4771이었어. 여기서 0.3010에다가 2배 했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더할 거지. 나 아래다가 쓸게. 여기다가 2배 하면 뭐가 되냐면 0.6020이 됐겠지. 그리고 요두 개를 지금 더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위아래 더하니까 1, 9, 7, 10. 근데 점이 지금 4개 쪽에 찍혀 있네. 0791 앞에. 그래서 1.0791이었어. 나 괄호 안에 거 계산한 값인 거야, 지금. 근데 거기다가 뭐 했어? 그치, 10 곱했지. 나 여기다 10 곱했단 얘기는, 아이코, 점 하나가 뒤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 값은 뭐가 되냐면 10.791이 되겠다. 10.791. 근데 우리 그 10.791이라는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치,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껴있대. 근데 그 n이라는 거 뭐야? 자연수. 너 우리 자연수라는 거 개수 세기 위한 숫자였지? 10점 몇몇몇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껴있어?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누구보다는? 11보다는 작겠지. 그럼 만족하는 n의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치, 1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일단 뭐부터 했어? 범위가 필요해. 내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하고 로그 3이었잖아. 그래서 로그 2하고 로그 3이 등장할 수 있도록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했지. 머리에 있는 10 떨어지고, 12는 4, 3이었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둘 쪼개주고. 그래서 알고 있는 값 대입해서 마지막으로 10.791이었어. 그거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읽어주는 문제가 26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서부터는 내가 제목을 열매가 주렁주렁이라고 붙였어. 그래서 앞에 있던 문제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문제들?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내신 유형에 맞는, 그리고 수능 유형에 맞는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켜주는 모든 양수 x를 구해서 그 x 값의 곱을 좀 찾아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앞에 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를 거야. 처음에 잘안 풀리더라도 기죽지 말기다. 여기 원래 처음에는 좀 낯설어. 몇번 풀면 익숙해져. 지금 가의 범위 봤더니 로그 x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리고 이만큼의 로그 값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정수가 된다 그랬어. 정수. 나 우리 앞에서 문제 풀때 거듭제곱근이. 그치? 자연수의 모양을 갖거나 정수의 모양을 갖는 문제 해봤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식정리야. 그래서 내가 수능 완성 문제도 가지고 와서 풀어줬었잖아. 나 지금 이만큼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왼쪽에 나오는 로그식부터 한 덩어리로 예쁘게 정리해보자. 나 지금 어떤 식이 나오냐면 로그 x제곱에 로그 루트 x였어. 나 로그에다가 x제곱인데 나 머리 위에 있는 제곱 무거워서 떼굴떼굴 떨어졌으니까 2 됐지? 2로그 x 한번더 마이너스. 나 우리 루트 x인데 루트 x라는 건 x의 2분의 1제곱이지. 나 2분의 1 앞으로 떼굴떼굴 떨어져. 2분의 1에 그대로 로그 x겠다. 나 로그 x가 2개, 로그 x가 2분의 1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 그대로, 즉 2분의 3에다가 로그 x야. 근데 나는 있잖아. 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저 로그 x는 범위를 줬잖아. 0부터 2까지. 그럼 그 로그 x를 이용해주면 2분의 3의 로그 x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값만 쏙쏙 뽑아내면 되지?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 x의 범위를 2분의 3 로그 x 범위로 바꿔주는 거야. 즉, 양변에다가 뭘 곱하겠다는 얘기야? 2분의 3을. 근데 2분의 3은 지금 무슨 숫자냐면, 양수지. 그러니까 분호 방향 그대로 유지. 나 양변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그대로 0. 2분의 3 로그 x고. 나 2분의 3 곱했으니까 그치, 3이 되겠지. 그럼 나 이제 2분의 3 로그 x라는 이 값이 정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줬거든. 근데 0부터 3 작거나 같아야 돼. 나 0보다는 크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야. 누구부터 시작? 그치, 1. 또뭐 있어? 2. 그리고 누구 있어? 마지막 3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조건을 찾을 텐데 나 간단하게 표만 들어서 볼게. 내가 궁금한 건 x 값인데 x 값에 바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로그 x의 범위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나저 로그 x라는 애는 좀더 왼쪽으로 갈까? 1, 2, 3을 오른쪽으로. 1, 2, 3이었어.
나 정수 값이야. 나 2분의 3의 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돼. 근데 그 전제 값이 1이 된대. 나이 전제 값이 1이 되기 위한 로그 x를 찾는 거야. 앞에 2분의 3에 곱해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역수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였겠지. 로그 x가. 한번 더. 나이 전체 값이 2가 됐으면 좋겠대. 나 3분의 2가 되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1이 되잖아. 그럼 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3분의 4였단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인 거고. 나이 전체 값이 3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3분의 6이 돼주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로그 x가 아니라 x였어. 이번에 x 모양으로 돌려보자. 나 로그 x가 3분의 2가 된대. 결국 x는 나밑안 써있던 얘기는 미시 10이란 얘기니까 10에 얼마? 3분의 2인 거고. 나 얘는 만족하는 x가 10의 3분의 4인 거고. 얘는 만족하는 x가 10의 3분의 6인 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런 x 값을 몽땅 곱해달라 그랬어. 나 이거 몽땅 곱해준 게이 문제 정답이야. 근데 곱하려고 봤더니 밑은 10으로 일정하다? 지수만 볼게.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우리 미시 같은 애들을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더해야 되지. 즉, 3분의. 분자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었어. 즉, 10에다가 3분의 얼마 나오냐면 12. 즉, 10에다가 4제곱이었겠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10의 4제곱이니까 1000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할 때 내가 굳이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방정식 안 쓰고 바로 표 이용해서 구했어. 그래서 이 전체 값이 1이 되는 순간, 즉, 2분의 3에 로그 x가 1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 x가 3분의 2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x가 10의 3분의 2가 돼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값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첫 번째 열매 주렁주렁 문제였어.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식부터 정리해주고, 나 그렇게 정리한 식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정수가 된대. 근데 로그 x의 범위를 줬으니까 그 로그 x의 범위를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로 바꿔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만 쏙쏙 뽑아서 1, 2, 3,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야. 이 문제가 첫 번째 서술형 연습장 문제였고, 이번에는 요 1번 문제 한번 보자. 나요 문제는 두번풀 건데, 이거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해설지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나 실수 A에 대해서 두 개의 숫자가 있었어. A-1, A+1. 근데 그두 개가 모두 양수 N의 4제곱근 중 하나래. 나 우리 4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몇차 방정식의 근? 4차 방정식의 근. 4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하나를 알려준 거야. 그때 A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나 얘를 가지고 4차 방정식이라 그랬어. 어떤 애를 가지고 4제곱을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N이 된대. 이런 거 만족하는 애가 실수 값에서는, 그치, 4제곱이잖아. 짝수잖아. 두개 나오겠지. 복소수 범위였다면 네개 나올 거고. 근데 그런 애가 누구누구냐면 하나는 A-1이고 다른 하나는 A+1이었대. 그럼 나 각각의 값을 알려줬으니까 대입해서 식 만들자. 나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1도 4제곱하면 누구야? N이야. 마찬가지로 A+1도 4제곱하면 누구냐면 이거 N이거든? 즉, 요두개 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나 A-1의 4제곱하고 A+1의 4제곱이 지금 같은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0 되겠지. 저쪽으로 넘겼더니 A+1의 4제곱 마이너스 A-1의 4제곱이 0이 될 거야. 근데 우리 각각의 4제곱인데 지금 두개뭐 했냐면 뺐어. 나 여기서 합차 공식 한번 활용해 보자. 나 앞에 있는 식은 A+1의 제곱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식은 A-1의 제곱 의 제곱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해 주면 나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뒤에 거 괜찮아? 앞에 거에다가 빼기 뒤에 거. 얘가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나그두 개를 가지고 계산한 건 당연히 뭐 나와야 돼? 0. 좀더 정리 한번 해보자. 나 앞에 거 정리하려고 봤더니 완전제곱식이네. A제곱, A제곱이니까 두개 있고, 가운데 있는 항은 부호 다르니까 사라졌고, 플러스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였겠다. 뒷부분. 나 A제곱, A제곱 사라졌고, 가운데 있는 항 2A, 가운데 있는 항 마이너스 2A. 근데 그두 개를 가지고 뺐어. 더했으니까 4A. 플러스 1, 플러스 1은 빼서 사라졌지. 그럼 근데 그두개 가지고 곱했으니까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냐면 2A제곱 플러스 2에다가 누굴 곱했냐면 4A를 곱했어. 근데 그 값이 지금 뭐가 되냐면 0 나와줘야 돼. 식 잘.

봐야 돼. 나 얘가 지금 0이거나 얘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근데 2a 제곱 플러스 2는 0이 될 수가 없지. 나 우리 a 제곱이라는 거 결국 실수의 제곱이잖아. 우리 실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 나0 이상인 값에다가 2를 더했어. 당연히 양수야. 그럼 얘는 이미 양수야? 거기다가 얘를 곱한 게 0이 된대. 그러니까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4a가 0이 되는 방법, 즉 a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값 0 구했지. 또 하나 해보자. 나 a가 지금 0이었어. 나 n의 값도 필요한데. 나 a에다가 0 대입하는 순간 1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n이 뭐가 되냐면 그대로 1인 거지. 그래서 small a는 0이었고 대문자 n은 1이었고 우리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래? 두개더 해달래. 그러니까 인제 정답은 1인 거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 그랬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푼건 최대한 식정리를 한 거야.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방정식의 근이고 그 방정식의 근에서의 두 개를 알려줬으니까 그걸로 방정식을 진짜 세워서 식정리해 준 거. 근데 어떻게 해도 풀수 있냐면 나 지금 어떤 거듭제곱이었냐면 4제곱근이었어. 즉 어떤 애를 가지고 4번 곱했다? 그랬더니 n이 됐대. 나 지금 뭐야 이거? 그지, 짝수야. 나 우리 짝수일 때는 실수인 케이스가 몇개 생겨? 두개 생겨. 근데 그두 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일반화된 걸로는 n제곱근 a하고 무조건 마이너스 n제곱근 a였어. 이두 개는 무슨 차이밖에 안 생기냐면 부호 차이밖에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했었지. 나 하나가 n제곱근 a였다면 나머지 하나는 저쪽 편에서 부호만 다른 게 생겼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제곱근 알려준 게 하나는 a-1이고 하나는 a+1이거든. 근데 요두 개가 무슨 관계냐면 부호 차이밖에 안 생겨야 돼. 그럼 나 얘네 둘이 부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는 부호를 바꾸면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나 얘가 3이면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얘가 5면 누구야?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럼 나 얘를 가지고 부호를 바꿔보자. a-1에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그게 지금 누구랑 같은 거냐면 a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져. 그러니까 a는 누군 거야? 0인 거야. 이렇게 바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짝수 차수네? 분명히 두개 나올 텐데. 근데 그두 개는 사이즈는 같고, 즉, 크기는 같고, 절대값만 다르거든? 그러면, 더했을 때 0이다를 활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둘은 부호 차이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A 값은 0이겠구나. 이렇게 풀었어도 괜찮아.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였어. 아마 풀어본 지가 좀 돼서 잊었을 것 같아. 4제곱근이니까 4차 방정식의 근. 그래서 거듭제곱근 문제는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그랬다. 그래서 요 서술형 연습장 1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오늘 뭐 했는지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상용 로그. 그래서 우리가 로그라는 걸 배웠잖아. 어디에서 시작? 그치, 지수식에서 시작.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머리 위에서 떼굴떼굴 떨어지는 값을 이용해서 로그를 만들었지? 근데 그런 로그 중에서도 너무 중요해서 이름 붙은 로그가 있었어. 그게 바로 상용 로그. 그래서 미시 누구인 로그였냐면, 그치, 10인 로그였지. 정말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미시 10인 애가 상용 로그였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런 상용 로그를 가지고 수학자들이 열심히 표를 만들어 놨지. 근데 모든 값이 다 있는 건 아니었어. 진수가 1.00부터 9.99까지만. 그래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려면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보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지난 시간 함수의 연속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나의 언어로 우리말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혹은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끊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는지 보면 되죠. 이어져 있으면 연속,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건 그냥 그래프만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번거롭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의할 것인가, 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냥 수학이 한 언어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연속함수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살짝 살펴봅시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그래프를 짠 그렸을 때 x는 a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어져 있다.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연속성을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 근데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 알아야 되죠. 정의의 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정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C 일치하면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C 일치하면 됩니다.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극한의 기본은 우선 대입해보자 이런 거였다고. 그래프가 이어져 있기만 하다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면 돼요. 근데 이어져 있지 않아, 끊어져 있어, 불연속이야, 이때에는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가봅니다. 두 함수가 있어요. fx와 gx.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한 점에서 연속입니다. 이랬어. 연속입니다.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도, 둘을 뺐을 때에도, 선생님, 상수배라는 건 결국엔 fx를 여러 번 더하면, fx를 두 번 더하면 두 배 fx, 세 번 더하면 세 배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배, k배의 fx. 이건 fx를 그냥 여러 번, k번 더했다 정도로 그냥 시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fx 곱하기 gx. 둘을 곱해도, 마지막 둘을 나눠도, 아, 이때도 여전히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마음껏 사칭연산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여전히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따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x는 a에서 둘 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 이어져 있는 애들끼리 더해도 이어져 있어, 빼도 이어져 있어, 곱해도 이어져 있어, 나눠도 얘가 좀 찝찝한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나눌 때에는 얘가 GX 분의 FX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있지. 뭐예요? 분모. 분모. 아, 분모는 절대 0이 될수 없어. 0이 될수 없어. 안녕.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단 언제만 GA가 X는 A의 함수값이 0이 아닐 때는 나누는 것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은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느 한 점에서의 연속성이었는데요. 이제 얘가 구간에서 뭐 실수 전체 혹은 양의 실수와 같이 어떤 구간에서 fx와 gx가 각각이 연속이면 이걸 우리는 연속 함수라고 하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있으면 이때에도 여전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더라도 연속성은 여전히 보장이 됩니다. 단, 나눌 때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나눌 때에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얘를 제외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얼마든지 마음껏 쓰고 분모가 0이 될때 얘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치견산에서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얘들을 좀더 확장해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가 따로 얘들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직선은 원래 이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랬잖아요. y는 x.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네요. 직선이잖아. y는 c. 얘도 상수함수. 얘도 직선이죠. 기울기가 0이 직선. 그러니까 얘들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건 자연스럽죠. 직선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건 자연스럽고요. 그러면 x를 두번 곱해. 그래도 연속이잖아. x제곱. 세번 곱해도 x세제곱. 얘도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y는 xn제곱이나 좀더 나아가서 y는 뭐 a 배의 xn제곱이나 이런 애들도 연속인 건 맞지? 그러니까 항이 하나 있어요.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맞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애들 전부 다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들을 몇배 하고 더하고 빼고 이러면 y는 n차 함수. an 곱하기 xn제곱, an-1 곱하기 xn-1제곱, 차수를 하나씩 다운 시키면서 a1 곱하기 x1제곱, a0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됐죠? 직선. 1차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들을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도 그냥 몇차 함수도 n차 함수는 전부 다 연속입니다. 다항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이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만약에 y는 hx라고 할까요? hx가 얘가 gx분의 fx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fx도 GX도 분모도 분자도 둘다 다항 함수야. 이 분모 분자가 둘다 다항 함수야. 다항 함수분의 다항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F도 G도 둘다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입니다. 각각은 연속 함수예요. 근데 연속 함수분의 연속 함수를 했더니 이것도 여전히 연속 함수냐?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gx가 0이 될 때는 hx가 불연속입니다. 분모가 0이 될 때는 hx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 분모가 0이 될 때는 hx가 정의가 되지 않아. 이건 자연스럽죠. 그러니 문제의 조건에서 만약에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야? gx는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if fx가 몇차 함수라면, 2차 함수라면, fx가 아니죠. 분모이네, gx. gx 분모가 2차 함수라면, 그럼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아. 0이 되는 실근이 없어. 그럼 뭘 한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근데 fx와 gx 뭔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둘다 x 내에서 연속이에요. 어느 한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이때 f 합성 gx 합성 함수도 과연 x는 a에서 연속일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둘다 x 내에서 연속이 남세요. 근데 합성 함수도 연속이야? 연속 함수의 성질은 덧셈, 뺄셈, 곱셈. 이거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나눗셈까지. 근데 합성 함수도 과연 연속일까? 그냥 뭔가 느낌상 이게 연속일 것 같잖아? 근데 no, 거짓입니다. 연속인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연속이 되지 않는 딱 하나의 예만 있어도 그걸 발레라고 하고 이 명제는 거짓인 거죠. 어떤 명제가 참여되려고 하면 발레 없이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건 예외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연속이면 합성했을 때도 연속이 됩니다. 근데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발레. fx가 x분의 1이에요. 그리고 gx는 얘는 x 빼기 1이에요. 앞에 있는 fx는 부모가 0이 될 때, x가 0일 때는 불연속이지만 0만 아니면 다 연속이잖아요? 뒤에 있는 gx는 실수연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f도 g도 둘다 x는 1에서 연속이야? 인정? 맞죠? 근데 합성해 봅시다. f 합성 gx예요. x-1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x-1분의 1이야. 아, 얘네 x는 1에서 어때? 불연속이야. 아, 그러니까 각각의 연속이라고 해도 합성했을 때 연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구나. 지금 fx라는 애가 x는 1에서는 원래 연속이었지만 딱 한번 분모가 0될 때 불연속이었잖아요. 불연속이잖아. 근데 이게 x 자리에 gx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gx가 0이 될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딱그 예민한 한순간을 얘가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두 번째 있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문제를 살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imit x가 뭐 a에 가까워질 때, 얘가 x 마이너스 뭐 k분의, 여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근데 이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 모든 경우에 존재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건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이게 0분의 0꼴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k가 만약에 2예요. 여기에 2야. 그럼 얘가 x-2가 약분 되면서 모든 순간에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맞지?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게 항상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수렴합니다라고 하면 k가 2일 때 되고요. 그리고 k가 4일 때도 돼요. 이게 0분의 0꼴이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얘가 함수 fx가 얘가 x-k분의 x-2, x-4 이렇게 주어지면 선생님 이건 k가 2예요. 그래도 이건 2를 넣었을 때 정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fx는 x는 k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거야. 왜? 함수값 fk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속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상황이 달라요. 극한값은 0분의 0꼴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함수값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정의가 되질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이건 실수연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불연속인 애가 등장하면 어떨까? 이런 거야. 불연속인 함수의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요, 정말 정의 그대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뭔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주어진 함수 ynfx를 봤을 때 주어진 범위에서만 보세요. fx는 말이야, xn은 마이너스 1, 그리고 xn은 1에서 불연속이에요. 반면에 gx를 보면, gx는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거든요. 근데 x는 1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이랬어. 그러면 생각해봐. 원래 연속 연속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fx도 gx도 만약에 x는 a에서 얘가 연속이에요. 둘다 연속이에요. 그러면 fx랑 gx를 더하고 빼도, fx랑 gx를 곱해도 얘들이 연속이 됩니다. 이건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럼 fx도 연속이야? gx도 연속이야? 얘들이 둘다 연속이니까 얘 더해, 빼, 곱해 이런 애들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야, 맞지? 근데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있고요,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근데 fx는 불연속이야. gx는 뭐야? 연속이죠. 그럼 얘들을 한번 더하고 싶어요. fx 빼기 gx. 더하기 gx. 그다음 fx 곱하기 gx. 얘들 더하고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얘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 가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우극한이에요. 자, fx부터 읽어보세요. 좌극한 얼마? 1. 함수값 얼마? 1.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gx. 자, 마이너스 1에서 얘는 다 똑같지.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선생님, 왼쪽에는 다른 애가 있고요, 불연속이니까. 오른쪽에는 연속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더해. 2을 더해 0, 2을 더해 0, 2을 더해 마이너스 2. 다른 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원래 달랐어. 근데 같은 애들 더하잖아?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지.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1. 곱했어? 마이너스 1. 곱했어? 플러스 2. 뭐 얘도 다르네. 얘도 불연속이네. 근데 더했을 때는 얘는 항상 불연속이에요. 근데 곱했을 때에는 연속일 수도 있겠다. 왜? 얘가 0, 0, 0 되면 0 곱하면 곱이 0, 곱이 0, 곱이 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 이제 x는 1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는 x는 1에서의 연속성이에요. 그럼 x가 1보다 작아, 1이야, 1보다 커. 그때 fx와 gx. 자, 불연속입니다. fx 불연속이에요. 좌극한 1, 우극한 함수값 마이너스 1입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gx. 좌극한이 마이너스 1, 우극한이 플러스 1, 플러스 함수값도 플러스 1이야. 원래 x는 1에서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이야. 근데 얘들을 한번 더 해볼까? fx 더하기 gx. fx 곱하기 gx 곱해도 보자. 어때요? 더하니까 어때? 더하니까 합이 0, 합이 0, 합이 0. 0, 0, 0. 합이 연속입니다. 곱함수. 곱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 와우. 얘도 연속이네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때는 불연속과 불연속, 끊어진 애들끼리 더해도 끊어져 있고 곱해도 끊어져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극하니 플러스 1, 좌극하니 마이너스 1. 우극하니 마이너스 1, 우극하니 플러스 1. 아, 좌우극한의 부호가 반대로 크로스. 이렇게 되면 곱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면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X는 A에서 연속의 함수들이 있어요. 더해도 빼도 곱해도 연속. 이건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근데 두 번째 경우. 이제는 연속과 불연속이 있어요. 근데 불연속인에는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다른 것이 있다. 각각이 존재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더하거나 뺐어요. 얘는 항상 불연속이야. 근데 다음 시간에 할 주제, 곱했을 때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연속이 될 때도 있고, 불연속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요.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정리할 주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fx도 gx도 둘다 불연속입니다. 끊어져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들이 각각 존재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막 발산해 버리는 상황 말고요. 막 발산해 버리면 합이나 차나 이런 애들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이 존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합이나 차 혹은 곱 얘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얘도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했을 때,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쵸? 근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건 위에서는 곱함수가 연속이 대한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만 만족하면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만들었던 거야. 근데 어려운 3점, 쉬운 4점. 다만, 이제는 불연속과 불연속인 애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물어봤을 때 이건 요령이 없어요. 정말 정의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실제로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을 판단하는 합답형 진입판정 문항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이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고난도 문항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불연속과 불연속을 가지고 연속을 만드는 상황들은요.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들이 이제 크로스되는 이런 모양들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건 X가 얼마에서 불연속이 나타나는지 그 간격에 대한 관점들을 살피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근데 이 상황들은 전부 다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잠깐은 내려놓고 쉬운 것부터 갑시다. 연속함수의 성질, 그리고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혹은 기역, 니은, 디귿을 직접 확인하면서 참거짓을 찾는 이 개념들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숙달하는 것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개념 설명 끝났고요. 이제 올림포스 유형 3 살피러 갑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문제는 너무너무너무 쉽죠. 실수전체 집합에서 fx가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사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항함수 연속성에 대해서 뭐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직선이나 포물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연속입니다. 당연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연속입니다. 당연하죠. 왜? 다항함수니까요. 그럼 뭐만? x는 2,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느낌 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서 식 찾자 이랬잖아?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4 플러스 B랑 같습니다. 그래서 A는 B 플러스 8과 같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또 누가 주어져 있어요? F3이 6이다. 3에서의 함수값 주어져 있죠? F3은

왼쪽 오른쪽 누구? 3에서 함수 값이니까 오른쪽이겠죠? 9 플러스 b입니다. 얘가 6이에요. 그러니까 찾았습니다.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요. b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a는 얼마? a가 5가 되네요. 자, 따라서 a 곱하기 b 정답 마이너스 15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경계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왼쪽에서 연속인 함수, 오른쪽에서 연속인 함수 각각이 연속인 함수로 주어졌을 때에는 그냥 연속함수, 각각의 구간에서 연속함수, 만약에 gx와 hx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fx가 범위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gx랑 hx로. 근데 각각의 구간에서는 얘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속입니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계에서만 따지면 되거든요. 대입하고, 대입해서 같다. GA와 HA가 같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한 점에서의 연속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부정형,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항도 나오죠. 그건 뒤에서 짠 등장을 합니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생각해봐. Y는 x-1분의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x가 만약에 1만 아니라면, 그럼 얘는 당연히 실수 1이 아닌 범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왜? 분모에 있는 1차 함수, 분자에 있는 2차 함수, 각각의 다항 함수는, 각각의 다항 함수는, 얘들은 전부 다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를 제외하면 당연히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라고 했지만 분모가 0될때 연속성만 보장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봐서 알죠? 얘는 짠, 짠, 약분하고 나면 누구랑 같아요? y는 x 더하기 2랑 같아요. 언제? x가 1만 아니라면. 그럼 x가 1일 때는 어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라고 했지? 이게 1에서의 함수값이 짠 하고 여기를 채워줘야 된다고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죠. 얘가 누구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됩니다. 짠짠 약분해 주시고요. a는 얼마? a가 3입니다. 간단한 계산 유제 3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확인 7번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얼마나 강력한 조건인지를 몰랐어요. 다항함수 뭐야? 그냥 우리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밑줄도 긋지도 않고 체크하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계속 풀었던 거야. 우리가 다루었던 함수 종류 자체가 워낙에 뭐 몇도 없잖아요. 다항함수라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왜? 연속성이 보장된 함수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나중에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들도 항상 얘들 다 보장되는 함수.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쉬운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빡 주어져 있으니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1 빼기 G1이 3이에요. F1 곱하기 G1은 18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극한값 그냥 기본적으로 대입해보라고 했잖아요. 연속성이 보장될 때만 극한값이 함수값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해봐라고 한건 우선 대입 한번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함수값을 그대로 따다 쓰고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 이런 계산들을 해 달라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자,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 이렇게 바꾸어 쓸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

0: 제곱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 인 거죠.
0: 만약에 이 상황이 잘 매끄럽게 사고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국 A 빼기 B는 3이야. A 곱하기 B는 18이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알아 플러스 2AB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18의 2배 36 더하면 정답이 45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성이 보장될 때 다항함수라는 조건 너무 좋아요. 다항함수라는 조건 주어지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바로 바꾸어 주면서 계산 톡톡톡톡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7번이었고요. 8번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건얘 구간. 얘가 x의 크기가 2보다 작아 x의 크기가 2보다 커라고 하면 이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근데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는 거고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어쨌든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는 저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거야. xn 마이너스 2와 xn 플러스 2를 경계로 사이에서는 ax 플러스 b, 바깥에서는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범위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지만 사실 범위가 셋으로 나뉘어진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구간에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도 연속입니다. 2보다 큰 범위에서도 당연히 연속 있지요. 근데 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누구와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성, 플러스 2에서 연속성, 얘들만 따져주면 되겠죠. 결국에 마이너스 2에서 경계 양쪽 대입, 플러스 2에서 경계 양쪽 대입. 그러면 식이 두개 나오고 모르는 문제 A, B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갑니다.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 나와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2a 빼기 b가 8이네. 자, 두 번째 식. 이번엔 2 넣습니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2a 더하기 b는 0이죠. 자, 얘들 둘을 연립해 주세요. 그냥 둘을 더할까요? 4a가 8.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2,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A와 B를 압니다. 아, 결국 A와 B를 알면 여기 사이의 함수를 안다는 거고. 따라서 F1은 X자리 1 넣어보세요.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죠? 정답! 마이너스 2 되네요. 물론 이 상황도 이제 함수를 생각해보면요. 2차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2차 함수가 누구야?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치?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아, 여기 0,0, 2,0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자르고, 플러스 2에서 잘라서, 사이에는 없어! 이런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얘 누군데?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여기 사이를 누가? 여기 양쪽 끝을 메워주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리고 2, 0을 지나는 이 직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y는 기울기가 2고요. 그리고 2, 0을 지납니다.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4가 되는 이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기계적으로 경계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계

그 진짜 식을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곱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로 잡으면 될 테니까. 그럼 해봐.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x-1 곱하기 2x 더하기 얘가 x가 2보다 작을 때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 2x 더하기 언제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연속, x가 2보다 클때 연속, 당연히 x는 2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하면 될 거고요. limit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hx랑 h2랑 limit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때 hx가 같으면 되겠지. 결국에는 2랑 1을 대입해 달라는 거죠. 대입해 보세요. 1 곱하기 4 플러스 a랑. 자, 2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a가 같다. 어? 뭐야? 굳이 이거 그냥 전개 안 해도 이4 플러스 a. 로 묶어내면 넘어가면 3배의 4 플러스 a가 0인 거니까. 4 플러스 a가 0이면 되네.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fx는 누구야? 이랬어. fx는 말이야. x는 1을 경계로 왼쪽 직선입니다. 얘가 짠짠짠짠 올라가요. 2일 때 1까지. 오른쪽 누구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야. 2를 넣으면 마이너스이네요. 요렇게. 흰색 y는 fx입니다. 지금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얘가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곱함수,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2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짠.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곱해서 같아지게 만들려면 정말 강력한 조건. 2,0을 짠 하고 지나는 얘가 y는 gx가 되어야 원래 불연속이었던 순간에 삑 좌극한도 곱하면 0, 우극한도 곱하면 0, 함수값도 곱하면 0, 와우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이너스 4라는 애는 gx가 x는 2에서 연속이 0이 되도록 한 애고요. 그러니까 g2가 정체 4 플러스 a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한 상황과 같다. 왼쪽은 식으로 진짜 직접 fx 곱하기 gx 곱함수를 구해서 생각해봤고요. 오른쪽은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요 테마 바로 얘입니다. 곱함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유형 확인 10번으로 가봅니다. 지금 F 다항함수, G 다항함수, 둘다 다항함수예요. FX와 GX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연속입니다. 오케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속함수의 성질. 근데 문제는 나누었을 때죠. GX분의 FX야. 누군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4분의 x-2야. 얘가 연속이 돼야 된대.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얘는 불연속이잖아. 아, 이거 다시 이야기해서. 분모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이야기해서. y는 다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는 거고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붕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도 동일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항상 x축 위에 있어요? 0이 되도록 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판별식은 위아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안 만납니다. 실근이 없어요. 판별식 연고가 작다. 이렇게 된다고? 판별식. 불러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빼기 16입니다. 얘가 연고가 작아요. 그러니까 A제곱이 16보다 작고요. A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땡땡땡, 1, 2, 3까지 하면 총 7개죠. 정답 7 되겠습니다. 자, 유형 확인 7, 10번과 같은 구조는 사실 다른 문제에서 응용된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얘가 연속이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불연속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 올림포스에 있는 유형 확인 문제들은 끝이 났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기출 플러스로 갑니다. 딱 눈으로 보면서 툭툭툭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3점짜리 문항으로요. 자, 2024년 9월 모의평가의 3점짜리 문항입니다. 실수전 채집할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보이지? 사집어 넣으라는 거죠. 이 정도 가볍게 하셔야죠. 4-a의 제곱은 8 빼기 4랑 같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자, a-2와 a-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얼마? 2 또는 6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곱이죠. 정답 12 되겠습니다. 자, 기출 플러스 첫 번째 문항이었고요. 다음 2025학년도 수능 수학 3점짜리 문항입니다. 얘도 지금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함수가 나뉘어져 있죠. 근데 실수전 채집하면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체크해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a와 4 빼기 a가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넘어가면 2a가 14고요. 따라서 a는 얼마? a가 7 되네요. 자, 이런 간단한 기출들. 이 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조금 모양이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생각해보자. fx가 있어요. fx라는 x는 0을 경계로 왼쪽, y는 x-12, 아마 2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있어요. 당연히 x는 0보다 작을 땐 연속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에도 연속입니다. fx가 연속이면 fx에 a를 더해도 연속일 거고요. 얘를 한번더 곱해서 제곱을 하더라도 당연히 연속이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지? 당연히 0에서의 연속성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limit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더하기 a의 제곱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더하기 a의 제곱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여기 다시 fx 더하기 a의 제곱 얘가 같으면 되겠죠. 근데 왼쪽에서 fx는 누구라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은 쪽? 왼쪽에서는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인 거야. 결국에 대입할 거니까 함수값은 따로 안 씁니다. 정확한 우익한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딱 넣는 순간 a-2분의 1의 제곱과 결국엔 a 플러스 3의 제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풀면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은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되니까 짠! 짠! 날리면 7a가 마이너스 4분의 35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되겠지요. 자, x는 0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나뉘어져 있는데요.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0에서의 경계에서의 연속성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뭐0 넣고 계산해 주시면 끝 나겠죠. 2024년 6월 모의평가 기출이었고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제는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좀 오래된 기출입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이차함수 fx. fx는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수예요. 그런데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fx분의 x 이렇게 되어있지. 쌤, 분모도 연속이 남수고 분자도 연속이 남수예요. 그럼 원래 뭐 함수값이든 극한값이든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래. x는 2에서 불연속이래. 왜? 언제만 불연속이에요? 둘다 연속 함수이긴 하지만 여기 분모. 분모가 0이 될때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x는 1일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x는 2일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와우! 그래서 스텝 1. fx는 말이야,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의 개수는 얼만데? 그걸 모르지. 그래도 1을 넣으면 0이 돼요. 2를 넣으면 0이 돼요. x-1이란 인수가 있네? x-2란 인수도 있네? 이뻐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3점짜리 문항 중에서도 조금 변별력이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3점짜리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수학 가형, 나형이라고 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뉘어져 있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이 문항이 무려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4점짜리였겠지. 그래도 이제 보는 순간, 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연속성에 대해서 개념들만 잘서 있다면 이제는 스텝 2, 조건 나를 계산하면 되겠죠. 조건 나, limit,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의 x-2가 분자에는 a 배의 x-1, x-2가 있습니다. 자, x에 1을 넣었더니 0분의 0 꼴. 왜? x-2가 있으니까 얘를 약분. 이제는 대입하면 되죠. 그냥 a가 바로 4였어. 이렇게 되지. 뭐야? fx 깔끔하네. 얘 4배의 x-1, x-2였네. 따라서 f4의 값을 구하세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 뭐예요? x는 a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어요. 그럼 두 함수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문제없어. 단 나눌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분모가 0이 될 때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지만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각각은 연속함수거든요. 근데 왜 나눴더니 불연속이 된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알려준 거야. 다항함수야. 땡큐. 인수들을 빵빵 찾는 순간. 뭐 이런 정도야. 30초면 당연히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수의 연속에서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개념 정리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과 불연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또 재미있는 그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준영이었습니다.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중복조합을 나갈 때가 되었거든요. 중복조합을,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을 해. 중복조합을 처음 만날 때의 그 낯선 그 불안, 초조한 느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난 이제 익숙해하잖아. 아, 내가 안 익숙하면 어떡해, 여러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면 괜찮아요. 얘네는 또 대놓고 중복조합 이메일 눈치채게 하는 유형이 딱딱딱딱 소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중복조합이구나 하고 풀면 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나가면 지금 했던 가디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진짜 간단해 보였던 중국 순열이라든지 이런 그냥 정말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더 경우의 수에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슴슴한 조미료니까 여기저기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씩 어려워질 수 있고, 중복 조합은 약간 강렬한 맛이 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추기름. 이거 아무 데나 쓸 수 없잖아. 딱 근데 들어가면은 누가 봐도 그 맛이 나는 걸 알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도 이것만 잘 지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 전에 우리가 24번을 하나 남겨놨죠. 그죠? 예시를 자꾸 먹는 거를 통해서 들게 되는데 중요한 거 저는 요리는 전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들면서 되게 약간 죄책감이 좀 들어.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럼 먹는 걸 잘 먹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든 예시가 틀리더라도 요리를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24번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뭐예요? 최단거리잖아. 그러니까 최단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그냥 여러분들이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얘는 최단거리 문제잖아. 그러면 아, 이 문제의 유형이 최단거리 유형이니까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문제는 오히려 쉽다니까.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것저것 우리 요 가디순에서 이 최단거리에서 쓸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다 연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 도로망 있는 거 알고요. A에서 P는 지나고 Q는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B까지 간대요. 자, A에서 P를 지나고 Q는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B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누구를 제외하면 돼? A에서 P를 지나고 Q를 지나서 B로 가는 걸 제외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P에서 B로 가는 그 와중에 어때요? Q를 지나서 가는 것을 제외시키면 돼요. 그치? 간단하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일단 A에서 P까지는 가야 돼. 뭐 국어는 말할 것도 없어. 그치? A에서 P까지 가려면 5 위로 가니까 엄청 간단하게 3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서 얘기하지만 이거를 3팩을 2팩으로 나눈다라고 쓰면 너무 억울한 거야, 여러분들. 그냥 사다리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다리 타기 하면서 올라가는데 A에서 P까지 가려면 위로 한번 올라가는데 이 다리를 탈까, 요 다리를 탈까, 저 다리를 탈까 이렇게 고를 거 아니야.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건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지 굳이 복잡하고 대단해 보이는 가디순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자, P에서 이번에는 B로 갈 겁니다. Q를 지나지 않는 건 나중에 제외시킬 거니까 일단 그냥 P에서 B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몇 가지야? 오른쪽 5가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 세 번. 그죠? 5. 오른쪽으로 다섯 번. 위로 세 번이니까 배열이 어떻게 돼요? 자, 총 몇 개? 여덟 개를 배열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다 다른 것으로 봤다는 건데, 5 동안에 갔잖아요? 그들을 배열하는 5팩. 그리고, 위 갔잖아요? 그들을 배열하는 3팩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괄호를 했겠어? 빼야지. 누구? Q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면 돼요. 이건 뭐야? P에서 Q를 지나고 Q에서 다시 B로 가는 거. 그러면 쉽지. 자, 다시 얘네 싹 줄여버려. 아, 이렇게 조그만 걸 지울 땐 이런 거 있어.

쓰면 되는데, 그지? 우리 디테일한 지우개가 있다고. 자, 보겠습니다. P에서 Q로 가요, 일단. P에서 Q로 가려면 엄청 간단하지. 5, 5, 위, 위니까 어떻게 돼요? 4팩을 2팩, 2팩으로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P에서 Q로 가려면 여기다 쓸게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면. P에서 Q로 가. 다시 Q에서 B로 갑니다. 가장 편안하게 갈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길을 따라 올라갈까요? 한 번만 올라가면 되니까. 네 가지죠. 그죠? 오케이, 네 가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식이 이해가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A에서 P로 일단 가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P에서 B로 가는데, P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즉, P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것만 제외를 시킨 거예요. 어차피 A에서 B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거 한 줄이에요, 풀이는. 맞지? 그지? 자, 그래서 계산만 제가 아래에다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내립시다. 그럼으로 3 곱하기. 자, 얘는 계산해 주시면 8, 7, 6에다가 3팩이랑 6 지우니까 56까지. 요거는 6이야. 나 4C는 알아. 자주 나와서. 6, 4,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32가지니까 3 곱하면 정답은 얼마? 96. 그래서 정답 96이 되어주는, 5번이 되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장 출제가 되었을 때 가디순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을 귀찮게도 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다른 방법도 해야지.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인데, 다양한 거 합시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뭐더 말할 거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세 가지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데 Q를 지나면 안 된대요. 나는 이런저런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단순하고 싶어요. 그럼 뭘할수 있을까요? 그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으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길에서인데 얘는 못 가. 그치?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X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구멍을 뽕 뚫어주듯이 왜그 우물 만들어줘. 우물이라니. 연못? 아무튼, 그냥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P에서 B로 가는 걸 하나씩 써볼게. 일단 요 길만 여러분들 눈에 띄죠? 얘는 못 가는 거야.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여기도 1, 1, 1입니다. 점마다 갈게요. 여기 2. 여기로 오는 건 얘랑 얘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로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니까 둘을 더해야 됩니다. 왜 더해야 되는지도? 당연하지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둘 더해야 되겠죠? 함의 법칙이라 그랬잖아. 이 점으로 오려면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거나 요렇게 옆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오는 수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합니다. 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긴 중요하지. 여긴 3. 얘네들 더한 4도 쉬워. 근데 얘는 아래에서 와못 와? 못 와. 오른쪽에서 오는 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아래에서 올수 있어요. 자, 이 점의 경우엔 왼쪽에서 못 오지 아래에 있던 4를 끌어올릴게요. 됐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해볼까요? 8. 오케이. 자, 이젠 됐죠? 둘이 더하면 9, 둘이 더하면 15, 둘이 더하면 17, 둘이 더한 32입니다. 자, 정리하면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32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96이에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도 그죠? 웃으면 편해. 그게 나쁘지 않아, 그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진짜 최종 하나 더 해볼까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 첫 번째 풀이가 베스트고, 이래저래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을 때 해야지. Q를 지나지 못하다 보니까 세 번째 풀이법은 이름을 써줄게. 꼭 지나야 하는 점. 찾기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그러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그 점들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누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나누면서. 뭔 소리냐? 제가 얘기했죠. P에서 B로 가는 길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걔의 대각선 길을 생각하면서 가면 좋아요. 자, Q를 지나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서 갈수 있는 길을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서 가거나 이 점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죠? 그게 결국은 누구야? 얘지, 얘.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거나 여기를 지나서 일로 못 가니까 일로 갈거 아니면 이 점을 꼭 지나서 가야 될 거고 또 여기를 꼭 지나서 가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지나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겹치지 않게 중요한 건 케이스잖아. 꼭 지나야 하는 점은 겹치지 않아야 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얘를 지나서 갈 일은 없어요. 여기를 지났잖아요. 얘를 지날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점을 제가
PQ.

R, S,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자고. P에서 B로 가는 방법 중에는 R을 지나서 가거나, S를 지나서 가거나, T를 지나서 가거나, 요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가 다니는 거고요. R을 지나서 가게 되면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 R에서 B로는 한 가지잖아. P에서 R로 가는 방법은 어때요? 5, 위, 4팩을 3팩으로 나눈다 또는 오른쪽으로 이거, 둘, 셋,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 네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R에서 B는 그냥 슝 오면 되니까. 자, S로 가는 방법은 P에서 S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5, 5, 5, 위가 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S에서 B로 나눕니다. 5, 5, 위,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6가지 해서 24. 마지막입니다. T로 가는 방법은? P에서 T로는 다이렉트니까 볼 것도 없고요. T에서 B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 길을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냥 또 4가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들을 싹다더 해볼까요? 이번에도 어때? 32가지. 이렇게 가. 그러니까 보통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지나는 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충 알려드린 거예요. 대각선으로 놓고 그 대각선들 중에서 꼭 지나는 점을 살펴. 처음에는 얘랑 얘랑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굳이 나눌 이유가 없어. 여기로 와도 얘로 가야 되고요. 여기로 가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점을 잡아야지.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서 꼭 지나는 점들을 더 찾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32가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여기 32를 곱해서 정답은 96가지라고. 제가 무려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오늘 하려는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오늘만 할 거는 아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있어요. 중복조합은 중복조합이 있고 중복조합의 활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오늘 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 뒤쪽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중복조합이 뭔지부터 다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포에서는 그냥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습을 할 겁니다. 알아서 반복이 되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반복이 최고야.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도 개그를 이렇게 하는데, 개그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안 웃겼는데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좀 웃겨져요. 결국은 반복이야. 그렇잖아. 그치? 자주 보면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복조합이 싫어. 자주 보세요. 더 자주 봐야지. 방법은 없어. 그치? 자, 일단은 기호도 알아야 됩니다. NHR로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N계에서. 근데 그 N을요. N개라고 하시면 더 헷갈리고요. 서로 다른 말하자면 N 종류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지. N개에서 중복 가능하다는 표현보다 N 종류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죠. 중복을 허락하여. 그 다음 어때요? R개를 뽑는 거예요. 나열해야 해? 안 해요. 나열 안 해요. 자. N 종류에서 R개를 뽑다 보니까 세 종류에서 10개를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N보다도 R이 더 커도 괜찮. 즉, N과 R의 크기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왜 하냐면 조합일 때는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10명 중에서 12명을 뽑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 N과 R의 크기를 비교했다면 중복조합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예시를 드릴게요. 아, 제일 쉬운 예시. 사과, 배, 귤 중에서 중복 가능. 중복을 허락하여서요. 4개를 골라봐. 네 개를 골라? 하는 방법의 수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실상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고르는구나. 자,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요? 계산 방법을 먼저 써놓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둘을 더해. 한 개를 빼. CR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 방법을 외우고 있다면 둘이 더해 7, 1 빼, 6, C, 2가 되어서 정답은 뭐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니까 한번더 계산하셔서 15가지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죠? 자, 왜요? 왜 저렇게 6, C로 바뀌는 거지? 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공과 칸막이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요 워딩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면 H 기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고르는 건지, 네 명이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고르는 건지 막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막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와요. 말을 이해가 안갈 때. 그럼 상황을 생각해 봐.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네 개를 고를 건데 예시를 들어요. 극단적 예시. 사과만 네 개를 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시를 들어봐. 사과만 네 개, 배랑 귤은 안 골라. 또는 또 예시를 들어봐. 계속 예시를 들어봐요. 사과 두 개, 배 하나, 귤 하나. 이런 식이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첫 번째 1단계.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었어. 그러면서 눈치를 챘어. 2단계.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각각 몇 개? 그렇지. 그 제가 종류라고 말한 부분에서 각각 몇 개씩 가지고 가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네 개를 다 사과가 가져갔어? 배귤은 없어. 또는 사과만 두 개야? 배 하나야? 귤 하나야? 각각, 각 종류가 각각 몇 개를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요 질문이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뿅 하고 뭐가 떠올라요? 중복 조합. 아니, 공과 칸막이.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며 종류가 그러면 딱 들고 여러분들은 칸막이를 설치하세요.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얘는 무엇으로 바꾸면 되냐면 얘가 가장 간단한 예시니까 이렇게. 오늘따라 얘가 아주 유용하구만. 네 개가 다 사과인 경우. 여기는 사과가 두 개, 배 하나, 귤 하나인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네 개랑 3단계. 공네 개와 칸막이 두 개의 배열임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디순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옵니다. 자, 3H4인지 4H3인지 헷갈리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의 상황을 보고 예시를 들어봅니다. 예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네.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면 종류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과 칸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헷갈릴 일이 없고요. 공과 칸막이로 푸는 것보다 H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썼지. 예시에서 이것만 들면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만 설치하면 끝났어. 그럼 어디로 오느냐면 이 계산으로 와요. 여기에 쓴 획순만큼으로 동그라미랑 칸막이 설치 충분히 된다니까? 얘가 오히려 계산 편할걸요? 진짜로.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됐으면 이제 봐봐. 결국 얘는 뭐야? 사과, 배, 귤 중에서 하자마자 칸막이 설치. 네 개? 오케이,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이제 물어볼게요. 왜 1을 뺍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어.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n 빼기 1이 뭘 의미해요? n 종류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수예요. 종류가 4개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가 3개 필요하고요. 종류가 5개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는 4개 필요하잖아요. 종류가 n종류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R은 뭐가 되는 거죠? 공의 개수. 공의 개수. 뭐냐? 내가 각각 몇 개를 가져가는지가 궁금해. 그리고 총 개수는 항상 일치해. 사과가 4개야. 또는 사과 두 개, 배 하나, 귤 하나야. 또는 사과 없어, 배 둘, 귤 둘이야. 어때? 총 개수는 항상 네 개로 일치해. 그총 개수라고 부르는 아이가 공인 거예요. 괜찮아? 자,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하실수록 친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25번 한번 봐봐요. 그냥 읽어봐. 같은 종류의 볼펜 9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최악의 풀이에요.
중복 조합이고요. 9가 보이고요. 4가 보여요. 그러면 최악의 풀이 보여줄게요. 그것을 진짜 최악의 풀인 거. 이거는 차라리 H라는 걸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절대. 그리고 뭐 중복 조합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복 조합입니다 하고 문제가 나오는 건 시험에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쵸?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봤어.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자, 그러면은 같은 종류의 볼펜이 9자루니까 볼펜들이 같으니까 볼펜은 여러 개씩 줄수 있네. 그러니까 볼펜이 중복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서로 다른 4명한테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뽑는가 보다. 과연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누군가는 선생님 근데 중복을 허락하여 서로 다른 N 종류 중인데 얘는 종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 종류니까 얘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것이지. 자, 그거 하지 말고. 헷갈리잖아. 우리가 이미 일단 물음표를 띄우고 문제를 푼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자, 같은 종류 볼펜이 9자루고 4명의 학생이야. 4명의 학생이 같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명을 ABCD라고 놔봐. 일단. 이런 거 뭐야?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를 만났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었죠? 몰아서 9자루를 A한테 주는 상황을. 또는 얘가 7자루, 얘가 2자루, 얘가 없어, 없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각각 몇 개? 그럼 각각 몇 개? 궁금하니까 칸막이 설치할까요? 그럼 끝났지. 칸막이 3개와 공 9개네. 돼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팩을 9팩, 3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12, 11, 10, 9팩 사라지고 3, 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220. 끝.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N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9개를 뽑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둘이 더 하면 13이죠? 1 빼니까 얼마야? 12. 그리고 C,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팩을 9팩, 3팩으로 나누죠? 그래서 한번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찜찜함을 붙들고 가지 않도록 H를 쓰실 거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 종류. 사람인데요? 예, 네, 근데 어쩌죠? 여기가 종류라는 말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N과 R이 헷갈리신다면 H 방법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선생님 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다시 사용하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빠르게 풀기도 하거든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질 때.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하나 더.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요런 워딩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임을 눈치채게 하는 힌트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중복조합인 건 당연히 아닌데, 지금 봐봐. 각각 몇개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죠? 총 개수는 9개로 일치해. 그지? 누구한테 몇 개씩을 주든. 그리고 받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공이랑 칸막이를 배열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은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B도 못 받고, C도 못 받고, D도 못 받는 거거든. 이렇게 그냥 공과 칸막이의 배열로 바꾸면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이 지우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서로 업고 있었네, 세상에. 아무튼 중복 조합임을 눈치를 채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가를 보자는 거지. 이거 알고 나면요, 쭉쭉쭉쭉 진도를 뺄 수가 있어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문제를 슝슝슝슝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도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키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 나좀 줄어들었나? 아무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잔소리 메뉴판. 이건 이제 그 보통 큰엄마, 고모, 이모는 내가 이모가 없어서 모르겠어. 우리 고모들은 사실 이런 얘기 잘안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사촌 중에 그죠? 아, 우리 누구는 전교 1등인데
점점점이 점점점이 세상에 제일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볼때 점점점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이제 여러분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어른이 되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아, 내 친구 누구 딸은 엄마한테 뭐 해줬대 따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을 바라는 워딩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는 어떠했다는데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잔소리에는 박수를 치면 돼요. 와,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그렇잖아. 비교의 워딩이 날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필드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뭘 잘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학교가 몇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학교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 학교마다 1등 하는 친구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등을 한번 해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깝게 1등을 놓쳤어도 그 친구 1등이라고 보통 엄마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 전교 1등이 역사적으로 깔린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듣고 속상하고 이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 전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특히나 중학교 때에 전교 1등을 했다 있잖아? 그거는 진짜 아무데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제가 그래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런 워딩에 스트레스는 절대 절대 받지 말도록 하세요. 특히 주변한테는.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쵸? 내가 얘기했잖아. 아깝게 전교 1등을 놓친 경우에도 이거 맞았으면 전교 1등이었을 거야,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아유, 전교 1등을 했더라고, 거의. 뭐,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뭐, 얘가 근데 사실은, 그래 봐야, 뭐, 내신으로 그런 거고, 모의고사 안 나오잖아. 이런 걸로 이렇게 시시비비 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냥, 제일 쉬운 건 그거야. 속상해 하는 순간에 더 다른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약간,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와,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할 말이 없어. 좋겠다는데, 어이, 축하한다는데 누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잔소리를 판매할 수 없을 때 잔소리를 퇴치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되게 좋겠다! 우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먹히더라고. 내가 볼 때. 약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칭찬을 듣고 싶으시더나? 요. 너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너는 이러면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그죠? 아, 그렇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즐겁게 우리는 잔소리를 퇴치하고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2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때 쉰 이유가, 그게 이게 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 유기명이라고 할까요? 그죠? 무기명,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풀 수가 있다고. 무기명과 유기명의 차이를 좀 알아볼게요. 유기명이란 말, 기명? 아무튼. 그냥, 어쨌든, 무와 유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다. 아,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ABC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좀 줄여볼게요. 3명의 후보고, 아니야, 더 줄일 거야. 숫자 너무 많아. 2명의 후보야. 투표를 4명이 할 거야. 학급에서 뭐 회장 선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두 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후보는 A와 B예요. 자, 원래 이름이 있게 투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네 명의 용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냥 이름이 적혀 있어. 뭐로 아까 기역이라는 학생표, 니은, 뭐, 디귿, 뭐, 리을,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을 적어 놓은 상태로 투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입니까? 어렵지 않아. 이미 배웠어. 기어가 너 누구 고를래? A 할래? B 할래?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상태가 되어주면 여러분들, 기역이, 니은이, 디귿이, 리을이라는 사람들이 A와 B한테 뽑으면 돼요. 너 누구 뽑을래? 나 A요. 나 A요. 나 A요. 나 B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선택권이 몇 가지씩? 두 가지씩.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이게 4제곱이에요.
중복 순혈이구나. 그죠? 그래서 중복 순혈 때왜 이런 거안 했는데 너무 당연하니까 그치. 자, 그럼 무기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이점을 보자고.

이름이 없게 되면요, 이런 거야. 네 명이 투표를 해요. 기권은 없어요. 여기도 있잖아.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A가 몰표를 받거나, 세표 받거나, 이거 한 표겠죠? 두표 받거나, 한표 받거나, 0표 받거나. 다섯 가지구나. 이거야.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그건 뭐야? A와 B가 각각 몇 표를 받았는지만 궁금해. 누가 뽑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각각 몇 표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막이를 설치할 거예요. 그저 그거예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뽑았는지 몰라. 그러면 ABC가, 지금은 우리 후보가 3명이니까 ABC가 어때요? 각각 몇 표를 받았는지가 궁금하고요. 총표의 수는, 총 공의 개수는 10개로 항상 일치하고요.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들을 다 적어볼게요.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괜찮. 최대한 줄였어요.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가 아까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표현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겠죠? 저는 어때요? 몰아주는. 공 10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10개의 동그라미를 다 그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공 10개와 칸막이 2개의 배열이니까요. 총 12개를 나타내는데, 나열하는데. 공, 칸막이 끝났고요. 12 곱하기 11 남고요. 2랑 나누니까 정답은 얼마? 66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H를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봐봐. 서로 다른 3명이 있는데 중복 가능하게 10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A만 뭐 10개. A 7개, B 2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때? 난 3. H 12구나를 바로 눈치채서 둘이 더합니다. 13. 1 빼요, 12. 하셔서 계산 요기로 오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워딩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뽑는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면, 서로 다른 3명인데 10명의 유권자도 사실상은 다른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10명인 것 같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최악의 헷갈리는 거야. 그죠? 헷갈리면 우리는 찍어요. 본능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은 그냥 안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알았죠? 27번 오세요. 어머! 나랑 똑같아! 사과 비율. 그죠? 이걸 보고 썼던 건 아니에요. 사과 비율이 그냥 대표 주자야. 그냥 뭐, 메론, 파인애플 이렇게 하면 많이 써야 되잖아. 그래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짜리의 과일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사과 배 감. 원래 이거 많이 썼었는데, 제가 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귤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나랑 통했지 뭐야. 어쨌든, 사과 배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1개를 택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까랑 상황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보지 못하단 말이 있어. 이런 말은 왜 적었을까? 이런 건왜 적었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말이 다 중요해. 안 중요한 워딩이라는 건 없거든요. 봐봐요. 자, 그냥 선생님 아까처럼 생각하면 사과배 귤 중에서 11개를 택한 중복을 허락, 3H11 아닙니까? 맞아. 근데 말이 좀 많잖아. 각각 한개 이상은 선택해야 돼. 과일은 9개 이상 있어. 저 말이 뭐야? 그냥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는 얘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개씩은 줘야 된대. 그러면 배랑 귤을 딱한 개씩만 줘. 그러면 11개니까 사과가 몇 개야? 9개야.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 최대한 몰아줘도 9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은 해결됐죠? 각 과일이 9개 이상씩 있어야지 내가 배랑 귤을 최소한으로 하고 사과만 9개를 받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각 9개 이상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 표현에는 충분히 부합을 하는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 중요해. 그치? 요렇게 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생각하는 중복 조합, 공과 칸막이를 이용하려면 공들을 쭉 나열하고 칸막이 설치해서 얘가 어때? 선택받지 못하여도 괜찮다야. 이게 되게 중요했어. 오케이가 되어야 돼. 근데 얘는 선택받지 못하면 안 된대. 적어도 한개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펜을 나누어 주는데 똑같은 볼펜을 갖고 있어. 사람들 나눠줘야 돼. 다들 한 자루 이상씩은 받길 원한대.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한 자루씩을 미리 주면 되죠. 미리 주면 되죠. 미리 주면 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11개를 택할 건데 어차피 한개 이상씩은 택해야 되니까 미리 사과배 귤을 한 개씩은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했어. 그럼 남은 게몇 개야? 남은 건세개 빼고 여덟 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요렇게 바꿔요. 그죠? 남은 여덟 개를 내가 사과한테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사과는 9개 이상 있으니까 배귤도 마찬가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이제 편안하게 어떻게 칸막이를 딱 설치하고 공 8개와 칸막이 2개의 배열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총 10개를 나열할 건데요. 공 8개 똑같은 건 칸막이 2개 똑같은 것 가리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 지우면 10 곱하기 9 2로 나눕니다. 45가 되어 주겠죠. 됐어.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주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요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각 과일이 9개 이상 있다였는데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서요. 만약에 나좀더 업그레이드 해볼게. 변형. 변형, 그죠? 변형이라고 달아놨어. 변형을 할 거야. 이 말이 왜 별것도 아닌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았지? 아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과일은 8개 있다라고 할게요. 9개 이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있었어. 근데 이번엔 각 과일이 8개 있어요. 8개. 그러면 상황상 아까랑 똑같이 풀어. 사과, 배, 귤. 한 개씩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 미리 주면 남은 선택이 가능한 것들은 남은 8개는 내가 선택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와 다르게 8개를 내가 만약에 사과한테 몰아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사과가 총 9개가 필요한데 여기까지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변형이고 난이도를 올린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일단은 공과 칸막이로 아까처럼 설치를 해.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10팩인데 8팩, 2팩으로 나누고 그러면은 45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죠? 45가지는 그대로 유지해.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제외시켜야 돼? 제외. 여기다 써야지. 제외. 어떤 게 제외돼야 돼? 그렇지. 800은 제외가 돼야 돼. 111은 그대로 주고 800이 되거나 080이 되거나 008이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제외가 돼야죠. 그지? 사과든 배든 귤이든 한 개는 선택받고 남은 8개가 전부 다 사과한테 올인 또는 배한테 올인 또는 귤한테 올인하는 그세 가지를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45에서 그세 가지를 제외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죠. 난이도 올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이 철저해야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게안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기본기를 쌓고 있는 거라서, 선생님,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나온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을 말은 없어. 문제를 푸는데, 아,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죠? 항상 모든 워딩을 다 살펴보셔야 돼. 자, 얘 또한 사실 중복 조합임을 눈치채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출제의 빈도가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어서 저는 이걸 유형으로 따로 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다시 또 배우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슬쩍 언급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항 정리라는 것을 봤던 친구들은

이항정리랑 삼항정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이항정리에서 물어보는 거랑 달라요. 이번에는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종류의 개수, 정확하게. 왜냐면 항의 개수니까 당연하지만 동류 항끼리는 정리가 되었을 테니까 각각 항의 개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한번 끊을게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든, X 더하기 Y 더하기 Z 세제곱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든, 그 다음에 얘네끼리 이렇게 분배하면서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류에서 여기 종류를 도와줄 방법 없어요. 여긴 A, B로 이루어진, 여긴 X, Y, Z로 이루어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면, 여기서 A 두개 하고 여기 A 하나 할 때랑, 여기서 A 하나 하고 A 두개할 때랑 겹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근데 얘는 편안해. 너네는 너네끼리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한 다음에 분배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알았죠? 자, A 더하기 B의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항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알아? 아니, 쉽지. 자, 결국은 우리 그냥 나열을 해도 A 4제곱. 그지? 이렇게 할거 아니야. 4C 1, 우리. A 세제곱, B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 2기 나열해도 여러분 나열할 수 있을 텐데, 요 뒤를 위해서 생각을 합시다. A와 B가 각각 몇 개가 선택되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뽑을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야? 4개지. A가 4개 올인하거나 아니면 A 3개 B 하나거나 그렇잖아. 그럼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니까 칸막이 설치하셔야 되고요. 올인하는 경우인 이걸 표현해 줄게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종류라는 건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 거야. 또는 그냥 공과 칸막이로 바로 갈까요? 5가지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 항의 종류가 총몇 가지? 총 5가지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 항의 종류가 몇 가지게? 해봤잖아. 이거지 뭐. 세 개를 X한테 줄까? X가 두 개, Y 하나? 또는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런 식이다 보니까 각각 몇 개가 가져가게 될지만 따져주면 돼요. 칸막이 설치하고 공세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총 5개인데 공세 칸 둘, 10가지. 그러면 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곱해야지. 왜? 왜 곱해요? 여기서 한 종류를 찾고 저쪽에서 한 종류를 찾아서 분배해서 우리는 종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각각 알아서. 그 다음에 함경으로 합치기 위해서. 함경으로 합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함경우를 서로가 만들어내요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의 법칙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h4랑 서로 다른 셋 중에서 셋을 선택하니까 3h3이랑 둘을 곱해. 끝. 이렇게 끝나는. 되게 간단한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구나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봤죠? A가 몇 개고 B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데, X가 몇 개고 Y가 몇 개고 Z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데, 라고 하실 때에는 그들을 나열해놓고 칸막이를 설치할 거예요. 총 개수가 몇 개지? 총 3개까지밖에 안 돼. 총 4개까지밖에 안 돼. 요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4개를 전부 다 A를 줄까? A 3개, B 하나 줄까? 아!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하고, 총 공의 개수는 4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선택받지 못하여도 되고, 이거는 100% 중복조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9번까지만. 30번은 또 약간의 애교로 남겨놓을게. 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할 겁니다. 네 수의 곱이 50 이하가 됐네요. 뭐라는 거야, 씨. 자, 서로 다른 수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워딩이 너무 그대로니까 이렇게 쓸까요? 3H4. 그치? 이런 거는 H로 써도 괜찮아. 왜냐면 너무 누가 봐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니까. 그치? 이렇게 쓰면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둘이 더하면 7, 1 빼면 6, C, 4. 그래서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5. 15가지구나. 이렇게 풀면은 답이 5번이야. 틀렸지. 그치? 뒤에를 안 읽었잖아요. 자, 네 수의 곱이

자, 이거는 구성만 합니다. 배열은 하지 않아요. 뽑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배열을 뜬금없이 꺼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치? 3만 4개를 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이. 81이 돼. 이거 안 되겠지. 3이 3개가 되면 27이거든? 2가 들어오면 안 돼. 3, 3, 3에 1은 괜찮거든. 그치? 자, 3이 3개인 경우 2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3이 2개인 경우를 따져볼까? 아이고. 3이 2개인 경우 최대치로 커져도 2이야. 이땐 어때요? 9, 4, 36. 여기서부터는 다 합격이야.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제외시키는 두 가지를, 제외시키는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제외. 그래서 이 15가지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정답은 13가지. 제가 아까 전에 몇 번이었어? 27번에서도 각 과일이 8개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하나에 몰아주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켜야 되는 상황들을 발생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한 중복 조합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약간의 상황을 줘. 뭐. 내수의 곱이 50 이하가 되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13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중복조합으로 안 가셔도 돼요. 1이 4개면 오케이. 1이 3개면 오케이. 1이 2개면 오케이. 1이 1개면 오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따져. 1이 없는 경우는 누구누구 가능한지.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13가지는 나열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선생님 제가 하나하나하나하나 일일이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 그러면 틀리나요? 13가지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서 풀어도 풀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지 풀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그치? 자, 이제 저는 29번까지 오늘 하고요. 30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30번도 오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31번부터 넘어가셔도 여러분들 결국은 중복조합의 활용 파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제가 30번만 남겨두었거든요. 같은 종류라는 말이 결국은 몇 개인지만 궁금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30번을 풀 때에도 좀더 편안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중복조합을 맞춰봤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그 H도 낯설고 공각 칸막이도 낯선데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한다면 공각 칸막이를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복습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푼거 따라서 여러분들 푸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테니까요. 꼭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셔야지 30번부터 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이 2단원의 마지막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걸로 접근하시면 오늘의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 수준에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로 외워야 되는 거, 꼭 외워야만 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또 수업하면서 그걸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단원의 구조를 잠깐 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열심히 디테일하게 뭐 효소의 이름도 외우고 좌심방, 좌심시, 뭐 우심방, 우심시, 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고 우리의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굳이 묻진 않는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세포호흡입니다. 우리 세포호흡이 뭐였더라? 바로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세포호흡은 모든 종류의 생물이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물질 대사인데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우리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 세포호흡이다. 그러다 보니 생명활동을 하는 종류라면 그럼 살아있는 종류의 모든 생명체가 되겠죠. 그런 생명체들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세포 과정에 꼭 필요한 물질들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 세포 결과 나오는 노폐물들은 잘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과정과 관계된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입니다. 이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고 그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잘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그런 협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두 갈씩으로 그 그림으로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각의 기관계, 순환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화계 내용 보고 기체의 교환과 물질의 운반이면 기체의 교환이 어떤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호흡계가 되겠죠. 호흡계 내용 잠깐 정리하고 그래서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딱히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배설과 관련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폐물들이 어떤 종류가 만들어지는지가 여기에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의 종류는 뭐가 나오고 그 노폐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배출되는, 밖으로 나가는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 정도는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암기할 부분 암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갈씩이라고 했습니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뭐가 잘 일어나기 위한 세포 호흡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통합적 작용이다. 그래서 세포 호흡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세포 호흡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알려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 호흡이 뭐죠? 하면 유기물 또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양소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뭐 한다? 분해한다. 그러면 분해하면 어떤 노폐물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걔를 이렇게 부수는 거니까 그 분자를. 그래서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노폐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기물을 분해하다 보면 그 유기물의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그 결합이 깨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생명활동에 쓰게 된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이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근데 그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나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노폐물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유기물이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다 분해되지 않아요. 다 조각조각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기념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오늘 4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그만큼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유기물이 끝까지 분해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이제 포도당이 대표적인 유기물이 되겠는데, 포도당이 끝까지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보단 더큰 분자가 노폐물로서 그냥 중간 산물이 남게 돼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분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유기물과 산소를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이 노폐물들을 잘 밖으로 갖다 버려주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될까? 자, 이 유기물, 다른 말로는 그냥 쉽게 영양소라고 했죠? 그 영양소는 보통 우리가 어떤 기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해줘요? 소화계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소화하고 흡수해서 공급하죠. 그래서 요거는 소화계가 조달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죠?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호흡계를 통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물은 어디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까요?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가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가지만, 또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많은 양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기물의 종류가 포도당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유기물이 사용이 된다면, 그러면 얘네들 말고도 다른 종류의 노폐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질소를 갖고 있는 노폐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타 노폐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걔네들도 이런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화계나 호흡계를 통해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조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 결과 나오는 노폐물들은 호흡계나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그리고 소화계로 흡수된 영양소가 뇌라든지 팔끝, 손끝 이런 데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각각의 세포로는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바로 순환계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순환계가 소화계에서 방금 흡수된 것들을 온몸으로 그 영양소를 날라주고, 그 다음에 방금 폐를 통해서 들어온 이 산소도 이 순환계,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런 노폐물들도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나 배설계로 전달이 되어서 거기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가 다 아우러져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합적 작용, 그거를 나타낸 그림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순환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영양소와 산소는 조직세포로 운반을 한다. 앞으로 조직세포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그냥 우리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세포에서는 계속 세포호흡을 해야 생명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와 산소를 그런 세포들로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포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배설계와 호흡계로 운반해주는, 운반의 작용을 주로 하는 것이 순환계이다. 자, 그 다음에 소화계. 소화계는 음식물 속의 큰 영양소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분해서 영양소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고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설계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네 가지 기관계를 나타내는 방식, 그림으로 표현한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순환계는 이몸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소화계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같이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을 관통하는 형태로 몸이 그려져 있을 거고, 그림이. 그 다음에 호흡계는 그냥 한쪽으로 뚫려서 거기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을 거고, 배설계는 들어오는 입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몸에서 걸러진 무언가가 밖으로 나가는 출구만 그림에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은 이 모든 물질을 다 운반하는, 가운데서 모든 걸다 배송해주는 그런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기죠. 순환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입니다. 일단 순환계라는 기관계는 심장이나 혈관이나 혈액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해서 이 혈액이 순환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혈관은 그 혈액이 이동하는 관, 이동 통로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혈액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담아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환계의 기능을 그냥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을 운반하는 게주 기능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서 항상성 조절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따뜻한 혈액이 이렇게 온몸을 흐르면서 우리의 체온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온 조절 같은 항상성 조절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안에는 갖가지 이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 그리고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실려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작용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혈관,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혈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는 마세요. 우리 생명과학에서 이거 동맥이냐, 정맥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과학 1을 배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왔어. 방금 심장이 쫙 짜내가지고 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다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맥은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인 그런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심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목적지가 폐다. 그러면 폐동맥 이렇게 부르는 거고,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폐정맥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빌렸다 오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앞에 이름을 좀 붙여주는 편입니다. 콩팥동맥, 콩팥정맥, 뭐 간동맥, 뭐 간정맥,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아주 가느다랗게 많이 그 분지된 그런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이 모자가 털 모자고요. 새가 가늘다. 아, 새발락질 할때그 가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털처럼 우리가 굉장히 가는 거를 머리카락만큼 가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털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어져 있는 매우 간단한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 수준은 굉장히 벽이 두껍고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흐르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맥과 정맥 벽을 이루는 또는 모세혈관을 이루는 벽도 다 세포들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동맥과 정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액의 흐름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그걸 다 공급받기가 어렵다. 거기 안에 아무리 뭐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도 직접적으로 공급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지된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모세혈관을 지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골목길로 나눠지다 보니까 빨리 지나갈 수가 없고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8차선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른 흐름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지만, 그냥 한대 정도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길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서 흐름이 느려지도록 한 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진입하면 느려지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충분히 그런 물질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된다. 그리고 나서 주고받고 나서는 다시 정맥으로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제 또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이제 흐름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액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일단 여러분들의 혈액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일부 뭐 파충류나 이런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뭐 파란색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 기준으로 붉은색 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원심분리라는 거를 하면, 빠른 속도로 돌려주면은 얘가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층으로 크게 나눴을 때, 물론 이제 더 많은 층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냥 크게 두 층으로 봤을 때, 아까는 전체적으로 붉은 그냥 액체였는데, 아래쪽에 약간 붉은 뭔가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위쪽에 누렇고, 누르스름한데 맑은 액체가 여기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약간 조금 건더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그거는 혈구라고 부르고요. 위쪽에 이렇게 액체 성분으로 된 것은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구 할때 구는 세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혈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뭐 적혈구, 백혈구,

백혈구 이런 거 있잖아요. 백혈구. 그래서 적이나 백은 그 세포의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붉은색의 혈액 속에 있는 구, 이게 이제 공구자, 구형이다 할때그 구자거든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보통 세포가 생겨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세포를 얘기할 때 구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다. 백혈구는 영어로도 화이트 블러드 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레드 블러드 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거 말고도 혈소판이라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세포 조각, 얘는 온전한 세포는 아니고 어떤 세포에서 떨어져 나오는 조각, 이런 것들도 이 혈구로 묶입니다. 자, 그리고 혈장은 이 장이 그냥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액체라고 생각하시고, 주로 물이겠죠? 그렇죠? 근데 혈장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는 우리가 원래도 이렇게 밖으로 뭔가 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빨리 멈춰야 우리 생명의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혈액에는 그냥 피를 굳게 만드는,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이게 응고되도록 만드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곧 응고가 돼서 뭔가 덩어리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액체 상태로 유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혈청입니다. 그래서 혈장과 혈청은 완전히 같은 거라고 할순 없어요. 근데 혈장에서 굳지 않게 처리한 거, 그렇게 응고가 되는 성분을 제거한 거, 그런 거를 혈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생명과학원에서는 혈장 또는 혈청, 그냥 요거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장이든 혈청이든 그냥 액체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는 세포들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는 주로 물인데, 그 물에 여러 가지 작은 분자들이 같이 이렇게 녹아 있거나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그런 기타 그런 물질들이 여기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같이 녹아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2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나중에 3단원에서 방어작용이, 3단원 맨 끝에 나옵니다. 그 방어작용에서 뭐 여기서 혈구를 뽑아서 또는 뭐 혈청을 뽑아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ABO식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그래서 지금 했던 요 설명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두번 들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 그런 게 있구나. 혈구가 세포구나. 혈장이 액체구나. 요 정도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 경로를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놨지만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패동맥이고 어디가 패정맥인지 몰라도 생명과학원 수능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심장에서 나온 것이 폐로 가는 경로도 있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거쳐서 돌아오는 경로도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예제 문제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랑 폐로 폐에서 들어오는 혈관 중에 어디에 더 산소의 농도가 높겠느냐, 어디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겠느냐, 그 정도 우리가 연결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호흡계나 이런 내용들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소화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재는 17페이지에 이 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소화란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하나가 다 세포 호흡이란 걸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주 아주 작은 세포, 이 세포가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들의 그 교재 점 하나, 마침표 하나에 한 5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세포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제각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작다. 그러면 그 정도로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그 영양소라는 게 들어가려면 영양소가 세포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분해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화다. 음식물로 들어오는 영양소는 우리 눈에도 음식물이라는 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크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작게 분해해가지고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사이즈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일단 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경로를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나가죠, 일단. 그래서 그 경로에 있는 것들은 다 소화계고, 그다음에 그 소화와 관련된 뭔가 액체를 분비하거나 하는 것도 다 소화계거든요. 그래서 간, 이자, 뭐 이자액, 뭐 이렇게 뭐 쓸개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것들은 다 소화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소화를 시켜서 실제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의 그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요 결과물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단백질은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돼서 구성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세포로 흡수가 되려면 그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까지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본 단위까지 다 쪼개면 그때는 흡수가 가능.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요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하나짜리로 만들면 돼요. 그걸 우리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 하나짜리 당류. 그리고 그 단당류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당인 겁니다. 포도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예요.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 리보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리보스. ATP 구조 얘기할 때 리보스라는 오각형으로 보통 그려지는 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걔가 포도당 친척이에요. 똑같이 단당류예요. 이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당류의 다른 종류들도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나가 지방인데, 이렇게 몸통에 다리 같은 게세 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달려있는 구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분해가 되면 흡수가 되느냐?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리 다 뗐으면 좋겠는데, 다리 두개 떼는 것까지가 소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나 ATP 얘기하면서 ATP에 T가 뭐라 그랬지? 3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트라이앵글 할때 T. 그 다음에 두 개를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ADP라고 했습니다. 다이, 다이. 다이는 두 개라는 뜻. 그럼 하나를 의미하는 말은 뭐였더라? 모노였거든요. 모노. M. 모노. 그래서 여기서 그 모노가 나옵니다. 지금 다리가 몇개 붙어 있어요? 하나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걔 이름을 모노 글리세리드. 그래서 지금 이 몸통에 다리 하나 붙어 있는 여기서 요만큼을 우리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 좀 길지만 우리는 어차피 수능은 객관식이니까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요 명칭까지 물어본 일은 뭐 지금 없고 지금 그런 상태고 우리는 이걸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다리 하나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산이 몇개 떨어져 나왔어요? 두개 떨어져 나온 거죠. 모노글리세리드 하나랑 지방산 두 개로 분리되면 세포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분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분해가 다 됐어요. 아미노산이나 단당류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다그 분해가 됐다.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하죠. 소장에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일부러 표면을 넓게 만들어 놔서 거기서 샥샥 흡수해가지고 심장으로 어떻게 가요? 순환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혈관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기체 교환입니다. 이제 호흡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호흡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와서 기도, 그 다음에 여기 기관, 공기가 지나는 기관, 그 다음에 그게 또 나눠져서 뭐새 기관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끝까지 다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폐는 양쪽에 두 개, 이렇게 위치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얘를 더 크게 확대해 봤을 때, 이 관이 쭉쭉쭉쭉 해서 끝에 도달하면, 요렇게, 골목길로 많이 나눠져서 이렇게 막다른 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요 안쪽 공간이 이렇게 좀 펼쳐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우리 풍선을 불었다 바람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안에 공기가 있었다 없었다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끝에 달려있는 걸 우리는 폐포라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폐포가 이 폐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기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폐포를 통해서 있다가 여기 머물다가 다시 후 내뱉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 폐포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랑 그 혈액이랑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요. 폐포라는 이 약간 풍선 느낌의 요 구조물은 얘 따로 있어서 공기는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모세혈관은 그 밖에 아주 가깝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쪽으로 뭐가 확산되기도 하고, 여기 있던 게 요로 확산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물질 교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아예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확산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체의 교환과 운반을 지금 볼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 있는 생명활동

구성하는 세포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보통 조직세포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조직세포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명활동하는 그런 세포들이다. 자, 그럼 이 조직세포가 원하는 건 무엇은 공급받고 무엇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기체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는 계속 필요해? 산소는 계속 쓴단 말이에요. 세포호흡을 하면서. 그럼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산소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더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는 세포호흡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냥 결과물로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가 버렸으면 좋겠어, 좀. 요거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요 일을 폐가 주로 해주게 되겠죠. 자,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 공기가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외부 공기에 있던 산소는 이 폐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로 공급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쓸데없이 쌓이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폐를 통해서 밖으로 외부 공기로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야. 그럼 실제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 실제로도 이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안 쓰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그 이유는 분압 차이 때문에. 자, 이런 명칭이 지금 수능에서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냥 뭐 과학적인 명칭인데, 요 정확히 제일 설명할 수 있는 명칭이라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분압 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것이 요거의 주요 원리인데, 일단, 이 과정에서 산소가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건다 확산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확산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데서 더 적은 데로, 고농도에서 더 저농도인 쪽으로 에너지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에너지 안 써도 돼요. 자연스럽게 고농도인 데서 저농도인 데로. 근데 여기서는 분압이란 표현을 씁니다. 농도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기의 전체 이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라는 종류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적인 압력, 이런 뜻이에요. 전체 이 공기 덩어리에서 이산화탄소라는 종류가 차지하는 부분적인 압력이다. 그 부분적인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움직인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적인 압력이 여기선 요만큼인데, 여기선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한다. 그 개념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거다. 자, 그런 건데, 우리가 보면, 아까 조직세포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소모된다? 산소는 계속 소모돼서, 그렇다면 농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계속 써서 계속 없어. 계속 갖다 줘도 계속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돈같이, 그쵸? 계속 없어. 그래서 산소는 계속 농도가 낮은 상태, 분압이 낮은 상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계속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많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상태예요. 생산해내니까.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바깥에 외부 공기 생각해볼까요? 외부 공기. 우리의 요 대기. 요게 생각해보면 산소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21%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어요. 0.03%뭐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기의 조성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산소는 굉장히 높은 농도를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중간 다리 없이 외부 공기에서 이 세포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슉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을 누가 연결해 줄 뿐이다. 순환계가 그것을 운반해 주는 거일 뿐이지, 이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방향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잘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산소는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암기도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배설과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이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로 영양소로서 세포호흡에 사용하는 영양소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잘 알고 있죠?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주로 섭취해서 개를 소화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잘 배달해서 거기에서 세포호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상태로는 흡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가능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것들이죠. 아미노산, 포도당 같은 단당류,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하면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종류의 이 영양소가 다 유기물 종류에 속하는데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탄소 골격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탄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탄소에 여기저기 이렇게 가지로 수소가 달려있는 수소는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탄소와 수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산소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디에 어떻게 붙어있는지 구조가 조금씩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 된 거지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만 질소를 추가로 더 갖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 아미노산과 포도당,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모두 C와 H와 O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해했을 때 공통적으로 H2O의 물과 CO2의 이산화탄소는 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C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부셨을 때 H2O랑 이산화탄소는 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지죠. 세 영양소에서 모두. 그런데 딱 하나. 아미노산에만 질소가 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항에 따라서 그냥 단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백질로 봐도 되고 아미노산으로 봐도 되고. 어차피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는 거니까 단백질에도 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 세포호흡에 이용이 되면 CHO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지만 이 질소도 분리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를 가진 노폐물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이 암모니아죠. NH3 요렇게. 그래서 암모니아가 일단 만들어집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너무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 우리 그 체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간에 도착하게 되면 간에서 그거를 조금 덜 독한 애로 바꿔줘요. 그게 바로 요소입니다. 얘도 질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질소 노폐물이고 암모니아보다는 조금 분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을 간에서 요소라는 질소 노폐물로 바꿔준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면 조금 독성이 덜한 요소로 바꾸게 되고요. 그럼 요소의 상태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혈액순환 하다 보면 콩팥에 가서 닿게 되겠죠? 그죠? 그럼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물도 오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은 여러분들의 이 날숨, 여기 수증기로도 나갈 수 있어서 폐로도 갈 수 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소는 콩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물은 콩팥과 폐 두 가지를 다 이제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요 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 네 가지 배웠는데 그 네 가지 기관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까 잠깐 나왔었습니다. 얘가 어디에 속하냐면 소화계예요. 소화계. 그래서 간에서 소화와 관련된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간인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간이 소화계인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 위해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잘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만 잘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어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사용이 된 경우 거기서는 질소가 더 추가로 질소라는 원소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질소로 가진 노폐물도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형태가 암모니아고 얘가 간에서 요소라는 다른 종류의 질소 노폐물로 바뀐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용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매년 좀 하는, 정리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4강까지 공부하면서 좀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몇 개 나왔어요. 요소, 오늘 나온 요소. 그 다음에 1강에서부터 나왔던 효소. 그 다음에 효모. 얘네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소는 오늘 배웠다시피 그냥 질소 노폐물입니다. 질소 노폐물. 물질인데 질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죠. 물질의 종류의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효소는 뭐였냐면, 얘는 물질 대사할 때 그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촉매, 생체 촉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체 촉매고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효모는 뭐냐? 효모는 그냥 단세포 생물 이름이에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면 뭐 크기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효모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얘는 엄연한 생물이에요. 생명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세포막도 갖고 있고 그 안에 이 세포 내부 공간에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효소 하나하나가 그 효모라는 생물체가 하는 물질 대사를, 물질 대사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모라는 이 단세포 생물 안에도 아주 갖가지 수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존재해서 물질 대사를 도와준다. 그리고 요소는 그냥 그런 물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폐물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크기를 그냥 단순 비교해본다면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만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다. 자, 그래서 배설계에는 또 이런 어떤 해부학적인 형태가 뭐 문제로 나온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나온 김에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콩팥이잖아요. 콩팥은 좌우 두 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등 쪽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등뼈 뭐 바로 앞쪽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콩팥으로 혈액이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겠죠. 이제 동맥을 타고, 그럼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니까 콩팥 동맥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콩팥 동맥에 있는 그런 혈관에는 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소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콩팥에서 그런 노폐물들이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뭘로 나가는 거예요?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이런 그 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도달을 합니다. 여기서도 걸러가지고 그런 뭐 물도 걸르고 요소도 걸르고 해서 그런 오줌을 만들면 오줌관을 통해서 쪼록쪼록 해가지고 방광이 조금씩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광이 조금 덜 찼을 때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방광이 차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팽팽해지면 그게 또 우리한테 신호를 주거든요. 너 지금 가서 비워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비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혈관 있잖아요. 또 들어왔으면 나가야지. 들어왔으면 모세혈관을 퍼졌다가 다시 합쳐서 정맥으로 심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맥에는 요소가 들어갈 때보다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여기 동맥으로 들어간 요소는 어떻게 된다? 걸러져서 오줌으로 지금 나간다. 그러면 그 걸러진 만큼은 줄어들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정맥에는 요소의 양이 줄어든 상태로, 들어갈 때보단 줄어든 상태로 나와야 된다. 왜? 버리러 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뭐 속지, 겉지, 뭐 콩팥 깔때기 이런 거 안 외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X 문제 한번 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다른 짓 하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멀티태스킹 하지 않고 잘 집중해서 들었는가. 자,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화작용이 뭐였죠? 이거를 단순한 말로 바꿔보자면 분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화계에서 그런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소화작용이 큰
덩어리를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의 종류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한 예시가 바로 이 소화작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ATP가 소모된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그 기체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내가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확산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확산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ATP라는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자, ATP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리보스에 아데노신 달려있고 뭐 요거까지는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여기에 인산기가 몇 개 붙어있는? 세 개 붙어있기 때문에 아데노신이라는 거에 인산기가 세 개, 트라이 붙어있는 거라서 ATP다. 그래서 지금 ATP가 소모된다는 거는 이 끝에 있는 결합이 깨지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쓴다. 그럴 때 ATP가 소모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ATP를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TP가 소모되지 않고 그냥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였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은 간에서 일어나느냐? 어때요? 암모니아로는 질소 노폐물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얘가 너무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요소라는 형태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렇죠. 간에서 일어나는 거였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화계에는 요소를 생성하는 기관이 있다. 어때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러면 요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간에서 일어나는 거였는데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장은 배설계에 속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럼 만약에 배설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본다면 일단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콩팥 아니겠습니까? 콩팥. 그래서 일단 거르니까. 그 다음에 뭐 방광. 오줌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대장은 우리가 오줌의 배설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변 그거랑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은 아까 소화계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소장, 대장 거쳐서 항문 거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통로까지 다 소화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대장에서 나가는 노폐물은 소화된 결과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걸러서 버리는 이 오줌, 배설과는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배설계가 아니다. 아니다. 대신에 뭐다? 소화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배설계에서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죠?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에서 요소를 걸러내서 오줌으로 만들어서 방광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방광에서 모았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배설계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요소 말고 또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는 배설계로 나가는 노폐물의 종류 뭐가 있을까? 오줌에는 요소 말고도 물도 다량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물도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물은 배설계를 통해서만 나가는 건 아니고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배설계를 통해 배설이 되느냐. 요거가 바로 요 문항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대장이 배설계가 아닌 이유는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의 찌꺼기가 지나가는 통로라서 소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소화계다. 그래서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어디로? 대장을 거쳐서 항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화계를 거쳐 나간다. 소화계에서 그냥 배출까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5X55에 XOX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스스로 요거를 맞출 수 있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다가 아! 내가 그냥 혼자 풀었으면 저거는 못 풀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꼭 체크를 해두고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런 단순한 어떤 혈액순환 경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혈액순환 경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 그림이 조금

0: 더 실제 형태에 가깝게 뭐 간도 간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요런 정도로만 바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가나다라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혈관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혈액순환의 중심을 심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경로가 요거 하나, 둘이 있는데 지금 이쪽 경로는 폐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폐로 들어가는 경로에 있는 혈관이 가고 그다음에 폐를 거쳐서 나를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첫 번째 요 경로는 폐순환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 경로인데 폐에서 뭔가 기체 교환을 해서 물질의 조성을 좀 다르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로죠. 그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조성으로 온몸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다시 한번 펌프질을 해주면 온몸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곳곳으로 지금 그러면 폐에서 나온 나를 거쳐서 들어온 혈액은 온몸의 세포에 전달해 줄수 있는 어떤 조성을 가진 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전체 조직 세포로 공급이 됐다가 각각의 기관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그 각각의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하고 필요한 거 전달받고 내가 필요 없는 노폐물 혈액에 다시 태워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문항에서 뭘 물어봤느냐? 1번에 가와 나 중, 얘네 둘이죠. 폐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과 폐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 그둘중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이 더 많은 혈관을 고르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 이렇게 하면, 앞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무시하고 그냥 산소의 양,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해요.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둘 중에 어디에 산소가 더 많습니까? 라는 표현이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산소의 양이 어디가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많겠어요? 폐로 가는 혈액과 나오는 혈액. 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는 공급받고 혈액으로.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외부 공기로 내다 버리는 거고, 그쵸? 그런 방향으로 확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폐를 거칠 때 산소를 충전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은 충전하고 돌아오는 길,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와 라중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 이것도 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요소의 양. 그러면 더 많은 혈관은 콩팥으로 가는 길이냐, 나오는 길이냐. 이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콩팥으로 가는 이유는 가서 버리기 위해서. 그럼 버리러 가는 길에 더 많고, 버리고 나오는 길에는 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쳐서 나오면 더 적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가 벌써 2단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단원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1, 2단원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 단원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앞서 대륙이 이동하는 또는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판이 이동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 대륙과 땅이 이동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 대륙 이동이나 땅의 이동을 근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고체지구,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큰 테마 중에 하나가 고체지구인데 이 고체지구에서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대륙의 이동, 지구의 고지자기 해석이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만큼은요, 4강만큼은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까지도 꼭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들, 개념의 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먼저,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아셨죠?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침반. 그래서 우리는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북극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찾은 북극을 자북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북극은 나침반의 N 자침이 향하는 곳. 아셨죠? 지금 이 그림에 북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북극은 대체 뭐야? 이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 북극.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전축이 북쪽의 북반구와 만나는 지점. 자전축 북극. 얘를 지리상 북극. 근데 이 지리상 북극과 자기장을 가지고 찾은 자기장의 북극이 같지 않더라.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아셨죠? 그래서 자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자북극이 있으면 이 반대 방향에 자남극이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 지구의 자기장은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자북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 방향에 자남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자북극 반대 방향에 정확하게 자남극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화에 만들어낸 자기장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쌍극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의 자북극은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자기 북극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지자기 북극이라고 얘기한 순간 그 반대 방향에는 지자기 남극이 있는 것이다. 아셨죠?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보면 지금 나침반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자기장을 이해할 때는 자석을 가지고 이해합시다. 이해하는데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자기장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이 S극이다. 아셨죠? 그럼 보면 지금 자기장을 여기 자기력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곳에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들어가는 쪽은 자석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극? S극. 아셨죠? 그러니까 자북극은 자석으로 얘기하자면 S극이구나. 됐나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자남극이 있다. 또는 지자기 남극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N극, 자기장이 나오는 쪽.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자석이 있습니다. 나침반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침반도 자석이에요. 표현을 하면 N극과 S극이 만나려고 한다. 아셨죠? N극과 N극은 멀어지고 N극과 S극이 만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장을 따라서 이 N, 나침반의 N 자침이 배열되게 된다. 즉,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나침반의 N 자침이 배열되기 때문에 이 N 자침의 배열 방향을 따라가면 결국에 뭐가 나와? 자기장의 북극이 나온다. 이 자기장의 북극 방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자북 이렇게 표현한다. 아셨죠? 그리고 이 나침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북각이라고 하는데 자북극에서는 북각이 90도다. 아셨죠? 자북극에서는 북각이 90도다. 그러니까 나침반 가지고 북쪽을 계속 찾아가다가 나침반 N 자침이 갑자기 땅속으로 훅 들어갔다. 그 지점을 발견했다. 거기가 자기장의 북극이다. 이게 오늘 얘기할 첫 번째 개념의 맥.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의 맥.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자화와 잔류자기, 고지자기, 고지자기 북각, 고지자기 극.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요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땅이 있어요. 지표면이 있고요. 지표면이 있고 지표면 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북반구예요. 현재 북반구.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땅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그마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은 굉장히 고온의 상태였는데 그 고온의 상태의 마그마

잔류작이라고 해요. 즉,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마그마 속에 들어 있었던 자성 물질이, 금속 물질이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되면서 굳어버려요. 그럼 광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 그 광물들이 지구 자기장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자석처럼 자기장 배열을 받으면서 굳어져요. 그럴 때 갖게 되는 이 자기장을 잔류작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잔류작을 갖게 되면 이 광물을 가지고 있는 암석은 일종의 자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N극 S극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자화되면 잔류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화라고 하는 용어 생소하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화를 그냥 자석화 이래도 좋아요. 암석에 있는 광물이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되면서 자기를 갖게 됐어? 자석화됐어? 자화됐어?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잔류자기와 자아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기장 방향대로 이 암석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 지역의 자기장 방향대로 이 광물에 있는 잔류자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 지역에 과거에 만들어진 화성암이 있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요. 그 광물이 있어요. 근데 그 광물의 잔류자기 방향이 이렇더래. 이게 아니라 이거래. 같은 지역인데 과거에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가 지금 이 지역의 이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것은 뭐죠? 아, 과거에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지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 이 방향과 달랐구나. 요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지. 뭐 자북극이겠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지역의 위치가 현재 위치와 다른 위치였거나 그걸 해석할 수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암석에 어떤 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건 다른 암석엔 이런 기록이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땅이 움직였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셨죠? 고지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가 아니라 과거 암석의 잔류자기를 우리가 고지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지작기를 분석하면 땅이 이동했거나 아니면 자기장이 바뀌었거나를 해석할 수 있다. 고지작기 복각이라고 하는 건 과거 고지작기의 복각. 아셨죠? 얘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얘를 고지작기 복각이라고 한다고. 잔류자기 복각은 지금 얘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잔류자기 복각. 얘는 고지작기 복각. 됐죠? 고지작기 극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 방향으로 가면 과거에 그 자기장의 극이 있겠네? 그 극이 고지자기 극. 됐죠? 지금의 극이 아니라. 요거 용어를 먼저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의 맥 용어 얘기했고요. 자,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것은 자석이 들어있는데 N극과 S극이 대칭적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요 자석에 S극이 들어있는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여기 여기는 북극인데, 얜더 이상 자북극이 아닌 거야. 왜냐면, 대칭적으로 들어있잖아. 완전 반대 방향에 지금 N극이 들어있는 거고, 완전 반대 방향에 S극이 들어있는 거잖아. 반대 방향에. 그러니까 얘는 모델에 의해서 이상적인 우리가 자기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때 요 극은 자북극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얘를 지자기 북극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지.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 됐죠? 얘는요, 자전축 북극이니까 지리상 북극.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을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일치하지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지자기 북극, 나침반을 가지고 지자기 북극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완전히 지리상 북극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복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요 자기장의, 요 자기력선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자기력선의 요 방향이 지표면 또는 수평면과 어떠한 각도를 이루고 있느냐? 그 각도가 복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북극이라고 한다면 복각이 90도가 되는 겁니다. 최대. 아셨죠? 남극이라고 한다면 복각이 나오는 방향으로 90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편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보면, 지자기 북극이랑 지리상 북극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요만큼의 각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각도의 차이를 표현할 때 편각이란 표현을 써요. 진북이라고 하는 건 지리상 북극 방향을 진북, 자북이라고 하는 건 지자기 북극 방향 또는 자북극 방향을 자북. 진북.

북극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편각. 편각이 있다? 그럼 이 극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우리가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고지자기를 연구할 때는 기본적인 가정은 편각을 0으로 놉니다. 얘를 0으로 놓고 고지자기를 해석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이 일치한다라고 놓고 해석을 한다. 뒤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지구 자기장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북극에 대한 해석. 지금 보면, 볼게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40도. 요각이 40도라고 하는 건 요각도 40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0도.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요각도인데, 요각도가 지금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 방향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력선이 아래로 향한다? 그럼 우리가 복각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얘는 플러스 40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 현재의 지구 자기장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북반구예요. 왜냐면, 현재는 자기장이 지구의 남반구에서 나와요. 거기 N극이 있거든. 자석 N극. 나와서 북반구로 들어가요. 북반구 S극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북반구. 얘는 자기장의 적도. 얘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 만약에 이 각도가 40도이다. 라고 하면 이때 복각의 부호는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표현한다. 아셨죠? 복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위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현재는 지구 자기장이 이런데 옛날에 이랬을까? 아니겠지. 옛날엔 지구 자기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걸 언제 공부했냐면 해양조 확장설을 할때 해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을 얘기할 때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의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구 자기장은 변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한다면, 지금 북극 나와 있죠? 이 북극은 지리상 북극이면서 지자기 북극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다가 자석을 그려 넣으면, 여기가 지금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무조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요. 무조건이에요. 들어간다?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요 지점, 여기다 나침반을 논다라고 하면 나침반 N 자침이 땅속으로 박히려고 할 거야, 수직으로. 여기가 지자기, 북극. 아셨죠? 현재가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북반구는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자기력선이. 부호가 플러스. 남반구는 나오려고 한다고요,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자기장의 상태다. 그럼 북반구 플러스, 남반구 마이너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고. 역전이 된다고. 뒤집힌다고. 그래서 여기에 N극이 놓이고 여기 S극이 놓인다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 곳이 자기장의 북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이 남반구, 남극 부근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북쪽을 찾는다. 어디로 간다? 남극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남반구에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자기력선이. 그럼 이때는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적도에서 암석이 만들어진다고 할게요. 적도에서 지금 암석이 만들어져요.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평상시라고 하면 평상시라고 한다면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라고 할게요. 적도에서 암석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럼 현재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잔류자기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나란하게 잔류자기. 아셨죠? 정상적인 상태, 정자극기 상태에서 적도라고 하면. 근데 역자극기라고 하면 지금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고요. 남극 방향을 향한다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된다. 그러면 그때의 잔류자기, 그 화성암 내에 들어있는 광물의 잔류자기를 찾아보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된다는 거지. 반대 방향. 아셨죠? 똑같은 지역인데 자기장이 역전됨에 따라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극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북극의 크기는, 북극은 지금 자기력선이 수평면과 얼마의 각을 이루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 적도라고 한다면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같이 가는 거니까, 북극 0도. 자기 북극이라고 한다면 자기력선이 완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석 S극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수직으로 90도. 나오려고 한다. 자남극에서는 자기 남극에서는 나오고 있으니까 수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보면 아,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암석이 만들어진다. 그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의 잔류자기를 분석을 하면 복각의 크기가 크다.

절대값이 크다. 아셨죠?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암석에서 광물에 들어있는 잔류자기 복각의 평균값, 잔류자기 복각은 굉장히 좀 작은 값일 것이다. 만약에 적도라고 한다면 0일 것이고. 아셨죠? 복각의 크기는 위도의 크기로만 봤을 때, 값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위도에 비례한다. 아셨죠? 완벽한 정비례는 아니에요.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완벽한 정비례는 아닙니다. 곡선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면 복각의 크기가 크다.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면 복각의 크기가 작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 자기장 복각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잔류자기 얘기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잔류자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땅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이 마그마의 온도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성 물질들 또는 금속 물질들이 처음에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안 받아요. 너무 높아서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근데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자성을 띌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지역의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자성 물질들의 배열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하나의 자성 물질들이 그냥 하나하나의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N. 하나하나의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고요. N, S, S. 이렇게 배열되는.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로 마그마가 식으면서 암석이 되면 광물 내에 이런 잔류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잔류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식는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자화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종의 자석화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럼 이렇게 식은 상태로 딱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변해도 얘는 저장이 된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자석처럼 역할을 한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봤더니 잔류자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지역에 현재 지구 자기장이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자기력선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이네? 아, 이 암석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야.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지역의 자기장은 나오는 쪽이었어. 아셨죠? 그러면 정자극기라고 한다면 남반구가 되는 거지. 아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자성 광물은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된다, 자석화된다. 그러니까 광물 내에 들어있는 금속 물질들이, 자성 물질들이 나침반처럼 배열을, 일정한 방향의 배열을 하면서 자석이 된다. 그 광물 자체가. 그런 느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광물이 위치한 대륙이 이동하거나 지각 변동을 받아도 광물 속 잔류자기는 생성 당시의 방향 그대로 보존된다. 이미 자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장이 변해도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변해도 자석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얘는 그냥 그대로 보존된다. 잔류자기를 이용하여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나 자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위도라고 하는 건 복각을 가지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자극의 위치라고 하는 건 방향을 가지고 따져가는 거죠. 방향을. 이쪽 방향에 자극이 있겠는데? 얘도 이쪽 방향에 자극이 있겠는데? 아셨죠? 지자기 북극이 있겠는데? 이렇게 해석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잔류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자기 가지고 대륙 이동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읽어볼게요.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상 북극은 같은 시기에 한 개이며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지리상 북극은 자전축 북극, 지구 자전축 북극 한 개이며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지자기 북극은 특정 시기에 한 개이며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구 자기장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지리상 북극의 위치와 같다.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변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평균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리상 북극 그 부근에서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값을 따지면 지리상 북극이랑 같다. 위치가. 그래서 따라서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같다.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자기를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구가 있고요. 적도가 있고요. 여기가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리상 북극이에요. 자전축 북극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구는 자기장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자전축 북극이면서 자기장 북극, 지장이 북극. 지리상 북극이면서 지장이 북극. 일치. 요 상황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요. 고지자기를 해석할 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자기장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야 라고 한다면 그 암석은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지. 어떤 암석이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야, 그럼 그 암석은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야. 현재는 북반구인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석하냐면, 아, 이 암석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해석한다고요. 아셨죠? 얘가 이동해서 왔구나라고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대륙의 이동, 땅덩어리의 이동을 고지자기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지자기 문제를 해석할 때는 요 조건이 항상 같이 붙어서 나와요.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부터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조건이 기본적으로 붙어서 나온다. 왜냐하면 요 대전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암석이 아니라 지구의 고지자기를 표현을 할 때는 그 지구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시기의 암석의 고지자기를 평균한 값을 그 지구의 고지자기로 표현한다. 아셨죠? 그거까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얘기하고요. 이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적용을 잘하면 우리가 고지자기 문제를 잘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지금 현재 대륙 A가 있어요. 대륙 A가 있고, 대륙 A에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고,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고,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고,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암석이 만들어질 때 잔류자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 잔류자기가 향하는 방향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장의 북극이 있어야 된다. 거기를 지자기 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암석이 만들어져서 저장. 저장. 불변. 됐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질 때마다 다그 암석이 잔류자기가 향하는 방향은 이 극에 수렴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상태에서 이 대륙이 분리가 돼서 이쪽의 덩어리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의 덩어리는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치자고요.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이동했어. 그래서 대륙이 B와 C로 구분돼 버렸어. 또는 뭐 지게가 B와 C로 구분돼 버렸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이동한 거고, 요걸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얘는 고지자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잔류자기였지만 지금은 고지자기예요. 고지자기를 가지고 고지자기 방향을 가지고 찾아낸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는 현재의 지리상 북극, 현재의 지리상 북극, 현재의 지리상 북극, 현재의 지리상 북극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는 채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 현재 극은 여기 있는데. 현재 극은 여기 있는데 이동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대륙 B에서 구한 1억 년전 암석으로 구한 고지자기 극은 현재의 극과 다른 곳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대륙 C도 마찬가지. 그럼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1억 년전 고지자기 극과 현재의 지자기 극이 달라? 그럼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을 여기다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얘를 땡겨와야 되겠지? 땡겨오면, 아, 과거의 얘의 위치가 복원되는 거야. 이런 건죠. 아셨죠? 또,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이 대륙과 이 대륙이 달라? 그럼 이 대륙과 이 대륙이 만들어져, 이 대륙의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자기 극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고지자기 극이 다르지? 이 고지자기 극은 사실 하나의 지점이었을 텐데? 얘와 얘를 일치시켜요? 얘와 얘를 일치시키면 얘와 얘의 과거 상대적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얘와 얘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 일치시킨 극을 현재의 지자기 극에 일치시킨다. 그러면 과거의 상대적인 위치와 실제적인 위치까지 나오는 거고. 요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 아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건 좀 상황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꿔봤냐면 지금 얘가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아래로 이제 이동하는 상황인데 볼게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 대륙 또는 뭐 지게가 있고요.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암석에서 만들어진 잔류자기 방향은 이쪽 방향. 이 잔류자기 방향은 당시 지자기 북극 방향으로 가겠죠. 마찬가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암석의 잔류자기 방향은 당시 지자기

북극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자기 방향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면 나침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논다. 나침반을 놓으면 자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 N 자침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 자기 북극 방향. 역시도 마찬가지. 나침반을 논다라고 하면 나침반의 이 N 자침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장. 됐죠? 저장되고 이제 이동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냥 북반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북반구라고 가정을 하면 이 A 대륙은 북반구에서 지자기 북극 가까운 곳에 있는 거니까 북각이 더 크겠다, B보다.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의 북각은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의 북각보다 크겠다. 그래서 북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북각이 이 정도 되겠다. A는 B라고 한다면 B는 북각이 뭐이 정도 되겠다. 요거보다 얘가 더큰 거니까. 아셨죠? 북각이 A가 좀더 크겠구나. 이런 상태. 자유자기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요. 저장. 불변됩니다. 그리고 나서 1억 년이 지났는데 1억 년 동안 무슨 운동을 하냐면 A는 내려오고요. B는 올라간다고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간다고. 이 잔류자기가 저장된 상태로 이동한다고. 됐죠? 이동해서 1억 년 후를 봤더니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방향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 여기서 수령을 하겠네.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1억 년 전,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되는 겁니다. 1억 년전 A의 고지자기 극. A의 고지자기 극. 이렇게 쓸게요. 아셨죠? B는요,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1억 년 동안. 그래서 여기 왔는데 지금 이 방향은 현재 만들어진 암석의 잔류자기가 아니라 이 방향이 그대로 보존돼서 온 겁니다. 그러면 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서 어디에 만들어져요? 이쯤 어딘가에 만들어지겠지. 얘가 1억 년 전, 1억 년전 B의 고지자기 극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1억 년전 A와 B의 극이 다르네? 같아야 되는 다르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얘와 얘를 일치시키면 얘와 얘의 1억 년전 상대적 위치가 나온다고요. 즉, A를 올리든, B를 내리든, A를 위로 올린다고 칠게요. A를 올리면, A는 과거, 지금보다 더 위에 있었겠구나. 또는 B를 내리면, B는 과거, 지금보다 더 밑에 있었겠구나. 이런 해석이 된다고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요 위치에서 얘가 내려갔고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지자기 북극은 어딨냐고요. 지리상 북극은 어딨냐고요. 여기 있겠지, 여기. 이게 현재의 지리상 북극이나 현재의 지자기 북극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와 얘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 극을 여기다가 일치시켜 준다고 하면 1억 년 전의 위치가 복원되겠지. 요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고지자기를 해석할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과거의 고지자기 방향을 가지고 극을 찾아요. 그 극이 몇 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륙이 이동했다는 얘기고 그 극이 현재의 극과 다르다. 그럼 대륙이 이동했다는 얘기고. 그걸 일치시키면 과거로 복원이 된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에, 요런 암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요런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현재. 그럼 여기에서 이 현재 암석의 잔류자기 방향은 어디? 쭉 여기에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쭉 여기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 만들어진 녀석들은 현재 지자기 북극에 수렴을 해야 된다. 됐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한 요 자료를 좀 봤고요. 요 자료는 자료실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지계와 대륙의 이동을 해석할 때는 지자기 북극, 고지자기 극이 현재의 지자기 북극과 달라, 위치가 달라졌어, 이동을 했어, 라고 했을 때이 이동의 해석의 포인트는 대륙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현재 지자기 북극과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여기 암석이 있어요. 현재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 내에는 현재 만들어지는 암석도 있을 거고 1억 년전 암석도 있을 거고 2억 년전 암석도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1억 년전 암석. 이렇게 생긴 게 2억 년전 암석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1억 년전 암석을 가지고 모든 암석을 가지고 잔류자기의 평균 값을 구해요. 그러면 1억 년전 고지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 고지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찾아봤을 때그 고지자기 방향이 여기에 수렴한다고.

그럼 얘가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이 현재의 지자기 극이랑 달라. 그럼 뭐야? 얘가 이동을 한 거지. 얼마큼 이동한 거야?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주면 된다고요. 얘를 여기다가 일치시켜주면 일치시켜주는 것만큼? 일치시켜주는 것만큼? 과거 당시의 지자기 크기, 과거 당시의 대륙의 위치가 나온다고요. 거리 보존.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줍니다. 과거에도 지자기 극은 여기였을 테니까 얘를 일치시켜주면 일치시켜주는 것만큼 거리를 보존한 채 같이 이동시켜주면 1억 년전 극이 나와. 1억 년전 지구의 위치가 나온다. 아셨죠? 지금 여기 안에 2억 년 전 암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자기를 평균하면 지구의 고지자기가 나와요. 그 고지자기를 가지고 극을 찾아봤더니 여기라고. 근데 이 고지자기 극이라고 한 녀석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지자기 극은 항상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내려와 있네? 왜 내려와 있지? 얘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복원시켜주면, 거리를 보존한 상태로 같이 올려주면, 그 당시에 지구의 위치가 나온다고요. 아셨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를 갖고 가면, 그 거리를 유지한 때 같이 가져가면, 거리를 유지한 때 같이 가져가면, 과거의 위치가 복원이 된다. 됐죠? 거리 보존의 원리.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거리 보존의 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정의를 해놓은, 선생님이 나름대로 쓰는 어떤 표현 방법. 자, 이 자료 볼게요. 이 자료도 그런 겁니다. 지금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크기, 현재의 크기랑 다르게 위치 변환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유럽 대륙이 위치 변환을 하는구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크기, 현재 극과 다르게 위치 변환을 한다고요. 아, 그럼 북아메리카 대륙이 위치 변환을 하는구나. 아셨죠?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금 여기서 어디 있는 거냐? 여기가 북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 아셨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디냐? 유럽. 유럽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유럽 있죠. 여기 유럽. 됐죠? 여기가 유럽,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유럽, 여기가 북아메리카. 색깔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얘와 얘, 같은 시기에 이 극을 일치시켜준다라고 하면 얘와 얘의 그 당시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겠네? 이런 관점인 거지. 지금 보면 단위가 1억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억 년전 북아메리카 대륙의 극과 유럽 대륙의 극을 일치시켜준다고 할게요. 그냥. 얘를 일치시켜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겠지. 얘를 여기다 일치시켜준다는 얘기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얘를 일치시켜준다. 그럼 얘가 간 만큼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얘와 얘가 붙어버리겠지? 붙어버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얘와 얘가 붙어버린다고요. 붙어버린 상황. 됐죠? 그러면, 아, 3억 년전 극을 일치시켜주면 얘와 얘의 상대적 위치, 아, 3억 년 전에는 얘와 얘가 거의 붙어 있었겠구나. 얘를 이동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뭐, 반대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유럽 대륙에서 구한 요 극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구한 극을 일치시킬 때 얘를 이렇게 일치시켜도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럼 좋아요. 지금 유럽 대륙의 극을 북아메리카 대륙의 극으로 일치시키는 거니까. 아,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 그럼 유럽 대륙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그쵸?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대적인 위치가. 아셨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같은 시기에 극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서로 다른 그 대륙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극을 현재의 지자기 북극과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륙 분포의 위치가 나오겠지. 얘를 여기다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얘가 현재 북극이니까 지금 이 대륙의 위치들이 얘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밑으로 좀 내려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륙들이 과거 3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많이 좀 위쪽에 내려가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지자기를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각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도 대륙이 있습니다. 인도 대륙이 현재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과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죠.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낸다. 충돌한다. 대륙과 대륙의 충돌.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 인도 대륙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도 대륙을 보면 인도 대륙 안에는
요렇게 암석들이 있는데, 요 네모 암석은 뭐냐면 7,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인도 대륙에는 세모 암석도 있어요. 세모 암석은 뭐냐면 5,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이 인도 대륙에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암석이 있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암석은 3,800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별표도 있어, 별표. 이 별표 암석은 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 대륙 안에 다양한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비교적 비슷한 이동대에 쫙 있다고. 아셨죠? 그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네모 암석들로 봤을 때이 네모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을 봤더니 마이너스 49도래. 마이너스 49도?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 49도? 그럼 뭐야? 남반구 있었단 얘기지, 남반구. 그죠? 지금 복각이 마이너스잖아요, 바위가. 그럼 남반구. 그죠? 이 세모 암석들을 기준으로 봤더니, 5,500만 년전 암석들을 기준으로 봤더니, 이 녀석들의 고지자기를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이 인도 대륙의 고지자기 복각의 평균 값이 마이너스 21도래. 남반구 있었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3,800만 년전걸 가지고 봤더니, 고지자기 복각이 6도래. 북반구? 천만 년전걸 가지고 봤더니 30도. 북반구?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지고 고지자기 또는 뭐 잔류자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복각이 36도래. 그럼 또 북반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인도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이 암석들의 고지자기를 가지고 고지자기 복각. 이 암석들의 생성 당시의 고지자기 복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남반구에서 북반구. 위도 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그리고 요 복각의 변화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위도가 얼마큼씩 변하는지도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됐나요?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복각 해석하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지자기를 가지고 극을 찾고, 극을 이용해서 대륙의 분포의 변화, 또는 지계의 분포의 변화를 알든, 아니면 복각을 가지고 위도 변화를 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해석하느냐? 대륙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디에 위치했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을 현재의 과거의 변화 과정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는 과거에는 실질적인 여기에 있는 대륙들의 고지자기 값을 가지고 어느 위치인 거야를 복원해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대표적인 어떤 대륙들의 분포의 변화의 좀 중요한 포인트. 대륙들의 분포는 계속 변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만 딱 찍는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억 년 전. 대륙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대륙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보통 초대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초대륙이 형성되어 있었구나. 12억 년 전에는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 형성되어 있는 초대륙은 언젠간 분리가 되겠지. 대략적으로 8억 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역시나 고지자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억 7천만 년 전, 2억 7천만 년 전은 고생대 말이거든요. 고생대 말. 고생대 말? 대륙들이 또 붙어 있는데, 많이? 그럼 여기 또 초대륙이 있는데? 고생대 말의 초대륙을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백예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판게아. 아셨죠? 판게아가 요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 이런 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3천만 년 전에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이런 산맥이 형성이 되었고, 이 이후부터 대륙 분포가 거의 현재와 유사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고지자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거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GPS 같은 걸 이용해서, 앞으로 그럼 대륙은 어떻게 변할 건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륙 분포의 변화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지금 플러스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까지. 자, 초대륙, 대륙들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대륙들이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 분리가 돼서 지금 멀어진다. 멀어졌더니 새로 만들어진 해양판이 충분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밀도가 커졌더니 얘가 하강하면서 여기 새로운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있는 해양판들이 다 들어가서 다시 바다가 사라지더라. 해양이 만들어졌다가 바다가 사라졌더라. 그러다 보면 얘와 얘가 다시 충돌해서 새로운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분리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 분리되었다가도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초대륙이

아까 얘기했던 초대륙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또다시 형성되기도 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요. 지구력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시기의 나침반 자침의 N극은 어느 곳을 향하는가? 나침반 자침의 N극, 자기장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가시기를 보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여기가 N극이야. 들어가고 있어요?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요. 나침반 자침의 N극은 누구를 향한다? S극을 향한다. 남극 부근을 향한다. 나에서 지구의 위도는 1억 년 전과 2억 년전중 언제가 더 높았는가? 1억 년 전, 고지작이 극이에요. 얘를 일치시켰을 때, 거리 보존, 일치시켰을 때 1억 년전 지구의 위치. 2억 년 전, 고지작이 극을 일치시켰을 때 지구의 위치. 그럼 누가 더 위에 있어요? 2억 년 전께 위에 있다. 아, 고지작이 극과 지구가 가까이 있을수록 지구가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고지작이 복각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지금 얘는 고지작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복각이 지금 마이너스인 거고, 얘는 복각이 플러스인 거고. 맞죠? 근데 복각의 크기를 보면, B와 C는 둘다 플러스인데, 얘가 복각의 크기가 더 크네요? 그럼 얘가 더 상대적으로 고위도의 위치. 됐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생성될 당시 남반구에 있었다. 남반구에 있었다. 복각이 마이너스니까 남반구에 있었다. 맞네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고위도에 있었다. B와 C 둘다 복각이 플러스입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복각이 크게 더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 맞네요.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진, 아니죠. B가 C보다 저위도죠. B가 고위도? C가 저위도? 그러니까 B가 C보다 저위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린 거고요. A가 만들어진 이후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 언제 형성되었다고요? 3천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언제? 신생대. 여기 6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 6천만 년, 얘 연령이 6천만 년이라고 하는 건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최근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얘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근으로 오면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맞는 거.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맞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지게가 이렇게 위치 변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위도와 복각의 관계를 가지고 자료를 해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A 시기에 해당하는 고지작이 복각 물어보고 있는데, 자, A 시기의 위도가 남반구 20도, 남반구 20도, 남반구 20도. 그럼 복각이 마이너스 40도네, A 시기. 그죠? 그 다음에, B 시기는요, 북반구 20도. 북반구 20도. 그러면 복각이, 이렇게 써야 되구나. 이렇게 써야 되겠네. 동그라미. 플러스 40도,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는 40도. 현재는 40도 쭉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게 현재. 이런 상태. 자, A 시기에 해당하는 고지작의 복각은 마이너스 60도가 아니네요. A 시기부터 현재까지 복각의 절대값은 계속 증가하였다. 복각의 절대값이 계속 증가하려면 계속 고위도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적도로 가는 요 방향은 저위도로 가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복각의 절대값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복각의 절대값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였다? 아니네. 아셨죠? 이 시기 이후부터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복각의 변화폭은 A 시기에서 B 시기까지가 B 시기에서 현재까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시기에서 B 시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각 변화. 색깔이 이렇게 되겠네요, 색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시기에서 B 시기까지의 복각 변화. B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복각 변화는 요거. 이때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A 시기에서 B 시기까지의 복각 변화가 더 크다. 아까 얘 맞네요.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그러면 이번에는 지게 위치를 주고요. 고지작이 복각을 이렇게 나침반으로 줬어요. 나침반으로 줬습니다. 보겠습니다. 수평면과 나란하네. 복각이 0도네. 그럼 얘는 뭐야? 적도. 적도. 적도. 얘는요. 나침반 N 자침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 복각이 마이너스네. 그럼 남반구. 얘는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각이 플러스네. 그럼 얘는 북반구. 됐죠? 매칭이 되는 거니까 찾아보는 거지. 적도부터 찾자고. 적도. 어디야? 니은. 적도.

너는 200MA 위치. 그 다음에 티긋은 난방구잖아요. 난방구. 아, 너는 150MA 위치. 그 다음에 플러스잖아요. 아, 그럼 너는 50MA 위치. 근데 MA라고 하는 게 100만 년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지게의 위치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니은 디귿? 기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로 온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간다? 어,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디귿에서 기역으로 간다? 어,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기역에서 현재로 왔다? 어,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왔다 갔다 했네. 약간 이런 느낌. 보겠습니다. 자, 200MA일 때 지게의 위치는 디귿이다. 200MA일 때 지게의 위치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틀렸고요. 자, 200MA에서 현재까지 지게 이동 방향은 최소 2회 이상 변화했다. 남, 북, 남. 그렇네요. 자, 현재 지게에서 구한 150MA의 고지자기 극은 현재 지게에서 구한 50MA의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로 위치한다. 요거 밑줄 긋고요. 세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게가 여기 있는데, 요 지게에 지금 150MA의 암석이 있다고. 그때 만들어진 암석이. 그 암석의 고지자기 방향은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게가 있을 때 암석이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지자기 북극이 여기였어요. 그걸 보존한 채 지게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그 보존되어 있는 이 150mm의 고지자기 극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얘가 올라가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지. 올라가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거의 세 칸가량. 세 칸가량 얘가 올라갔어요? 그럼 지자기 북극으로부터 150mm의 극은 세 칸가량 내려간다고. 근데 50mm는요? 여기서 만들어질 때 지자기 북극이 이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한칸 내려왔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50MA의 고지자기 극은 한칸 내려온 상태라고요. 그러면 얘가 더 고위도겠네. 50MA의 극이 더 고위도겠네. 그러면 현재 지게에서 구한 150MA의 고지자기 극은 현재 지게에서 구한 50MA의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 위치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간 올라간 더 많이 올라갔어? 거리 보존 더 많이 내려간 거야.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고치지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반복 수강해서 꼭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지구력 업 퀴즈도 꼭 푸셔야 돼요. 아셨죠? 질문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 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1회 모의고사의 두 번째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문제들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번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같이 풀었고요. 오늘은 이 14번 문제, 사람의 유전 형질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우열 관계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A, B, D가 있는데, 요 문항은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모두 독립되어 있다. 요게 좀 가장 쉬운 어떤 세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른 상념색체에 각각 독립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고, 상념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일은 어떤 세포에서든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EN인 상태라면 항상 두 개의 한 쌍의 유전자형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사람 피의 세포.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사람, 피라는 같은 사람의 세포들이란 얘기고요. 그 세포 가나다라에서 대립 유전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과 스몰 D의 유무, 그 다음에 라지 B와 라지 D를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는 이렇게 스몰 A, 스몰 B, 라지 D 중에 하나씩이 배치가 될 거고,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에는 1과 3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다 같은 사람의 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는데 이 세포에는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세포는 무조건 N짜리 세포일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죠. 다른 세포에는 스몰 D가 있는데 여긴 없다? 얘는 N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세포 중에 3개가 N인 것이 바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 라에 해당하는 세포는 EN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서 막 섞어놨다 하면 4개 중에 3개 있으면 무조건 EN인데, 지금은 다양한 종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동그라미 A 자리에 1 또는 3이 올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1이나 3이나 둘다 복제가 안돼 있는 상태의 세포니까 이렇게 올 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복제가 안돼 있는데 얘가 라지 B와 라지 D 합을 3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핵상이 N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1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여기 스몰 D가 있는 게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포에 스몰 D가 확실히 있어. 그러면 요건 어차피 뭐 우리가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가 세포에는 스몰 D 유전자가 있는 게 확실해. 그럼 라지 D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N짜리 세포일 때는 라지 D, 스몰 D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라지 D는 없을 거고, 그러면 라지 B로 하나 가질 겁니다. 그래서 라지 B 하나에 스몰 D.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몰 B는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라지 B가 있으니까 스몰 B는 있으면 안 되고, 스몰 A도 없고 라지 D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스몰 A가 없다면 라지 A로라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N짜리 세포는 라지 B와 라지 D의 합이 총합인데 한개한 개인가 봤더니 여기도 스몰 D가 있어요. 그럼 스몰 D가 있으면 라지 D는 있을 수가 없고 라지 B로 두개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N짜리는 어떻게 두개 갔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 상태의 세포는 복제되어 있는 세포란 걸알수 있고,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스몰 B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라지 D는 여기서 없다고 줬으니까, 스몰 D 있으면 라지 D는 있으면 안 되니까 라지 D도 없겠죠. 그러면 셋 중에 두 개는 확실히 있을 수가 없는 애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 이거는 스몰 A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몰 B와 라지 D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역 디귿 중에 걔네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도 N 상태의 세포인데 여기는 드디어 스몰 D가 없는 애가 등장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라지 D가 있어야 된다. 근데 라지 D가 한개 있고 라지 B도 한개 있을 수는 있느냐? 일단 지금 이 세포에 스몰 A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럼 일단 스몰 A 있어요. 있고 B를 뭘 갖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한개한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라지 B 하나에 라지 D 하나 갖고, 여기 중에서는 라지 D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라지 D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 여기는 물음표가 돼 있어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이제 확실히 좀알수 있는데, 라는 1, 3 중에 여기가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예요? B와 D 중에, 라지 B와 라지 D 중에 하나는 동형 접합인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알고 있는 게 라지 D는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인 건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동형 접합이 있어야 된다면 그거는 라지 B여야 하겠죠. 요렇게. 그래서 라지 B로 두 개, 라지 D로 한개 갔네. 그럼 요거는 지금 G1기 세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EN짜리 G1기 세포. 그렇게 이제 존재할 거고, 그때 얘는 애초에 없었다. 스몰 B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이 스몰 B고 동그라미 기역은 라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의 그런 유전자 형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small b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large b로 하나씩 1을 갖고 있는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1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N짜리 세포가 3개 가질 순 없으니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small a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small a가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 줄에서 밝혀졌습니다. 맞고. 디귿, 이 P의 유전자형은 large a, small a, large b, large b, large small d.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오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근육의 수축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고 쳐요. 못 풀어서 해설지를 봤는데, 이게 뭐야? 막, 생명과학 원 해설지에서 막 제곱이 나오고, 일단 생명과학에서 뭔가 계산하다가 제곱이 나온다? 그거는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건 뭔가 잘못된 값을 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해 주시면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2분의 i 대 동그라미 니은은 2분의 겹친 부분. 그 다음에 디귿은 h 대 온전한 h 대 전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왔는데 표는 t1, t2 두 시점에서 기역분의 니은의 값, 동그라미 a분의 디귿의 값을 나타냈는데 뭐 숫자도 뭐 녹록하게 주지 않았고요. OX, UX, 3Y, EY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X와 Y는 각각 2분의 1이거나 5분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X, Y 값에 해당이 된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는 T2일 때 디귿의 길이 분의 T2일 때 X의 길이는 6이다 하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뭘 알아봐야 되냐면 T1, T2 두 시점에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X 한마디의 길이, 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거부터 좀 시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단서를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더 낫다. 그래서 T2부터 갈게요. T2 시점에서 요런 관계에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A 자리에 기역 또는 니은이 온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니은을 먼저 한번 좀 대입을 해볼게요. 니은을 대입해봅시다. 근데 지금 뭐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럴 때 봤더니 자꾸 이렇게 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분모에 위치해 있는 기역을 먼저 한번 봅시다. 기역을 A라고 한번 놔보자고요. 기역을 A라 놔보자. 그러면 니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AY면 요거 분의 A 했을 때 3Y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3AY로 표현해 볼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니은이 3AY인데 여기에다가 디귿을 올렸을 때요 값이 2y로 표현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 6ay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가 아니겠지. 이렇게 이상할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6ay 제곱으로 놓습니다. 너무 수학인 것 같아도 뭐 그냥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곱까지는 좀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요 단서를 요 마지막 단서를 보면 디귿의 6배가 전체 길이다. 그러면 36 AY 제곱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X 한마디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기역과 니은의 합, 그러면 지금 A와 3AY의 합을 두배 해주고 거기다가 디귿을 그냥 더해준 값이 요 X 한마디의 값과 같아야 돼요. 요거 정리해보면 이 y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도 5분의 1을 넣어도 수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애초에 뭐가 잘못됐지? 생긴 것부터 잘못됐잖아요. 아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a가 니은이라면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가정이기 때문에 요게 아닌 겁니다. 요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인데 니은으로는 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a는 기역이라고 확정할 수 있겠죠. 기역이다. 그럼 이건 싹 지우고. 그럼 여기에서도 누군가를 A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보면 이번에는 분모 자리 기역만 다 있습니다. 훨씬 좀 심플해져요. 그랬을 때, 기역을 A로 잡아보자. 그럼 니은은 뭐라고 해야 돼요? 3AY. 그렇다면 디귿은, 기역분의 디귿이니까 얘는 2AY.

y죠. 훨씬 좀 간단해졌어요. 제곱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이때 x는 디귿의 6배라고 했으니까 12 ay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역과 니은 더해가지고 2a 거기다가 또두배 해주면 이제 양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개 더한 값을 두배 해주고 거기다 디귿 더 해줄 건데 그럼 각각 두배 해줘가지고 6ay 플러스 2ay 한개 12ay여야 한다. 그러면 요게 8ay가 이쪽으로 가고 4ay가 2a. 그럼 y는 얼마면 됩니까? 2분의 1이면 되잖아요. 딱 예쁘게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y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x는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y 자리에 2분의 1을 한번 넣어본다면 요 값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5분의 5니까 이 값이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6일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그런 값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나중에 뭐 실제 값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비율대로 그냥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을 A로 놨죠. 그때 요거를 이제 Y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다 한번 해주면 이거는 2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A 될 거고, 요건 6A가 될 텐데, 지금 2분의가 있는 게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곱하기 다2 해줘가지고 비율 유지해줍니다. 2a, 3a. 그 다음에 얘는 또 2a 되겠죠? 얘랑 비율이 1대1이어야 되니까 2a, 2a 같은 게 맞고. 그 다음에 얘 6배여야 되니까 12a. 이렇게 그냥 비율 맞춰주면 돼요. 뭐 우리가 가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이라는 요두 값을 더하면, 한쪽에 튀어나와 있는 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서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더한 값은 T1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런 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5A의 값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얘랑 지금 1대1의 상황이죠? 5A를 1대1로 나눠 가지면 2.5A와 2.5A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기역은 0.5A 감소했고, 니은은 0.5A 증가했죠? 그렇다면 디귿과 x는 얘의 두 배만큼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a만큼 감소하고 얘도 a만큼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a였고 원래는 13a였을 것이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5a씩 들어가고 가운데 3a가 들어간다면 전체 13a 값도 마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기역이냐? 동그라미 니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험한 값들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아니고 기역이라는 것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와 동그라미 디귿의 길이는 같다. 기역과 디귿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1대1의 비율. 요두 개를 했을 때 1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를 갖고 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4분의 전체 x의 길이, 이 t2일 때 x 길이, 이렇게 4분의 1등분을 한 지점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그럼 지금 x가 12a잖아요. 그걸 4분의 1 하면 3a죠, 3a. 3a인 지점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물어본 거죠. 그런데 기역까지가 2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2 시점을 보면 여만큼이 2a. 그러면 조금 더 가서 3a이면 동그라미 니은으로 진입한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5A까지는 이제 5A 전까지는 니은이니까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이 근육의 수축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은 생존 곡선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은 생존 곡선 1, 2, 3형 그 다음에 표가 또 하나 나왔고 표는 어느 지역에서 생존 곡선 1, 2, 3형 중 서로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종, 기역, 니은, 디귿의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에 시작된 시점에 총 개체수로 남는 값이다 하고 항상 사망률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문제의 좀 독특한 점은 연령을 섞어놨다. 그래서 지금 상대 연령 얘가 0으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그 다음 연령이 어딘지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늘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얘가 1등, 첫 번째, 그 다음 애가 얘죠. 두 번째, 그 다음이 얘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이 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 연력이 얘가 0이면, 그 다음에 얘가 20. 20. 그 다음이 3, 뭐 40. 뭐 지금 20 간격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이 6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와 B는 각각 20과 60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20 간격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귿이 문제인데요. 얘가 1이죠. 얘가 2면, 얘가 3이어야 되는데, 얘가 625고, 4의 순서에 해당한 애가 두 배도 많아요.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칸의 값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그냥 바꿔주세요, 서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대 연령 60%를 살았을 때까지 400개 채밖에 안 죽었어요. 그거밖에 감소를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 연령 20이 흘렀을 때 갑자기 900개 채가 갑자기 사망. 그러니까 요거는 초반에는 거의 사망하지 않다가 후반에 가서 생리적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니은은 1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이제 이것만 바꿔준다면, 그러면 정확히 절반 줄고, 그 다음에 또 절반 줄고, 절반 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반 가까이 줄고, 이렇게 해서 2분의 1씩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사망률이 일정한 2형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3형이 될 텐데 많은지 한번 봅시다. 5,000이었어요. 바로 다음에서 500. 4,500 이미 죽었음. 그리고 나서 그 좀 더 줄고 더 줄고 아 좀 더 줄고 더 줄고 이제 마지막에 5 남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A는 60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의 생존 곡선은 2형에 해당한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식이 사망률 분의 B식이 사망률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그러면 A식이 초반, 그 다음에 B식이는 후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했으니까 기억을 한번, 니은에 비해서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A식이 사망률은 적은 편인데 기억은 그거보다는 많죠. 초반 사망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후반은 오히려 니은이 더 많으니까 B식이 사망률은 그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체 값을 비교해보면 얘는 전체 총값이 적은 상태고 기억이 니은보다 작아야 될 텐데 니은보다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잘못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자체로는 기억이 니은보다 큰 이런 부등으로 물어봤는데 실제로 니은과 비교해봤을 때는 기억이 더 값이 작아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4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디귿도 조금 신선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가계도 분석 문제 나왔고 별표 붙었는데 이 문제는 정말 그 어떤 첫 느낌과 상당히 다른 문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는데 막 굉장히 막 날카로울 것 같고 근데 막 순둥이야 이런 사람 있는 것처럼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상 쉽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라는 형질은 대리미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라는 형질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에,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하는 단서가 추가적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가계도는 이 동그라미 A라는, 뭐 성별은 알 수 있겠죠. 이제 배우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A의 성별은 남자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표현형을 안 알려줬을 뿐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람 빼고 나머지의 가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B금으로 돼 있는 2번, 3번, 8번이 가만 발현된 사람, 그 다음에 와플 모양인 1번, 그 다음에 4번, 7번이 나만 발현된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가나 모두 발현된 사람은 없죠. 왜 그렇게 됐냐면 갑툭튀를 어떻게든 안 주려고 이렇게 다 풀어놔가지고 지금 갑툭튀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툭튀가 없어? 그러면 추가 단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는 구성원 1,

7458, 4명에서 이 기역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풀던 시점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미 ABO식 혈액형에서 한번, 뭐지? 하고, 그 다음에 13번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거 뭐야?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에서 이제 쉽게 못 풀었던 친구들은 막 제곱, 막 이런 걸 발견하고 나서 이 문제를 봤다. 그러면 굉장히 이미 짜증이 나 있는 상태겠죠. 그랬을 때, 이 기역과 니은조차도 뭐를 제대로 지정을 안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에 도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동그라미 기역은 라지 A, 스몰 A 중에 하나고,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B, 스몰 B 둘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술술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건데, 갑툭튀도 없고, 숫자도 이거 하나 줬고, 하나 줬는데도 뭔지도 안 알려줬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촌 룰이 너무 잘 적용이 되더라. 1촌 룰이 뭐예요? 성별이 다른 부모 자식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랑 딸이라던가, 부녀, 그다음에 엄마랑 아들이라던가, 그런 관계에서 표현형이 다른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에 대해서 4번은 나가 발현됐는데, 8번은 나가 발현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형질은 X염색체 열성 형질은 아니다. 요런 거를 이 1촌 룰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단 이제 X염색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X염색체 두 개의 열성이니까 나 유전자를 모두 가져야만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X염색체 있다면, 아들은 무조건 엄마로부터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하나 받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걸로 뭐였냐면 3번과 6번 사이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1번과 5번 사이에서 보는 거죠. 나가 X염색체 우성 형질이 아니라는 거를 1번과 5번처럼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른 1촌, 서로 성별이 반대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X염색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번은 남자니까 X 하나, Y 하나 있죠? 그럼 X염색체에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게 발현됐겠죠. 그쵸? 근데 이게 우성 유전자라면 그 X염색체를 물려받은 딸은 반드시 그 유전자가 발현돼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를 엄마로부터 뭘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우성 유전자라면 당연히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 안 됐잖아요? X염색체에 있으면서 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다 종합해봤더니 나는 그냥 X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네. 우성도 안 되고 열성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염색체. 누가 X 염색체? 가가 X 염색체. 그래서 1촌 룰 하나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풀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치우고. 그러면 X 염색체에 있는 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으니까 가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봅시다. 자, 3번이 가가 발현된 남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가질 텐데, 이 X염색체에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딸인 6번은 그 X염색체를 아빠로부터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딸의 표현형이 지금 뭐야? 가가 발현이 안 됐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 유전자가 하나는 있어줘야 그게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한데, 정상 표현형이 됐으니까 가는 열성 형질이다. 라는 것을 3번과 6번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유전자형 먼저 가부터 한번 적어 줍시다. 가가 발현된 사람들은 열성 유전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번은 스몰 a, 스몰 a, 3번은 스몰 a, y. 그 다음에 8번은 라지 a가 하나 있어야 될, 스몰 a, y일 거고, 그 다음에는 가가 발현된 사람 없죠. 그 나머지 사람들 Y, 라지 A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라지 A,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A인 남자는 엄마로부터 스몰 A 하나 받고 그게 끝이겠죠. 남자니까. 그 다음에 6번은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A 하나는 있을 거고, 3번으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은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A 하나 가진 남자. 그러면 4번은 라지 A 하나 갔는데, 지금 8번 보니까 스몰 A도 하나 줄수 있어야 되는, 줄수 있는 그런 이형 접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4번은 요거를 더한 값이 1이야. 근데 지금 A에 대해서는 라지 A

스몰 A니까 라지 에이든 이 기억이 라지 에이든 스몰 에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한개 갖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한개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유전자는 몇개 가져야 돼요? 0개 가져야만 총합을 1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이라는 유전자 이게 지금 뭐겠어? 얘가 나가 발현됐으니까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만 한쌍 갖고 있다는 얘기고 정상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둘 중에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라지비 라지비 동형 접합이란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열성 형질이라면 스몰비 스몰비 동형 접합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얘가 일단 동형 접합이다라는 힌트를 던져준 거죠. 근데 만약에 라지비 라지비라고 한다면 그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을 라지비를 가지면서 나가 무조건 발현돼야 됩니다. 하지만 발현 안된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비 스몰비 열성 형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을 통해서 나가 발현되는 것이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전자, 얘가 갖지 못한 유전자는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라지비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비로 확정.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 한번 적어 볼게요. 나가 발현된 사람들은 모두 스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비 스몰비, 그다음에 스몰비 스몰비. 또 누가 발현됐나요? 7번 스몰비 스몰비. 그럼 나머지 사람들 라지비가 적어도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비 있는데 1번으로부터 스몰비 하나 받았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A는 정확히 알수 없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워져서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비 스몰비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비 있는데 스몰비 물려줄 수 있는 이형 접합일 거고, 그 다음에 8번은 라지비를 하나 받아서 정상 표현형이지만 엄마로부터 스몰비를 하나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가도 나도 발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라지 A랑 라지비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6번이 스몰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비 하나 받았겠다. 그러면 이 라지비는 동그라미 A로부터, 아빠로부터 하나 왔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9번이 딸이잖아요. 그럼 아빠로부터 반드시 X염색체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스몰 A가 같이 왔을 겁니다. 이렇게. 9번 것까지 완성. 그리고 이 동그라미도 마저 채워 넣자면 아빠가 스몰비 스몰비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스몰비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다 완성이 됐다. 이제 요 표만 한번 채워봅시다.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억이 지금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치만 일단 스몰 A를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라지비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스몰 A인지 라지 A인지 모르니까 앞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뒤에 라지비는 한 개입니다. 근데 1번이 이거랑 같은 숫자 가져야 되는데 1번은 라지비가 없어요. 뒤에가 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앞에 한 개, 뒤에 여기 0개 하면서 총합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1번이 하나 가져야 되는 요 유전자는 뭘까요? 라지 A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라지 A고, 그러면 8번은 라지 A 없고, 그 다음에 라지 B만 하나 있으니까 총합 1로 맞을 수 있고, 여기까지 해결됐고. 그럼 5번은 몇개 있을까? 5번은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각각 있으니까 총합 2가 되겠죠? 요렇게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봅시다. 보기 기억에 가와 나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열성 형질이었죠?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A,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B다. 요것도 맞는 내용. 라지 A, 라지 B로 최종 확정이 다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와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입니다. 가도 나도 둘다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이게 발현이 되려면 스몰 A와 스몰 B로만 구성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스몰 A만 가질 확률은 어차피 아빠로부터는 뭘 받든 상관없고 엄마로부터 라지 A 안 받고 스몰 A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스몰 B만 가지려면 엄마는 무조건 스몰 B로 주니까 아빠로부터 라지비 안 받고 스몰 B 받으면 되겠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4분의 1이 될 텐데 8분의 1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8번 문제도 생각보다는 별로. 그래서 우리 이 1회가 전체적으로 되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유전은 생각보다는 들여다보면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다 있는데 모두 독립이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뭐 대문자 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인자 유전이라는 얘기 해주고 있죠.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대립 유전자 E와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E2인 거랑 EF인 거랑 FF인 거랑 다 표현형이 달라서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랑 나도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쌍의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 독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는 사람 1, 2, 3의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역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라지 비스몰비 중에 하나가 똑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라지 E와 F 중에 똑같은 거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 빈자리에. 그리고 P와 Q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이 동그라미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모에 해당하는 PQ가 1, 2, 3 중에 두 명이다. 그러니까 누가 부모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얘기죠. 그걸 구한 다음에 요거 확률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나에 대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15가지라는 거는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5란 숫자는 5 곱하기 3밖에 안 되겠죠. 지금 뭐 15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은 없으니까 5 곱하기 3.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총 5가지 표현형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5개의 대문자 수 조합이 가능하고, 나에 대해서는 3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3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려면 부모가 모두 EF, EF 조합이어야만 해요. 부모 모두 유전자형이 이래야만 E도 나오고 EF도 나오고 FF도 나오면서 세 가지 표현형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요 유전자형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만 봤을 때 3번만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죠. EF로. 근데 니은에는 E를 넣거나 똑같이 아니면 F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E를 넣더라도 이 1번, 2번 둘 중에 한 명은 E, E 동형 접합이 나오고요. F를 넣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FF 동형 접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동형 접합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히 알수 있는 건 3번은 부모가 확실하다. PQ 중에 하나로 들어가 줘야 한다.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은 동형 접합이 될 거니까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E형 접합인 사람이 나머지 한 명의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PQ 중에 한 명이 확실하다까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대문자 수도 총합해서 이제 5가지 서로 다른 조합이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가정의 영역입니다. 자, 원이 나머지 한 부모라고 칩시다. 원이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E가 들어가줘야 EF와 EF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가정해주고. 그때 여기 뭐 라지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라지비로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라지비로 가정했을 때 원이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대문자가 몇 개부터 몇개 가능해요? 일단 라지 라지로 하나는 무조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대문자가. 그랬을 때 제일 적게 받으면 그 대문자 하나가 끝이고, 그다음에 이 라지비 라지 D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A, 라지비 라지 D 다 통틀어서 받으면 대문자 최대 3개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되고, 지금 3번의 생식 세포에는 라지 B로 가정한 상태니까, 그러면 대문자 하나는 반드시 깔려 있고, 소문자 하나도 자동 탑재죠. 그래서 대문자 하나 갖는 게 일단 디폴트 값이고, 거기에 라지 A가 오느냐, 스몰 A가 오느냐에 따라서 생식 세포에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이 조합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요두 개가 수정해서 합쳐질 테니까, 최소는 대문자 두 개, 최대는 다섯 개. 2, 3, 4, 5. 네 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와요. 안 되죠. 왜? 다섯 가지 나와줘야 되니까. 다섯 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가정했어? 라지 B로 가정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걸 스몰 B로 바꿔봅니다.
스몰 B로

한번 바꿔보고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라지 A는 그냥 탑재, 스몰 B도 자동 탑재, 라지 D냐 스몰 D냐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대문자는 한 개거나 라지 A 하나에 나머지는 싹 소문자거나 아니면 라지 D까지 받아서 두 개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는 이제 스몰 D는 자동 탑재인데 이 A와 B가 모두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다 해보면 대문자 하나 없거나 최대 대문자 두 개인 것까지 라지 A, 라지 B 다 담아준다면 아니면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는 한 개부터 최대 네 개까지 1, 2, 3, 4 해도 네 가지밖에 표현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원을 부모 중에 한 명으로 가정하면 기억이 뭐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뭐가 됐든 이 표현형의 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탈락. 그러면 2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 아니면 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EF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니은이 F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라지 B냐, 스몰 B냐. 그러면 2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2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요거는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D.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최대는 대문자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대문자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죠. 확률은 어때요? 확률은 라지 B가 들어가냐, 라지 B가 들어가냐, 라지 D가 하나 들어가냐, 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1대 2대 1의 어떤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확률로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할 수도 있지만 얘가 두 배의 확률이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 3의 생식세포 봅시다. 라지 B로 가정해볼게요. 라지 B. 라지 B로 가정해보면 그러면 라지 B 하나, 스몰 D 하나 들어가는 건 확정. 그럼 나머지 A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한개 있거나 최대 두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이때 몇 개의 대문자 조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만나면 대문자 최소 한 개, 최대치로 만나면 대문자 네 개. 1, 2, 3, 4, 네 가지라서 안 되죠. 얘가 아닌 거죠. 라지 B가 아닌 거지. 그러면 스몰 B로 갑니다. 스몰 B. 스몰 B로 가면 3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좀 늘어나거든요. 일단 소문자만 다 들어가는 조합도 가능. 그리고 대문자는 최대 두 개까지 가능. 얘랑 똑같죠? 확률도 똑같고. 0, 1, 2의 조합이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대문자 하나도 없거나 최대 대문자 네 개까지 가능하고요. 이 중간값도 다 가능하죠. 0, 1, 2, 3, 4. 다섯 가지 표현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b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났을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원과 같을 확률입니다. 그럼 원은 지금 대문자가 동그라미 기억이 결정됐잖아요. 스몰 b로. 그러면 대문자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일단 대문자 세 개의 확률 물어본 거고 거기다가 뭐까지? 이 사람은 FF니까 F가 발현될 확률.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거든요. 일단 EF와 EF 사이에서 FF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여기서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나오려면 여기 1개랑 여기 2개가 만나서 3개가 되던가, 여기 2개랑 여기 1개가 만나서 3개가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만나면 어차피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인데, 그러면 요거랑 요거 만날 확률은 그두개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16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될 태어날 확률은 요거랑 요거 만날 확률 곱해주면 돼요. 16분의 2.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 16분의 4 나오잖아요. 두개 더해주면 16분의 4. 그럼 16분의 4를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곱해준 게 최종 확률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16분의 1, 3번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대문자를 가질 수 있는 조합이 두 가지 조합이 나오면 각각을 구해주고 요거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둘다 가능하니까 요건 더해줘요. 그럼 16분의 4, 뭐 물론 그 전부터 요거를 약분했어도 됐겠죠. 그래서 16분의 4, 그럼 약분해서 4분의 1. 얘네 둘은 아예 그냥 별개 독립적인 사건이니까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확률은 16분의 1로 계산이 될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문제. 이 문제는 어려웠죠.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게 2년 전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논리적인 흐름을 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라서 나름 재밌을 수 있다. 복잡은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가나다 유전자 중 두 개는 X염 색체, 나머지 한 개는 상염 색체에 있다. 그래서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 조합에 의해서, 다는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두 개는 X염 색체 연관, 나머지 한 개만 상염 색체 그 독립입니다. 여기서 우열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는 이 가족 구성원, 기역부터 비읍까지의 성별과 체습 한계당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문제도 약간 이제 무시무시 하잖아요, 사실은. 성별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손을 싹 섞어놨어. 여섯 명 중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누가 자손인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비분리로 태어난 자손이 누군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분리는 누가 비분리 결과냐면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피. 난자 피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얘가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냐면 자녀 4가 태어났다. 하지만 자녀 4가 누군지 몰라. 전혀 몰라. 자녀 4. 근데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XXY 조성일 텐데, 근데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Y 하나 줬겠죠. 그러면 난자가 N 플러스 1짜리 비분리로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이 X염 색체 두 개가 다 엄마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좀 빨리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교통정리가 잘 돼 있어야 좀 풀어낼 수가 있는데, 뭐냐. 일단, 성염색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났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돌연변을 고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이 사람 빼고는. 그러면 일단 상염색체에 있는 한 개는 모두에게서 다 정상이다. 상염색체는 이 자녀 4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정상적인 개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딸, 부모와 부모님이랑 딸들은 정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모와 딸들은 상염색체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X염색체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개수를 갖고 있다. 지금 이 자녀 사는 남성으로 지금 표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빠 한 명의 아들 둘이 같은 성별로 묶일 텐데 그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그 성염색체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좀 빨리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좀 속간했어요. 부모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스몰 D에 먼저 집중해봤습니다. 뭐 왜냐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어떤 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얘가 0도 있고 2도 있고 뭔가 좀 건드려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여서 스몰 D부터 접근해봤습니다. 그럼 얘가 일단 만약에 상염색체 있다고 가정을 먼저 좀 해본 거예요. 만약에 상염색체 있으면 이건 일단 다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누구든. 그리고 두 개 한 쌍을 가져야만 한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라면 스몰 D, 스몰 D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거. 지금 세 명이 같은 성별로 묶여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엄마나 아빠의 부모로 가정을 해놓으면 나머지 두 명은 자동으로 자손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를 만약에 부모로 가정한다면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자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스몰 D만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게서 정상적으로 스몰 D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염색체로 가정했을 때는 기역은 부모 세대가 될 수가 없다. 이해되죠? 이게 상염색체 있는 게 맞다면 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없어. 이런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라지 D로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라지 D로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밑에서 스몰 D 두 개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상염색체 유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안 돼.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은 논리로 안 되겠죠? 이 사람 라지 D, 라지 D인데 스몰 D의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라지디 라지디야. 근데 요게 엄마일 수 있잖아요. 엄마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엄마라고 하면 스몰디 스몰디의 엄마라고 가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때는 한개 갖는 자손들만 태어날 수 있지 아예 또 라지디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부모 세대가 될수 없다. 상염색체에 있다면. 그래서 스몰D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추렸어요. 그럼 한번더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X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X염색체에 있다면 가능한가?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자녀 4 빼고는 여자는 2개, 남자는 1개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부모일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라고 가정한다면 엄마가 되어야만 하겠죠? 엄마, 아빠는 X염체 수가 정상일 테니까 이거 두개 가지려면 엄마여야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엄마면 나머지는 딸들일 텐데 스몰D를 아예 안 받는 딸이 태어날 수 없다. 그럼 지금 기억은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든 둘다안 돼. 부모 세대가 될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이 사람이 엄마라고 가정해. 아빠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엄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럼 스몰D가 하나도 없다면 라지D로만 2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라지D만 2개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머지, 남자 중에 셋 중에 한 명은 아빠고, 셋 중에 한 명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클라인페이터 증후군의 아들일 텐데, 그러면 스몰D를 하나만 갖는 애가 태어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일단 엄마로부터 태어난 정상적인 아들은 라지DY일 겁니다. 그럼 스몰D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아들도 엄마로부터 어떤 조합으로 두개 받든 무조건 라지디란 말이에요. 라지디, 라지디, 와이겠지. 이 사람도 없어야 돼. 0이 두 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인 것도 안 된다. 그럼 아빠인 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빠는 가능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빠라면 라지디, 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디, 와이로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X염색체 있으니까 남자는 원래 두개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4번으로 확정돼야 돼.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자녀 4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스몰D를 두개 가질 수 있지.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스몰D, 스몰D의 조합을 갖기 위해서 스몰D, 스몰D, Y겠죠.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그러면 스몰D를 하나 갖거나 스몰D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조합은 최소 가져줘야 요거를 뭐 2분의 1 비분리로 받아서 스몰D로 두개 주던지 아니면 스몰D 스몰D여서 뭐 어떻게 조합해서 두 개를 주던지 가능할 텐데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사람은 누가 될수 없어요? 엄마가 될수 없어요. 일단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아빠로 가정했을 때 아빠라면 될까? 가정했을 때 일단 쭉 타고 가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엄마는 될수 없어. X염색체 있다면. 요 가능성도 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라고 했을 때이 엄마가 이 사람은 될수 없고, 그럼 나머지 한 명, 아들은 가능한가? 그럼 지금 이 나머지 중에서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라지 스몰디야. 라지디 스몰디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른 하나의 스몰디 Y의 아들이 태어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엄마가 라지디 스몰디의 2형 접합이어야 돼요. 그럴 때 스몰D만 두개 물려주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나려면 엄마로부터 2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자손이어야만 하겠죠. 그쵸? 똑같은 거두개 받아야만 스몰D 두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2분열 비분리로 받았을 때 지금 또 어떤 조건이 있어? X염색체에 두 개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연관된 것도 똑같은 것이 복제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스몰D 스몰D가 같다면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것도 똑같은 개수만큼 가야 되는데 라지A랑 스몰B처럼 하나씩 서로 다른 조합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요 니은을 아빠로 가정해도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X염색체로 가정했을 때 엄마여도 안 되고 아빠여도 안 돼요. X염색체 둘다안 돼. 됐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절대 뭐가 될수 없다. 부모 세대가 될수 없어요. 어떤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든지. 그러면 셋 중에 이 같은 성별 셋 중에 한 명만 부모일 텐데 두 명이 탈락했어. 그러면 확정. 누가? 디귿이 부모 세대 중에 한 명이다가 확정입니다. 요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만 나머지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아까 타고 가다가 엄마가 될수 없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자, 이 사람은 엄마로 다시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엄마라면 나머지 이 반대 성별 셋 중에

명이 아빠랑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XM 세체로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없고 아까 거기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흐름에서 엄마 거 이분열 비분리로 똑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XM 세체로 가정했을 때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빠는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아빠라면 라지 DY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지금 미음입니다. 미음. 미음이 아빠라면 스몰 D 없이 라지 DY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밑에서 태어나는 딸들은 무조건 라지 D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라지 D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위 밑으로 넘어오기 전에 뭘 밝혔냐면 이 디귿은 확실히 부모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역 니은은 확실히 자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랬을 때 요런 딸이 태어날 수가 없다. 아, 요런 딸이지. 요런 딸. 스몰 D를 두 개 갖는 딸이 태어날 수가 없다. 아빠가 라지 D를 갖고 있는데 라지 D를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되는데 스몰 D를 두 개 가진 딸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마도 아빠도 안 돼요. 자, 그럼 조합을 해보자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 요 같은 성별 중에서는 디귿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 요 같은 표현형으로 같은 성별로 묶인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미음은 요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든 성염 색체에 있든 탈락이에요. 이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리을과 비읍 중에 한 명이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거 가지고 B로 넘어옵니다. B로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스몰 B가 상염 색체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모 한 명은 밝혀졌어. 이 사람이 부모다? 그러면 스몰 B, 스몰 B죠. 그럼 스몰 B, 스몰 B를 갖고 있는데 스몰 B 없는 자손이 태어날 수 없다. 상염 색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X염 색체로 가봅시다. X염 색체로 갔을 때 스몰 B를 두 개 갖는 부모라면 이건 엄마일 수밖에 없죠. 지금 부모를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요 사람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요 사람이 엄마일 때 스몰 B, 스몰 B를 갖는 엄마 밑에서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엄마라면 이 사람은 아빠가 되겠죠. 거기서 스몰 B가 하나도 없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느냐. 아무리 비분리여도 엄마가 두 개를 몰아주는 상황에서 스몰 B를 안 받는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게 상염 색체에 있든 X염 색체에 있든 부모 세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요 사람 탈락, 요 사람 탈락이니까 리을로 확정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엄마, 아빠인 건 확실하다. 엄마, 아빠고 지금 나머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별 구분하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디귿, 리을 중에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는 X염 색체의 두 유전자가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뭐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만약에 뭐 엄마나 아빠나 지금 유전자형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A랑 아 B랑 D랑 연관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든 스몰 B, 스몰 D가 연관된 거 XM 세체를 가질 거고 그럼 딸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 사람은 딸이 될 수 없죠. 스몰 B, 스몰 D를 하나도 안 가는 건 딸로 불가능. 근데 이 사람도 스몰 D를 안 가져서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요 사람도 안 된다면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조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별도 이 성별도 안 되니까 그래서 BD 연관은 아니다. 뭐 비슷하게 라지 A, 스몰 D 연관도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면 이걸 물려받은 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라지 A에 스몰 D를 안 갖는 딸이 태어난다? 그럼 이건 딸이 아니다. 그럼 이쪽에서 있는지 봤더니 여기에서도 스몰 D를 안 갖는 애가 태어난다? 그럼 얘도 딸이 아니다. 그럼 얘도 딸이 아니고 얘도 딸이 아니면 아예 이 조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A와 스몰 D, 그러니까 A와 D가 A와 B가 연관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빠로부터는 라지 A와 스몰 B가 연관된 X염 색체가 있겠고요. 딸들은 이거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스몰 B가 없어? 요거는 딸이 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를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B가 여자입니다. A가 남자고요. 이렇게 이제 성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딸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유전자형이 나오는데 딸 요 미음은 라지 A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건데 거기에 스몰 B는 없고 라지 B가 있으니까 요 개수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읍이라는 딸도 아빠로부터 라지 A, 스몰 B 받았을 텐데 유전자형 조합 보니까

라지에는 더 이상은 없고 스몰빈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요거를 조합한 것이 엄마 거가 되잖아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를 갖고 있는 게 엄마의 조합입니다.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럼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요 조합 중에서 갖고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니은이죠. 라지 A랑 라지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조합이 가능한데 라지 A랑 스몰 B를 같이 갖는 아들이 원래는 태어날 수 없다. 근데 1분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바로 이 기억이다. 자녀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다의 유전자는 X염색체 있다. 기억 가와 나가 연관되어 있고 X염색체 다는 상염색체 있어야만 되겠죠. 지금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디귿은 아버지이다. 남자인데 부모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디귿. 자녀 1, 2, 3, 4 중 최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가장 큰 사람. 지금 자녀 중에 딸들을 봤을 때 딸들은 이렇게 조합이 되죠. 그래서 스몰 A와 라지 B 이 사람은 한 개만 가질 거고 이 사람은 역시나 한 개만 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 자녀 4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도 갖고 라지 B도 가져서 그 값이 두 개란 말이에요. 자녀 4는 이 딸들은 지금 한 개씩만 갖고 그 다음에 이 아들도 라지 A, 라지 B의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한 값은 1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 1, 2, 3이 다 스몰 A, 라지 B 더한 값이 1인데 자녀 4만 2니까 가장 큰 사람은 자녀 4가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생태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순이제와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는데 같은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게 둘 중에는 순이제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체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리공생이니까 니은이 상리공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순이제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B와의 상호작용으로 이익을 얻는다. 상리공생의 의미가 그거죠. 그래서 서로 이익을 얻는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바다 수온이 증가하여 산호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그럼 지금 수온이라는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산호라는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디귿, 요 방향의 화살표가 맞겠네요. 거기에 해당한다. 옳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회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회 실전 모의고사 12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12번은 뭐냐면, 볼게요. 그림은 과거 약 70년 동안 우리나라 동해 남부 해안선 부근에서 측정한 월별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쭉. 풍속이 플러스인 값은 값인 시기에는 남남서풍이, 마이너스 값인 시기에는 북북북북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남남서풍.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시기는 북북동풍,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해 볼 것은,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반도를 살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한반도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남남서풍이 분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남남서풍이 분다 이렇게. 그러면 남남서풍에 의해서 표층의 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표층의 수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남서풍이 불고 표층의 수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나라 동해 남부 해안은 물이 이쪽으로 쭉, 표층의 수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용성이 발생을 하겠지. 맞죠? 근데 만약에 남남서풍이 아니라 북북동풍 이렇게 반대로 바람이 분다고 하면

표층의 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요거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북북동풍 표층의 수의 이동. 그러면 해안 쪽으로 물이 쌓이겠네요. 그럼 여기선 쌓인 물이 이제 가라앉는 침강이 발생을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자료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용승이 일어나겠느냐, 침강이 일어나겠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요 문항 설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짙은색 음영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자, 여기서 짙은색 음영으로 나오는 것들. 요러한 시기라고 하면, 요러한 시기라고 하면 지금 남남서풍이 불고 있는 상태. 그러면 요러한 시기에는 아, 지금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겠구나. 맞죠? 근데 반대로 옅은 색으로 북북통풍이 분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침강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이 있는데 아, 여름철이라고 하면 남남서풍이 불고 남남서풍이 분다고 하면 표층의 수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빠져나가서 용승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야 된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연안 용승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활발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영이 좀 짙은 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짙은 색으로 나온다? 남남서풍이 분다? 그럼 표층의 수가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런데 동해안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승이니까 연안 용승, 맞죠? 연안 용승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활발하다. 맞는 얘기고요.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표층의 수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있는 해수가 동쪽으로 빠져줘야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빠져줘야지만 된다. 자, 연안 용승은 1965년 여름철보다 2000년 여름철에 강했다. 비교하라는 거죠. 2000년 여름철이면 여기야, 여기, 요쯤. 그런데 1965년 여름철이라고 하면 1960년, 1970년 이쯤이 되겠죠. 아, 그러면 1960년, 65년 여름철이 바람이 더 셌고, 바람이 더 세면 표층의 수의 이동도 더 강했고, 연안 용승도 더 강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연안 용승은 1965년 여름철이 2000년 여름철보다 강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도 틀렸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요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용승 해역의 특징. 용승 해역의 특징. 어느 해역에 용승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기의 관점에서. 자, 용승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표층의 수가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찬물이 올라오면 이거에 의해서 대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찬물에 의해서 대기는 냉각이 돼요. 대기가 냉각이 된다. 대기가 냉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정화됩니다. 안정화. 안정화가 되면 만약에 그 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녀석이 뭐냐면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개. 아셨죠? 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있다? 그게 안개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용승 해역은 대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용승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죠. 찬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수온이, 표층 수온이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표층 수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여기 바닥에 있었던 영양염이 같이 표층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표층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요걸 가지고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높아지겠구나.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또 같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떤 해역이 쫙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해역의 엽록소 농도도 같이 증가할 수가 있겠구나. 엽록소 농도도 증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기 측면에서, 해양 측면에서, 용승의 해역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자료 해석에 수월함이 생길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항 봤고요. 이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은 무엇이냐? 오, 등 밀도선 나와 있고요. 수온 염분도. 아, 수온 염분도에 어떤 해역의 물리량 변화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맞죠?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쫙.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여기다가 수온, 가로축에 수온 놓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 무엇을 넣을 거냐면 수심을 넣겠습니다. 수심. 그러면 해수면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1km에서 2km는 수온이 일정하다. 거의 일정. 2km에서 4km까지는 수온이 다시 소폭 감소한다. 맞죠? 요거를 여기다가 수온 변화만 한번 표시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해수면이 될 거예요. 해수면의 수심은 뭐 0m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km까지 내려갑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1km가 될 거야. 여기가 1km. 1km. 맞죠? 그런데 1km와 2km의 수온이 큰 차이가 없네요. 아, 그러면 여기는 1km인 동시에 2km가 될 수도 있어. 아셨죠? 수온이 일정하게. 뭐 또는 여기에다가 1km 놓고 이렇게 지우고 2km까지 수온을 일정하게 놓고 그다음에 소폭 감소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아셨죠? 1km, 2km 놓고 수온이 일정하게 감소. 아셨죠? 또는 1km와 2km를 같이 묶어서 표시를 줬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km 놓고 2km 놓고 수온 일정. 그다음에 다시 수온이 소폭 감소. 맞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4km까지 감소. 됐나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다 1km, 2km, 중간에 3km, 이제 4km.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료 볼게요. 자, 이 해역에는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 혼합층이라고 하는 건 표층에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정하게 만들어진,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나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만들어진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해수면에서부터 1km까지는 수온이 쭉 내려가게끔 표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맞죠?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바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해역에는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 아니다. 맞죠? 처음부터 수온 약층. 여기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심 1에서 2km에 서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수온은 일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수온은 일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면 수온의 변화는 없는 거야 수온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보니까 염분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염분 증가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에 지금 수온 염분도의 등 밀도선이 있잖아요 등 밀도선을 딱 봤더니 등 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지금 밀도가 1.0265 정도 있다가 1.027보다도 커지는 거니까. 아, 밀도가 커졌어? 수온은 일정했는데 밀도가 커졌어? 아, 염분. 염분의 효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맞는 거고요. 자, 수심 2km와 3km의 해수 1kg씩 이 혼합되면 혼합된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은 34g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물덩어리 1kg씩 혼합을 할 건데 지금 2km 요 위를 살짝 지워주고 여기 있는 요 물덩어리 1km 1kg 안에 2km에 있는 1kg 안에, 물 안에 염분이 얼마큼 들어있냐면 34g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아, 1kg 안에 34g보다는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실용 염분 단위가 1kg 안에, 해수 1kg 안에 얼마큼의 염류가 들어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염류가 34g보다는 많이 들어있구나. 맞죠? 그런데 얘도 보니까 얘도 1kg 안에 지금 34g보다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둘을 혼합했대. 혼합하면 혼합한 결과는 2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68g보다 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kg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은 34보다 당연히 많겠지. 얘도 1kg 안에 34g보다 많고, 얘도 34g보다 많으면 둘을 혼합했을 때 1kg 안에 당연히 34g보다 많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은 34g보다 많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13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면요.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 별표를 딱 넣은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자료 해석을 할때 항상 편차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편차 중심의 값을요, 한번 쭉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기출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모의고사 문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편차들이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아주 새로운 게 나오긴 어렵거든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차들을 좀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자, 이 문항은 기본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의 어떠한 자료 해석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는요? 평상시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에서 서로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죠. 평상시에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이 동에서 서로 간의 해류들이 서쪽에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놓는다. 그러면 요 적도 부근 해역을 싹둑 잘라서 단면상에서 해수면의 높이를 표시하라고 하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쪽의 해수면이 높아요. 동쪽의 해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찬 해수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동쪽이 얕고요, 서쪽이 깊어요. 여기는 따뜻한 해수층. 그러면 동쪽에서는 이렇게 찬 해수가 올라오면서 용승이 잘 발생을 한다.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서쪽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잘하면서 구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도 많이 내릴 수 있지. 여기는 상승 기류가 세기 때문에 평상시에 적도 태평양의 서쪽은 저기압이야.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찬물이 많이 올라오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냉각이 잘 되고요.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 잘 만들어져.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대기의 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하지.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상승 잘하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여기는 하강 잘하고요. 기압이 높고요. 여기는 용승 잘 일어나고요. 아셨죠?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그런데 계속 가겠습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운반이 잘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 쌓였던 물 중에 일부가 이제 중앙에서 동쪽까지, 중앙 태평양에서 동쪽 태평양까지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수면이 원래는 서쪽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해수면이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서쪽이 높은 수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시기가 되는 거냐면 무역풍의 약화 시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를 잘 운반시키지 못하니까 서쪽에 있는 녀석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중앙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쌓인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공기가 상승을 잘하게 되고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기압보다는 상승 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원래 기압보다는 기압이 낮아지는 효과. 여기는 원래 기압보다는 기압이 높아지는 효과. 아셨죠?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따뜻한 해수층, 찬 해수층이 있을 때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동쪽에 평상시보다 두꺼워진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용승이 안 일어난다. 아셨죠? 요 시기가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앙 태평양과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세지면서 기압이 낮아진다. 서태평양은 오히려 평상시보다 하강 기류가 세지면서 오히려 기압이 높아진다. 아셨죠? 이게 엘니뇨 시기라고요. 그런데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졌어. 더 세지면 서쪽에 따뜻한 물이 더 집중돼 버리네. 더 집중돼 버리네. 무역풍이 너무 세지니까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여기 엄청나게 많이 집중이 돼 버리네.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어떻게 되느냐? 좀 과하게, 극단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좀 과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따뜻한 해수층, 그 다음에 여기를 찬 해수층이라고 하면 서쪽은 따뜻한 해수층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동쪽에서는 찬 해수층이 여기에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서쪽에 따뜻한 물이 쌓이면서
동쪽은 찬물이 많이 올라오는 용승이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셨죠? 용승이 활발하다.

많이 모이게 되느냐? 그래서 해수면이 어떻게 변동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대기수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걸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다고 하면, 약간 이제 이건 스킬인데요. 자, 보면 평상시에는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중앙태평양이랑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아집니다. 그럼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거야. 맞죠? 동태평양이 뜨거워진다? 엘니뇨. 아셨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 더 차가워진다? 라니냐. 됐나요? 그럼 저기다가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자는 거지.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 더 뜨거워졌어. 동태평양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엘니뇨야. 아셨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 더 차가워졌어. 라니냐야. 동태평양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세질 거니까 구름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기압은 낮아질 거야.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어. 그러면 여기는 대기가 상승을 잘안 하겠지. 공기가 상승을 잘안 하겠지. 그럼 공기가 많이 쌓이겠지. 기압이 커질 거야. 워커손이 강화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또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용수성이 강한 거야. 이렇게 가자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선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씩. 지금 가와 나가 있는데요. 볼게요. 자, 여기서 밑줄 그을 부분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140도 E, 140도 E, 그 다음에 여기에 100도 W 있죠? 우리가 중앙태평양을 보통 잡을 때는 어디를 잡냐면 160도 W나 150도 W를 잡아요. 180도가 중앙이 아니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도 부근이 중앙. 여기를 중앙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서태평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서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이나 표층선의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럼 여기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이 생긴 거네. 동뜨엘. 그럼 여기 엘니뇨네. 엘니뇨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중앙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인데 동태평양을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났네. 그리고 같은 깊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수온이 낮은 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여기 지금 용성이 굉장히 활발하네. 용성이 활발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라니냐네. 라니냐. 아셨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에서 표층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자료 해석을 해도 좋고요. 라니냐니까 따뜻한 물은 서쪽에 집중. 동쪽은 용승 많이 일어나니까 수온이 낮고. 맞죠? 그러면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맞고요. 동태평양의 연안 용승은 나아가 가보다 활발하다. 엘니뇨라고요. 엘니뇨라고 하면 따뜻한 물이 이쪽에 많이 있는 거죠.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있으면 용승 잘안 일어나는 거고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에 집중되니까 용승 잘 일어나는 거고, 찬 해수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용승 활발, 나가 용승 활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면 기압차 또는 뭐 해면 기압차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압차를 물어본다고 하면 원래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이쪽 요거. 원래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그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쪽의 기압이 낮아지고 이쪽의 기압이 높아지지만 라니냐 시기가 되면 원래도 저기압인데 더 강한 저기압, 원래 고기압인데 더 강한 고기압이 온다고요. 라니냐 시기는. 그래서 워커순환이 강화된다고 했잖아. 워커순환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기압차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아셨죠? 그러니까 표면 기압차는 나가 가보다 큰게 맞다는 거죠. 라니냐 시기가 크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이렇게 맞다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그려놨죠? 그럼 우리가 추가 자료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기출 문제인데 볼게요.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와 물리량 P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태평양 자료라는 거지. 동태평양 자료인데 보자고요. 지금 A 시기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동태평양이 뜨거워진 거라고. 동뜨 L. 아, 너 엘니뇨구나. 그러면 넌 동태평양이 차가워진 거니까 라니냐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 자료는 기압 편차라고 얘기했어요. 기압 편차. 그런데 여기가 적도가 되는 것이고 이쯤 150도 W에서 160도 W 쪽이 중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고로 얘가 동태평양이고요. 얘가 서태평양입니다. 아셨죠? 지금 경도값은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반대 방향에 있는 영국을 기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값이 태평양의 동, 태평양의 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쪽이 서, 이쪽이 동, 이쪽이 북, 이쪽이 남. 아셨죠? 그러니까 자, 요 시기 보면 지금 동태평양 쪽에 기압이 높아졌다고. 동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졌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졌어. 동차라, 라니냐. 요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요런 자료 해석들 중요하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14번 문항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치우고 1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항 볼게요. 자, 선생님이 15번 문항도 별표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볼 것은 두 번째 문장 조건입니다. A의 표면 온도는 C보다 3배 높다. 지금 TA와 TC, 표면 온도, C의 표면 온도와 A의 표면 온도 조건을 줬는데, A의 표면 온도는 C의 표면 온도의 3배다.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서 보면 H알도에서 색지수와 절대 등급을 줬는데, 요 색지수에 해당하는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두에 조건을 줬다, 배열 조건을 줬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선생님, 얘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얘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냥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 색지수 B-V가 0이야? 그러면 얘는 A0형에 가까운 건데, A0형인데, A0형이면 표면 온도 만도라고 하는 건 암기를 할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색지수와 온도의 관계를 아셨죠?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 얘가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 라인이고요. C는 주기열 라인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B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녀석이야. 맞죠? 요 절대 등급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녀석이라고 하면 얘가 누구에 걸릴 수가 있냐면 얘는 초거성에 걸릴 수 있는 녀석이에요. 초거성. 초거성의 기준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광도라고 하면 태양 광도의 만배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5 이하. 아셨죠? 거기서부터 초거성. 물론 초고성 중에서 그렇게 밝진 않을 겁니다. 덜 밝은 초고성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주기열 왼쪽 아래 있죠. 얘는 그럼 백색 외성 되겠지. 백색 외성.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면, 자,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와 B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맞는 거고. A는 C보다 반지름이 100배 이상이다. 얘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조건을 넣은 거죠, 사실. 아셨죠? 그럼 보면 C와 A를 비교할 건데, 자, C의 광도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C의 광도를 1이라고 하자. 그러면 A의 광도는 얘보다 절대 등급 5등급? 절대 등급 5등급? 절대 등급 5등급. 절대 등급 5등급의 광도가 100배니까 100배에 또 100배에 또 100배네? 그러면 10의 6제곱이네. C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A의 광도는 10의 6제곱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배율로 가는 겁니다. A의 광도, C의 광도분의 A의 광도. 얘는요, 얼마냐면 10의 6제곱이야. 그런데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RA 제곱 곱하기 TA 4제곱. 그 다음에 여긴요, RC 제곱 곱하기 TC 4제곱. 맞죠? 그럼 여기서 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나와 있잖아, 여기에. C의 3배라며, T가. 그러면 정리해보면 RC 분의 RA의 제곱 곱하기 TC분의 TA의 4제곱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3의 4제곱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아, 여기는 지금 10의 6제곱이니까. 맞죠? 아, 넘기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RC분의 RA는 넘기고요.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3의 제곱이 남고요. 여긴 10의 3제곱이 남겠네. 그럼 얘는 9분의 얼마? 1000이 되겠네. 9분의 1000은 100보다는 크겠지. 9분의 1000은 100보다는 크겠지. 왜냐면 10분의 1000이 100이니까. 맞죠? 그러면, A는 C보다 반지름이 100배 이상이 크다. 맞죠? 됐죠? 그 다음에 B는 D보다 광도 계급의 숫자가

숫자가 크다. B는 초고성일 겁니다. 그럼 광도계급 숫자라고 하면 1형. 1. 그 다음에 얘는 백색혜성이니까 광도계급으로 하면 7. 얘는 1. 얘는 7. 그럼 D가 크겠네. 맞죠? 그러면 B는 D보다 광도계급 숫자가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찍어 놓은 이유는 관련된 추가 자료를 보겠다. 자, 무엇을 볼 거냐면 수능 특강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수능 특강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D는 각각 백색혜성, 주기혈성, 초고성, 적색거성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 주기혈 맞죠? 얘 백색혜성. 아, 그 다음에 적색거성, 초고성. 초고성을 보면 아, 초고성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절대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 5등급보다 작다고 하면 초고성이 되겠구나. 아셨죠? 마이너스 5등급에 가까우면 덜 밝은 초고성일 거고, 이거보다 더 등급이 작으면 밝은 초고성일 거고, 맞죠? 만약에 얘를 광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태양 광도의 만배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거성은 어느 정도인데? 아, 거성은 절대 등급이 0등급 내외겠구나. 0등급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으면 거성이 되겠구나. 예, 요런 관점. 아셨죠? 태양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태양의 광도의 100배 정도. 이러한 감각은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 하나 더. 분광형이 나온다고 하면 A0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분광형 A0라고 하면 색치수는 0이 될 것이고 표면온도는 만 K 정도? 아셨죠? 요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문항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항. 역시 계산 문항인데요. 보면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세기를 점으로 다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셨죠? 또 밑줄, A의 광도는 B의 16분의 81배이다. 아, 이거구나. 지금 여기에 A별이 있고, 여기에 B별이 이렇게 있는데, B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요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시간당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복사 세기를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었더니 요거래. 아셨죠? 그러니까 이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내면 요 그래프가 나타난다. 아셨죠? 그런데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광도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 광도가 나와 있어. 광도를 비교하라고 했더니 지금 A의 광도는 B의 광도의 16분의 81배래. 그러니까 얘의 광도가 81이라고 하면 얘의 광도는 16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 보니까 복사 그래프를 보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를 알수 있겠는데? 람다맥스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하잖아요. 표면 온도 분의 비례 상수 반비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4대 0.6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맥스를 비교해 보면 얘가 0.4일 때 얘가 0.6이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2대 3.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아,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네. 표면 온도는 얘가 3, 얘가 2. 됐죠? 그러면 광도 할수 있고 표면 온도 할수 있어? 이걸 가지고 아,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B의 표면 온도 분해 A의 표면 온도는 2분의 3이다. B의 표면 온도 분해 A의 표면 온도는 2분의 3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B의 반지름 분해 A의 반지름은 3분의 2이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계산할 때 가장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자, A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표현할 거니까 A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 4제곱. 맞죠? 분의 B의 광도라고 하는 것은 B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B의 표면 온도 4제곱. 이거든. 맞죠? 근데 지금 LB분의 LA가 16분의 81 나와 있는 거고 TB분의 TA가 2분의 3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LB분의 LA는 얼마냐면 16분의 81인데 얘라고 하는 것은 R

B분의 RA 제곱 곱하기 TB분의 TA잖아요. 근데 보니까 2분의 3의 4제곱이거든. 맞죠? 그런데 이 2분의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요,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이에요. 근데 2의 4제곱이 얼마냐면 16이거든. 3의 4제곱이 얼마죠? 3의 제곱이 9잖아. 99? 81. 얘가 지금 16분의 81인데? 같네? 1. 아, 그러면 결국에 RB분의 RA라고 하는 것이 1이구나. 같은 거구나. 아, 그러면 여긴 1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셨죠? 크기가 똑같구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파장축과 이루는 면적은, 자, 요거 밑줄 긋겠습니다. 우리가 요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파장축과 이루는 면적,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데? 요 면적이라고 하는 건 별의 표면에서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점으로 찍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곡사 그래프를 적분한 값이거든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이 별이 방출하는,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전체량이라는 거야. 그게 뭐야? 광도가 되는 거지. 광도가 되는 거야, 이게. 광도를 의미한다. 아셨죠?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이 이 복사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아셨죠? 곡선 아래 면적. 그러니까 이 문장은 광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광도는 A가 B의 4분의 9배 아니죠. 광도는 A가 B의 16분의 81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너 틀렸구나. 됐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요 일련의 계산 과정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됐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16번까지 봤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은 보면 이제 우주론과 관련된 자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밑줄 그을 부분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평균 온도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거기를 밑줄 긋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평균 온도. 그러니까 보니까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납니다. 여기가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우주의 평균 온도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보자고요. 지금 우주야. 과거의 우주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하니까 커진다. 맞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커진다. 이때 어떠한 것들이 변하는지 선생님이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지금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크기, 반지름, 거리로 하겠습니다. 은하 간의 거리, 척도로 하겠습니다. 거리.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거리가 커진다. 은하 간의 거리가 커진다. 또는 우주의 반지름이 커진다. 또는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즉, 여기에다가 은하를 두고요. 여기에다가 은하를 둔다고 하면 요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멀어진다는 의미. 아셨죠? 요 은하와 요 은하가 같은 거고요. 얘와 얘가 같은 겁니다. 거리가 커졌다. 우주가 커졌다. 요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요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요렇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하나의 파장 있었는데, 요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아셨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아셨죠?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빛한 알갱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세기가 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빛의 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 아셨죠?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요. 우주의 온도는 떨어진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밀도 세 개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복사 에너지 밀도. 복사 에너지 밀도. 복사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밀도라고 따지면 돼요. 자, 우주가 커졌어? 그럼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빛 에너지의 밀도가 떨어지겠지. 빛 에너지의 밀도는 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밀도를 얘기할 거냐면 물질의 밀도를 얘기할 거야. 우주 공간이 커졌는데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물질의 밀도는 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암흑 에너지를 얘기할 겁니다.
우주의 공간이 커지면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가죠. 그쵸? 왜 그러냐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공간이 커졌어? 공간이 커지면 공간이 커진 것만큼 암흑에너지의 양도 같이 커진다. 많아진다고. 그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보니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지. 또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더 가속팽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맥락으로 쭉 가는 거. 아셨죠? 요 흐름을 한번 쭉 잡고 가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좀더 쉽습니다. 아셨죠? 문제 볼게요, 그러면. 자, 우주의 평균 온도 변화는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이 된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거든.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비달갱이 하나가 갖고 있는 입자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아셨죠? 비달갱이 하나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우주 공간이 커지면서 이 공간에 있는 빛 에너지의 밀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없어. 복사 에너지가 없어. 복사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에 설명하는 우주의 온도 감소예요. 그런데 통상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평균 온도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고요.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한다고 봐.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했죠? 팽창하면 이 사이사이 공간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물질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복사가 이 공간을 그대로 원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복사 에너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공간의 온도가 안 떨어진다고 설명한다고. 아셨죠? 그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평균 온도 변화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정상 우주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우주의 크기는 A보다 B에서 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커진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B보다 현재가 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B보다 현재가 더 시간이 지난 시점이니까 B보다 현재가 더 길다. 맞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맥락 변화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루는 자료에서는 우주가 두배 커져요. 배경 복사의 길이, 파장은 두배 길어져요. 온도는 두배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맥락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료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픽을 딱 붙여, 픽이 아니라 별을 딱 붙여놨죠. 이렇게 별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응용해서 낼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응용해서 낼수 있는 자료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별의 분광형 자료를 볼 때는 우리 분광형, 다른 말로 이제 스펙트럼형이라고도 하는데 몇 가지 한번 체크하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0형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A0형이라고 하면 얘는 표면 온도가 만도 정도 되는 별이야. 아셨죠? 그리고 얘는 색지수 B-V가 0인 별이야. 아셨죠? 이 정도는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파장이, 다시요. 얘보다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면 색지수가 이제 음의 값으로 가는 거지. 이쪽은 이제 양의 값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K0형 별 있죠? K0형 별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표면 온도가 5000K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G0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표면 온도가 6000K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태양은요, 어딨죠? 태양은 이쪽에 있다. 태양은 분광형이 G2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0K보다는 조금 낮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보니 위로 올라와서 흡선의 상대 세기가 상대적으로 센 이러한 물질의 흡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볼게요. 아, 칼슘 이온의 흡수선은 K0형 별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구나. G형 별에서,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 G형 별과 K형 별은 칼슘 이온의 흡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다른 물질의 흡선에 비하여.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A0형 별이라고 하면 중성수소의 흡선이 굉장히 뚜렷하구나. 됐죠? 그 다음에, B0형 별이라고 하면 중성 헬륨의 흡선이 굉장히 뚜렷하구나. 맞죠? 만약에 어떠한 별에서 헬륨 이온선이 뚜렷하다라고 하면 그 별은 O형 별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이 자료에서 볼때 보통 요거 가지고 요 별이 어떠한 선이 뚜렷하니? 요 별이 어떠한 선이 뚜렷하니? 이제 이거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경향이고. 최근에는 임의 장소를 요만큼을 딱뚝 띄어요.
딱뚝 띄워놓

놓고 F형의 별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F인지 G인지는 주지 않고 F형의 별이라고 하고 여기서 F0와 G, 다시 F0와 G0 요 사이에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누가 뚜렷하니? 이쪽에 가까울수록 누가 뚜렷하니? 이제 이런 것까지도 최근에 내고 있다. 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칼슘 이온선보다 중성 수소 흡수선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은 G2. G2라고 하면 제일 뚜렷한 건 누구? 칼슘 이온의 흡수선. 아셨죠? 중성 수소선도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얘보다는 덜 뚜렷. 얘가 아주 강하게 뚜렷. 아셨죠?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얘가 더 뚜렷하다.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금속 원소와 분자에 의한 흡수선은 고온의 별일수록 강하다. 이쪽일수록 고온입니다. 이쪽일수록 저온이에요. 보면 금속 원소와 분자. 분자 여기 있는데? 금속 원소는 이쪽에. 다른 선에 비하여 금속이나 분자선이 잘 보이는 건 저온의 별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저온의 별. 고온의 별이 아니라 저온의 별일수록 강하다. 오히려 고온의 별이라고 하면 수소, 헬륨 이온? 아, 이쪽이 고온의 별에서 강하구나. 아셨죠? 위에 찍혀 있는 것들이 강한 선이니까. 위에 찍혀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선이니까.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광형이 제로형인 별에서는 자, 비제로형인 거 얘기하고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자, 중성 헬륨에 의한 흡수선이 이온화된 헬륨에 의한 흡수선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성 헬륨에 의한 흡수선은 요거고, 이온화된 헬륨에 의한 흡수선은 요거니까, 아, 얘가 훨씬 더 강하다. 맞죠? 그러니까 중성 헬륨에 의한 흡수선이 강하다. 됐죠? 그래서, 경련 디귿 중에 디귿, 요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봤고요. 요거를 선생님 이제 추가 자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이렇게 어떠신가요? 자, 똑같은 거의 똑같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했죠. 차이가 있다면 지금 기역 이쪽이구나.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까지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디귿은 지형별과 K형별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흡수선이네. 너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구나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건 A0형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선이네. 아, 너는 중성 수소선이구나. 그 다음에 기역은 B0형별에서 굉장히 뚜렷한 선이네. 아, 너는 중성 헬륨선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얘를 중성 수소선이라고 놓고 얘를 칼슘 이온선이라고 놓고 F0와 G0를 다 지워버렸어. 여기만 요만큼 뚝 띄어서 문제로 냈다고 하면 얘가 얘 중에 F0와 G0 중에 이쪽에서 요렇게 흡선이 나오는 녀석과 요렇게 흡선이 나오는 녀석의 상대적인 세기, 흡선의 상대적인 세기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니? 이제 이런 거 문제 될수 있다고요. 요 자료 주고 요 자료 주고 상대적으로 중성 수소선이 센 녀석과 상대적으로 칼슘 이온선이 센 녀석. 얘가 더 뜨거운 별이겠죠. 이제 요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최근 경향. 아셨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항 봤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은 여기서 우리가 이 19번 문항의 이 학생들의 어떤 내용의 진위를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어디 따져간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 맥락을 보는 게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입니다. 맥락을 보는 게 포인트인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요 자료에서는 기후변화 요인,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따져가 볼게요. 자, 학생 A. 만일 지구가 현재보다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물이 모두 증발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맥락으로만 보자는 겁니다. 과하게. 모두 증발할 것이고 더 멀리 있으면 온실효과 영향이 더 작아질 거야.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자, 만일 지구가 현재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진대. 가까워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이 더 커지겠죠. 더 뜨거워지겠죠. 더 뜨거워져. 극단적으로 좀 과하게 맥락으로만 보는 겁니다. 많이 뜨거워진다고 하면 물이 모두 증발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지구는 태양 주변에 생명가능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많이 가까워져서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보다 더 가까워져.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너무 뜨거워지겠지? 그럼 여기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겠지. 너무 뜨거워지니까 다 증발해서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겠지. 그걸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더 멀리 있으면 온실효과 영향이 작아질 거야. 만약에 얘가 극단적으로 이만큼 멀어졌다고 치자고요.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멀어지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의 물? 얼음, 고체 상태의 물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냐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지구에 있는 물이 증발을 잘안 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자,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온실 기체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온실 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온실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실 기체의 주가 뭐냐면 수증기예요. 주가 수증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산화탄소. 아셨죠? 이러한 녀석들이 지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물론 메테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내려가요.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수증기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데? 수증기량이 확 줄어들면 온실 기체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온실 효과가 잘안 일어나겠지. 지구는 더 추워지겠지.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더 멀리 가서 더 추워진다? 그러면 대기의 기체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기체의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얼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있다고 하면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겠지. 근데 이산화탄소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구를 고려해봤을 때는 수증기의 변동성이 더클 거예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의 양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럼 온실효과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많이 추워질 수 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 있으면 온실효과의 영향이 더 작아질 거야. 그래, 너는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근일점에서는 바닷물이 끓고 원일점에서는 바닷물이 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맥락적으로 좀 과하게 해석해보자는 거죠. 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요. 자,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지구의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죠. 태양은 남반구를 비춥니다.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북반구를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이죠. 이런 상황인데, 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대요. 작아지면 근일점 거리가 멀어지고요.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다?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 차가워진다? 차가워지는데 바닷물이 끓어? 와, 아니지. 얼어야 되겠지. 자, 원일점은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이 얼어? 아니지. 아셨죠? 요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C.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도 큰 역할을 해. 만약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0도가 되면, 과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0도가 되면 기온의 연결차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거야. 지금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여름, 자, 북반구를 태양이 많이 비추고 있죠? 북반구는 여름. 이쪽으로 가면 북반구가, 다시요. 태양이 남반구를 많이 비추고 있죠?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 겨울.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 변화가 좀 뚜렷한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전축이 완전히 서 있어. 자전축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로 기울기가 0도인 상태로 태양을 공전한다고 하면 태양이 항상 수직으로 비추는 곳은 항상 적도일 거야. 그럼 적도는 1년 365일 계속 뜨거운 여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이것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이 좀 적을 거니까 1년 365일 뭐냐, 적도형한 온도일 것이고, 고위도 극지역은 계속 얼어있는 상태가 되겠지. 맞죠? 어떤 친구도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의 거리와 여기서의 거리를 따지면 여기가 멀고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름, 겨울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 거리의 차이가 자전축 경사각 이 경사에 의해서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에너지가 변하는 요 차이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요 차이가. 아셨죠? 그래서 거리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 거리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좀 과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남반구 비교해 볼까요? 남반구는 지금 가까이 있는데 태양이 수직으로 비춰요. 에너지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근데 멀리 있는데 태양빛이 수직으로 거의 태양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게 엄청 추워지겠죠. 여기선 태양이 지금 북반구를 비추니까. 그럼 남반구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추운, 멀리 있는데 햇빛도 안 비치는.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가까이

가까이인데 햇빛도 많이 비추는.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크겠지.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 기온의 연교차가 잘안 나타나겠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잘안 나타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계절 변화가 굉장히 잘안 나타나겠구나. 자전축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아, 기온의 연교차가,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겠구나. 또, 그 다음에 계절 변화가 좀더 뚜렷해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너도 틀렸구나. 됐나요? 자, 0도가 되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훨씬 작아질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A만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적 관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봤고요. 이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자, 20번은 은하의 분류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AF로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 표는 외부 은하의 분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요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형태가 굉장히 뚜렷하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아, 너희는 분류칙 은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는 분류칙 은하구나. 그럼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형태의 뚜렷함이 있다. 규칙. 이렇게 가는 거고. 보니까 얘는 동그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나선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 너는 타원 은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는 나선 은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D와 E를 비교해 보면 얘는 중앙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지만 얘는 중앙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없죠. 그럼 아, 너는 정상 나선 은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 너는 막대 나선 은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은하를 분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은하 B와 C를 분류합니다. B와 C,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를 분류한대요. 분류 기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선의 유무로 분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D와 E를 분류한대요. 얘와 얘를 분류한대요. 그럼 여기서 분류할 때 가장 정확한 건 막대 모양의 구조의 유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기역은 나선의 유무, 나선팔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니은은 막대의 유무 가지고 구분하는 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에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의 기본적인 성질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성질이라고 하면 크게 두 묶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별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별의 특성을 가지고. 자, 요 은하를 가지고 있는 별.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이 별이라고 하면, 은하의 별이라고 하면 주기율성을 따지면 됩니다. 주기율성이 밤하늘에 있는 별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별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연령. 자, 이세 은하, 타원, 나선, 불규칙 은하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별의 평균 연령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 평균 연령은 누가 제일 많다? 타원 은하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나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아셨죠? 자, 평균 연령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한 녀석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수명이 굉장히 길다. 주기율성인데 수명이 굉장히 길어? 그러면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 아, 그럼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 과거에 많이 만들어졌고 그 녀석들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연령이 짧단 얘기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별이 많이 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별 중에 질량이 큰 녀석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주기율성의 광도 또는 주기율성의 크기 또는 주기율성의 표면 온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타원 은하가 제일 적고요. 불규칙 은하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는 아,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녀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꼴인 거고 타원 은하는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 질량이 큰 주기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다 보니 질량이 작아서 수명이 긴 녀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꼴. 그래서 별의 특성 이렇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성감물질 꼭 나오죠. 성감물질 함량도 우리가 꼭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성감물질 함량이라고 하면 불규칙 은하는 질량이 큰 별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럼 질량이 큰 별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불규칙 은하는 질량이 큰 별이 지금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재료도 많다는 얘기네? 그래. 재료도 많다는 얘기야. 그 재료가 뭔데? 성감물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성감물질의 함량이라고 하면 성감물질의 함량은 타원 은하가

0: 나가 제일 적고 불규칙은 나가 상대적으로 많다. 아셨죠? 나선은 나는 중간. 나선 나의 경우라고 하면 중심부보다 나선팔의 첨가물질의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분류를 해서 분류하는 건좀 쉽지만 은하의 특성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건 우리가 이 은하의 분류를 할때 같이 종합 선물세트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첨가물질 함량은 불규칙 은하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아요. 별을 따져봤을 땐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긴 별은 타원 은하. 질량이 큰 별, 수명이 짧은 별은 불규칙 은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아셨죠?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회 모의고사 문항풀이 전부 다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회 모의고사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공부했던 거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회 모의고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이 하는 데 남중입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과 유전,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병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발문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5번부터 볼게요. 일단 그림 자체는 표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세 개의 유전자가 모두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우성, 하나 열성.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D 유전자를 썼고요. 밑에 이제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비분리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문제 볼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있는데 자손에게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우성이고요. 이제 정상이 열성이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반성유전 연관인데 반성유전일 경우를 한번 일단 먼저 보실까요? 반성? 얘가 이제 반성유전인가요? 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있는데 자, 엄마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정나정이에요. 정나정. 엄마는 표현형이 정나정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남자 쪽은 X가 하나니까 남자 쪽을 보시는 게 좋아. 그지? 자녀 3. 자녀 3만 좀 놓고 보시면 자녀 3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냥 X에 바로 써볼까? 자, 가가 나왔지, 그지? 가, 그 다음에 정, 가, 다야. 가정다.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다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정이 나와야 되니까 정이 있어야 되나 봐. 그지? 그럼 이제 정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네. 그 다음에 나 나와야 되겠지. 그지? 아까 나가 우성이라는 건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너 지금 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역시 정이 다보다 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 조건은 뭐가 있었지? 우성형질이 두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성형질 하나밖에 없잖아. 모순이죠? 반성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반성은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상념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얘가 우성이다. 얘가 열성이다. 이렇게 한번 나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열성이니까 안 나온 게 열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정정. 될까요? 그러면 하나는 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이제 나올 거니까. 그다음 여기도 이제 가정. 그다음 여기도 가정. 왜 엄마는 정정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정받고 아빠한테 가받아야 나오겠지. 이거를 이제 우성이라고 했을 때. 그치?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게, 다다죠, 다다. 그지? 여기 이제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죠? 정상이, 이게 정다여야 되겠지, 정다. 나오는 게 다다. 그지? 예, 다다. 여기로부터 다를 받은 거야. 여기로부터 가를 받은 거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지금, 어차피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거야. 똑같이 받았어. 그럼 여기 표현형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표현형이 다르게 나왔으므로 이것도 이제 모순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개 우성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얘가 열성이 되는 것이고, 얘가 우성이다라고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계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빠, 엄마 가계도를 그려라.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1, 그 다음에 자녀 2, 그 다음에 자녀 3. 자녀 4가 이제 여기서는 비분리라고 그랬죠? 자녀 4. 이렇게 놔보시고,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형을 한번 여러분들 뭐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가, 나, 물음표. 그죠? 그 다음에 정나정. 이렇게 쓰는 거야. 정나정 이런 식으로 자녀 1은 정나 A, 그지? 그 다음에 자녀 2는 가나다. 자녀 2는 가나다. 그 다음에 자녀 3은 가정다. 가정다. 그다음 자녀 4는 어차피 핵심 정상이라 그랬어. 가 물음표 정.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따라서 유전자형을 자녀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야. 자, 쭉 한번 써볼까? 여기부터 한번 써봅시다. 요건 이제, 한번 보시면, 상염색체 유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나와 있잖아. 그지? 가정다라고. 그지? 여기 이제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쓸수 있는 게 이렇게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쪽 여기를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썼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쓰시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예,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DD 있기 때문에 얘는 D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D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이제 우성이잖아. 그치?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다. 즉,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 정이 나와야 돼. 자, 가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스몰 A, 스몰 A 돼야 돼. 정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몰 D, 스몰 D 돼야 돼. 나가 안 나왔더라도, 모르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분리했는지 알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비분리가 일어나야겠지. 2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기억본. 가는 열성입니다. 가 열성 찾았고, A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번 가보겠습니다.
자, 146번입니다. 이번엔 시월학평 문제인데, 또 좀, 표는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이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가는 A, 나는 B, 그 다음에 A, B,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랬어요. A가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가나 중 하나 우성, 하나 열성. 그죠? 하나 우성, 하나 열성. 그 다음에 하나 상, 하나 X. 이런 것들 조건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 표는 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에 A와 B는 O와 X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O 하나 있고 X 하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아,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문장 표 밑에 문장도 중요해.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D는 항대량이 모두 더한 값을 체세포 한 개당 A의 D는 항대량을 모두 더한 값의 3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3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3일이다 또는 뭐 6이다 뭐 9,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얘네들 5명이란 말이야. 얘가 이제 상염색체라고 있다고 했더라도 12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역시 이제 요 조건도 우리가 숫자가 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결국은 뭐 간단하게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 맞추실 때 얘가 6개 있어야 되고 얘가 2 이런 조건을 맞춰서 푸시는 거야. 이 문제 푸실 때. 이것도 이제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A와 B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X다 이런 얘기야. 그럼 X가 두 개지. 그치? X가 두 개고 동그라미가 세 개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아, 그러면 얘가 우성인가 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얘가 나왔다. 두 개가 안 나왔다. 정상이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인 거야. 라지 A.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정상이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일단 가를, 일단 가가 상염색체인가 한번 보자. 상염색체. 그럼 만들어볼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 XN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A가. 그지? 나머지가 소문자 A가 6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염색체 조합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그치?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될까? 됐지? 그러면 라지 A는 두 개가 맞아. 근데 스몰 A가 어때? 넘치지? 여섯 개가 나온다니까? 안 되지. 모순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반성이야. 얘가 반성이야. 그렇지?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가 정상이고 얘가 가인 거야. 맞지? 두 개, 여섯 개. X 두 개니까. 맞아? 이렇게 봐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겠어? 하나는 상이야.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반성, 하나는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우성, 하나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성이겠네. 그지? 얘는 우성.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성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반성 조건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자, 여기엔 뭐가 와야 될까? 자, 그렇지. 여기는 라지 A, Y. 제가 X에 있는 거야, X에. 그지? 여기는 이제 스몰 A, 스몰 A. 될까? X 스몰 A, X 스몰 A야. 안 써도 되겠지?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그지? 요렇게. 자, 한 번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도 X니까,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될까? 그 다음에 요 3번인데, 거기 문제 조건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은 거기 비분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P와 Q가 수정되어 자녀삼이 태어났고 자녀삼이 클라인펠터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요거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건 보시면 지금 라지가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지 두 개. 아, 요거는 자, 요거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어. 자, 요걸 좀 바꿔주시면, 요렇게 나와야 되겠지? 요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왔으니까, X에 A, Y, 요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소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치? 대문자가 하나, 두 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열성이니까 정상이 얘는 상이니까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XA, XA는 누가 준 거야? 요거는 여기서 준 거잖아. 자, 엄마 쪽에서 준 거지, 그지? 아빠 쪽에서 Y가 갔고, 엄마 쪽에서 이게 간 거니까. 그럼 이제 아빠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준 게,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B로 줬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기역이란 얘기지, 문제에서. 그럼 요게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가는 우성 형질이다 그랬는데, 가는 열성 형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요거 P잖아. 그지? 저기 문제 조건 보시면은, 네, 거기 뭐라 그러냐면, 부모 중한 명의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이 일어났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게 이제 엄마 쪽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자, 생식 세포 P가 형성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P는 엄마로부터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 니은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6번 됐고요. 이제 147번 가보겠습니다. 네, 147번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좀 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적록생명 X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A, small a 결정됐다라 그랬어요. 열성 유전하죠, 그죠? 생명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7의 적록생명의 발현 여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얘도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생명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보인자라는 얘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죠? 네, 이렇게 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Y고, 여기에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서 7번이 태어났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번은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까? 요렇게. 네, 요렇게 해줘야 되겠지? XXY. 클라인펠트 증후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데, 여기서 이제 XAO고, 여기서 XA,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와줄 수 있는 거 한번 보시면,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에 1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그지? 6번에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에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한꺼번에 가는 정자랑 요런 난자가 가야 되겠지. 난자, 이건 난자. 그지? 그래야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 조건이 중요해. 6이라 그랬단 말이야. 6에서 만들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 수는 없겠죠. XA, 라지 A, X, 라지 A가 오면 안 돼. 그럼 이게 안 들어질 수가 없겠지. 요 조건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던 얘기는 요게 와야 되니까 얘도 하나 보인자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얘가 X, 라지 A, X, 라지 A가 아닌 이유도 바로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의 비분리니까 얘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X, small a,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랑 여기서 정상 난자. X스몰A 가지고 있는 난자가 와야 생명인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기억에는 스몰A가 있으면 정상 난자. 그렇지, 있어야 되겠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이 아니라 이거 다 같이 와야 되겠지, 그지? 네, 여기로 같이 와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디귿번, 적록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2와 4가 같다. 네, 요거 중요하죠. 2와 4가 같다. 요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데, 얘가 라지 라지가 될수 없는 이유, 그지? 요 조건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스몰A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불러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14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48번에 여기도 이제 뭐 표만 하나 있고 굉장히 이제 문장이 길어서 문장들을 한번 좀 보시면. 가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두 개는 X 염색체에 연관돼 있고 하나는 상 염색체에 독립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는 A 썼고 나는 B 썼고 다는 D 썼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우리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DNA 양표를 줬고,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염색체 비정상적인 난자 P. 가 형성되었다. P가 정상 정자와 수정되어 자녀 4인데, 자녀 4가

일단은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유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한번 보시면 여자가 두 명이고 남자가 네 명입니다. 저두명 중에 한 명이 엄마겠죠? 엄마를 한번 찾아봅시다. 엄마를. 자, 엄마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이제 스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고요. 라지 D가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이제 스몰 B, 스몰 B.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겠죠. 이쪽이 스몰 B, 스몰 B. 이거는 뭐 라지 A, 스몰 A. 여자는 뭐 이게 X에 있든 상에 있든 어차피 쌍으로 있잖아. 써버려도 돼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네,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이제 엄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스몰 B, 스몰 B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아빠라고 해보면 얘가 두개 있으니까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남자한테 두개 있으니까. 그치? 아, 라지 B, 라지 B. 그러면 라지 B, 스몰 B로 자손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되겠지, 그치?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들이어도 라지 B, 라지 B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엄마가 스몰 B, 스몰 B거든. 그치? 아, 그래서 이제 얘는 엄마가 될수 없겠고 얘가 이제 엄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 B, 스몰 B를 갖는 엄마가 있겠고, 그지? 이걸 이제 상으로 보는 거야, 일단. 얘를 상으로 보고, 얘네들을 X 염색체 연관이다. 이렇게 한번 놓찬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아빠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스몰 B, 스몰 B라는 딸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될수 있는 녀석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를 갖는 뭐, 리을이나, 미음이 이제 아빠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엄마랑 이런 아빠랑 만나면 라지비 라지비도 나오고 스몰비 스몰비도 나오고. 그죠? 네, 이런 정도로 일단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어떤 걸좀 해볼 거냐면 일단은 아빠가 뭔지, 아빠가 리을인지 미음인지 찾아보자. 일단 아닌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가 뭘까? 아빠가 미음이라고 해보자. 아빠가 미음. 이제 라지 B, 스몰 B. 이게 이제 후보인데, 미음 아니면 리을인지 아빠일 거란 말이야. 먼저 미음이 아닌 거를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표에다가 직접 그리는 것보다 가계도를 그리시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계도에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기역이라고 해볼까? 기역, 딸, 네, 기역이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X 염색체, 그렇지?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아빠라고 해보고, 이걸 미음이 아빠라고 해보고, 그럼 미음은 이제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디 스몰 D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디 스몰 D일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X 염색체에 연관됐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스몰 A와 라지 D만 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스몰 A, 스몰 D를 갖겠잖아. 아빠로부터 X 받아야 되잖아. 그치? 스몰 A, 라지 D. 스몰 A 라지 D지? 스몰 A 라지 D. 스몰 A 라지 D. 여기도 스몰 A 라지 D. 그치? 예. 근데 얘는 이제 X 두 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도 있다. 라지 A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가 하나니까 그렇지. 스몰 D도 있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완성해 보면 자, 엄마를 완성해 보면은 엄마가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엄마가 준 거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갖는다는 거알수 있어요.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자, 요거 하나 해보자. 디귿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해볼까? 자, 디귿인 아들은 뭘 가지고 있어? 스몰 A랑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엄마가 스몰 A, 스몰 D 있어, 없어? 없지. 모순이야. 안 된단 말이야. 요렇게만 찾아도 아빠가 미음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될까? 그럼 아빠가 뭐라는 거야? 아빠는 미음이 아니라, 아빠는 리을이구나. 아빠는 리을이구나라는 걸찾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좀 해보시면 요 과정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연관

해당되어 있는 걸 찾는지는 보셨죠? 한번 쭉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기억번 딸.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자, 라지A, 라지D가 있는 애 어디니? 라지A, 라지D. 요거, 요거. 리을, 리을, 리을. 리을 여기 있고, 리을, 여기 있고. 리을은 라지A, 그 다음에 라지D. 이렇게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지? 라지A랑 라지D. 어, 비읍, 비읍. 요거는 이렇게 쓸까? 요거는 비읍이야. 비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스몰A, 스몰D. 요거 나올 수 있지? 스몰A, 스몰D. 얘는 얘. 스몰A, 스몰D. 디귿. 디귿도 나올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제 미음이지, 미음. 자, 미음을 한번 보자. 미음은 스몰A, 라지D야. 스몰A, 라지D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 거긴 하나 자식, 문제, 우리 비블리 관련된 거 있잖아. 그지? 그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여기 요걸로 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엄마의 이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는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미음을 보면은 요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뭔가 비블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스몰 A와 라지 D 조합을 가질 수가 있을까? 스몰 A도 있고 라지 D도 있어야 돼. 하나씩. 자, 그러면 한꺼번에 오면 되겠지, 그지? 여기 한꺼번에 와버리면 스몰 A도 있고 라지 D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꺼번에 온다는 건 뭐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미음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음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찾았지. 미음이 지금 우리가 확인한 자녀 4가 되겠지. 자녀 4, 그지?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 자, 엄마 쪽 감수 1분열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스몰 A와 라지 D를 갖는 이라 그랬는데 지금 스몰 A와 라지 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같은 생세포를 형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9번 가겠습니다. 자, 149번은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들의 대부분이 유형이었죠. 두 개는 X에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P가 형성되었다. 나머지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 Q, 그 다음에 비분리돼서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P,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P를 만든 게 아빠면 Q를 만든 건 엄마고, P를 만든 게 엄마면 Q를 만든 건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P와 Q가 수정되어서 자녀 4가 태어났다. 4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정상이다. 얘가 이제 비분리다, 이런 얘기야. 얘가 이제 핵형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P와 Q가 만나서 태어난 자녀가 자녀 4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좀 일반적인 방법은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모순을 찾는 거죠. 가정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가하고 어차피 X염색체 두 개 연관이라고 했으니까 X염색체, 일단 X염색체 가나가 연관일까라는 걸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X염색체의 가나가 연관일까라는 거 가지고 해보자. 아빠, 엄마, 간단하게 하면 돼. 아빠, 엄마만 가지고 하면 돼. 우리가 이제 아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가와 나잖아, 그지? 가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나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다와 관련된 유전자니까 저런 조건에 맞게끔 X염색체 연관을 그려주면 돼. 라지 A 하나, 스몰 B 하나. 될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라지 A가 없어. 엄마는 라지 A가 없어. 그럼 스몰 A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라지 B, 하나 스몰 B.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자녀 3을 한번 봐봐.

잔여 3을 한번 보면 A와 B를 보시면은 여기에 A가 있어. 그쵸? 예, 여기에 이제 A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어. 그치? 스몰 B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봐봐. 만약에 얘가 왔다면, 그지? 얘가 왔다면 이게 뭐 아들이든 딸인 거 간에 라지는 얘밖에 없잖아. 얘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와야 되는데 스몰 B가 없어. 뭐야? 모순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순된 걸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야? 가와 나의 연관이 아니구나. 아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케이 해보는 거야. 나와 다가 연관이니까,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랑 다가 연관인지 또 보라는 얘기야. XMC 정관. 똑같아. 자, 아빠, 엄마.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아빠는 나와 다니까 스몰 B, 스몰 D를 갔네. 그지? 자, 엄마는 스몰 B, 스몰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자, 이건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얘는 뭐, 몰라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라지 B, 스몰 B, 스몰 D, 라지 D. 그지? 이건 몰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보면, 잔여 3으로 한번 볼까, 잔여 3? 얘는 스몰 B가 없어. 스몰 B가 없고, 스몰 D, 스몰 D가 있대. 그지? 그러면 얘가 왔단 얘기지. 그지? 이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와야 되잖아. 그러면 스몰 B가 연관돼 있는데, 스몰 B가 안올수 있나? 안 되지. 모순이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건 뭐야? 3번.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구나. 이런 거알수 있겠지.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상이란 얘기지. 얘네 둘이가 X란 얘기고. 여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니까 얘네들의 유전자를 확정할 수 있겠지.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스몰 비 스몰 비. 그치? 야, 스몰 비가 없으니까 얘는 라지 비, 라지 비지. 라지 비, 라지 비. 그치? 얘는 스몰 비가 3개야. 비 불리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다 확정인 상태에서 가계도를 그리면 돼. 가다 확정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요 조건에 맞춰서 가다가 X형 색채 연관이다 라는 조건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는 이제 뭐 이거는 라지 비스몰 비, 라지 비스몰 비 독립이고 상용색채. 또 그려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XM 색채에 있는 유전자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1. 잔여 1. 그 다음에 잔여 2. 그 다음에 잔여 3.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 잔여 1, 잔여 2, 잔여 3 한번 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D가 없어. D가 없어. D가 없어. 이게 없단 얘기야. 얘가 안 왔단 얘기는 뭐가 왔단 얘기야? Y가 왔단 얘기지. 아들이란 얘기야. 자,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어요? 자, D가 없어요, D가. 잔여 1은 D가 없어. 스몰 D가 없어. 그럼 얘가 절대 올 수가 없잖아. 그지? Y가 왔단 얘기지? 아들이란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잔여 2 한번 보세요, 잔여 2. 잔여 2는 A가 없네? 자, A가 없어. 자, A가 없으면 역시 안온 거지, 그지? 여기 안온 거니까 얘도 아들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잔여 3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D, D 이렇게 왔어요. D, D 여기서 이제 D 왔고 여기서 이제 D가 오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서도 DD니까 여기 D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어머니 D 하나 가지고 있지? 네, 문제 없죠. 아까 이제 여기 A가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 없어. 엄마가 라지가 없어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거 확정이고, 얘는 딸이다. 자, 문제에 뭐라 그러냐면, 1부터 3중 여자가 2명이래. 1부터 3 자녀 중에 여자가 2명, 여자 1명. 딸 하나, 아들 둘이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얘는 어떻게 와야 될까? 여기 이제 라지 A가 오고, 그지? 요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스몰 A. 이렇게 오겠지. 엄마는 지금 라지가 없다 그랬어. 엄마는 라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라지 디 스몰 디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잔여 4만 해주시면 돼. 잔여 4는 우리가 이제 좀 별도로 놓고 보자 말이야. 별도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나왔느냐? 아, 잔여 4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네.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A, 스몰 D 왔어. 그럼 여기서 라지 A, 스몰 D가 와야 되는데, 스몰 A잖아, 여기는. 스몰 A, 스몰 D잖아. 그지? 요게 요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뀐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디 쪽에서? 엄마 쪽에서, 엄마 쪽에서. 자, 이게 엄마 쪽에서 일어난 거고 이게 Q잖아. 유전자 취향은 Q라 그랬어. 그럼 P는 어느 쪽에서?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디서? 요거 요거. 비분리지, 그지? 요게 3개가 되려면 아빠 쪽에서 요거 2개 가야 되겠지. 엄마 쪽에서 정상적으로 21배 하나 가고. 그럼 뭐 무슨 비분리? 2분열 비분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은 했고요. 니은번 Q는 어머니에게 형성되었다. 그죠? 유전자 치환은 엄마 쪽에서 스몰 A가 라지 A로 치환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잔여 3에게서 잔여 3 얘입니다. 확정할 수 있겠지, 그지? 라지 A, 라지 B. 예, 어차피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가는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잔여 3을 볼까요? 잔여 3은 라지 B 보이시죠, 그죠? 잔여 3은 라지 B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D? 오케이. 라지 A 스몰 D 같이 있잖아. 그지? 가능하네. 그래서 생색 형성될 수 있다.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0번 가보겠습니다. 자, 150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긴 해요. 자,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13번 염색체, 하나는 X에, 그러니까 두개 상? 하나 X예요. 그죠? 13번 염색체 어차피 상염색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가는 H, 나는 R, 다는 T, 뭐 A, B, D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알파벳을 쓰거나 상관없죠. 그 다음에 가다 중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앞서도 봤던 건데 두 개는 우성, 하나는 열성, 요 조건에 맞춰서 붙여야 돼. 두 개는 우성형질, 하나는 열성형질이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또 핵형 정상이다라고 해놓은 그 밑에 보시면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세포 기억과 24개인 생세포 니은이 수정되어 잔여 4가 태어났다. 자, 기억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13번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만난 거죠. 22랑 24랑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 핵형이 정상인 거야.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게 지금 잔여 4라고 돼 있어. 어쨌든 잔여 4가 그렇게 태어난 거다라는 걸 한번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 우열 확인할 수 있는 거,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빠, 엄마는 가가 나왔는데 자녀가 지금 안 나왔지?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우성, 나오지 않은 게 정상이 열성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성이냐 아니냐도 알수 있겠지. 그지? 우성 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아빠에게 나왔는데 딸한테 안 나왔지. 그치? 그럼 이제 우성 반성이 아니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일단은 알파벳에 H 썼죠? H하고 스몰 H 중에서 얘가 간 거지. 이제 우성형질 하나 찾았네. 세개 중에 두 개가 우성이라 그랬는데 H는 우성이야. 자, 이런 거 하나 찾았고. 얘는 상유전이다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상유전. 반성유전이 아니지요? 네, 반성유전이 아니지. 왜 아니야?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잖니? 네, 그래서 얘는 상유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이니까. 그치? 얘가 열성이니까 스몰 H, 스몰 H 쓰시면 돼. 스몰 H, 스몰 H. 그러면 이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나왔으니까 얘는 라지 H, 라지 H 또는 라지 H, 스몰 H.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중에 누구랑 연관돼 있겠느냐?

보시면 어차피 여기 있는 스몰 H, 여기 있는 스몰 H가 얘네들한테 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표현이 같단 말이야. 표현이 같아야 돼. 똑같은 스몰 H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될까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얘가 X 염색체에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와 나가 상염색체 연관, 다가 반성유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성유전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반성유전이야. 그치? 자, 여자에게 지금 나왔어요. 여자에게 나왔어. 여자에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어. 자, 딸한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다. 뭐가 안 되는 거지? 자, 딸한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다. 열성 반성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자, 알파벳이 T였지? 열성 반성이 아니니까 얘가 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R과 스몰R 사이에, 자, 요거 조금 밑에 쓸게. R과 스몰R 사이에 얘는 열성이 되는 거야. 하나 우성이고, 아니, 두개 우성이고 하나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문제 조건에서. 우성형질 두 개, 열성형질 하나라고 그랬지. 그치? 얘가 반성유전인 걸 찾았어. 자, 딸이 나왔는데 아빠가 안 나왔어. 열성 반성의 유배 조건이란 말이야. 자, 딸이 생명이야. X-X-. 그럼 X- 반드시 아빠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나온 거니까 열성 반성이 아니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가형질과 다형질이 우성, 나형질이 열성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왔잖니? 나온 게 이거 열성이야. 나온 게 이거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쵸? 네. 자녀가 이제 이게 나오려면 이렇게 될수 있겠고, 얘가 이런 것들을 갖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쉽게 가계도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한번 다 표현해 볼까요? 자녀 1, 남자, 자녀 2, 여자, 자녀 3, 남자, 자녀 4, 여잔데 얘는 좀 특별해.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걸좀 표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쓸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니까. 아빠 안 나왔으니까 스몰 t지,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ty지. x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 3번도 라지 ty.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렇죠? 네, 3번 지금 나왔으니까 나온 게 라지 t, 안 나온 게 스몰 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왔고, 지금 자녀 2 같은 경우는 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요거잖아. 네, 스몰 t, 스몰 t니까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어야 돼. 엄마는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어야 된다. 나머지도 이제 우리가 아빠부터 이 X 염색체 연관부터 찾았고, X 염색체는 찾았고, 상 염색체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H 스몰 R, 네, 스몰 R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라지 H 스몰 R, 스몰 H 라지 R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밑에 쓸까요? 스몰 T 스몰 T 라지 TY 이것도 라지 TY 써주시고, 이쪽에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자,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H, 여기도 라지 R 스몰 R.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 바로바로 적어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라지 H 스몰 H, 네,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았어.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얘는 정상이면서 나야. 정상이면서 나야. 정상은 뭐예요? 스몰 H, 스몰 H겠지. 정상 열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도 열성이니까 스몰 R, 스몰 R. 즉,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스몰 H, 스몰 R, 스몰 H, 스몰 R. 이게 와야 돼. 자, 이게 오려면 어떻게 올수 있을까? 스몰 H, 스몰 R이 보이시죠, 여기? 엄마 쪽? 자, 이렇게 받은 거야. 자, 2분열 비분리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엄마 쪽에

2분열 비분리. 엄마 쪽에 n 플러스 1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지. 아빠 쪽에서는 이제 n 마이너스 1이 만들었기 때문에,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수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여기서는 안 받고 여기서만 요거 두개 받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 나는 우성형질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우성형질, 나는 열성형질입니다. 틀렸고. 니은 번. 아버지에게서 h, 스몰 h, 라지 r, 스몰 t, 스몰 t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몰 h 가능하고, 라지 r 가능하지, 그지? 됐다.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3수씩 비분리? 자, 우리 지금 확인했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1번. 가는 대립존재 A, 그 다음에 나는 대립존재 B, 그 다음에 A와 B의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와나 유전자 중 하나 상 하나 X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분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 자녀 2가 터너. 자녀 2가 터너야. 그러면 X와 없는 게 있단 말이야. X 하나 오고 없는 게 하나 온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P와 정상생세파 수정되어서 자녀 2가 되었고, Q와 정상생세파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A와 B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스몰 A, 스몰 B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나왔지? 그럼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치? 그럼 여기도 이제 라지 B가 있겠고, 동그라미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이란 얘기는 어쨌든 얘도 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있다란 얘기지. 그치? 얘가 있는데 나왔어. 그치? 이게 A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A하고 B가 있는 거니까. 됐고, 그럼 얘도 A가 있다. 이런 거알수 있어. 그럼 얘는 어머니는 확정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있는 거고. 어쨌든 아빠 쪽은 스몰 A와 스몰 B가 있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 아빠랑 엄마 한번 그려볼게. 아빠는 뭐 어쨌든 요게 있다는 거고, 엄마는 요걸로 우리가 확정해서 갈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예,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자녀 3이란 말이야, 자녀 3. 자녀 3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요거지. XAY의 B이거나, 그럼 A 하나, B 두 개. 그지? 또는 AA의 XBY거나,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요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라지비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수 있는 것은 유전자 치환이 돼가지고, 바뀐 것이다 라고밖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이제 비분리는 엄마 쪽에서 돼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X가 만약에 B라면, 반성 유전이 B라면, 엄마 쪽에서 비분리 돼가지고 없는 난자랑 아빠 쪽에 X가 만나야 터너 중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A가 X 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B는 상 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B가 있는데, 라지 B가 있는데 얘는 라지 B가 없잖아. 그러면 스몰 B가 라지 B로 치환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 자, 요게 X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은 B입니다. 그랬어요. 자,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니은은, 네, 라지비. 맞고요. 그 다음에 자녀 1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1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네, 스몰 A의 개수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라 그랬습니다. 자,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이가 같은 경우가 지금 없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요게 있어야 나오는데, 스몰 A란 얘기예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X의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녀 1. 그럼 스몰 A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가 나와 있지, B. 그치? 예, 남자의 B 나와 있어. 이건 상염색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라지비, 라지비냐, 아니면 라지비, 스몰비냐, 요것만 찾으시면

0: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스몰비가 있으니까 스몰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보기도 해결되죠? 자녀의 채소판계당 스몰A가 1이고 스몰B도 1입니다. 그래서 뒤에 상대량은 2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4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51번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152번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6번째 강, 개념으로는 마지막 강입니다.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파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는요, 이제 대단원 6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자 전체 수능 특강 1단원부터 16단원까지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이고요. 요거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개념 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개념 1회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확히는요, 내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나서 한 40여 초 동안이 흘렀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왜 이거 해야 끝나지?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했습니까? 안 했죠. 이제 할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요, 약 40분 후가 흘러야지만 끝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아, 그래도 개념 1회도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야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잔소리를 진짜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이라는 단원 때문인 건지 안 합니다. 아니, 기껏 이거 막 열심히 해. 국제관계 다 공부하고 국제법도 공부를 해. 근데 이거 공부한 다음에, 아, 마지막 이거 왠지 국제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데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여기서 나오는 국제연합 보이십니까? 시험의 초빈출 주제입니다. 여기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단원 안에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단원이 있고, 그 나오는 단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개념 및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별 특징,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안보리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안보리와 총회의 표결 방식도 시험 문제에서 함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보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끝났다 하고 좋아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나의 노파심, 나의 걱정 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주제가 출제된다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안 나올 것 같아 라는 주제들이 최근에 갑자기 툭툭 출제가 되는 게 최근에 평가원의 트렌드예요. 아니, 게다가 이제 얘들아, 정치와법으로 보는 마지막 수능입니다. 이제 다음번 수능이라는 거는요, 정치와법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정치와법의 이름으로 보는 찐 마지막 수능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거 봐. 국제 문제 나와. 이거 어렵지 않거든.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 수능 특강에도 문제들 막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나오는 수능 완성에도 문제들 나와 있어. 그 문제들 한몇 개만

풀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금방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공부 안 하고 나서 만약에 나왔다? 우리 또 어떻게 당황해. 그리고 후회해. 여기 선생님이 쉽다 그랬는데. 아, 한 번만 할 걸. 그럼 아마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다 모르지 않을 거예요. 선지 하나가 헷갈릴 거야. 예측할까? 갑자기 촉이 왔어. 기역, 니은은 확실해. 리을이 답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맞출 수 있는지가 달라져. 기역, 니은은 누가 봐도 확실하고 디귿은 누가 봐도 아니야. 마지막 리을 한 선지가 너무 애매해. 근데 차라리 선지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이면 너무 쉽게 맞추지. 기역, 니은 1번 하고. 근데 선지를 봤더니 1번은 기역, 니은, 4번이 기역, 니은, 리을이야. 어떡할 거야? 이 리을 선지 마지막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한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느냐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바로 국제 문제 우리나라 외교의 변화라는 거죠. 기역, 니은 맞추고 디귿은 누가 봐도 아니게 구성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리을 선지가 공부해야지 맞출 수 있는 선지가 빵 나온다면 우리는 해두자고요. 우리가 해둔다면은요, 소름 돋게 기역, 니은, 리을이다. 실제로 정답이 기역, 니은, 리을인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나왔는데. 기역, 니은, 리을이다. 그럼 우리는 맞출 수 있는 거죠. 약간 이 자신감 버프 받아서 다음 문제도 마구마구 풀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높은 확률로 또한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아닐 거거든. 20번에는 또한 높은 확률로 좀 자료 분석과 같은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얻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찐 마지막 잔소리. 마지막 단어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여기 들어온 거 너무 잘했어. 칭찬해. 근데 마지막 단어네 마지막 내용이라고 소홀히 할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국제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문제와 국제기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국제문제 들어갈 건데, 봐봐.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여기서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된다면 아마도 요 정도 나올 거야. 해결 방안. 근데 요 정도도 우리 수능 특강과 앞으로 출제되는 수능 완성의 문제들. 거기에 출제가 될 거니까 그 정도 한번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국제 문제는요, 여러 국가가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당연히 국제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평화 안보 위협. 빈곤과 남북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체크하자. 얘들아, 남북 문제가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약간 한반도의 그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특유한 상황을 반영한 그 남북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제 문제에서의 남북 문제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요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남북 문제입니다. 요거는 개념 정도만 한번 가볍게 기억합시다. 또한 문화적 갈등, 환경, 인권, 보건 문제 등등이 바로 국제 문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국제 문제는요, 어렵지 않죠. 특징 봐봐.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오늘 촬영을 오는 길에, 이걸 촬영을 하러 오는 길에 기름이 똑 떨어진 거야. 집에 갈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 운전을 해서 왔지. 차 운전해서 오는데 올 때까지 괜찮았어. 근데 이게 집에 갈 때를 생각해보니까 기름이 없어. 근데 집에 갈 때를 생각해보니까 딱히 들릴 주유소도 없어. 밤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내가 이게 촬영하러 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렸어. 아직도 소름이 돋았어. 주유소 오는데 진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정말 고유가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빨리 이 상황이 타결이 되고 이거를 강의를 여러분이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때 우리 부모님도 고유가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지. 이렇게 회상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들어갈 때 이렇게 기름값이 여러분 압니까? 혹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주유소 앞에 이렇게 기름값이 붙어 있어요. 내가 눈을 잘못 본줄 알았잖아. 저게 기름값이라고. 선생님이 평상시 넣던 리터당 가격보다 600원이 올랐어요. 아, 진짜 두야. 머리 아파. 아직도 생각하니까 소름 돋아. 근데 이미 나는 이게 들어갔어. 그리고 이미 거기서 주유소가 이게 직원분이 넣어주시는 곳이었는데 직원분이 너무 환하게 나를 맞아주시는 거야. 어서 오세요. 거기다 내가 아, 죄송해요. 잘못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기름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차 기름을 넣었지. 그래서 이게 평상시보다는 못 넣었어. 아무래도 나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차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기름을 봤는데 너무 안 올라가. 아 진짜 고유가 시대가 왜 왔냐면요 지금 국제적인 문제, 국제 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그 국제 분쟁의 당사자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한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강의했던 친구들은 살짝 들었을 텐데 내가 뭐 길게 얘기해주진 못하고요. 이제 우리 개념 마지막 단계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문제풀이 강의에선 시간이 없어. 여기선 살짝 얘기할 수 있는데.

동생이 대학교 때 유럽 여행 갔다가 영국에서 테러를 당했죠. 물론 살아남았으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나는 AI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국에 갔는데 그때 진짜 짧게 얘기하면은 영국 가서 첫날이었는데 가서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런던 테러가 발생했어요. 선생님이 그날 늦잠을 잤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돼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갔으면은요 어디 가려고 했냐면은 해리포터 본 친구들 알아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슉 이렇게 캐리어 끌고 들어가는 곳. 나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꼭 인생샷 찍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역이 테러로 폭파됐어요. 내가 만약에 늦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 시간에 거기 갔다면은 테러 당했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다가 폭파. 하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진짜 좀 희생되신 분들에게도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은 일단 다행히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진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근데 그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정말 뭐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었죠. 무차별적으로 당한 그냥 선량한 시민들, 나와 같은 관광객들이었죠. 자, 우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뿐더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을 가진 기구가 없어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 문제의 특징 봤는데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결 방안이에요. 일단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 먼저 적어볼게요. 외교적인 해결과 사법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자, 외교적인 해결은 분쟁 당사자끼리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서로서로 협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제3자의 조정 등등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고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서로 분쟁 당사자끼리 원하는 바를 말해. 근데 그 원하는 바를 다 관철시킬 수 없으니까 원하는 바 중에서 몇 개는 뒤로 물러나. 근데 원하는 바 중에서 요거까지는 내가 관철시켜야 돼. 요거는 양보할 수 없어. 그럼 상대방 측에서 내가 요 부분은 조금 양보할게. 하지만 이건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종교 간 갈등 같은 경우에는요, 교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교 간 갈등 같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해결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법적 해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었던 국제법. 뭐 있었죠?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여기에 따라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사법적 해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죠. 왜? 사법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도 규범에 따른, 기준에 따른 해결을 도달할 수 있지만 재판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를 위반했을 때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당사국이 판결을 불복했을 때에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해결 방안이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도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이두 가지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 문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가볍게 봤지만 일단 내용 자체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테러. 이런 위협 같은 것들, 빈곤 문제, 이런 거는 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는, 아, 선생님이 정말 저런 일을 당했구나. 와, 신기해.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과 나도, 그때 대학생 때 나도 여행을 가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그때 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그게 내 일이 되겠어? 나한테 닥칠 일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멀리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는 뭐 이런 뭐 국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나에겐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유학을 갔을 때, 뭐 해외에 취업을 했을 때, 어학연수를 갔을 때, 어느 순간에도 국제 문제는 닥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되셨죠. 자, 일단 우리 다시 국제연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유엔입니다. 자, 우리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역적인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연합이 하는 역할은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분쟁 등등과 같이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일반 단체 아니고요, 국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연합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등장할 수 있는 내용, 바로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요거 기억하십니까?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야, 국제연합이야.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었죠. 그 이후에 국제연맹은 실패로 돌아옵니다. 왜? 대표적으로 강대국 등의 불참 등등으로 인해서 이후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지금까지 주요 기구들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주요 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발생했던 배경들, 어떻게 등장했는지랑 관련된 내용이 이게 뭐 제시문으로 하나가 크게 나오기보다는 선지로 한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국제연합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제연합의 총회부터 들어갈게요. 총회는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방금 내가 말한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좀 이따 제시문 보는 연습할 거야. 제시문에서 총회,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임을 나타내는 힌트가 되는 내용들, 수식하는 내용들, 문맥상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총회라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총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국제연합에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견들 중에서 국제연합은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결론을 내리는 효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총회 의결은 권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요게 최근에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는요,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더. 권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일단 하나 기억해 주세요. 선지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도 나옵니다. 근데 안 나왔던 것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잘안 나왔던 게 신가입국의 승인,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적어드릴 내용은 선생님이 앞으로 안전보장 이사회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총회에 네 번째 봐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뭐라고? 안전보상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얘들아, 총회의 네 번째 내용을 봐줄래? 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총회의 네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총회는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는 역할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거야.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아닙니다. 상임 이사국은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영미, 프, 러, 중. 영국, 미국, 프랑스, 영미, 프, 러시아, 중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이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는 역할을 바로 총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라 재판소니까 사법기관이야. 이것도 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재판소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있겠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두개 일단 적어 놓을게. 자, 요두개 적은 다음에 내가 총회의 네 번째 내용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꼭 계속 눈으로 올려서 확인해 주세요. 나는 화면을 옮겨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눈만 조금 위로 올리면은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총회의 네 번째 내용, 요거 기억합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총회의 표결,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니까 당연히 표결을 통해서 뭔가의 결론을 내리겠죠. 근데 총회의 표결은요, 일단 기본 1국, 1표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1국 1표주의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과 비교할 거예요. 다시 1국 1표주의인데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국제연합의 총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이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안전보장 이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국제연합의 총회를 수식하는 내용들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었죠? 안전보장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도 시험지에서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A, B, C라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그때 이 알파벳이 안전보장 이사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내용. 요거 봅시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다. 다른 표현으로는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자. 안전비상이사회는 뭐라고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내용. 요거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나왔을 때 실질적 의사결정기관 1차적 책임 무엇에 대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제시문에서 등장했을 때 수식되는 내용의 15개국의 이사국으로 구성된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니까 이사국이 있겠죠? 15개의 이사국입니다. 자, 이 15개의 이사국은 크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고요. 비상임이사국은 10개 국가입니다. 자, 우리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는 갑국, 울국, 병국, 정국 등등으로 나올 거예요. 되셨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상임이사국은 고정 기억해 주세요. 저희 비상임이사국은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니까 10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국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반대로 국제연합의 총회의에서 누구를 선출하는 거야?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얘들아, 총회의 네 번째 내용 봐봐. 요거. 총회의 네 번째 내용 봐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이라고 쓰여 있지. 그래서 총회가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개의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결, 즉 의사를 결정할 때 쉽게 설명하면요, 찬성할지 반대로 할지를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찬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실질상, 절차사항을 제외한 실질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 많이 물어봐. 선생님, 절차사항을 제외한 실질사항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절차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 되셨죠?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문제의 경우에는요, 15개 국가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아, 위에 이상이 빠졌었죠? 15개 국가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돼요. 마찬가지야. 15개 국가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돼요. 선생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못 쓰셨는데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실질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애들, 일단은 절차상이야. 15개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은 10개 국가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걸로 끝이에요. 됐어요? 근데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5개 국가가 상임 이사국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사항이 아닌 어떤 실질사항이 있는데 그 어떤 실질사항에 대해서 상임 이사국 중에 4 국가가 찬성했어요.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 중에서 7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요. 총몇개 국가가 찬성을 한 겁니까? 11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결이 나왔다. 부결됩니다. 부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때문이죠.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나는 찬성하지 않겠어. 나는 한표 던지지 않겠어. 나는 반대하겠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무엇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결국에 누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으로 나머지 14개 국가가 다 찬성했어. 근데 만약에 상임 이사국 중한 나라가 딱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은 반대해버리면 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는 거야? 그렇지. 상임 이사국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상임 이사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우리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었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은 힘의 논리가 반영되는 거. 힘의 논리가 반영되는 게 바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은 원래는 돼. 근데 그 중에서 상임 이사국 중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부결된다. 그 말은 상임 이사국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힘의 논리가 반영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물론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사결정도 1국 1표주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지만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권평등의 원칙이라지. 실질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표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전보장이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당사국이라.

또는 제재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분쟁 당사국 등등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개입이나 제재를 할수 있다. 요 표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충 읽으면 아닌 것 같거든? 왠지 안전보장 이사회가 안 하는 것 같거든? 아닙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하기도 하고 이게 권고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개입이라든지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안전보장 이사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요 표현이라는 것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옆에다가 크게 한번 적어볼래?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얘들아, 사법기관이라는 거는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법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관을 우리는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에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겠죠.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야? 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국제법이라는 거 관련된 거 하나랑 분쟁이랑 관련된 거, 요두 가지에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용하는 국제법, 즉 국제적인 기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국제법의 법원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포함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선지 아예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준거 뭐였지? 기준. 재판 준거가 된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때 국제적 분쟁은 누구를 당사로 하는 거냐면은 반드시 국가만을 당사자로 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때 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만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와 국제기구 아니고요. 개인과 국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도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걸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니까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15명이에요. 15명이 당연히 국적이 서로 달라야지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얘들아, 총회 네 번째 거 볼래? 총회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총회 네 번째 거.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 재판관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선출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위로 올라가 봐.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는 역할 하나 더 적을 수 있겠네. 우리 안전보장이사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뭐라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는 누구와 같이 한다? 총회도 이 역할을 같이 담당한다.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총회와 달리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아니라는 거. 총회에도 안전보장이사회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둘다

모두 하니까 달리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국제사법 집행소는요, 강제적 간헐권이 없습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군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가서 분쟁을 좀 조정해드리죠. 이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B국이 부딪히고 있을 때, A국과 B국 모두 다 동의해서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말은요, 한 국가가 없이 일방적인 한 국가의 제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국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경우에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한번 제소해보자라고 양 당사국이 모두 다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거.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하지 않는다. 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약에 이게 판결이 나왔어. 어느 한쪽이 이를 지키잖아. 그러면 다른 일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에서는 판결 내려졌는데 왜 이행하지 않나요? 라고 판결에 대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상황에서 판결 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야?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 지금까지 시험지 나오는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또 불안한 거지. 이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만한 거. 이랬다가 이제 뭐 하나 딱 선지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국제연합 관련 기관에 옆쪽에다가 적어줄래요? 새로운 내용으로. 법적인 질의에. 아니, 쉽게 설명하면 여기는 사법기관이야.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야. 국제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니까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법적으로 이래도 돼? 이게 뭐야? 국제법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국제법적으로 나 궁금해 답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권고적인 의견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사법기관이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거꼭 기억합시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인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주요 기관들입니다. 근데 요 내용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경제사회이사회는요, 정치 외의 경제사회, 문화, 교육,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이고요.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력 하에 있는 민족이나 집단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인데 현재는 그 기능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은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었다면은 사무국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위 사무총장, 바로 행정기관의 장이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국제연합까지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치화법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제관계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얘가 시험 문제 등장하게 된다면은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과 함께 등장을 할 겁니다.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과 함께 등장을 했을 때 그냥 앞에 내용을 싹다 잊어버리고 여기만 새로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1950년대는요,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우방국들과, 우방국들이 뭐냐면은 친구가 될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 이 당시에는 안보가, 우리나라도 전쟁의 직후 등등의 상황이었으니까 안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1970년.

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대탕트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조금씩 한번 잘 나아가볼까? 다시 한번 관계를 좀 개선해볼까라고 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자, 우리 1980년대 후반에는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대공산권 국가, 즉, 공산권 국가에 대한 수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국방외교라고 부릅니다. 또한 북방외교 정책을 펼쳐서 공산권 국가와 적극적인 수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80년대 후반하면 여러분들이 생각, 아, 여러분들은 태어났다라기보다 뭔가 너무 이전의 상황이겠는데, 80년대 후반에 한번 딱 떠오르는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죠. 물론, 아, 이거 말할 수 없어.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얘기할 수 없어. 너무 나아가, 내가 이게 나의 나이와 관련되는 많은 정보를 막 주고 있는 거야. 막 영국 테러 사건도 막 그랬었고, 이거 알려줄 수 없어. 어쨌거나, 1988년 서울올림픽 매우 중요했죠. 그러니까 88년 전후로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반으로 좀 뭔가 분위기를, 긴장을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91년에는 국제연합, 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등에 가입한다라는 내용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과 연결시켜서 냉전 체제 형성과 우리나라가 전쟁과 관련해서 안보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상황들, 냉전의 완화, 요 내용들과 연결시켜 주시면은요, 사실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분쟁, 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내용도 읽어봐 주시고 수능 특강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한번 볼 건데, 우리 앞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조정도 해보고, 다른 국가의 국제관계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바로 외교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외교는요, 주로,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외교적 해결 방법을 봤을 때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 또는 제3자와의 조정 등등도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설득, 타협, 군사적 위협 등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살펴보듯이 국제 문제가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자 간의 협력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가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민간 외교 자원도 활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문화적인 측면 등등과 같이 이런 내용까지 같이 한번 가볍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진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의 문제들을 다 마무리 안 했습니다. 요거 할 거예요. 이 시간에 배운 거 기출선지 정리해야지. 시험에 꼭 나오는데, 꼭 나오는 건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거죠.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응용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들 A국, B국, 뭐 때에 따라서 아, A국, B국이래. A, B, C. 때에 따라서는 A, B라고만 나오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을 찾을 겁니다. 찾을 때 앞뒤의 문맥에서 수식하는 내용을 찾는 연습하려고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찾는 거야.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 어디예요? 그렇지.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잘 봐봐. B.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아예 대놓고 나와 있지.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안보리. 얘들아,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었어? 여기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그럼 병국은 누가 되는 거야?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겠네. 이것도 찾을 수 있네. 됐죠?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 아니죠.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 분쟁만 해당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판결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만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비 지금 이 설명은 총인데
B는 안전보장 이사회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얘들아, 그다음 마지막 봐봐. 안전보장

사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때? 하면은 금방 찾잖아.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 B, 그리고 이번에는 C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방법들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A. 바로 나왔네. A는 어디야? 총회. B는 자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은 B는 어디야?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일부 국가들이 총회를 사법기관인 C처럼, 그 C는 어디가 되는 거야?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네. 첫 번째 보자.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이사국이 동일한 임기를 가진다? 아니죠. 상임이사국은 쉽게 고정이었죠. 두 번째,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건 어디? 총회였죠? 그러니까 A와 달리 B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갖는 거죠? B와 달리 아니죠. 이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요선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봐봐. 국제사법재판소의 선출 권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에 있다. 정답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중에서도 비상임이사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는 ABC 내용 갖고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는 방법 아시겠어요? 얘들아, A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 이제 찾는 방법 알겠지? A는 총회, B는 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안보리, C는 국제연합의, C는 없네요. A라, B, 아, 여기 있네요. C, 주요 사법기관. C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담합니까? 분담금에 비례해서 아니죠. 주권 평등의 원칙이었죠. 안보리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에 상임이사국 전체 동의를 전제로 한다? 아니죠. 실질 사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법적 확신을 얻은 국제규범,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규범 그대로 될수 있죠. 성문화가 되어야만 아닙니다. 그대로도 가능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개인은 소송 당사자가 될수 없죠. 왜? 오로지 어디만? 국가만 가능이었죠. 마지막,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 A랑 B 모두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굳히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A랑 B랑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A는 어디가 될까요? 병역국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었대. 오케이.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 있는 A는 안보리가 되겠지. 이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 B는 바로 총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개입 결정할 수 있다. 안보리는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는 건 어디야? 총회겠죠? B와 달리 A의 방식 아니죠. B에 해당하는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건둘다 모두 가진다. 옳은 설명. 그리고 마지막. 집단 안보 체제는 어디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아니죠. 바로 자유주의 관점에서 중시하는 평화 보장 방안이었다라고 앞에서 봤었던 내용까지 같이 우리는 연결시켜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건지, 선지가 어떻게 꼼꼼하게 나오는 건지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진짜로 우리가 준비된 문제까지 모두 다 풀었습니다. 드디어 개념 파트의 마무리입니다. 내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수강할지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수능 특강을 들었을지라도 이 화면을 봤다라는 거는요, 나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왕 같이 한 김에 수특 선지 하나하나 더 마저 기억을 하고 수능 완성 나오면 그것도 나랑 같이 하고 내가 수능 완성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게. 그래서 개념의 빈틈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수능, 마지막 정치화법 수능. 정치화법으로 신보는 마지막 수능이 그냥 정치화법 수능 특강도 이제 끝이야. 정치화법으로 하는 우리 마지막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은

마지막 숙제까지 해주세요. 6단원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6단원에 해당하는 마지막 개념 퀴즈까지 풀어주시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원하는 등급을 찾을 때까지 계속 문제풀이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동적표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상평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상평형에 얹어서 용해평형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모래자동 이온화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이 동적표현을 3시간 동안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pH와 pOH에 대한 등장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개념 다지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적표형 상태에 대한 건 1번, 그리고 pH, pOH에 대한 건 2,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적평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유니크 프리뷰에서 이 지점이 딱 동적평형 상태예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용해평형을 찾을 때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이 용해를 시켰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딱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뜻이 뭐냐면 용해된 설탕의 질량과 그리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일정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때를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pH, pOH, 오늘 중요한 내용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뜻은 뭐냐? 바로 일정한 온도에서 용액의 액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염화수소이거나 수산화 나트륨이거나 얘네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걸 잘 활용해서 문제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근데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로서 우린 요거를 표현하는데요. 그 값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그게 pH와 pOH입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것일 때 이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농도 곱이 이거란 뜻인데 pH, pOH는 14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 낼 텐데요. 우리는 요거를 잘 기억해서 문제 활용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용해평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용해평형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이 정반응이 바로 용질이 용해되는 거고요. 역반응은 용해되었던 용질이 다시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형 상태를 우리는 용해평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용해평형일 때 한번 우리 밑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물에다가 제가 설탕을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이제 설탕이 용해될 거예요. 용해돼요, 용해돼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 지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아하,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와 석출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아졌네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어떤 상황이다? 같은 상황이다. 바로 용해평형에 도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탕을 넣어줘도 더 이상 녹지 않아요. 우리는 일정한 온도에서는요,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온도에서는요, 여기 안에 용해평형 도달했을 때 용액의 농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용해평형 기준으로 우리는 포화 용액, 바로 용해평형 이루고 있는 용액이고요. 그 전에는 아직 용질이 더 녹을 수 있죠. 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큰 상황이죠. 더 용해되는 용질의 입자수가 석출된 입자수보다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녹아서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없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진다. 이제를 용해 평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용액이다.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이고요. 아직 용해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이때로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용해 평형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한번 우리 개념을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개념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고체 설탕에 대한 질량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용해평형, 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발문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같은 질량의 물이, 자, 중요합니다. 같은 질량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질량의 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같다면 여기 용해평형 도달했을 때 용해의 농도는 같을 거야. 자, 그럼 같은 물이 만약에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물이야. 가와 나에 대해서 물이 달라.
용매가 달라. 그러면 우리 용의 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용에 대한 설탕의 질량은 나가 더클 거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조건 뭐예요? 같은 질량의 물이래요. 그래서 일단 같은 질량의 물이에요. 같아요. 여기선 같아. 자, 그때 서로 다른 양의 고체에 설탕을 넣은 후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가에서는 T1일 때, 여기서 나에서는 T2일 때, 여기네요. 고체 설탕과 용해된 설탕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X는 C인가요? 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자, 도달했기 때문에 용해되어 있는 이 설탕과 그리고 녹지 않은 설탕에 대한 질량은 어떻다? 각각 일정할 것이다. 왜냐면 동적평형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하지만 용해된 입자 수와 그리고 석출된 입자 수는 같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1으로부터 계속 평형 상태예요. 이 가에서는 그래서 이 고체 설탕의 질량 어떻다? X로 일정할 것이다. 니은 갑니다. 자, T1일 때 나에서 설탕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를 물어봤는데요. 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나입니다. 나에서다? 나에선 T2일 때가 평형 상태, 용해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때가 바로 석출 속도와 그리고 용해 속도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아직은 누가 지금 더 클까요? 용해되는 게더 많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큰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에서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커요. 1보다 어때요? 작아요.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 T2일 때 가에서 설탕이 용해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에서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 도달했어요. 이후에도 동적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해되고 계속 석출됩니다. 용해된 속도와 석출된 속도가 같은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설탕 용해되는 반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선지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용해 평형에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몰라요. 지금 고체 설탕의 질량으로 주어졌죠. 자, 다른 데에서는 표현 자체를 남아있는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물의 질량이 어떻다라고 했고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린 가와나는 25도에서 물이 담긴 두 비커에 각각 Wg의 설탕을 넣은 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가와 나의 지금 뭐가 다르다? 물에 대한 부피가 다르다. 자, 그런 대신 모두 다 공통점 뭐냐면, Wg의 설탕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탕 Wg에 대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모두 다 동적평형 상태에는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설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넣어주었으나, 지금 여기에서 녹아있는 양은 다를 것이다. 그냥 넣어준 것만 동일하게 넣어줬고, 이제 용해된 건 우리가 판단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피가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커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온도에서는 이 녹아있는 이 용액의 농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이 더 많다라는 건 그만큼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어떨까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용에 되어 있는 설탕의 질량을 물어본다면 누가 더클 것이다? 나가 더클 것이에요.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가에서 설탕의 용의 속도분의 석출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모두 다 동접형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지금 어떻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가에서도 나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이 맞아요. 니은. 나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일정 유지된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당 일정 유지될 겁니다. 동접형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 용해되는 설탕 입자수, 석출되는 설탕 입자수는요, 같아요.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 일어나지만, 겉보기에는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질량은 일정 유지됩니다. 디귿. 물에 용해된 설탕의 질량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용해 설탕이라고 써놨지만, 용해된 설탕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서 지금 용매에 대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봐주시면 돼요. 아까 풀었던 2번 문제와, 여기서 풀었던 이 10번 문제를 비교하셔서, 물의 질량이 같을 때와, 그리고 여기서 다를 때를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용해표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접형 상태를 직접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1과 2에서 그림을 딱 보아하니까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 발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25도에서 온도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림과 같이 EV 리터 그리고 V 리터를 각각 준비했습니다. 딱 보아하니 무엇이 달랐다? 아, 여기 지금 들어있는 물이 다르구나. 자, 그때 비커 1과 2에 각각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따른 바로 수용액 농도를 측정한 건데요. 온도가 같기 때문에 용해평에 도달했을 때는 두 수용액의 농도는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요. 자, 수용액 농도가요. 달라요. 여기서 다르지만 나중에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2에서는 ET일 때 용해평에 도달하였구나.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동접형에 도달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온도에서, 지금 동일한 온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온도에서요. 이 원에 대해서도 농도가 몇일 때 용해평에 도달해야 돼요? 그렇죠. 비일 때.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실험 1이라는 건 3T일 때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했던 게 지금 물의 질량이 다를 때, 같을 때 이해 먼저 하고 이제 다를 때인데 동접형 상태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럼 온도가 같을 때 얘네들에 대한 용해도는 같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접형 상태가 같도록 하게 해서 농도 같은 것을 찾아줘. 그래서 요기 지점, 요기 지점입니다. 동접형 상태 같을 때란 의미는요, 이 용액의 농도 같을 때란 뜻을 의미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ET로 같다란 뜻이 아니에요. 기억 갑니다. 자, ET일 때 2에서 설탕의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가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ET일 때 동접형 상태다라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어떻게요? 농도가 일정하니까 우리는 알수 있지. 더 이상 변화가 없구나. 하지만 이 안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값은 몇이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 니은 갑니다. 3T일 때 원의 비커에 설탕을 더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열심히 제가 넣었어요. 원에서 3T나 열심히 넣었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증가합니까? 이미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고요. 여기에서 용해되는 입자수 그리고 석출된 입자수는 지금 동일한 상황. 그럼 이때 자, 이제 다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애들이 있겠죠? 걔네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걸 더 넣어줬어? 그럼 그냥 그대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디귿. 원에서 설탕의 석출 속도는 3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 자, ET와 3T에 대해서 우리는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3T일 땐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자,
자, ET에서 아직 도달 전이기 때문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 비교하면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큰 상황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 그때 질문은 3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다. 무엇이 석출 속도? 그래서 2t에서 3t로 갈때 석출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3t일 때가 더 크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럼 디귿 선지만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 서로의 지금 부피가 달라요. 하지만 온도가 같아요. 그럼 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가 동적형 상태일 겁니다. 라는 것을 각각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며 용의 표현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렇게 설탕도 있지만 기체가 물속에 용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용해 평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기체가 액체에 녹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용해 평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탄산음료예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탄산음료가 예시인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가 여기다 녹였어요. 자, 그럼 뚜껑 빵! 연수가 이제 우리는 하! 하면서 탄산음료 마시잖아요. 이게 뭐가 나와서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녹였다가 이 녹아있는 게 다시 빠져나오는 거. 그러다 일정해진 게 바로 용해 평형의 이런 예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포화 용액에서 용질의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는 같다. 포화 용액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적평형 상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용해 평형이었죠?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에서의 용액이기 때문에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니은 갑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탄산 음료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이 멈춘 상태이다? 아니죠.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X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해 평형까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시간이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까 설탕을 녹이는 용해 평형과 다르게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넣어둔 경우입니다. 다음은 탄산수, 이산화탄소 수용액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발문, 이제 지문을 읽어보니까 물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여 탄산수가 들어있는 병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써 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여서 만든 탄산수가, 그럼 우리 표현을 조금 쉽게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원래 대기 중에 있는 이 기체를 물에 녹여서 만든 탄산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뚜껑 열어두면 수용액 속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의 톡 쏘는 맛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어 물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이는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기체를 녹였어요. 그 녹인 애가 다시 빠져나와야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갈까요? 기역의 뚜껑을 닫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병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일정 유지된다. 이 뜻이 뭐예요? 아, 용해 평형에 도달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동적평형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병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일정 유지가 됩니다. 당연히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속도가 같아졌을 때 동적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안쪽에 있다 빠져나온다 다시 녹아든다 이것이 같은 상황이구나. 디귿. 뒤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는 반응 역반응이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녹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써놓은 바로 기역이고요. 이게 기역이에요. 그것에 대한 역반응은 빠져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액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이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그럼 서로 지금 무슨 반응이다?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니은도 맞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린 상평형과 바로 용해 평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상평형은 제가 저번 시간에 다 끝냈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물 속에서 일어나는 동적평형 상태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물 속에서 동적평형 상태가 일어난다고요? 너무 궁금한 걸요. 그쵸? 이물 속에는 우리가 물은 분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원에서 전기분해를 할때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넣는 거?

전해질이 넣자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온화가 된다고요? GL권은요, 물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양만 이온화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이 있어요, 분자. 한쪽 물이 다른 물한테 자, 여기 수소이온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반응에서 배울 텐데 수소이온 주는 산, 받는 애 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이 인접한 애한테 수소이온 줍니다. 그럼 얘 그걸 받아요? 받았기 때문에 하이드륨 이온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수소이온이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나타낸 게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자, 그럼 얘네 수소이온 잃었네? 그래서 바로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하이드륨 이온이 수소이온 받았으니까 다시 수산화 이온도 줘요. 그럼 다시 불분자가 돼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죠. 여기에서 바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동적평형 상태를 잃었네요. 그것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물분자 물분자. 자, 여기에서 수소이온 줬네. 그럼 여기 받았네. 하이드륨 이온. 그럼 좋네, 수산화 이온. 다시 돌아가면 이것이 역반응. 그래서 물분자가 형성된다. 이게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아주 소량이지만 이온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는요, 아까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성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곱슬 나타내면 EKW로 우리가 나타내요. 사실 이건 평형상수다라는 뜻이에요, K가. 근데 이건 물에서, 그래서 water, 그래서 물에서의 평형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이 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농도 표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곱이 바로 뭐다?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하이드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져요. 얘네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럼 일정한 값을 갖는 애들에 대한 곱, 바로 이온화 상수도 어떨 것이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축약하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많이 사용한 온도는 뭐냐면 25도입니다. 그래서 25도에서 이온화 상수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라는 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딱그 온도에서 이 값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이 값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자, 유니크 프립에서 별표 쳤던 거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용액의 액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염화수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도 있을 것이에요. 자, 이때 얘네들은 계속 이 안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이 주어졌어요. 자, 얘 염화수소예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풀어보세요. 이값 가지고 풀란 뜻이겠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제가 1 곱하기 10에 마이 14제곱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순수한 물에서는요. 수소이온 줬어요? 얘는 지금 받았어요?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몇대 몇으로 형성돼요? 1대1로 형성돼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농도, 같은 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 상수가 1 곱하기 14,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야? 얘네들 농도가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 곱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 값을요, X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도 X, 얘도 X죠? 그럼 X를 곱해준가? 바로 X제곱이 몇이다? 10의 마이 14제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X 하나당 값이 몇이다? 바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자, 그러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농도 각각 몇이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물이다 라고 할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중성일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중성일 때는 얘네들 농도가 같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우리 개념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아니죠. 물과 물 사이에서 수소는 주고 받고 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고요. 가역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X. 2번.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물 분자가 수소 이온을 받으면 하이드륨 이온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럼 반면 준의 1은에는요.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3번.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생성된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곱슬 뭐라고 했냐?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25도에서 순수한 물에서 계산해 보았더니요. 얘네가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에 마이 14제곱이니까,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농도 어때? 같아. 그래서 이 모든 농도 몇이다?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다라는 값을 도출해 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숫자가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pH와 pOH를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볼 건데요. 이 pH다라고 하는 건 로그를 붙일 거예요. 어디? 하이드륨 이온에다가. 자, 하이드륨 농도예요. 정확히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에다가 로그를 붙일 건데, 여기다 제가 또뭘 붙일 거냐면 마이너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자, 얘를요,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럼 이 표현 자체가 음의 값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 아니라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pH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되, H라는 건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고요. 여기서 pOH에서 OH는 수산화 이온 농도고 앞에 마이너스 로그 붙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값을 좀 편하게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pH, pOH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몇이었다? 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 14제곱이었다. 이때 하이드륨 이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 이온 농도 곱씨 몇이다? 10에 마이 14제곱이다 라는 뜻이고요. 제가 이 모든 거에다 이제 뭘 붙일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10에 마이 14제곱이 몇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도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그리고 곱셈으로 표현되는 건 덧셈으로 빼낼 수 있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이거는 1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륨 이온 농도는 pH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 농도는 pOH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값 몇이다? 14다라는 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농도 곱한 것은 10에 마이 14제곱, pH, pOH 더한 것은 14다. 이거를 계속 활용해야 돼요. 연습 들어가 봐야겠죠?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만만한 애가 누군가 봤더니요, 바로 이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활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왜 만만하냐면, 물은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농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야? 그럼 여기도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이드륨 농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 pH 몇이다? 7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배웠죠? pH 더해 pOH 몇이다? 14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몇이다? 7이다 해도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 농도 해주면 7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이 가장 만만해요. 자, 25도에서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계속 우린 777이라고 구해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염산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염산이라는 건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100% 이온화가 된다라고 저희 가정을 해요. 그럼 얘네들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4제곱 몰 농도야? 그러면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도 몇이다? 10에 마이너스 4몰 농도다. 10에 마이너스 4제곱의 몰 농도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우리는 얘네들의 수용에 대한 몰 농도이자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몰 농도이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수산화 나트륨은요.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100% 이온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10에 마이너스 4제곱 몰 농도야? 라는 뜻은요. 아, 여기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몰 농도가 몇이다?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4,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것이 바로 수산화 나트륨의 몰 농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몰 농도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하이드륨 이온이고 수산화 이온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해요? pH가 4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pOH가 4다.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 무조건 액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 몇이 돼야 된다? 14 돼야 된다. pOH가 10이다. 얘네도 똑같아요. 더해주면 무조건 몇이 돼야 돼? 14요. 그래서 pH 몇이다?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pOH가 10, 여기서는 pH가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르게도 가도 돼요. 둘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여기에서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어야 되니까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볼 거는요. 농도가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요.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얘네가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건 pH는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할까요? 1만큼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H가 4, 여기 4죠? 그래서 1만큼 증가했다. 단, pOH는요, 여기서 11이고, 여기서 10으로 1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륨 농도가 10배 증가한다, pH는 1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요, 한번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요, 여기 이 내용을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거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pH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pOH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드륨에 대해서 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pH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이드륨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 pH에 대해서 아까 구하실 때 pH와 pOH 더한 값은 14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럼 pH가 크다라는 건 pOH가 작다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했던 건 바로 p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하이드륨 이온 농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10배 증가를 한다? 농도가? 그러면 pH는 1만큼 감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이드륨 농도 증가하면 pH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pOH와 pH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이니까 부피를 가지고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몰 농도로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했던 이표 연습을 토대로 여기서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발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까요? 표는 25도에서 수용액 가와 다에서 자류입니다. 한번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거 pOH더라고요. 그래서 가와 나를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pH를 비교해서 가장 큰 순서들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pOH가 큰건 가예요. 아하! 그럼 pH는 누가 더 클까요? 여기 써놨어요. pOH가 만약에 작아? pH는 크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pOH지만 어때요? 커요? pH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에 대해서 아, pH는 나가 가보다 크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다에서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로 접근을 해줄 거예요. 왜? pOH 안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pH다라는 의미는 농도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요. 농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양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옆에다가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다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더니 일단은 이 양에 대해서 x와 x니까 이 양은 1대 1. 부피는 1이랑 0.5니까 2대 1. 그럼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었고요. 1단원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나눠준 값에 대한 비율은 몇이다? 1대 2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하이드륨 농도는 누가 더 크다? 다가 더 크다란 뜻이에요. 그럼 하이드륨 농도가 커요? 자, 그럼 pH 어때요? 작아져요. 그럼 pH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커요. 그럼 가보다 다가 더 작으니까 나랑 다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과
부피가 주어졌다. 농도를 구해서 이걸 통해서 pH를 해석해 줘야 된다. 혹시나 이게 안 되는 친구는 제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표를 가지고 농도와 pH 관계를 이제 알아봤었죠? 그걸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H에 대한 크기를 나열한 거고요. 아직은 우리가 pH 7을 기준으로요. 얘가 크다, 작다, 산성, 용의성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석하도록 할 거고, 우리는 끝날 때쯤에 산성, 용기성, 이 액성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하이드럼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와 하이드럼 농도를 딱 보자마자 숫자가 너무 작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게 바로 pOH와 그리고 pH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pH, pOH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수산화이온의 농도에서 pOH, 하이드럼 이온 농도에서 pH, 당연히 pOH에서 pH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도에서 pH, pOH를 구하는 거 연습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티도에서 물과 수용액 가와 나의 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니까 하나는 물 주어졌고요. 가와 나가 주어졌는데 발문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티도예요. 왜냐면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는 25도라고 주어졌거든요. 다음 우리 다시 풀 거에서도 똑같이 25도로 주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린 계속 이 숫자로 풀수 있도록 주어지는데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억에 뭐라 써있냐면 티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구해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의 이온화 상수가 뭐냐면 하이드럼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용 농도 곱셋에 대한 값이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예요. 그럼 티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다시 한번 더 여기 하이드럼 이온 농도에 대한 거 10의 마이너스 7제곱과 그리고 수산화용 농도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물이라는 거 의미는요. 아까 설명과 같이 하이드럼 이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용 농도는 몇대 몇이다? 얘네가 1대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농도가 1대 1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이드럼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이야? 그럼 수산화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이 값을 곱해준 게 10의 마이너스 14의 제곱. 그래서 티도일 때 물의 이온화 상수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해했는가? 하이드럼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에 대한 곱수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만 주었을 때 둘에 대해서 물일 때 1대로 같은 걸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개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티도에서 가 100ml에 포함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물어봤어요. 양입니다. 이것도 몰 농도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몰 농도가 조금 취약한 친구는 일단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양, 몰이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 묻는다? 몰 농도와 몰 곱해라? 부피를 곱해라. 다만 주의할 거는 우리가 몰로 갈 거면 여기에서 이 부피는 리터로 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보통 되게 주어지는 건 밀리리터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리터로요. 그러면 다시 가에서 물어보자 하는 거, 물어보고자 하는 건 수산화 이온이기 때문에 하이드럼 농도를 가지고 수산화 이온 농도를 찾아내야 돼요. 둘이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럼 곱한 값? 그럼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그럼 몇을 곱해야 14제곱이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수산화 이온 농도네? 그럼 농도. 10의 마이너스 9제곱 농도에다가 부피는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이걸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다. 이 몰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D급 갑니다. T도에서 나의 pH와 가의 pOH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에서는 pOH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몇이다? 9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나에서 pH다라고 하는 건요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싫으면 pOH 몇이에요? 4.
그럼 pH, pOH 더해주면 14 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는요, 두 수용액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대놓고 알려줬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25도에서, 그래서 25도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번에는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증류수와 염화수소를 나타냈어요. 증류수다라고 했으니까 물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에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수소네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염화수소 수용액을 주었다. 자, 염화수소 수용액이다. 산성이요. 제가 오늘 유니크 프리뷰에서 강조했던 거는요, 수용액의 액성에 상관없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10에 마이너스 14제곱 주어진 값을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5도니까 같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물입니다. 물이라는 건 당연히 물의 이온화 상수에서 하이드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곱셀 나타내는데 이 둘이 어떤 상황? 같은 상황. 그래서 여기서 수산화 이온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X 값이 그럼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요. 이 염화수소라는 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자 그리고 이온화되면 하이드륨 이온 농도에 대해서도 10에 마이너스 6제곱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갑니다. X라는 건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야. 네, 맞고요. 니은. 나의 pOH예요. 지금 이거 하이드륨 이온 농도죠? 그럼 이거를 pH로 표현하면 6. 그럼 pOH와 pH를 더해주면 14가 돼줘야 되니까 몇이다? 8이다. 그래서 이거는 8 맞고요. 디귿.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이에요.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만약에 구해라 그러면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어차피 두 개에 대한 비교니까요. 가와 나를 비교해서 나타내 보자. 가에서는 X라는 게 10에 반 7의 제곱 농도. 그리고 우린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몰 농도에서 부피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50으로 갈 건데요. 이 50도 사실은 50대 25니까 부피비가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다. 그래서 그냥 2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에서는요, 10에 마이너스 6제곱 농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농도는 1. 지금 여러분도 이상한 거 느꼈을 거예요. 수산화인 농도인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7제곱 갔어요? 제가 계산했잖아요. 둘은 같기 때문에 이 농도를 저는 바로 하이드륨 농도로 봐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이드륨 농도가 대놓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써줬지만 혹시나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수산화 이온 농도 주어진 경우에는 하이드륨 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묻고자 하는 게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이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바로 계산할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부피도 제가 그냥 2대 1로 넣어놨고요. 자, 그랬더니 얘는 2대 10이구나. 다시 말해서 몇 대면 1대 5구나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다시. 가에서의 5배인가요? 네, 가에서의 5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가 맞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 pH와 pOH 구하는 거,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거 구하는 거,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구하는 거 열심히 해봤는데요. 사실 이 액성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가 안 배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성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중성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pH 7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25도에서입니다.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에 반 14제곱이니까 하이드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 이온 농도가 같아서 이때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다. 그래서 pH가 7이다. 그 뜻은 pOH도 7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pH 7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아까처럼 만약 티도다 라고 했을 때는 물의 이온화 상수를 모를 땐 정확한 표현 자체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농도가 같을 때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요. 산성은요. 뭐가 더 많아야겠어요? 하이드륨 이온 농도가 더 많은 경우,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 농도가 더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중성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중성은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가 같은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지만 이 산성이라는

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산성이다. 하이드로겐 농도가 더 크다.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수소의 농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이 중성이다라고 하는 건 pH, pOH 모두 7이지만 여기에서 하이드로겐 농도는 중성에 비해서 크죠? pH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7보다 작은 값이 바로 산성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염기성은 수산화용 농도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H 7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수산화용 농도가 크기 때문에 pH는 7보다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pH로만 산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pH와 그리고 염기성도 pOH와 그리고 염기성 pH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더 파악하자면 여기가 지금 중성이에요, 7. 그러면 여기 0부터 14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는 pH라고 제가 볼게요. 그러면 7보다 작다라는 건 산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7보다 크다라는 건 염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pH와 pOH 더해준 값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pOH다. 그럼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이 7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4, 여기가 0. 다시 말해서 산성이다라고 하는 건 7보다 작은 값이지만 여기서 pOH는 어떻다? 7보다 큰 값이다. pH는 7보다 작은 값, pOH는 7보다 큰 값. 그래서 큰 값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염기성도 7보다 큰 값의 pH지만 반대로 pOH는 어때야 돼요? pOH 7보다 작은 값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OH, 여긴데 제가 여길 지금 동그라미 했네요. pOH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pOH가 7보다 작은 값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것과 같이 pH와 pOH 더한 값은 항상 14고요. 한쪽이 지금 작아졌어요? 그럼 한쪽이 커질 겁니다. 한쪽이 커졌어요? 한쪽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는 것과 같이 pH가 7을 기준으로 여기는 커졌고, 여긴 작아졌고, 여긴 커졌고, 여기선 커졌고, 여기선 작아졌다.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상에 관한 개념 체크 한번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예요. 25도에서 하이드로겐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이때 액성을 물어봤는데, 액성에 대한 기준은요, 25도니까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그럼 중성일 때 하이드로겐 농도는 몇이에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그럼 얘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이 중성일 때보다 커요. 그럼 하이드로겐 이온 더 많네? 액성 뭐예요? 산성이다. 그럼 우리 pH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pH는 몇이에요? 5요. 그래서 이 5는 뭐보다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pH 7, 바로 중성일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가 5로 작았으니까 둘이 더한 값, pH와 pOH 더한 값 14죠? 그럼 얘 몇이 돼줘야 돼요? 9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pOH 7보다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갑니다. 수용액에서 하이드로겐 농도가 10배 증가했습니다. 우린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겐 농도다. 이것이 뭐다? pH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pH는 1만큼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었어. 그럼 pH가 얘는 5, 얘는 그럼 4, 1만큼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농도가 10배 증가한다, pH 1만큼 감소한다. 더 얘네들이 진해졌구나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pH, pOH, 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그럼 유니크 킥으로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하이드로겐 농도와 수산화용 농도 곱씨 어떻다? 10의 마이 14제곱으로 25도에서 일정해요. 액성이 달라지더라도, 염화수소여도, 수산화 나트륨이어도 이 값은 일정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pH와 pOH가 14다라는 것을 한번 직접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셔야겠죠?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그럼 10의 마이 14제곱일 때 pH 더하기 pOH는 14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pH가 8인 수용액에 pOH를 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드디어 2027 수능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나 수능 이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다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 미래에는 목표가 곧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1강 가도록 하죠. 1강은 성어고요. 두 글자로 된 성어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첫 번째 보시니까 뿌리와 줄기라고 뿌리가 되는 근간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없어도 가지를 쳐내도 나무가 자라나고 잎을 쳐내도 나무가 자라나지만 뿌리와 줄기 없이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바탕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간은 기초와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의 근간은 인내와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말의 다리라고 뿌리가 되는 마각입니다. 각자가 다리 각자죠. 이인삼각 게임을 한다. 그때의 각자도 요 다리 각자가 됩니다. 옛날에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연극을 하는데 말의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말의 다리 부분 탈이 벗겨지면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가식에 의해 숨겨져 있던 본성, 참 모습을 뜻할 때 우리가 마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관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얀 눈썹이라고 풀이가 되는 백미이네요. 삼국지에서 유래한 성어가 되겠죠.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썹에는 하얀 털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오, 오형제 중에서 마량이 최고야. 그 하얀 눈썹? 그 하얀 눈썹이 최고야. 그래서 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일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죠. 와, 우리 고등학교 생활의 백미는 역시 축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용문에 오르다라고 풀이가 되는 등용문이네요. 중국 황하 문명 들어보셨죠? 문명의 발상지 황하의 중유에 아주 물살이 빠르고 험한 협곡 있었는데 그 협곡을 일컬어 용문이라고 했습니다. 잉어가 그 용문을 거슬러 뛰어오르지를 못했단 말이죠. 만약 잉어가 이 용문을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하게 될때 등용문이라는 말을 쓰고, 혹은 입신 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말로 등용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BS는 원하는 대학으로 가는 등용문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 요것도 순 우리말이 아니네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나 이거 무진장 많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무심코 썼던 무진장도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된 말이다라는 거죠. 다함이 없는 창고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장자를 잠깐 보시면 감추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감춰두는 거, 숨겨두는 거죠. 몰래 감춰두고 몰래 숨겨두는 곳, 아, 창고구나.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울 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뜻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 감추는 게곧 숨기는 거고, 아, 그런 곳이 창고지, 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의 뜻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다함이 없는 창고. 다시 말해,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천리를 보는 눈이다라고 풀이가 되는 천리안. 두 번째, 리자를 잠깐 보실까요? 리자는 마을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리라는 말을 주소에 쓰기도 하죠.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요 리자 앞에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가 오면 대체적으로 거리를 재는 단위로 많이 쓰입니다. 아리랑 노래 아시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심리 할 때의 리자입니다. 심리는 대략적으로 4km이니까 천리는 동그라미 더, 두개더 붙이면 대략 400km네요. 대략 400km까지 보는 눈이다. 이니까 아 천리안은 사물을 꿰뚫어 볼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우리 담임선생님, 내가 이 대학에 붙을 줄 어떻게 아셨지? 천리안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성어를 볼까요? 달콤한 말. 남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말, 감언이설. 아,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고 남을 쉽게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감언이설. 우리 친구들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하겠죠.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성어 볼까요? 편안히 살아요.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거안 사위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거안 사위는 안불망위라는 성어와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야 해요. 라고 풀이가 되니까 두 성어의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낼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올바른 건가를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견리사의 이득을 보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라. 다음 성어 보도록 하죠. 고립, 홀로 서 있어요. 그래서 무원,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이 혼자 외로이 서 있을 때 쓰는 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립, 무원이었고요. 자, 인생에 있어 진리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고자는 맛이 쓰다 할 때의 쓸 고자입니다. 위에 풀조차 아래 옛고자, 오래될 고자가 보이죠? 풀이 오래오래 되면 맛이 써지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쓸 고자입니다. 맛이 쓴 거를 먹고, 와,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인상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괴롭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맛이 다하면 단맛이 와요. 다시 말해,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와요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즐거움. 많이 많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즐거움은 지금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과 고생이 나중에 엄청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다음 성어 볼까요? 아홉 번이나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한번 살아났다이니까 겨우 살아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어우, 수시모집 6장의 원서 중 5개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합격. 와, 나 구사일생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오, 여러분들, 지금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일컫는 성어가 짜잔 나왔습니다. 앞에 백미가 나왔죠.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의미가 통할 수가 있는 성어가 나왔습니다. 많은 닭 중에서 한 무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 학과 같은 존재다이니까 군계일학도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백미와 군계일학을 배웠는데 아울러서 발군, 출중, 압권 이런 말도 같이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군은 뽑을 발자에 무리 군자. 그러니까 무리에서 뽑아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매우 뛰어난 사람이구나. 출중하다. 무리에서 출, 나왔다. 출자에는 뛰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다이니까, 여럿 가운데 매우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일을 일컫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초한전쟁 항우에게서 유래한 성어네요. 비단 옷을 입고, 나좀 봐주세요. 나 예쁘죠? 하고 다니는데, 이런 밤에 다닌대요. 지금이야, 밤에 조명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와, 너 되게 예쁜 옷 입었다. 라고 하지만, 옛날 그 시절에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녀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캄캄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금의 야 행은 아무 보람 없는 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성어, 크게 같고 조금 다르다이니까 아주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의 같다란 얘기죠.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크게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의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대동소이.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뭐 대동소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어를 볼까요? 고자가 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서 나왔던 쓸 고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또 선생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는 일단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수능에 출제 빈도가 높은 한자들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드리도록 할게요. 괴로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 동고동락.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대학 합격할 때까지 동고동락하실 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쪽으로 달리고 빠바바바방, 서쪽으로도 달린다 빠바바바방.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양을 일컬을 때 동분서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행평가 이렇게 촬영해서 내는 것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말, 귀에 동쪽 바람.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니까 봄바람입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말에 귀에 불어왔어요. 말이 아나요? 모르나요? 봄이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와도 힝 하고 봄바람을 그냥 흘려보내죠. 그것처럼 마이 동풍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힝 하면서 흘려보낼 때 쓰는 말이 됩니다. 동고동락에서 락자가 나왔는데 요 락자
쉽지 않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뜻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즐겁다, 즐기다의 뜻으로 쓰일 땐 락, 음악, 풍요의 뜻으로 쓰일 때는 악, 그리고 좋아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요. 아, 이거를 1번 즐길락, 2번 음악악, 3번 좋아할이요. 이렇게 외우면 잘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요 락을 음악의 한 장르, 신나는 락 음악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요이요이요. 이렇게 외우면 한꺼번에 다 외워지지 않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쑥스럽긴 하더라도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요이요이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요이요이요 세 가지의 음뜻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막상 막하는 낮고 못함에 차이가 거의 없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막상막하도 특히 스포츠 중계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삐까삐까 비슷비슷.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쓰는 또 다른 말,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는 난형, 난제도 같은 뜻이고요. 첫째, 둘째를 가리기가 힘든 그런 형세, 백중지세도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의 뜻이고, 서로 뿔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형세, 뿔을 맞대고 서로 밀리지 않는 그러한 형세를 나타내는 호각지세도 역시 앞에 나온 성어들과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요 지자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생략하고 백중세, 호각세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명, 이름 난 거죠. 이름과 실, 실상이 우리 요 실자 보통 열매 실로만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열매 꽉차 있는 거죠. 꽉차 있는 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아, 열매라는 건 뭔가 꽉차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고, 아, 내용이 있으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거구나. 아,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된다, 딱 맞아떨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맞는다. 이렇게 뜻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명실상부. EBS는 수능에 명실상부한 도움 주는 곳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름은 엄청나 있는데 빈껍데기. 실상 내용이 없더라 할 때는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라고 풀이가 됩니다. 백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절은 끊을 절, 현은 줄 현자입니다. 그래서 줄이 달려 있는 악기를 우리가 현악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아는 검은 고를 굉장히 잘 튕겼습니다. 검은 고를 쫙 연주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의 베스트 프렌드, 종작이라는 친구는 그 검은 고의 소리만 듣고도 백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백아의 검은 고 소리만 듣고도 그 소리만 듣고도 백아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지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주 절친한 벗을 뜻하는 성어입니다. 지음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던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백아가 더 이상 검은 고를 튕겨 무엇하리 내 마음을 알아줄 벗도 없는데 하면서 검은 고의 줄을 끊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백아 절현은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성어를 볼까요? 백번 싸운 늙은 장수라고.

프리가 되네요. 백전노장.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노련한 사람을 일컬을 때 백전노장이라는 말을 쓰지요. 축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백전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인생에 있어 진리와 같은 말이네요. 사필귀정. 뉴스에서도 아주 많이 들려오는 성어입니다. 맞아요. 모든 일은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심한 고생을 일컫는 말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변방 노인네 의 말이라고 풀이가 되는 세옹지 마네요. 변방에, 즉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 근처에 한 노인 분께서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할아버지를 위로하죠. 할아버지, 아끼던 말이 사라졌으니 어떡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의외로 뭐라고 답하시느냐? 아이고, 아나요, 이것이 또 복을 불러올 줄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말이 짝꿍을 데리고 두 마리가 되어서 컴백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막 축하해줘요. 와, 할아버지,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축하드려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아나요, 이것이 또 재앙을 부를 줄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똑 부러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쫙 모여서 또 위로해요. 아유, 할아버지, 아들, 다리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얼그 아나요? 이것이 또 복을 부를 줄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전쟁이 터져서 사지가 건강한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 때문에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 복은 변화가 많아서 쉽사리 점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맞아요.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계속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슬픈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요맨 앞에 나와 있는 한자, 변방세자,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방은 국경 근처거든요. 국경 근처는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곳이 되겠죠? 아, 그래서 막다의 뜻도 있구나. 막다 할 때는, 음이 기역받침이 붙어서 색이 되는구나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라는 선공후사,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공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먼저 풀이를 했죠. 다음은 눈 위에 하늘에서 내린 눈이죠. 그것만으로도 차가운데 그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설상가상은 난처한 일,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의 뜻을 가진 성어, 좋은 일이 잇따라 일어날 때 쓰는 성어도 있겠죠? 그때 쓰는 성어가 금상첨화입니다. 비단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 위에 꽃까지 더해져 있더라라고 풀이가 되겠죠? 네, 논에 물을 당긴다라고 풀이가 되는 아전인수. 저수지에 물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우선 내 눈에 물을 당겨 쓰고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아전인수라는 말을 쓰지요.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언중유골. 예사로운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을 때 바로 언중유골이라는 말을 쓰지요.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역지사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맨 앞에 있는 역자 별표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는 바꾸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역이지만 쉽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로 읽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쓰죠. 난이도가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음뜻이 여러 가지인 한자는 꼭꼭꼭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도 땅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역지사지에서는 처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지자가 나왔네요. 지자 이제 앞으로 많이 많이 만날 겁니다. 지자 일단 정리를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역지사지와 비슷한 말로 쓰이는 성어 추기급인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빵 터지면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자기에게 미루어 보고 드는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으로 남에게 미치게 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역지사지와 추기급인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성어. 오자가 나왔네요. 나 오자입니다. 한문에서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가 꽤 많은데 그중에서도 요네 가지는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오, 여, 여. 요네 글자는 나라고 풀이가 되는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아, 여이여, 나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아, 오, 여이여, 아, 오, 여이여, 잉, 잉, 잉, 잉, 아, 오, 여이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한자가 30.3cm이니까 석자는 90.9cm 정도가 되겠네요. 코가 이렇게 90점, 피노키오인가요? 거짓말쟁이란 뜻인가요? 아니고요. 콧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콧물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물 닦기도 바쁘잖아요. 자기 사정이 바빠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 야, 내 코가 석자야, 오비 삼척이야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요거는 앞에서 명실상부 할때 언급을 했었죠. 명실상부와 반대의 뜻을 가진 성어가 되겠죠.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그쵸? 겉으로 이름은 막나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내용이 별 내용이 없더라 할때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쓰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수불부. 움직이는 건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리와 무리가 서로 따른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유상종. 성격이나 성품이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만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무리 류자에 같다, 비슷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것. 그러고 보니까 무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성격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뜻이 쫙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과 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어는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동성상응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구이연.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꿀 때, 야, 왜 일구이연하냐? 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나아간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취월장이네요. 나날이 다달이 발전함. 앞서 배운 백전노 장에서는 요 장자가 장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만, 지금 일취월장에서는 이 장자가 나아가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자기의 일로 자기가 얻는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은 자신이 벌인 일로 그 결과를 자신이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부를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뭐죠? 뭐 좌업자득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음을 만든지 지을 작자 만들 작자 마음을 만든다라는 건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죠.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그런데 3일 만에 흐지부지 될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심이 굳지 못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이죠. 지금의 그 굳은 결심과 다짐, 수능 끝날 때까지, 대학 합격할 때까지 쭉쭉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더라. 전화위복.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었을 때 쓰는 말. 수시 6장 다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와우, 수능 만점 받았네요. 수시 떨어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부수가 수레 차자입니다. 수레 거자로도 쓰이지요. 수레의 핵심은 바퀴예요. 그렇죠? 이 전자는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갔다라는 건 위치를 옮겨갔다라는 얘기고,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위치가 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르다, 옮기다, 변하다, 바뀌다가 다 동떨어진 뜻이 아니라, 아, 하나의 비슷한 뜻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윗자도 최근 10년 이상 윗자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윗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쓰임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뜻이 많으니까 그중에서도 요 여섯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만 적어 놨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려면 잘 머리에 안 들어오죠? 일단 반으로 쪼개서 두 글자짜리가 세 개, 세 글자짜리가 세 개. 됐죠?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할위는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반장을 하는 건 내가 반장이 된 거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반장으로 삼으신 거야.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1번 하다, 2번 되다, 반장을 하는 건 반장이 된 거예요.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은 3. 의 뜻이 있고요. 반장이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반을 위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업 들어오는 한문 선생님께서 와, 이반 최고인데? 라고 여기실 겁니다.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만들다, 여기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바로 위자다. 여기서는 되다라고 풀었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다, 되다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아침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빵 때리고 나서 저녁에는 그 명령을 고친다라고 풀이가 되는 조령모개. 법령이 자주 바뀌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쓰는 성어가 되겠죠. 령자, 명령하다의 뜻도 있고, 사동의 의미로 만들어주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의 뜻도 있는데, 일단은 명령할 령만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지요.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우물에 앉아서, 이게 우물이에요. 여기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는 하늘이 요만큼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하늘이 전부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견문이나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입니다. 두 글자의 다른 말로 바꿔봐라. 그러면 관견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관자는 대롱관자, 견자는 볼견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대롱으로 하늘을 보면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정관천과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렸을 때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놀던 옛 친구라고 풀이가 되는 중마고우.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의 의미로 쓰이죠. 중구, 중자가 무리의 뜻도 있고 많다의 뜻도 있죠. 많은 입,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했다라고 풀이가 되는 중구난방. 맞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짓거릴 때 중구난방이다라는 말을 쓰지요. 야, 우리 반 체험학습 어디로 갈까? 서울이요? 부산이요? 경주요? 제주도요? 뒷산이요? 앞산이요? 운동장이요? 얘네들 참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라고 풀이가 되는 지성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어려움 참고 견디고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하늘이 감동할 테니까요. 청산, 푸른 산이 되겠죠? 푸른 산에 흐르는 물, 푸른 산에 졸졸졸졸 끊임없이 막힘없이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졸졸졸졸졸졸 유창한 말솜씨를 일컬을 때 청산유수라는 말을 쓰지요. 공부는 안 하면서 아주 말은 청산유수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뜻을 하나로 꿰뚫어라. 그러니까 처음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쓰지요. 초지일관한다라는 말과 시종일관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로 꿰뚫어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아주 왕성한데 끝은 흐지부지해지면, 즉 초지일관과 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용두사미가 되겠죠.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달은 산의 돌이라고 풀이가 되네요. 요거는 타산지석 사자성어처럼 많이 쓰이지만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느냐 하면, 다른 산에 있는 돌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다듬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즉, 다른 산에 있는 뾰족뾰족 못난 돌 발로 뻥 차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다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단점,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도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쟤 맨날 늦더니, 성적이 계속 떨어지네. 쟤 바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흥이 난다, 흥이 나. 할 때의 흥입니다. 그러니까 흥이 다하면,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흥진비례 세상사. 계속 흥이 날 수만은 없고 계속 슬플 수만도 없는 거거든요. 세상사가 순환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흥진비례였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실제 수능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단 원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천리 밖의 것을 볼수 있는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리 밖의 것을 볼수 있는 눈, 원래의 뜻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리를 나타내는 5번의 천리와 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안으로 되어 있는 천리안을 고르셔야 되겠죠. 천리안의 확장된 뜻, 사물을 꿰뚫어 볼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어떤 사물의 바탕을 이루는 아주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을 일컫는 근간이고요. 2번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나 뛰어난 일을 일컫는 백미이네요. 3번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입신 출세하게 될때 쓰는, 또는 그러한 입신 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등용문이었고요. 4번은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을 나타내는 무진장. 관련이 없겠죠? 2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말해볼까요? 딱 보니까 말, 마, 다리, 각, 마, 각이 보이네요. 첫 번째 친구 잘 읽었어요. 마각이라고 읽어요. 기억이 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

닭은 말에 탈을 쓰고 연극을 하다가 탈이 벗겨져 나가고 사람의 모습이 짜잔 하고 드러난 거니까 가식하여 숨긴 본성이나 참모습을 뜻한다.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 유의어 얘기하는데 가다 행자 단일 행자가 보이네요. 행각이 있어요. 행각은 어떤 목표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행각이라는 말을 쓰죠.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마각과 유의어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리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차츰 흉악한 마각을 드러냈다. 흉악한 본성, 흉악한 참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로 묶여져 있는 4번이 되겠네요.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도 최근 몇 년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밑바탕으로 충실히 공부하시면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랍니다. 3번. 두 개의 성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가로 열쇠 또는 세로 열쇠에 해당하는 성어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로 열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풀이가 되는 고진감래.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는 세 번째 한자였죠. 따라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달다의 뜻을 가진 감자 3번에 있네요. 세로 열쇠마저 볼까요? 세로 열쇠는 달다 감자로 시작하는 성어가 됩니다. 달콤한 말과 이익으로 꿰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그렇죠. 감언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로 열쇠 고진감래. 그리고 세로 열쇠 감언이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는 3번에 달다 감자가 되겠죠. 4번으로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예로부터 군자가 지위를 얻으며 천하에 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이 조정에 모여 뜻을 함께하고 힘을 합하여 천하가 막힘이 없게 되고 소인이 지위를 얻으며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그 무리가 득세하여 천하의 도의가 막히게 되는 것이니. 마지막 부분이 문제를 푸는 아주 큰 단서가 됩니다. 이는 사람이 각기 그 부류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서로 사귀고 서로 만난다. 이니 정답은 어떤 거? 그렇죠. 유유상종 4번이 되겠죠. 1번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을 일컫는 백전노장. 2번은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닐 때 쓰는 동분서주. 3번은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좌정관촌. 5번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때 쓰는 일구이언이네요. 5번 갑니다. 자, 그림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오, 고사 성어의 스토리를 이렇게 네 컷의 만화로 보여주네요. 첫 번째 컷을 볼까요? 검은 고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 어휴, 깜짝이야.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살짝, 안 되네요. 자, 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산의 모습을 상상하고 지금 연주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우, 좋구나. 태산처럼 크고 높구나. 바로 그 음을 듣고 마음을, 알고 있죠. 이번에는 강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니 그 연주의 소리를 듣고, 어우, 좋구나. 강물처럼 넓고 크구나. 여기서 유래한 성어가 지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던 종작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검은 고를 연주하지 않으리 하면서 지금 줄을 끊어버리고 있네요. 5번의 그림으로 알수 있는 성어는 백 아, 절현. 1번이 되겠죠. 백아가 검은 고의 줄을 끊었다. 아주 자기 이 절친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벗이 죽었음을 슬퍼할 때 쓰는 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아무 보람 없는 일, 자랑 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뜻하는 금의야행이고요. 3번은 인생의 길륜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쉽사리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세옹지마. 요 앞에 세자 막다, 색으로도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하겠고요. 4번은 법령이 자주 바뀌어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쓰는 조령모개. 마지막 5번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힝! 한기로 흘려보낸다. 마이동풍이네요. 6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네요. 중국에서는 병상첨병, 병 위에 병을 더하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병을 앓는 중에 다른 병이 생긴다는 말이야. 아이고, 이런 난처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네요. 이렇게 불행한 일, 난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성어를 쓰느냐 하면 2번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지요.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은 공적인 것 먼저, 사적인 것 나중에, 선공 후사이고요. 3번은 이름은 있으나 그 실상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유명무실. 4번은 아주 유창한 말솜씨, 막힘없는 말솜씨를 뜻하는 청산유수. 5번은 처음의 뜻을 한결같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함을 나타내는 초지일관이네요. 7번 봅니다.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는 편안한 1등석. 어우, 그림만 봐도 싫어요. 그쵸? 우린 절대 이러지 말자고요. 남에게는 선 넘는 1인석 밑에를 보니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셔요. 라는 얘기니까 역 사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세상사 순환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흥진비례이고요. 2번 지극한 정성, 지극한 노력, 지극한 열정이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니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지성감천이고요. 4번은 예사로운 그냥 평범한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나타내는 언중유골. 5번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고 풀이가 되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 쓰는 막상막하가 되겠네요. 8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내 눈에 물대기라는 속담과 통할 수 있다. 전인수.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1번은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 견리사의이고요. 2번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군계일학. 3번 움직이는 건 썩지 않는다라는 유수불부. 4번 자기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을 때 쓰는 오비삼척이네요. 9번 갑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어제 갔던 맛집 어땠어? 소문대로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고. 겉으로 드러난 소문과 진짜 내용, 그 맛도 좋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름 난 것과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니 기억에는 명실상부 1번이 답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2번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안사위. 3번은 결심이 굳지 못함을 나타내는 작심삼일. 4번은 여러분과 같이 나날이 다달이 발전할 때 쓰는 일취월장. 5번은 죽을 고비를 여럿 넘기고 겨우 살아났을 때 쓰는 구사일생이네요. 10번입니다. 중구 난방이 맞을까요? 중구 난방이 맞을까요? 아래 쭉 읽어보시면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어렵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하므로 어려울 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넘치다 람자입니다. 강이 범람하다 할 때의 람자. 2번은 산에 남자 할 때의 남자고요. 3번은 난초를 나타내는 난초.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 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보면서요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레안 7 볼게요. 일단 여러분 교통수단을 묻고 답하는 거 할 거고요. 교통수단을 타다 보니 또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 등을 묻고 답하는 것도 할 거고요. 문법은요 오늘은 쉽습니다. 부사구예요. 되게 쉬워요.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1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Wie kommst du zur Schule? 너는 학교에 어떻게 와? 라는 표현이죠. 이 어떻게 라는 표현은 보통 수단을 묻는 거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를 타고 오는지 묻는 거니까 뭐 잘 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뭐뭐를 타고 와 라고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Ich fahre, 나는 fast immer. 임마는 100%잖아. 근데 fast 임마니까 거의 맨날, 그러니까 한 90%는 되겠죠. 나는 거의 매번 mit dem Fahrrad, 자전거를 타고 와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 with가 이제 mit잖아.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고 온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것처럼요. 영어는 by라는 전치사를 쓰지만요. 독일어는 뭐뭐를 타고 오다라고 할 때 이렇게 mit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당연히 가지고 오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요. 수단. 교통수단 같은 거 말할 때도 미트를 쓴다는 게 좀 주의할 점이죠. 나는 거의 맨날 자전거 타고 와. 악소, 그렇구나. Wie lange brauchst du denn? Wie lange는 영어의 how long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지. 시간, 그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brauchst du denn? 너는 필요해. 즉, 자전거 타면 얼마나 걸려? 라고 묻는 거지. 그랬더니요. etwa 15 Minuten. etwa라는 말을 이렇게 숫자 앞에 쓰면은요.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한 15분? Fahrradfahren ist gut für die Gesundheit. 뭐, 당연한 얘기죠. 자전거 타기는 good, 좋아. 뭐에 좋아? für die Gesundheit, 건강에 좋아.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네 말 참 맞지. Aber, 그치만, wenn es regnet, 비가 온다면, fährst du dann mit der U-Bahn? 그러면 너는 비가 온다면 mit der U-Bahn, Untergrundbahn이잖아. 그래서 지하철이죠. 너 그러면 비가 올 때는 그때는 그럼 너 지하철 타고 와? 라고 묻는 거죠. 역시나 똑같아. 어떤 교통수단을 말할 때 mit 삼격을 쓰는 거예요. 가지고 온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타고 온다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너 비 올 때는 그럼 Untergrundbahn이니까 지하철 타고 와? 라고 물으니까요. Nein, 아니. 비 올 때도 지하철은 안 탄대. Mit der U-Bahn fahre ich nicht gern. 나는 지하철 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 Zuerst muss ich bis zur U-Bahn-Station 10 Minuten laufen. 아, 그렇구나. 우선 muss ich, 내가 뭐 해야만 하냐면 bis zur U-Bahn-Station, U-Bahn-Station이니까 지하철역이겠죠. 내가 지하철역까지 10 Minuten을 laufen 해야 한대. 10분을 일단 걸어가야 하고 Und dann, 그 다음에 auch noch einmal umsteigen, 그리고 또 한 번을 umsteigen, 분리동사죠. um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꾸다, 영어의 트랜스 같은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지하철 타고 나면 그 환승해야 돼, 갈아타야 돼. 그러다 보니, deshalb, 그래서 nämlich lieber den Bus, 나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더 즐기지 라는 표현이에요. deshalb는요 부사예요. 더 정확히는 부사적 접속사예요. 접속사이지만 얘는 부사 느낌이 강해서 그냥 부사라고, 접속 부사라고 보면 돼서요. 주어동사 이렇게 도치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10분이나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는 버스 타는 게 나아. when 언제? es regnet, 비가 올 때. 그래서 얘는 비 안 오면 자전거, 비 오면 버스 탄대요. Du fährst kein Fahrrad, oder? 너는 자전거 안 타잖아, 그치? 자, 여기 부정형으로 물어볼 때 있잖아.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볼 때는요. 약간의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 너 자전거 안 타던데, 맞지? 이런 식으로 너 자전거 안 탄다는 걸 뭔가 전제하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너 무슨 소리? 나 자전거 타.

aber nur manchmal. 근데 아주 가끔만 타지. Ich fahre meistens mit der U-Bahn zur Schule. 나는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mit der U-Bahn. 미트 삼격 계속 똑같은 표현이에요. 타고 온다.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죠. 나는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zur Schule 학교로 와. Ich wohne. 나는 살거든. 어디에? In der Nähe. 근처에. Die Nähe라는 명사는요. 예, 여성 명사거든. Die Nähe라는 명사는요. 근처라는 명사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살다 할 때는 wohnen 동사 다음에 in 삼격을 쓰거든. 나는 근처에 살거든. 근데 어디 근처? 내 U-Bahn-Station, 지하철역의 근처. 그래서 뭐뭐의 근처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익격 명사를 뒤에 써줘도 되고, 아니면 폰 삼격으로 써줘도 됩니다. 얘는 익격으로 썼죠? 나는 지하철역 근처에 살거든. 나 역세권이거든.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그쵸? 1번 표현 연구 볼게요. 교통수단을 묻고 답하는 방법. 아까 전에 V라는 의문사 쓴다고 했어요. V. 이때 V는 어떻게 와? 그럴 때 뭐를 타고 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Wie kommst du zur Schule? 너 어떻게 학교에 오니? Wie kommst du zur Arbeit? 당신은 어떻게 여기 직장으로 오십니까? 예요. 그래서 이 V라는 말을 쓰면 보통 수단을 묻는 거죠. 요 맥락에서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탄다, 버스를 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대답도 볼게요. Ich fahre mit dem Fahrrad zur Schule. 수단을 말할 때 우리 mit 쓴다고 했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와. 이렇게도 되고요. Ich fahre mit dem Bus zur Schule, zur Arbeit. 나는 직장으로 버스를 타고 와할때 이렇게 mit를 쓰고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냥 걸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zu Fuß 쓰시면 되겠죠. Ich gehe zu Fuß nach Hause. 나는 집으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Nach Hause는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 집으로 가는 거니까 얘랑 어울리는 동사는 뭔가 이동하는 동사. 예를 들면 gehen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Nach Hause랑 반대로 우리 zu Hause 꼭 외우라고 했죠. zu Hause는 뭐야? 집에서라는 동사, 아, 집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뭐 sein이나 bleiben 같은 동사랑 어울린다고 했고요. 다음, 시간의 그 기간, 소요 시간을 물을 때는요. 영어의 how long에 해당하는 wie lange라는 표현을 써서 묻는 거죠. wie lange brauchst du denn?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라고 해서 소요 시간을 묻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를 묻는 거죠. 그랬을 때요, 대답은요, 시간의 사격을 표현한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사를 가지고 사격으로 쓰면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ine Minute, 1분 걸려. drei Minuten, 당연히 복수로 써야겠죠? 3분 걸려,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지금 사격이라고. die Minute니까, eine Minute 해서 사격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1시간 걸려, eine Stunde. 역시 사격으로 써야 돼. Die Stunde여서 eine Stunde가 된 거지. 복수는 zwei Stunden 이렇게 복수로 쓰면 되고요. drei, zwei 이럴 때는 격이 잘안 보여서 상관은 없지만 ein일 때는 격이 보여서 반드시 격을 몇 격으로 시간은 사격으로 사격 부사구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eine Stunde, eine Minute, eine Stunde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Tag 같은 경우는 der Tag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하루 걸려 einen 해야 돼. 사격이니까. 3일 걸릴 때는 drei Tage. 여기서는 격이 잘안 보이지만 ein일 때는 격이 보이니까 이렇게 사격 쓰는 거 중요하죠. eine Woche, die Woche거든요. 그래서 eine 해서 사격을 이렇게 표시해 줬고요. Zwei Wochen 복수로 써야겠죠, 당연히. 2주 걸려 할 때는요. 뭐 격은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Monat, 한달 걸려 했을 때요. der Monat이거든요. 그래서 einen 해서 남성 명사 사격 einen으로 해줘야 되고요. 두달 걸려 할땐 zwei Monat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년 걸려 했을 때요. das Jahr야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ein Jahr 이렇게 사격으로 표현해 주고요. 3년 걸려 했을 때는 drei Jahre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둘, 셋, 넷 이렇게 복수일 때는 사실 격이 잘안 보이지만 단수일 때, 아인일 때 있잖아. 이럴 때는 격을 반드시 사격으로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도 볼게요. 불변화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wie lange brauchst du denn? 요 denn이라는 말, 요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해서 질문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좀 요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이런 댄 같은 거를 불변화사라고 하거든. 불변화사?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형태 변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뉘앙스, 어떤 어조, 어감 이런 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댄을요 여러분 번역하면 도대체야. 그러니까 랑의 브악스 댄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 도대체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화내는 줄 안단 말이야? 화내는 거 아니고요. 댄 자체가요. 좀 친근한 느낌, 좀 풍부한 느낌을 줍니다. 뭐냐면, 와곰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와곰 댄? 와곰 댄? 도대체 왜? 근데 왜? 이런 느낌으로 어감을 좀 풍부하게 해주고 좀 친근한 느낌을 주는 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변화사를 적절한 곳에 쏙쏙 넣어주면 되게 독일인스럽게 발음, 이렇게 독일어 잘하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런 표현 중에 또 너흐 같은 거 있습니다. 요거는요, 명령문에서 많이 써요. 이것도 뭔가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지. 조심해는 원래 pass off잖아. auf passen 이라는 분리동사를 써서 영어의 take care이잖아. 그치? 그래서 조심해인데, 조심해 하면 좀 너무 세잖아. 그래서 좀더 친근하게, 부드럽게 pass doch auf. 좀 조심해라. 이런 느낌으로 좀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요게 딱 1대1 대응한다기보다는 한국어랑 대응하기 조금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풍부하고 부드럽고 뭔가 완화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 중에 또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것도 있죠. 요건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 많이 쓰는데요. 말 있으면 친근한 어감이에요. 말이란 자체가 한번 요런 의미잖아. 그러다 보니까 Kannst du mir helfen? 이렇게 그냥 밑에나 말 없이 쓰면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는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저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저좀 제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밑에 제발이란 말 아니면 말한 번이란 말 넣어서 아, 저좀한 번만 제발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조금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댄, 덕, 말 이런 불변화사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좀 넣어가지고 말해주면 여러분 되게 독일인스럽게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댄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종속 접속사 when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정리를 할 거야. 요거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해요. 뭐뭐 하면이라고 조건을 걸때 말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영어의 가정법처럼 뭐뭐 할때 이렇게 좀 가정할 수도 있는데요. 요좀뭐 내용을 보면 알 거예요. 의미는요, 일단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문법이 뭐더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얘는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즉, 얘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이거든. 종속절이란 말 자체가 종속. 독립되지 않은 거잖아. 어디에 이렇게 댕댕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해. 독립적이지 못하고 달려 있어. 얘는 어디에 속한다는 그 종속절이라는 의미를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동사를 맨 뒤로 보내버립니다. 즉, 후치를 한다는 거지. 동사를 맨 뒤로 보내서 얘는 독립적인 문장 아니야. 얘 온전한 문장 아니고 얘는 어디 달려있는 문장이야. 되게 의존적인 문장이야. 라는 걸 동사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어에서는 원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해. 근데 얘는 동사를 맨 뒤로 보내서 얘는 온전한 문장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일단 조건일 때랑 가정일 때는 의미 차이죠? 의미 차이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예시를 볼게요. Wenn es regnet. 비가 온다면, bleib ich zu Hause. 나는 집에 머문다. 비가 올 때, 나는 집에 머문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 when 다음에, 동사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맨 뒤거든. 여기 어떤 뭐, stark, 이런 부사가 들어가도, 얘는 항상 여기 맨 뒤로 온다고. 동사가 뒤로 온다는 자체가, 예, 독립적이지 않은 문장이네. 문장이 안 끝났네. 다음 문장이 주절이구나. 다음 문장이 하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when 절을요 뒤에 넣어도 똑같습니다. Ich bleib zu Hause, wenn es regnet. 비가 올때 나는 집에 머문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면 동사가 맨 뒤로 간다가 지금 핵심이에요. 맨 뒤로 간다. 그리고 가정문도 마찬가지야. Wenn ich Geld habe, 내가 돈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가정의 상황이라면 카페시 아인 아우토 나는 자동차를 살 텐데 이런 문장이죠. 역시나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어서 주어가 있고 할말다 하고 마지막에 동사를 쓰면 되는 거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거 얘가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를 맨 뒤로 보낸다. 이게 그
표시인 거지. 예, 문장 안 끝났어요.

여기가 하려는 말이에요라고 주절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사 fahren도 한번 볼게요. 동사 fahren은요, 뭐를 타고 가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뭐를 타고 가다라고 할 때,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mit라는 전치사 씁니다. 영어는 뭐, by bus, by car, 이렇게 하지만, 독일어는 mit 써가지고요. mit dem Auto, 자동차를 타고, mit dem Bus, 버스를 타고, mit dem Fahrrad, 자전거를 타고, mit dem Flugzeug, 비행기를 타고, mit dem Schiff, 배를 타고, 밑에 Straßenbahn은 길 위로 다니는 기차니까 요거 우리나라엔 없는데 시가 전차 또는 트램이라고 하죠. 트램 같은 거 타고 밑에 U-Bahn 지하철을 타고 밑에 축 기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fahren mit 삼격 써서 뭐뭐를 타고 간다라고 할때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nehmen이랑 또 구분해야 돼. nehmen도요. nehmen 워낙 뜻이 많잖아. 뭐 먹다 이런 뜻도 있고 선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교통수단하고 nehmen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뭐뭐를 선택해서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Ich nehme die U-Bahn. 나는 지하철을 탄다. Ich nehme ein Taxi. 나는 택시를 탄다. Ich nehme den Zug nach Wien. 나는 빈으로 가는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탄다. Ich nehme den Bus zur Arbeit. 나는 직장으로 갈때 버스를 타고 간다예요. 그럼 여러분이 fahren mit 삼격이랑 nehmen이 똑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의미 차이는 사실 있어요. 좀 많이 다릅니다. fahren mit 삼격은요, 그냥 그 수단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nehmen 삼격은요, 선택해서 이용하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만, 내가 얘네들 중에 요걸 탄다. 내 선택이다라는 말을 특별히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 Ich fahre mit dem Bus. 얘는 그냥 뭐 특별히 되게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스를 타. 버스를 타고 와. 끝이야. 그치만 Ich nehme den Bus 하면은 나는 지하철도 있고 뭐 걸어오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 타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버스를 탄다. 버스를 선택해서 탄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둘다 버스를 타다, 버스를 타다예요. 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중립적인 거고 아래 건 내가 선택한다는 걸 강조하는 느낌이죠.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그다음 부사적 접속사 또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 des half 한번 볼게요. des half는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뜻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원인과 결과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하는데 요거랑 비슷한 접속사들이 세 개나 있거든. 요거 중요한 게 얘네 접속사들의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만큼 동사의 위치가 달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 하나씩 볼게. 결국은 세 개가 다 비슷한 의미인데 어떻게 위치 차이가 나냐? 어떻게 동사의 위치가 다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Es regnet stark. 비가 세게 온다. Deshalb 그래서 nehme ich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예요. Deshalb라는 말은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지? 부사적 접속사라고도 하고요. 쉽게 그냥 접속 부사라고도 해. 그러니까 부사야. 여러분, 선생님이 부사, 뭐 전치사구 이런 거, 주어 동사가 아닌 그 외의 것들 있지? 그런 게 오면 그냥 이렇게 도치된다고 했어. 아, 부사적 접속사는 부사 같은 거니까 얘는 도치되는구나. 그쵸? 근데 내용은 똑같아. 비가 오면 버스를 탄다예요. 그럼 또 하나 더 볼게요. Ich nehme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 언제? Weil, 왜 타? Weil es stark regnet. 비가 세게 올 때. 세게 오기 때문에. 미안, 세게 오기 때문에. 자, while은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고, 그 속한 거를 동사를 맨 뒤로 보냄으로써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 맨 뒤로 가는 거. 아, 종속 접속사는 동사가 후치되는구나, 후치. 그쵸? 또 볼게. Ich nehme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 Denn, 왜냐하면, Es regnet stark. 비가 세게 오기 때문에. 대는요, 대등 접속사입니다. 대등하다는 건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양팔저울이야. 같아. 무게가 같아. 얘가 주어 동사 하듯이 얘도 주어 동사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등 접속사는 정치한다고 하거든.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요거 접속사 정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기로 한번 본 건데요. 결국은 의미상 다 비슷한 내용이지. 비가 와서 지금 버스를 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에 따라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도치할 수 있고, 후치할 수도 있고, 정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를 묻는 거 우리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작문 같은 거할때 굉장히 또 조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한번 다루었습니다. 본문 2네, 본문 2로 넘어갈게요. Guten Tag, wie kann ich Ihnen helfen?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Helfen은요, 이렇게 삼격 지배동사라고 했죠? 그랬더니,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möchte eine Fahrkarte von München nach Frankfurt. 저는요, 파카트를 하나 원하는데요. 파카트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써놨다. 파카트는 차표입니다. 차표. 파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샤인. 어떤 차를 탈때 샤인이 증명서 같은 거거든. 차를 탈때 보여주는 증명서 같은 거니까 얘도 차표예요.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 퓨거 샤인은요, 운전하는 증명서니까 이건 면허증입니다. 요 퓨거 샤인 아니고요. 파샤인이라고 하든지 파카트라고 해야 차표예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뭐 운전면허랑은 관련은 없고 지금 뭔가 역에서 표를 사는 상황인 것 같죠? Ich möchte eine Fahrkarte. 저는요 차표 하나 필요한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뮌헨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그런 차표 한장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Hin und zurück. Hin은 여기 가는 거야. Zurück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오고요. 즉 왕복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뭔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니까 bitte라는 말을 붙였죠. 그랬더니요. Wann möchten Sie fahren? 언제 fahren 하고 싶으십니까? 언제 가고 싶으십니까? Die Hinfahrt. Hin은 여기 Hin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는 거는요. 가는 편은요. Es am Montag. 월요일이고요. Die Rückfahrt. 주류의 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는 편은요. Am Freitag입니다. 금요일입니다. In Ordnung. In Ordnung이라는 표현 일상에서 진짜 많이 써요. Ordnung이란 말 자체가 뭔가 정돈, 뭐 질서 이런 뜻이거든. 질서 안에 있다, 정돈 안에 있다. 즉, 오케이예요. 그냥 알겠어요예요. 알겠습니다. Möchten Sie morgens oder nachmittags fahren? 아침에 타고 싶으세요? 오후에 타고 싶으세요? Am Montag vormittags. 월요일, 그러니까 가는 편은요, 갈 때는요, vormittags. 오전으로요. 그리고 am Freitag. 금요일이니까 올 때죠. 돌아올 때는요. Nachmittags. 오후입니다. 그걸로 부탁드려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 차표 시간을 검색해서 시간을 알려주겠죠? Der Zug am Montag fährt um 9 Uhr 20 ab. 그 월요일 거 그러니까 가는 편 있잖아. 월요일 거는요. 언제 월요일에 가는 그 기차는요, 언제 abfahren 하냐면, 분리동사 썼네. fahren이 가는 건데, ab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이거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그래서 출발하는 거. 월요일에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거는요, 9시 27분에 출발합니다. am Freitag. 금요일에는요, gibt es einen Zug, 기차가 하나 있는데, um 16 Uhr 20. 그 16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월요일 거는 오전을 원했고 금요일 거는 오후를 원했으니까 이 영무원이 이표 해주는 분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Pass Ihnen das? 이거 당신에게 가능합니까? 적합합니까?예요. Passen 동사도요. 아까 Helfen 동사랑 같은 묶음에 있었지 삼격 지배 동사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요 시간이 잘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Ja, das passt. 네, 그거 맞아요. 이제 살 건가 봐. Wie viel kostet die Fahrkarte? 그 기차표 얼마 합니까? The kostet. 그 기차표는요. 127 euro 98. 127유로 89, 98센트입니다. 근데 몇 등석? Für die zweite Klasse. 2등석. 보통 다 2등석을 타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1등석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2등석 기차표 해서요. 127유로 98센트입니다. 했어요. In Ordnung. In Ordnung 진짜 많이 쓴다 그랬지? 질서 안에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Ich nehme sie. 제가 그걸 살게요. 이 지는요. 다 지금 이 die Fahrkarte 여성 명사인 이 die Fahrkarte를 가리키는 거죠. 네, 저 그거 살게요. Here is my credit card. 여기 제 크레딧 카드 있습니다. 네, 제 신용카드 있습니다. Vielen Dank. 감사합니다. Hier ist Ihre Fahrkarte. 여기 차표 있고요. Der Zug am Montag fährt von Gleis 5 ab. 그 월요일에 타는 기차는요. abfahren 합니다. 분리동사 또 쓰였네. ab은 아까 떨어지는 의미였어. 출발의 의미였죠. 그 월요일에 타는 기차 있잖아요. 그거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5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프리마, 좋네요. 땅큐슌, 감사합니다. 구테라이즈, 요거는 좋은 여행 되라고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을 하는 거죠. 좋은 여행 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기차표를 사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아마 기차표를 살때뭐 핸드폰 앱으로 사거나 인터넷 가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사겠지. 이렇게 직접 사는 상황은 잘은 없을 겁니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 근데 이렇게 창구에서 사는 경우에는 요런 류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 1부터 볼게요. 표현 연구 1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희는 주륵 이 왕복으로라는 표현이었어요. 희는 가는 거였지. 가는 거. 주륵은 돌아오는 거니까 왕복으로라는 부사예요. 희는 저기 거기로, 주륵은 다시 돌아와서 해서 왕복으로라는 표현이고요. 차표 살때 많이 쓰죠. 당연히 반대도 있지. 우리 편도로 살 때도 있잖아. 그럼 einfach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편도로라는 부사로 쓸 때도 있고, 편도의라는 형용사로 쓸 때도 있는데, 차표 살 때는 형용사로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보면 알 거예요. Ich fahre nach München. 저는 München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왕복으로요. Wie viel kostet die Fahrt? 그 운행, 그 이동은 얼마입니까? 근데 어떻게? 왕복으로요. 이렇게 이 희는 주륵은 부사로 많이 쓰고요. Wie viel kostet die einfache Fahrt nach Köln? 켈른으로 가는 편도 운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이 einfach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형용사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래 두 개는요, 내가 만든 문장이에요. Ich möchte eine Fahrkarte, 희는 주륵. 저는 티켓 원하는데요, 희는 주륵. 이렇게 부사로 많이 쓰고요. Ich möchte eine einfache Fahrkarte. 저는 편도표 원합니다. 할 때, 이 einfach는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쓴다고.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복표를 살지, 이렇게 편도표를 살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어겐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암모어겐, 아침에라는 어떤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고요. 예든 모어겐이라고 아침마다라고 뭔가 반복을 말할 때도 있어. 그럼 어떤 시간대인지 반복인지는 문맥으로 구분하셔야 해요. 모어겐스 라우프 에시아인의 할브 슈툰데, 아침에 나는 30분을 달린다. 이 모어겐스를 지금 아침에로 번역해야 할지 아침마다로 번역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는 아침에 30분을 달린다. 이게 아침마다의 의미겠지. 느낌상 그치? 어떤 반복의 의미가 있잖아. 나는 아침마다 30분씩 뛰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든 모어겐으로 번역하는 게더 적합하겠죠. 매일 아침 나는 30분을 뛴다. Er arbeitet von früh morgens bis spät abends.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한다라는 문장에서 이때는 아침마다해라는 반복의 의미보다는 아침이라는 어떤 시간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대를 말하는 건지 반복이나 습관을 말하는 건지는요, 문맥으로 구분해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으로 nachmittags도 그렇습니다. nachmittags도요, 오후에인지 오후 동안에인지 두 개가 이제 있거든. 근데 이것도 그 시간대인지 그 시간 내내라는 건지는 문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Der Zug fährt nachmittags um 3 Uhr ab. 그 기차는 3시에 오후에 출발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 이 오후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오후 내내 출발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맥상 오후라는 그 시간대에 출발한다. 즉, am nachmittag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오후에 출발한다. 그래서 문장 이건 하나 쌤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슬라페, 나는 잔다. Nachmittags 하면은 오후 시간 내내 잔다. 잠은 뭐 1초 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내 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시간대라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내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나는 오후 내내 잔다. 오후 동안에 잔다. 이렇게요. 그래서 똑같은 부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 이게 시간대인지 반복인지 아니면 뭐 시간대인지 그 시간 내내인지 이런 거는요, 문장을 가지고 문맥상 여러분 그 느낌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분리동사 abfahren도 볼게요. 앞은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이거 떨어지면 앞이에요. 즉 접촉하면 또는 도달하면 안이고 떨어지거나 출발하면 앞입니다. 그래서요, abfahren 하면은 출발하다가 되는 거고, ankommen 하면 도착하다가 되는 거지. 출발할 때 당연히 떨어지고 도착할 때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리 전철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죠. Wann fährt der Bus nach Berlin ab? 그 버스가 베를린으로 언제 출발?

하니 출발이니까 아비랑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Wann kommt der Bus in Berlin an? 그 베를린에 그 버스가 언제 도착하니? 도착이니까 안이랑 쓰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를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nach라는 전치사가 잘 어울리죠? 베를린에 도착하는 거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잘 어울리지? 여러분 이제 전치사 많이 아시니까 이게 어떤 전치사랑 어떤 동사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삼격지배 동사 파슨 볼게요. 삼격지배 동사 파슨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요. 영어의 fit이야, fit. 이게 fit 되는 거, 맞는 거. 그래서 옷이 몸에 이렇게 사이즈가 잘 맞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Die Schuhe passen mir nicht. 이 신발 나한테 안 맞아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사이즈 크기가 맞다도 되지만 시간이 맞다도 되는 거야. Der Termin passt mir gut. 그 약속 시간 나한테 잘 맞습니다. 그 일정 나한테 잘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요때도 passen 쓸수 있고요. 요 맞다에서 어울리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요때는 추삼격을 쓰더라. dieses Hemd, 요 셔츠는요, passt gut. 잘 맞습니다. 누구한테? 추삼격. deine Hose, 너의 바지랑 그 셔츠가 이렇게 잘 어울리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때는 추삼격을 써서 어울리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맞다, fit 한다라는 말에서 요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삼격지배 동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 삼격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요게 계속 나오는 문법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서수도 볼게요. 서수, 예를 들면 뭐, 영어의 first, second, third처럼 독일어도 erst, zweit, dritte, 이런 표현 있죠? 요게 바로 서수인데요. 순서가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얘는 정관사 뒤에 많이 쓰여요. 물론 관사, 부정관사 뒤에 쓰일 때도 있고, 관사 없이 쓰일 때도 있는데, 정관사 뒤에 많이 오고, 영어가 뭐 the first, the second 하는 것처럼 독일어도 정관사 뒤에 많이 오고 정관사가 있다 보니 뒤에서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정관사가 반장이잖아. 얘가 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서수라는 형용사는 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약하게 약한 변화 해서 약변화예요. 약변화는 기억나죠? 침대 변화. 약변화라는 건뭐 에나 엔만 붙는 변화 있잖아. 둘중 하나. 요런 변화가 약변화였잖아. 약변화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Für die zweite Klasse. 2등석을 위한 이란 뜻인데 이렇게 약변화 여성 사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격인지는 알죠? Für 전치사가 사격 지배 전치사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기차 좌석 등급에서 나왔어요. 기차 좌석 등급은요, 뭐 우리는 일반석, 특실 이렇게 있나요? 독일은요, 1등석, 2등석 이렇게 두 개로만 있습니다. 3등석이나 4등석까지는 없어요. 뭐 1등석 아니면 2등석 있고요. 당연히 1등석이 좀더 넓고 좀 비싸겠죠? 그래서 1등석으로 주세요 하면 에하스터 클라스, 2등석으로 주세요 츠파이터 클라스라는 요 부사구를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관용적으로 익격을 쓴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wir fahren, 우리는 타고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어떻게? mit einer Fahrkarte? 그 기차표를 가지고요. 차표를 가지고요. 근데 어떤 차표? erster Klasse, 1등급 차표를 가지고 떠납니다예요. 자, 여기를요. 책에서도 나왔지만 관용적 익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관용적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써서 그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의 of first class잖아. 그러니까 1등석의 좌표야.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줄 때 소유격으로 꾸며주는 거 되게 뭐 당연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익격으로 씁니다. 소유를 나타내주니까. 1등석의 좌표.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erster Klasse에서 die Klasse의 익격인 erster Klasse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상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볼게요. 어휘가 진짜 많은데, 이거 아무 어휘는 아니고요. 여행할 때 필요한 어휘들입니다. 여러분이 독일 가려면 일단 그 공항에서 딱 내린 다음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Abfahren은요, 우리 계속했어요. 앞이요, 출발, 떨어져라는 의미여서요. 출발하는 거죠. 반대말은 ankommen. 아니요, 접촉하는 의미, 도착하는 의미여서 도착하다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타고 내려야겠죠. Aussteigen. Aus가요, 밖이라는 의미여서요. 하차하다. 차에서 내리다고요. Einsteigen. Ein이 들어가는 의미잖아. In이잖아. 그래서 얘는 승차하는 거죠. 근데 타고 내리는 거 말고 갈아타는 거 있었잖아요. 영어의 트랜스에 해당하는 거. Umsteigen이죠.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타려면 일단 예약해야겠죠.

예약한, 예약하다라는 동사도 아셔야 되고요. abfahren에서 나온 명사 die Abfahrt, 출발이고요. ankommen에서 나온 명사 die Ankunft는 도착이겠죠? 이것도 뭐 상식적이죠. 요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die Bahn. 반은요, 여러분, 우반 이런 거에서 알겠지만, 일단은 최소 그 기차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길이란 뜻도 있다? 아마 여러분, 아우토반 이런 거 들어봤죠? 고속도로. 그래서 그 반이 도로, 길이란 뜻도 있고요. 철도나 철도청이란 뜻도 있어서, 네베라고 도이체 반은 꼭 알아야 되거든. 독일 기차 탈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독일 철도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der Bahnhof는요, 기차역이에요. 아까 많이 기차란 뜻이 있었잖아. Hof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직도 이런 용어 쓸줄 모르겠는데 그뭐 호프 한잔 하자, 호프집 가자 하라고 할때그 호프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와전돼서 맥주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호프라고 하면은요, 그 마당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차가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 얘가 기차역이 됩니다. 기차역 중에서도요, 메인 한 기차역이 있잖아, 중앙역. 그런 거는요, 영어의 메인에 해당하는 하우프반호프라고 해서 중앙역, 큰 역을 말하죠. 요거 하우프반호프 너무 기니까요, 보통 줄여서 하베F 이렇게 약어로 많이 씁니다. 인포마치온 하면은 정보란 뜻도 되지만요, 여행 인포하는 데 있잖아, 그래서 여행 안내소가 됩니다. 쉘터는요, 창구이고요. 파플란은 플란 자체가 어떤 계획표예요. 그래서 운행 시간표가 되겠죠? 디파트 하면은요, 차로 가는 여행, 운행이란 뜻이고요. 파카트는 당연히 차표죠. 근데 파카트 중에서도 하루 종일 타는 거 있어. 하루 동안 내내 타는 거, 24시간 동안 타는 거는요, 타게스카테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차 탈때내 좌석을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지츠플라츠, 좌석이죠. 그리고 S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S반은요, 뭐의 약자냐면, Stadt, Schnellbahn이에요. 도시, 고속, 전철이야. 도시, 고속, 전철. 그러니까 도시에서 빠르게 달리는 전철이고요. 여러분, S반을 Straßenbahn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S반은 Stadt, Schnellbahn의 약자고, Straßenbahn은 약자 없어요. 그냥 길어도 Straßenbahn이라고 부르고, 트램이나 시가 전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타게 되는 우반 같은 경우는요, 운터그룬트반이에요. 언더그라운드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지하철이고요. 와겐 하면은요, 여러분 차량, 기차칸이란 뜻도 있고요. 폭스바겐처럼 자동차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행과 관련된 어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문사 V를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울 거는 의문사 V가 전부예요. 이거를 오늘 내내 배운다는 자체가 의문사 V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 영어의 how이기 때문에 여러분 how라는 영어 그 부사, 의문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도 굉장히 비슷해서 여러분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V는요, 영어의 how라고 했잖아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는지를 물을 때 쓰겠죠? Wie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방법이죠, 그쵸? Wie komme ich von hier zu Post? 제가 여기서 우체국까지 어떻게 갈까요? 어떤 수단으로, 어떤 걸 타고 갈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Wie가 방법이나 수단을 묻는다예요. 근데 내가 좀 수단을 정확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뭘 타고 갈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여러분, Womit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Womit kommst du?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할때이 mit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단을 말할 때, 교통수단을 말할 때 미트 삼격 썼었잖아. 그 미트예요. 그래서 너뭐 타고 왔니? 라고 정확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Ich komme mit dem Bus. 나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는요. 영어의 how인 만큼 어떤 특성인지, 어떤 상태인지 물을 때도 쓸수 있습니다. Wie geht's dir? 너 어떻게 지내? 즉, 너 어떤 상태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Wie ist der Film? 그 영화 어땠어? 그 영화 어떤 특성을 가졌어? 라고 물을 때쓸수 있겠죠. Wie gefällt Ihnen Ihre Arbeit? 당신의 일이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즉, 어떤 상태인지 물을 때쓸수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인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지 말이야. 그쵸? Wie findest du mein neues Handy? 내 핸드폰, 새 핸드폰 어떻게 생각해? 내 핸드폰에 대한 특성은 뭔것 같아? 라고 특성을 물을 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인지, 상태인지를 물을 때 V를 쓰더라. 자, 정도를 물을 때도 씁니다. 요건 특징이요. 뭐냐면,

V만 쓰지 않아.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와 함께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 아니까 영어도 똑같아. We are best. 요거는요, how old잖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너 얼마나 나이가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we are는요, 얼마나 나이를 먹었니라고 할때 how old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를 말할 때는요, 더큰 걸로 말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are to의 반대말이 young이긴 하지만 be young best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네가 얼마나 어리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얼마나 나이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큰 걸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있어. 얘가 너무 어려. 딱 봐도 완전 애야. 이럴 땐넌 얼마나 어린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을 때는 be young best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어가 how old로 묻듯이 독일어도 wie alt로 물어봐야 해요. Wie viel kostet der Tisch? 그 책상 얼마입니까? 역시나 위에다가 viel이라는 부사를 같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Wie schnell fährt dieses Auto? 이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영어의 how fast처럼 이렇게 붙여서 물어봅니다. Wie groß ist dein Zimmer denn? 네 방은 얼마나 크니? How big처럼요? 이렇게 붙여서 물어봅니다. Wie lange bleiben Sie in dieser Stadt? 얼마나 오래 이 도시에 머무나요? 했을 때요, how long 하듯이 wie lange라고 하고요. Wie weit ist es vom Bahnhof zum Hotel?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멉니까? How far 하듯이 wie weit 이렇게 물어보고요. Wie teuer ist die Fahrkarte nach München? München으로 가는 기차표 얼마나 비쌉니까? 영어에서 how expensive 하듯이 독일어도 wie teuer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가 정도를 물을 때는 위만 가지고는 못 쓰고 뒤에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영어의 how long, how far 이런 거 하듯이 독일어도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빈도를 물을 때는요. 영어가 how often 하듯이 wie oft를 쓰시면 돼요. Wie oft machst du Sport? 너는 운동 얼마나 해? 만심에게 슈빈맨. 뭐 때때로 내가 슈빈맨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00% 하면 임머야. 니 하면 빵프로 0이면 니이고요. 여기 사이가 조금 헷갈리죠? 마이 스탠스는요. 한 70, 80, 70, 80, 한 70, 80%면 마이 스탠스. 되게 많이 하는 거지. 대부분 하는 거. 어프트는요. 한 50, 60, 50에서 60%. 반 정도 넘을 때. 만시말은요. 한뭐 30%. 젤트는요, 한 20%. 카움은요, 5에서 한 10%. 5% 할까요? 그래서 5에서 한 10%.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프트를 기준으로 자주 하는 건 요쪽이고요. 오프트를 기준으로 잘안 하는 건 이제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도를 말할 때, 빈도를 말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는요, 영어가 how long 하듯이 독일어도 wie lange 하시면 돼요. Wie lange leben Sie in Deutschland? 얼마나 오래 독일에 살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하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Zeit라는 전치사가 좋겠죠. Zeit, sieben einhalb Jahren. sieben einhalb니까 7과 2분의 1이야. 7.5년, 그러니까 7년 반. 7년 반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예요. 이 문장에는 안 나왔지만요. 독일어에서는요. 이 Zeit랑 쓸때 현재형으로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since를 쓰면 현재 완료를 써야 하거든. since를 쓰면 I have lived를 써야 하는데 독일어는 Zeit 쓸 때요. 그냥 Ich lebe 쓰시면 돼요. Ich lebe seit sieben einhalb Jahren in Deutschland 하시면 돼요. Ich habe gelebt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엔 시각을 묻는 표현 보겠습니다. 시각을 묻을 때할수 있는 표현은요. Wie spät ist es jetzt? 얼마나 지금 시간이 늦었나요? 이렇게 위에다가 정도를 묻는 표현 할수 있고요. 아니면 wie viel Uhr ist es jetzt? 지금 몇 시인가요? 해도 되고요. Wie viel Uhr haben wir jetzt? 우리가 지금 몇 시를 가졌나요? 이렇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나 똑같이 시각을 묻는 표현인데요. 일상적인 건요, 첫 번째고요.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묻는 공식적인 건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잘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V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V 이거 그럼 뭐 시험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한번 조금 같이 풀어볼게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연습 문제인데요. 공통어로 들어갈 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S get이네. 그리고 여기 삼격 나왔네. 그럼 너

0: 우리 부모님 어떻게 잘 지내니? 해서 위 어떻게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만나보는 거지. Wie ist der Unfall passiert? 어떻게 그 사고가 일어났니? 라고 할 때, 어떻게? 괜찮네. Wie schnell? 이런 식으로 뒤에 부사나 형용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거. Wie가 맞죠? 그쵸? Wie schnell ist er gefahren? 그는 얼마나 빨리 달렸니? 이렇게 부사랑도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빈칸에 Wie를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또 중요한 거 여러분 알면 좋겠는 거는 passieren이라는 동사 아니면 fahren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fahren 같은 경우는 변화나 이동의 자동사 변이 자잖아. 자인동사랑 결합하죠. 자동사니까. 그래서 얘는 자인동사 결합하는 거. passieren은 항상 자인동사 결합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완료 만들 때 자인 결합하는 것도 봐두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다. 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위를 골라라라는 거. 이런 식으로 부사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도 볼게요. 총 3개 풀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해서 이 위랑 관련된 의문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Geht man zum, zu Fuß zum Rathaus? 걸어가지고 시청까지 뭐,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요. Sie brauchen, 당신은 필요합니다. Eine Stunde. Stunde는 이제, eine Stunde는 1시간, 60분이라는 시간이죠. 60분 걸립니다. 1시간 걸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시간의 길이죠. 시간의 길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묻는 거니까, How long? 요거, will lang에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을 보고 1시간이 걸리네. 그러면은 시간의 길이네. Wie lange를 골라야 되는 거지. 지금 뭐 wie 한다고 다답 wie 아니에요. 여기서는 wie lange를 고르셔야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더 볼게요. In meiner Freizeit schwimme ich gern. Free time에 나의 자유 시간에 schwimme ich gern. 나는 수영을 즐겨 해. Wie oft gehst du schwimmen? 요 표현 진짜 자주 나와. Wie oft는 영어의 how often이었어. 얼마나 자주 너는 schwimmen gehen 하니? 수영하러 가니? 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가 핵심이야. 얼마나 자주? 빈도네. 빈도면 일단 빈도 부사 쓸수 있지. 아까 되게 자주였던 50, 60% 됐던 sehr oft 당연히 가능하죠. 빈도 부사. 빈도를 물었는데 빈도 부사 완전 가능해. 3 Stunden. 3시간이요. 세 시간은 시간의 길이지. 빈번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요. 얘안 되지. 세 번째, 예든 잠스탁. 잠스탁이긴 잠스탁인데 매 잠스탁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얘 빈번한 정도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빈도를 말하잖아요. 얘는 맞는 거죠. 예든 낙미탁. 오후긴 오후인데 예든이야. 역시나 사격 부사구로 말을 하는 거죠. 매 낙미탁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 오후마다예요. 매일 오후 간다는 거죠. 이것도 빈도, 빈번한 정도 맞죠? Zweimal in der Woche. 얘도 봐봐. In der Woche 하면은 일주일에라는 표현이야. 일주일에 몇 번? Zweimal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빈도죠. 그러니까 이 빈도로 묻는 빈도부사, 빈도로 물을 때는 빈도부사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빈도를 말하는 다른 표현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drei Stunden 같은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응용되어서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추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늘 설레고 좀 이렇게 두근두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 기분을 계속 쭉 이어서 25강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설레는 기분으로 즐겁게 인간발달 공부해보면 어떨까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인간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고요. 인간 발달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발달의 영역, 그리고 발달 단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을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들어야만 앞으로 여러분이 쭉 배우게 될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강의에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인간 발달 이해하러 우리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과 여러분이 살펴볼 부분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강의를 할 때마다 첫 번째로 이것만은 꼭을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은 뭐 이 강의에서 이것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의 추천하는 내용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되 이것만은 꼭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이니 이것만은 꼭 여러분이 반드시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개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것만은 꼭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인간 발달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 인간 발달의 원리는 최근 5년간의 6모, 9모 수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출제율이 높은 개념이니까요. 인간 발달의 원리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발달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변화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몸과 관련된 부분은 신체, 그다음에 머릿속에서의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인지, 네,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서와 같이 발달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달의 세 가지 영역,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쟁점은 발달에 대해서 학자마다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쟁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이 있는지 쟁점 네 가지 있거든요. 이 쟁점 네 가지도 우리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의 개념은 이것만은 꼭 중에서 그래도 조금 생략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발달을 어떤 것을 발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발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하겠지만 발달의 개념이라고 해서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 출제율이 높은 것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출제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 발달의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발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발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내용을 발달이라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인간 발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을 뭘로

어디로 바라볼 것인가? 발달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자, 발달은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가 생명활동을 해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모든 변화를 발달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화를 살펴봤더니 키가 쑥쑥 커와 같은 양적인 변화도 있었고, 전에는 못했는데 뭔가 잘하게 됐네, 기능이 숙성됐네라고 하는 성숙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학습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인간 발달의 개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성장, 성숙, 학습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데에는 성장, 성숙 같이 없던 것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면 작은 것이 커지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나, 에 반대되는 이제는 점점 줄어들거나 기능이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쇠퇴 노화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나타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발달을 바라봤다면, 오늘날에는 인간의 발달을 전 생애로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발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의 개념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성장, 성숙,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성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건 눈에 좀 드러나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키가 커진다라는 게 있어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때요? 키가 뭐 110cm였는데 150cm로 쑥 자라났다. 그다음에 몸무게가 38kg였는데 50kg로 늘어났다와 같이, 자, 외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양적 변화, 성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애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숙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숙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는 다르게 겉으로 살펴볼 수는 없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의 사춘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의 사춘기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외모상으로는 별 변화가 없는데, 내면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도 요동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성적인 성숙도 이루어지고, 자, 월경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런 기능상의,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숙, 질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숙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주로 생애 초기에 막 청소년기까지 쭉 커지는 생애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데에 반해서, 성숙은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학습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경험, 연습, 그리고 여기에 뭐또 하나 더하자면, 자, 교육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양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서, 자, 단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200개를 외우게 됐어요. 자, 양적으로 200개 이렇게 늘어났죠. 그죠? 자, 그리고 일본어를 200개를 외우고 났더니 말이 술술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일본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자, 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죠. 그래서 양적 변화, 질적 변화.

전생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그리고 세태에 대한 내용, 여러분, EBS 플러스에 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설명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의 기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달의 기제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따로 막 외워서 시험에 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달의 그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발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발달의 기제로 적기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적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때 이루어진다.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딱그 시기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적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발달이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 그래서 생애 초기에 발달이 기초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초성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를 탄탄히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죠? 그 각각의 시기별로의 발달 특성이 이렇게 쌓이게 될 건데요. 자, 발달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차곡 쌓인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누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역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가역성,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이게 바로 불가역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기제,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함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인간 발달의 단계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인간 발달의 영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를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한 사람의 변화인 거지, 이걸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영역이라는 건 어떻게 딱뭐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다 반드시 세 개로 잘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살펴보기 위해서 신체와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살펴보자.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살펴보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관한 것을 모아서 살펴보자라고 편의상 구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영역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 발달의 세 영역, 신체, 인지, 정서사회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자, 신체 발달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신체적인 부분은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을 다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 신체에 관한 것. 어떤 것들이죠? 자, 몸이 커진다, 뭐 이런 거, 그쵸? 체격. 그다음에 자, 뭐 이렇게 얼굴에 모양새가 있다, 외모. 그다음에 이렇게 꾹 눌렀더니, 눌렀더니 이렇게 찔렸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감각,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자, 이 신체 발달 영역은 주로 생애 초기에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 후기로 가면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노화하면서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 발달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인지 발달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의 사고 과정과 관련돼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능력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언어 익히고요. 다음에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하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뭔가를 배워서 잘 처리하는 지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어
언어, 기억, 지능, 학습 능력 등은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지 발달은 각 발달 단계에서 주어

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인지 사고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 살펴볼까요? 정서 사회성 영역인데요. 자, 정서 사회성 영역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정서와 그다음에 사회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자, 정서 뭐죠? 나의 감정. 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나는 이런 성격인 것 같아라고 하는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정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죠. 대인 관계 같은 것이 사회성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성격, 욕 뭐 동기,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정서에 해당이 되겠고 사회성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대인관계, 그다음에 나의 사회적인 역할, 지위 같은 것이 사회성 발달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성 발달은 혼자서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대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놓여진 사회 규범이라든지 문화, 환경 등 안에서의 이것도 역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전환적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전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전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 장면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전환적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이 전환적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자,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딱 정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요 조그만한 책상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그쵸? 자, 이렇게 나의 그 장면이 바뀌는 것 같은 큰 전환이 있었을 때에 이 아이의 정서에 큰 혹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전환적 사건의 영향을 정서, 사회성, 발달 영역은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 발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 볼수 있는데요. 자, 정서, 사회성 발달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이런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전환적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 발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자,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뭐 대학 졸업, 결혼, 취업과 같은 거 전환적 사건에 해당이 되죠. 자, 기질은 그리고 내가 타고난 성격의 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인간 발달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발달의 단계라고 하는 것도 방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이제 단계와 영역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영역을 살펴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자, 단계도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중간쯤에서 그냥 자른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좀 자르기 어렵습니다. 그쵸? 자른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하게 구분되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자,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런 삶에서, 이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행동 특성들이 나타나네, 라고 하는 구분이 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이론에서 보면 여러분이 단계들이 모두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마다 단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린 뭘 기준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냐? 우리가 자, 기준으로 할건 이런 거죠. 자,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단계를 주장해 왔지만, 인간 발달의 이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8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이 8단계의 기준은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발달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 발달 교과에서도 그렇고 발달의 대략적인 그런 그 흐름에서도 8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발달은 8단계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합의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8단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이 8단계 기준은 이런 주요 발달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 단계는 연속적이에요. 하지만 어떤 특징들로 구분이 되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분을 8개로 우리 나눌 거고요. 이 8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발달 특징은 어떠한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맨 처음 시작에서 이야기했듯이 발달 단계는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전 단계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다음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태내기부터 살펴볼까요? 자, 태내기는 그래도 다른 단계하고 절대 섞일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태내기입니다. 자, 수정되어서 출생하기 전까지의 시기가 태내기에 해당이 되고요. 태내기에는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라고 하는 세 단계로 구분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이 되는 모습을 갖추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영아기라고 합니다. 영아기는 태어나서부터 만 24개월, 2살, 까지의 시기를 영아기라고 하는데요. 자, 영아기에는 어떤 특징이 이루어지냐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아이가 무럭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아주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1성장 급등기라고도 합니다. 아주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아기 중에서 첫 번째 한 달은 좀 떼서 이름을 붙여 따로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자, 그 시기는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첫한달 동안이고요. 신생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신생아기를 두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인 유아기 보도록 할까요? 자, 유아기에는 2살에서부터 6살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영아기보다 발달의 속도는 느려지고요. 자, 이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인간으로서의 이런 의사소통이 발달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말을 할수 있게 됐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이런 기본적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아동기 볼까요? 자,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을 우리 아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동의 그래서 특징은 뭐냐? 이렇게 편안하게 가정에서 보육 중심으로 엄마가 키워주는 이런 보육 중심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간다. 그러면서 얘도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동기의 특징이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 청소년기 살펴볼까요? 자, 청소년기에는 또한 번의 신체 급등이 나타나죠. 2차 성징

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고요. 신체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 등도 함께 나타나면서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발달은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청소년기까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사실 성년기 이후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 있어서의 뭐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이후의 시기에도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년기부터 그 이후의 시기는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년기에는 20에서부터 40세까지를 성년기라고 하고 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시기가 성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의 밑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독립을 해요. 자, 떠나야지 되니까 직업을 선택하고요, 결혼하고요, 자기들만의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의 역할을 시작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성년기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중년기는 이렇게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20여 년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 최고가 되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취를 이뤘어.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 이제는 내려가야 할 일만 남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이제 끝인가? 더 가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시기는 노년기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삶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노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5세 이후를 모두 다 노년기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노년기를 둘로 또 나눴어요. 65세부터 80세까지는 노년 전기, 그리고 80세 이후는 노년 후기라고 하는데, 둘 간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노년기에는 이제 늙어감, 노화에 적응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서부터 물러나는 은퇴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자, 인생의 마무리. 바로 죽음인데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노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달 단계 8단계로 나뉜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우리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에서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거는 여러분 살펴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공통적으로 모든 이론서에서 뭐 이론서 같은 경우에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출에서도 인간 발달의 원리를 다섯 가지로 여러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나와 있는 원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간 발달의 원리 살펴볼게요. 일정한 발달 순서와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발달이 아무 순서대로 그냥 결과적으로 거기에만 달하면 돼가 아니라, 자,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를 향해서 계획되어 있는 착착착 순서대로, 방향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발부터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가 커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순서대로 그러면 발달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먼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다리로 향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몸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면 이 가운데 몸통이 가장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손가락도 길어지고 쭉쭉 길어지는 거볼수 있죠? 그죠? 자,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처음에 처음에는 단순한 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크게 덩어리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손으로 움직일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손가락을 펼 수도 있게 되고 이 손가락을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분필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전체에서부터 세분화되는 것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발달 방향과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 몸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발달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발달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발달은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진행될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이죠. 자,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맨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확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또다시 발달하다가 멈춰 있다가 이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속도만 다르게 나타나냐 하면 아니다. 영역에 따라서도 속도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이 이렇게 쭉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적인 발달의 내용이었다면 성적 발달은 아동기 초반에는 거의 없다가 청소년기에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뭐 갱년기에 변화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거니까 자, 만약에 이게 성적 발달에 대한 거였다면 신체 발달에 대한 거, 키의 발달에 대한 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자, 키는 처음 태어났을 때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점점 좀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신체 발달의 발달 영역이다라고 하면 신체와 성적 발달과 그래프가 어때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발달 영역에 따라서도 똑같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발달 단계와 영역에 따라서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다. 자, 발달은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단계마다 그리고 발달 영역에 따라서 발달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연령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발달의 영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일정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달의 원리 살펴볼까요? 세 번째 발달의 원리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발달의 개인차 이런 거예요.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건데 어떤 사람은 키가 16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m 3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개인마다 나타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달의 개인차입니다. 자, 발달의 개인차, 각 개인이 지닌 유전적인 차이, 경험 및 환경의 차이,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달 속도나 구체적인 시기에 있어서는 나타나긴 나타날 건데, 개인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옆집에 6개월 된 아이와 우리 집에 6개월 된 아이, 똑같은 6개월인데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개인 간의 차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자, 이 6개월짜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집 아이는 이가 되게 빨리 났는데 쟤는 아직도 이가 안 났네? 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빠르냐?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옆집에는 그런데 이는 안 났지만 더 벌떡 빨리 일어났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내에 있어서도 발달 영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걸음만 일찍 시작했지만 말은 남들보다 늦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영역 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발달의 개인 차입니다. 자, 네 번째 발달의 원리 살펴볼까요? 자, 네 번째 발달의 원리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발달의 영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발달의 영역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발달의 영역들은 여러분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라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발달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말을 빨리 시작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말을 빨리 시작하면 의사소통을 더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의사소통을 더 빨리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정서 발달에 있어서 더 빨리 발달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발달이 반대로 지연되게 되면 사람들과의 대화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성 발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은 한 영역의 발달이 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달의 상호 관련성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발달의 원리 살펴볼까요? 자, 다섯 번째 발달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분화되는 과정이에요, 발달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주먹으로 쥐는 뭉뚱그려져 있는 운동에서부터 자, 손가락 끝을 활용을 하는 발달,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만을 이용해서 작은 물체도 집을 수 있는 발달, 이렇게 세분화되는 발달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세분화돼서 더잘 잡을 수 있는 것까지가 끝이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분화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분화해서 뭐할 거예요? 이렇게 분화해서, 자,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손가락만 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되겠죠?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이제 발달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저거 보는 걸 자, 잡는다라고 하는 눈과 손에 협응이 있어야지만, 자, 내가 원하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걸 뭐라고 보는 거죠? 통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분화된 다음에는 다른 발달된 것과 통합되어서 더 세분화된 이런 발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발달 단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발달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이 여섯 번째 내용은 여러분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인간 발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학자들 간에 발달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 이걸 우리는 쟁점이라고 하는데, 자,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할까요? 발달에 있어서 유전이 더 영향을 미칠까?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칠까?의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유전 대 환경의 각각의 주장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전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유전적 시간표가 몸 안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이 유전적 시간표에 따라서 발달은 쭉 일어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닌데 똑같은 아이들도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하얀 도화지 상태인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로크의 백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얀 도화지 상태여서 자, 그 상태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경험하고 교육하는

느냐에 따라서 얘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을 주장하는 학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두 가지 입장 어떤 것 같아요? 둘다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도 영향을 미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의 발달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더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쟁점 살펴볼까요? 두 번째 쟁점은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아니다, 없다라고 보는 쟁점입니다. 자,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건뭘 이야기하냐면 발달 과정에서 특정 종류의 이런 발달이 일어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시기, 이거를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정적 시기 우리가 뒤에서 이제 로렌츠의 발달 이론 배우게 될 텐데요. 로렌츠는 오리를 관찰을 하다가 오리가 특정 시기에 눈을 딱 떴을 때, 자, 움직이는 물체를 자기의 엄마로 각인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단몇 분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몇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엄마를 인식하지 못하면 얘는 엄마를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그 특정한 발달을 이룰 중요한 시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서 이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지만,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리처럼 딱몇 분간 요렇게 아주 짧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정도의 그런 시간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특정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결정적 시기보다는 민감기라는 용어를 더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정적 시기와 민감기라는 거 거의 비슷한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의견은 이런 거죠. 하지만 어떤 특성의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이게 완전히 그 결정적인 시기가 핵심 그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쟁점 살펴볼까요? 자, 세 번째 쟁점은 이런 거예요. 발달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다. 비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이런 거죠. 키와 몸무게처럼 그냥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달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더 복잡해지는 변화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비연속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얘가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못하던 걸그 다음날은 갑자기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발달이 독립적이고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런 특성들로 나뉘어진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비연속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뭐 피아제의 이론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발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과 관련된 그림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서서히 양이 커진다. 자, 이거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 씨앗이었던 이 씨앗의 모습을 벗어나서 잎이

0: 하고, 그리고 잎이 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꽃이 피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은 비연속성의 입장을 나타내는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쟁점은 초기 경험과 후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쟁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발달에 있어서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발달의 초기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후기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건데요.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후기 경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기 경험 중요하지. 하지만 후기 경험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 그 발달이 안된 부분들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후기 경험 또한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기 경험을 주장하는 학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입장에 쟁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글에 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개념이에요. 인간 발달의 개념은 뭐가 있었죠? 성장, 성숙, 학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유아용 변기에 앉는 연습을 할 때마다 리오에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배변을 가리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통해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뭐죠? 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개념이 나타나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발달은 키와 몸무게의 증가와 같은 양적 변화이다. 이건 뭐죠? 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발달은 경험이나 환경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학습에 대한 내용이네요.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기능이나 행동상의 질적 변화이다. 이건 성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발달에 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첫 번째 시간에 딱 맞는 내용이었죠?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 재미있는 발달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과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랴.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하시랴.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숨트캉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26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표현을 조금 처음 봤는데라는 표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법 사항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노트나 이런 곳에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3강과 14강의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개씩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1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뚜흐의 오하고 으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뚜흐라고 발음을 하죠. 우 발음이 나는 것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우 발음이 나는 것을 보시면 1번에는 위라고 발음 나죠. 이거는 오하고 으가 결합이 되어 있지만 우가 아니고 위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2번에 foot이라고 합니다. 2번에 정답이겠죠? foot, 축구라는 단어. 3번엔 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 발음은 나지 않아요. 4번은 오뚜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 발음이죠? 주위에라는 뜻이고요. 뒤는 밤이라는 뜻이고요. 5번에 갸또는 케이크, 과자를 말합니다. 오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요. Tu as une bonne pincane pour faire des crêpes? 이라고 합니다. 너 크랩을 만들기 위한 좋은 뭐뭇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je le fais avec du chocolat et des fruits 라고 합니다. 응, 나는 그것을 초콜릿과 과일로 만들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초콜릿과 과일로 만든다라고 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A가 Ça donne envie. 아, 정말 먹고 싶다. 그렇죠? Je vais essayer comme ça. 나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말 뭘까요? 초콜릿과 과일로 만든다라고 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에 빠주라간요 페이지죠. 좋은 페이지가 있니? 이상합니다. 그죠? 끈은 줄 또는 꼬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번에 헤세트 요리 방법. 그죠? 요리법이죠?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부화송은 음료. 5번에 붓데이에는 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흐세뜨라는 단어예요.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수업까지 남은 시간은 이라고 했어요. 얘가 듀얼레라고 합니다. 듀얼레는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있느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시계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몇 시야? 라는 거죠.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Il est 8h20, 8시 20분이야. A가 Le cours de maths commence bientôt 라고 하죠. 수학 수업이 곧 시작하겠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20분이에요. 근데 수학 수업이 시작을 한대요. À quelle heure? 몇 시에? 라고 하니까 À 8h et demi. 8시 30분에 시작을 한대요. On y va? 갈까? B가 Oui, 그래?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럼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까? 10분이죠? 10분이라는 단어 2번, 디미니트. 정답이죠. 1번에 위네어는 1시간. 3번에 생미니트 5분. 4번에 윈드미어 30분. 5번에 앙꺄데어 15분이죠. 꺄는 4분의 1인데 시간에서는 15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업까지 남은 시간.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오늘 깨주 오조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B가 오조디 메커디 오늘 수요일인데 왜요? 라고 했어요. A가 le professeur a dit que le devoir est à rendre pour quand? 선생님이 언제까지 숙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후 Le 20 with Max라고 하죠. 3월 28일 무슨 요일이요?라고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d'accord,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Alors j'ai encore 2 jours라고 했어요. 이틀이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 목, 금 이틀이 남은 거죠? 이틀이 남았으니까 정답은 vendredi가 되겠죠. 그죠? 수요일 기준으로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Je vais passer un examen l'histoire coréenne cette année라고 하죠. Cette année, 올해. 올해 한국사 시험을 볼 거야. B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 Je vais le passer en octobre. 나는 10월에 그것을 볼 거야. 그게 뭐죠? 시험이죠. 똑같이 한국사 시험을 볼 거다. B가 Il te reste encore 3 mois. 너는 아직 3달이 남았네. Bon courage, 힘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이번 올해 한국사 시험이 있어. 라고 하니까 비가 세껑? 언젠데? 라고 하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0월에 보려고. 그죠? 비는 쥐연의 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상태에 있어서 너 지금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니? 요런 거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7번은 뒤삐 꽁비언 듣당 언제부터 라는 뜻이죠. 아니고요. D번, 뚜레파스 언겔 모아 너는 몇 월에 그것을 볼 거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답이 되겠죠. A와 D.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시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런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등장인물이 다 이제 5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5명이 막 이렇게 막 내용을 막 뒤죽박죽 섞어 놔요.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체크해 가시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Okay, dites, quelle est votre saison préférée et pourquoi? 라고 하죠.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선호하는 계절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레오는 l'hiver 그래요. 겨울입니다. Mon anniversaire est en décembre. 저의 생일이 12월이거든요. 마리는 l'été래요. 마리, 저는 여름이에요. Parce que j'ai de longues vacances. 왜냐하면 긴 휴가가 있기 때문이죠. Luigun, moi, j'aime toutes les saisons. 저는 모든 계절을 다 좋아해요. 진아는 moi aussi, j'aime l'hiver, j'adore la neige. 저 역시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저는 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염은요? Moi, c'est le printemps et l'automne. 저는 봄하고 가을을 좋아해요. Il ne fait ni trop chaud, ni trop froid.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부터. 레오의 생일은 7월이다라고 했어요. 레오의 생일은요, 12월이에요. 아니죠. 마리는 겨울을 좋아한대요. 마리는 여름을 좋아해요. 그죠? 릭은 모든 계절을 다 좋아해요. 맞죠? 뚜뚜 레세종.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진아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대요. 눈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5번. 귀염은 봄과 겨울을 좋아한다. 봄은 맞지만 겨울이 아니라 가을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이라고 했어요. A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지 뭐 말을 했던지 뭐라고 하니까 비가 c'est du 29 juillet au 1er août라고 하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래요. To A, A, B. 그럼 A부터 B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봤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Donc, tu passes tes examens pendant 4 jours. 아, 그러니까 너는 4일 동안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 했어요. 29, 30, 31일, 1일이니까. 비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J'ai aussi un examen le mercredi du août라고 합니다. 8월 2일 시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얘가 다까 알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비가 본 이대. 좋은 생각이다. On se voit quelle heure라고 하죠. 몇 시에 우리

만날까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A가 En fait, j'ai oublié un jour라고 합니다. 사실 하루를 잊어버렸네라고 하죠. 하루를 잊어버린 건 뭐예요? 여기 앞에 쓰면 되겠죠. 8월 2일도 시험이 또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그죠? 하루 잊어버렸다. 8월 2일 날 시험이 있었네. 요건 해결됐고요. 그다음 B, Tu connais les dates de tes examens? 너 시험 기간, 시험 날짜를 알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 날짜 알아? 라고 하니까 B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야 라고 대답을 했겠죠. 첫 번째 문장 B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까요? Si on prépare tes examens ensemble demain? 이라고 합니다. 내일 우리 시험 준비 같이 할까?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할까? 라고 하니까 B가 좋은 생각인데 몇 시에 볼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B, A, C의 순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 A, C의 순서는 2번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빈칸 채우는 거는요. 이렇게 제일 앞에 빈칸이 있으면 조금 당황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뒤에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웨스트 프랑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 프랑스 est un quotidien français. 웨스트 프랑스는요, 프랑스의 일간지예요. Il a vu le jour en 1944. 그것은 1944년에 이제 발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Son siège se trouve à Rennes, une ville de l'ouest de la France. 그것의 본사는요, 렌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프랑스의 서쪽에 있는 도시래요. On lit ce journal surtout dans l'ouest de la France. 이 신문을 특히 그 프랑스의 서쪽에서 많이 읽습니다. 서쪽 지방에서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제 La Bretagne, la région du Pays de la Loire et une partie de la Normandie라고 나오죠. 브레타뉴하고요, 페이 드라 루아르 지역이랑 그 다음에 노르망디의 일부분에서 많이 읽습니다. On peut aussi le lire à Paris. 파리에서도 역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dans d'autres villes, 다른 도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Il est possible de le lire en ligne라고 하죠. En ligne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이해한 거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본사가 프랑스의 서부에 있다라고 했어요. Son siège à Rennes, 프랑스의 서쪽 지역에 있는 거 맞죠? 1번 정답입니다. 헨리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많이 읽힌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1944년에 파리에서 발간됐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온라인으로는 아직 읽을 수 없다는데 읽을 수 있다라고 나왔죠. 페이 드 라 루아르 지역에서는 읽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읽혀요. 그게 나오죠. 그래서 8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이때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일간지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시고 이제 요걸 한번 다 프랑스어 버전으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8번에는 1번이었고요. 이제 9번 갑니다. 스위드 우웨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스위드 우웨스트는 남서 쪽이라는 뜻이죠. 남쪽과 서쪽이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볼게요. Jacques Lemoine a fait naître Suisse Ouest en 1944라고 되어 있어요. 1944년에 Jacques Lemoine이 Suisse Ouest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이 신문은 Ce journal vend environ 2100 exemplaires chaque jour라고 나오죠. 매일매일 20만 부의 신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Il y a des pages spéciales, 특별 그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특별 면이 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Pour chaque département de la Nouvelle-Aquitaine. 그 누벨아키텐 그각 도에 특별 지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벨아키텐의 그
각각의 도를 예를 들면은 comme la Gironde, la Gironde라든가 아니면 les Landes et les Pyrénées Atlantiques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한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누벨 아키테네 그각 도에 대한 특별 지면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좌클 무한히 창간했다라고 했는데 맞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A 맞고요. 일주일에 20만 부가 판매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아니죠. 샤크 주고 매일매일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홍대에 관한 특별한 지면이 있다. 맞아요. 그쵸. 특별 지면이 있다. 그다음에 누벨 아키테네는 피레네 아틀란티크의 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벨 아키테네의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속하는 거죠.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이 아니죠. 9번은 정답 2번이 되겠어요. 네, 계속 신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8번과 9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0번부터 이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A는 aujourd'hui, je n'ai rien mangé 라고 했어요. 오늘 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라고 해요. B가 moi non plus 라고 합니다. moi non plus 라고 대답을 한 거는 이제 앞에 부정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 역시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나도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j'ai faim 대답하죠. 배고파라고 하는데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이제 감탄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느낌표와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1번에 깡은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맞지 않아요? 깰이라고 했는데 깰은 물론 감탄문을 이끌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갖추어져 있는 문장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깰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3번의 그, 드도 마찬가지예요. 드 다음에 문장이 안 나오고 명사가 나오죠. 4번 꽁비엥 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꽁비엥 드는 문장을 이끌 수가 없죠. 자, 5번 깨스크가 나오는데요. 깨스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써서 느낌표 붙여가지고요. 감탄문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기억나실 거예요. 10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감탄문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고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요. 틀린 게 없어 보여요.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에 니바빠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지 마라고 하죠. 거기에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 와처럼, 띠바에서 와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요. 우리가 s를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es로 끝나는 경우에도 s를 생략하고요. y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s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얘를 빼야 되죠. 그래서 1번은 S를 빼야지 맞는 거고요. 2번은 C'est que je t'aime.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알아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알아야 된다.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avoir 동사의 2인칭 단수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 명령형, 특별한 좀 명령형이 있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savoir는 sache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3번에 ne m'en veux pas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4번에 faites le maintenant 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해라 라고 할때 faites 요렇게 쓰는 것은 아까 es로 끝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이 es로 끝날 때 s를 생략하는 거는요. 요건 2인칭 단수인 경우에를 말하는 거죠. 2인칭 단수인 경우에 es로 끝나면 s를 생략하는 거지만 이 fact의 요것은 2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부에 해당하는 거, 복수에 해당하는 것의 변화형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s를 생략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s를 다시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고요.
5번의 프랑스

그냥 쓱 보면은 답이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볼게요. 돈을 르 무아 나에게 그것을 줘라고 했어요. 그럼 긍정 명령문일 때 우리가 직접 목적보하고 간접 목적보가 있을 때 그것의 위치는요. 동사 나오고 그다음 직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감목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직목이 나왔고요. 감목이 나왔죠. 순서대로 나왔죠. 그래서 A는 맞는 문장. B번 수아 으고 메자미라고 했어요. 행복해져라 내 친구들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에트르 동사의 특별한 명령형을 잘 따르고 있지만 대상이 지금 메자미라고 해서 복수잖아요. 모나미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럼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매장의 복수이기 때문에요. 수화로 쓰시면 안 되고, 수화 예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나의 친구들 행복해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10번에 늦밥멍중 토비트라고 하죠. 너무 빨리 먹지 마라고 하는데요. 늦바가 동사 앞에 저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요. 늦바 뒤에 부정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부정을 할 때는 저렇게 느와 빠가 붙어서 부정을 할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빠가 뒤로 가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늦멍중 빠 토비트가 돼야지 너무 빨리 먹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1번이에요. A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문제 1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철자 문제입니다. 철자 문제는요,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읽었을 때 아무런 오류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프랑스어의 그 철자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발음이 나지 않는 철자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건 역시 조금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볼게요. A는 il mange des baguettes라고 하죠. 바게트는 이렇게 쓰죠. 그들은 바게트를 먹는다. B는 tu as bu un verre d'eau? 너는 물한 잔을 마셨니? 라고 해요. 한 잔이라고 할때 우리가 verre를 쓰는데요. B번의 verre는 올바르게 철자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올바른 철자이고요. C번의 elle ne veut pas de banane라고 하는데 바나나의 철자는요. banane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겁니다. 복수면 뭐 이렇게 쓰겠죠. D번의 don ne m'envoie ton adresse email 나에게 너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라고 하는데 주소라고 했을 때는요. 영어와 다르게 프랑스어는 대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를 하나 지워야지 맞아요. 2번은 j'ai vu un accident devant chez moi. 난 우리 집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봤다. 사고를 봤다라고 하죠. 사고라는 것은요, accident이죠. 새가 두 개여야 되고요, 대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새가 하나고 대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은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철자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읽었을 때 아무런 뭐라 해야 되죠?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자가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가 5개가 나오죠? 일 동사 르 브라 드 베르나르 그는 베르나르의 팔을 뭐뭐 했대요. 이번에는 마셔요. 빈칸 르 메트로 부르이 알레 나의 언니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뭐뭐 한대요. 세 번째 문장은 엘 빈칸 델 레긴 부르 네주네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야채를 뭐뭐 한대요. 자 그럼 들어가는 거 뭘까요? 2번, 1번, 두와는 드부와, 뭐뭐 해야만 하다라는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럼 말이 좀안 되죠? 그죠? 팔을 해야만 한다? 지하철을 해야만 한다? 말이 안 됩니다. 1번 아니겠죠? 2번에 멍쥐라고 나오는데, 멍쥐는 멍쥐,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먹다라는 동사는 세 번째 문장은 맞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상하죠. 지하철을 먹을 수 없죠. 아닙니다.

3번에 펑이라고 나오는데, 펑은 팔을 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먹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는 메그나가의 팔을 잡는다. 나의 언니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야채를 먹는다. 그죠? 4번에 꺼내는 꺼네트, 알다라는 뜻이고요. 5번에 콘스트루이르, 건설하다. 그죠? 이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펑드거 동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뜻을 체크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애가 Bonjour, je peux vous aider?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B가 oui, 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A가 Voilà, madame, autre chose. 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죠. B가 Non, merci,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고 madame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물건을 지금 뭔가를 사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 A의 경우에는요, 판매원이 되겠어요. 상인의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B는 손님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A가 똑같이 상인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고 손님이 네, 저는 뭐뭐뭐뭐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른 것은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겠죠. 골라볼까요? 1번, 전에 plusieurs. 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2번, je sais bien conduire. 나는 운전을 할줄 안다. 아닙니다. 3번, je suis en pleine forme.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아니죠? 4번, je voudrais 1 kg de tomate. 저 토마토 1kg 사려고 합니다. 토마토 1kg 원해요. 이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je vais revenir la prochaine fois.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은요, 물건을 사고 팔때 나오는 그런 문장은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판매원인지, 그리고 할수 있는 대사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정답을 올바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Voilà une nouvelle robe, elle vous plaît 라고 하죠. 새로운 원피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실까요? 라고 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B가, oui, 네, vraiment,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B가, 그랬더니 A가 55유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가격을 물어봤겠죠?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1번에 세 콤비앙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정답 1번이 되겠죠? 2번 사무바 비앙이라고 합니다. 사무바 비앙은 나한테 잘 어울려요? 라는 뜻이죠. 나한테 잘 어울려요? 라고 했는데 55유로요? 이렇게 대답 안 하죠? 네, 3번 콤비앙 에뜨부 몇 분이신가요? 이건 인원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꽁비앵은 참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인원수, 뭐 가격이라든지 어떤 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짜도 나타낼 수 있고요. 4번 세트 호브 에코몽 이 치마는 어떻죠? 어떤 모양이죠? 어떤 색깔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Combien de robes avez-vous? 몇 개의 원피스를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ombien에 들어가 있는 보기가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쓰임을 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Je vais prendre du cahier avec ces crayons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연필이랑 같이 노트 두 권을 사려고 합니다. 살 거예요. 라고 하니까 B가요. Je suis désolé. 죄송합니다. Il n'y a

껑썰까예라고 하죠. 르플리크 더 이상 뭐뭐밖에 없다. 노트가 한 권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시네파크 앨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비언스 물론이죠. 부부의 빼기에 꼼 부블레 원하신다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뭐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1번은 주부두아 꽁비앙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라고 했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라고 했는데 B가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어색하죠? 1번 어색합니다. 2번에 vous payez du cahier 두 개의 노트를 계산하시겠어요? 아니요, 노트 한 권밖에 또 없다 그랬죠? 3번 je peux acheter des crayons 제가 연필을 살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앞에다 내용이 끝난 거죠. 연필과 함께 산다고 했죠. 4번, Vous acceptez la carte bleue? 카드를 받으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이죠. 원하시는 대로 계산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Pouvez-vous me donner des crayons? 저한테 연필을 주실 수 있나요?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는 이제 지불할 때 카드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대사였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 Cette jupe, 이 치마 뭐뭐뭐 라고 물어봐요. B가 Elle coûte 30 euros, madame. 300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Coûte라는 동사 가격을 나타낼 때쓸수 있죠. 30유로. 30유로입니다. A가 le prix me semble très bien. 가격이 저한테 뭐 굉장히 좋네요. B가 bien sûr, 물론이죠. Vous souhaitez la prendre. 이거를 그러면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B가 가격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30유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얼마인가요? 를 물어보면 되겠죠. A는요, elle est en quoi라고 했어요. 이때 엉은요, 어떤 재료가 뒤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번은 들어갈 수 없겠죠? B번에 quel est le prix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B번 맞아요. C번은 elle me va bien? 그것이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이것도 어색하죠? D번 elle coûte combien?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보죠.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들어가겠죠. B, D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5번에 이어서. 자, 여러분들이 정답이 B하고 D다라고 해서 A하고 C를 이제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7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Bonjour, monsieur, vous désirez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님, 뭘 원하시나요? 비가 주베 펑덩 카페. 저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애가 voilà라고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네, oui, vous avez des croissants? 네, croissant 있나요? 애가 désolé, il n'y en a plus.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없네요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커피를 지금 줬어요. 애가 커피를 주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croissant 있나요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1번을 넣으면요. 스네파쉐어가 비싸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네, 쿠아상 있나요? 아니죠. 뿌베부 햇빛 때한번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3번, 부자베 대 부아송 음료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음료 있으신가요? 네, 쿠아상 있나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아니고요. 4번. Vous voulez autre chose? 다른 것뭐 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크루아상 있나요? 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Je pourrais vous donner l'addition 이라고 했어요. 제가 당신한테 계산서를 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이제 문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졸레 누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나왔죠? 자, le Beaujolais nouveau est né à la fois un vin français et une fête.

베르트 퐁세즈라고 합니다. 보졸레 누보는요, 프랑스의 와인이자 동시에 프랑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Il vient de la région du Beaujolais. 그것은 보졸레 지역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 지역은 리옹 근처에 있다. Chaque année, 해마다 le troisième jeudi de vendredi, 아, vendredi가 아니죠. novembre, 11월에 셋째 주 목요일에 해마다 les gens fêtent son arrivée. 사람들이 그것의 출시를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arrivée는 이제 도착이라는 뜻이지만요. 이게 와인이 그날 딱 나오는 거거든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온 날을 막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때 같이 나옵니다. 수주글라 오너덩 이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Le Beaujolais nouveau est arrivé. 보졸레 누보가 나왔어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써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Cette version est légère. 그리고 이것은요, 그 숙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어린 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숙성되지 않은 그런 가벼운 와인입니다. Il a un goût de fruits rouges. 그건 적색, 빨간색 과일의 맛이 납니다. 예를 들면, comme la fraise et la cerise. 딸기나 체리와 같은 그런 빨간색 과일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Pendant la fête, 축제 기간 동안에요. On boit souvent avec des amis et en famille autour d'un repas. 맛있는 음식과 함께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이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de la musique et on danse. 그리고 음악과 함께 또 마시고요. 또 사람들은 또 춤을 춥니다. Cette fête joyeuse est connue en France. 프랑스에서 굉장히 즐기는 축제이면서 유명한 축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알맞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 딸기와 체리로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딸기와 체리의 그런 맛이 난다라고 했지. 그걸 만든다. 아니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맞아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네, 3번 축제에는 음악과 춤이 있다. 맞죠? D번 11월 내내 즐기는 축제다. 아니에요. 셋째 주 목요일에 나와요. B하고 C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Chaque année en décembre, il y a la fête des lumières à Lyon. 해마다 12월에요. 리옹의 빛 축제가 있대요. Cette fête commence le 8 décembre. 이 축제는 12월 8일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에페르메 오종 드 사뮤제 봉동 꺄토주 4일 동안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즐기게 됩니다. Cette fête est une tradition ancienne. 이 축제는요, 오랜 역사를, 역사가 아니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입니다. On a commencé à faire cette fête pour dire merci à la Vierge Marie라고 돼 있죠. 사람들은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 마리, 성모 마리아라고 지금 나오죠?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Aujourd'hui, 오늘날, pendant ces 4 jours, 이 4일 동안에 La ville de Lyon, 리옹 도시는요, est magnifique grâce aux lumières. 빛들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Il y en a beaucoup dans les rues et sur les immeubles. 거리와 건물에서요, 빛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명들이 많이 비친다는 얘기죠? 빛들이 많아요. Des artistes du partout dans le monde viennent à Lyon pour présenter leurs spectacles de lumière. 그러죠. 세계에서 그 예술가들이, 세계 도처의 예술가들이요, 리옹에 온대요. 이러한 빛의 공연을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온대요. Beaucoup de touristes, 많은 관광객들이요, visit la ville, 이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endre part à. Prendre part à 그러면 참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여하기 위해서, 이 멋진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거 볼까요? 축제는 8일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4일이라고 했죠, 아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축제다. 맞아요. 2번. 정답이죠? 3번. 빛의 축제는 예술가들을 위해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니가 맥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행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Le professeur a demandé à tous ses amis, à tous ses élèves s'ils comprenaient 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나, 활봉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빈칸 나 활봉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고르면 되겠어요. 보기 중에서. 그러면 볼게요. A에서 옥경이 나오죠. 그러면 옥경이 나 활봉지 그러면 그 어떠한 학생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죠. A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백손 나 활봉지라고 했는데요.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의 플리즈어는 몇몇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디 번의 깔깡은 누군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옥경하고 백손느가 누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정의 표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부정 대명사인 A와 B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발에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Je voudrais 빈칸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정보를 원한대요. 어떠한 정보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information 앞에 쓰이니까. 두 번째, Victor, tu as 빈칸 à me dire라고 했습니다. Victor, 너는 나한테 말할 뭐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죠. 세 번째는 maintenant, 지금 boire de l'eau. 물을 마셔요. Mais d'autres prennent du café.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대요. boire하고 prennent을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를 보시고 주어가 복수.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보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A번 certain, B quelque, C번 quelque chose가 나오죠. 그럼 어떠한 정보, 몇 개의 몇몇 정보를 원한다라고 할때 들어갈 수 있는 거 B번이죠. quelque. 몇몇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말할 무언가라고 해서 이거는 아부하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할 어떤 것, 어떠한 것이라고 쓸수 있는 것은 quelque chose죠. 뭐뭐인 것. 그죠? 그래서 quelque chose. quelque chose à 동사 원형. 그러면 동사할 무엇이라는 뜻이죠. 네, maintenant, certains boivent de l'eau. 시작되는 대명사일 때 복수로 이렇게 쓰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되는 뒤에 도트와 함께 쓰여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거하고 저 사람은 저거하고라고 할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깰크 쇼즈 시작당 순서니까요. 깰크 쇼즈 시작당 B, C A의 순서가 올바른 순서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두 개를 동시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는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그만큼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Il ne nous parle de rien 이라고 나옵니다. 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느와 함께 쓰여서 부정을 이끌 수가 있죠. 느, 희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느 희행이라고 해서 빠글르 뒤에 쓰이는 거 올바르게 쓰이고 있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B번 볼게요. 백손 노트크 투아 느 비앙이라고 합니다. 백손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 또 봤듯이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느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끊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도트크 뚜아 그러면 너를 제외한 다른 그 누군가. 그죠? 너를 제외한 그 다른 누군가. 그 누구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만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뚜아가 왔잖아요. 우리 강세형 인칭 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먼 과거 같지만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쓰는 규칙이 있었어요. 뭐 OC 앞에 써야 되고, 그래서 무아 OC 써야 되고, 그 뒤에도 쓸 수가 있죠. 비교급에서의 끄도 있지만 이렇게 도트 끄 뚜아처럼 저렇게 그 다음에 또 뚜아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제외한 그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옳은 문장이죠. 백손느는 저렇게 단독으로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빼를 대문자로 해가지고 문장에서 주어로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백손느와 비슷하게 플리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앞에 뭔가 한정사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10번은 오케아누스 앞에 꽁듀이 라 와쥬라고 나와 있는데요. 꽁듀이는 운전하다라는 뜻이죠. 오갱도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죠. 그래서 오갱 쓰이고 느 해가지고 부정이에요. 이럴 때는 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누스 앞에 꽁듀이 라 와쥬 그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운전할 줄 모른다. 몰랐다라는 거죠. 과거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부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을 할수 있다, 할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 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 운전할 줄 모른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12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뭐 문장이 보기가 다 정답인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또다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또 앞에 부분도 잊어버렸던 거 함께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9번 할 차례죠? 자, 볼게요. 자, 9번.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분광형. 우리가 체크할 거. A0네? 그럼 표면 온도 10,000K 이거. 그 다음에 K0네? 표면 온도 5,000K.

G0네. 표면 온도 6000K 요 정도. 그 다음에 아 태양은 어딨지? 태양은 G2니까 여기. 아셨죠? 5800K 정도. 그리고 나서 A0, A형별은 중성수소의 흡선이 뚜렷하니까, 세니까, 아, 너 중성수소 흡선이구나. 그 다음에 K0형별은 칼슘 이온의 흡선이 뚜렷하니까, 아, 너는 칼슘 이온의 흡선이구나. 아셨죠? 하나 더. B형별에서 뚜렷한 것은 누구? 아, 헬륨선. 여기까지. 아셨죠?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쉽고, 요 정도는 바로 이제 체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볼게요. 자, 중성수소에 의한 흡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은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분광형이 A0형인 모든 별의 대기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태양만 해도, 아, 태양은 A0형인 별은 아닙니다. 근데 자, 주기열성이라고 하더라도, A0형인 주기열성이라고 합시다. 광도계급 5.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뭐? 수소와 헬륨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별의 대기에 헬륨이 존재하지. 그런데 헬륨의 선이 잘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도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아셨죠?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온도 조건 때문에 특정 온도에서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 거고, 그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물질들이 강한 흡수선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다. 헬륨이 존재한다. 아셨죠?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헬륨이 존재한다. 아셨죠? 모든 별의 대기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셨죠? 주기열성이면 수소 헬륨이 주성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 자, 여기가 지금 태양입니다. 여기보다 온도가 높을수록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보면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맞죠? 낮아진다. 적어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세기가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진다. 자, 태양 볼까? 태양도 보면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 제일 세고요. 그다음인데 잘 보면 헬륨선 여기서 지금 거의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약하겠죠? 지금 여기서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대기에는 헬륨이 많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보기 니은 해결할 때 이제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아셨죠? 기억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9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면 자, 용스 픽 붙여놨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HR 도상에서 이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보면요. 그림은 별 A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R은 반지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온도 나와 있고 광도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절대 등급을 표시합니다. 절대 등급을 표시하면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은 거니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A가 C보다 짧다. A가 더 뜨거우니까 람다 맥스가 더 짧다. A가 C보다 짧다 맞고요. 절대 등급은 C가 D보다 크다. 절대 등급은 C가 D보다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작다, 광도가 크다. 맞죠? 그러니까 맞구나. 자, 절대값에 A의 반지름 빼기 C의 반지름. 절대값에 D의 반지름 빼기 B의 반지름. 얘는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HR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여기에다 주기열 라인을 그린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등 반지름선은 이 주기열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아셨죠? 그렇게 해놓고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이 커요. 별의 밀도가 작아요.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요. 별의 밀도가 커요. 이렇게. 반지름 커요? 밀도 작아요. 반지름 작아요? 밀도 커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때이 중에서 D는 반지름이 가장 큰 녀석이야. B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녀석이야. 라고 하면 지금 RD-RB는 얘네 둘의 반지름 차이보다 얘네가 지금 최대값이겠지, 차이가.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이 값보다 작다가 맞네요.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광도 계급. 서로 다른 광도 계급을 가진 별들의 집단을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넌 1형이야. 1A, 1B.

3, 4, 5, 6, 7인데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조금 그렇고 우리는 1형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3형, 5형, 7형 정도. 1, 3, 5, 7은 알았으면 좋겠다. 초거성이고요. 그 다음엔 거성이고요. 얘는 추기열성이고요. 넌 백색의 성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기억의 광도 계급은 7이다. 기억의 광도 계급은 7이다. 맞고요. 분광형이 F0인 별은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반지름이 크다. 자, 분광형이 F입니다. F. 이 중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숫자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F0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쪽에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지금 볼게요.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반지름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지름은 작다. 왜냐면 주계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등 반지름선을 그리면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고.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이 커져요. 왼쪽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등 반지름선을 안 그린다고 해도, 안 그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분광형이면 표면 온도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광도가 커요. 그럼 반지름이 큰 거지. 광도가 작아요. 그럼 반지름이 작은 거지.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분광형이 같은 거성과 주기열성의 절대 등급 차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대체로 작아진다. 자, 여기서 볼까요? 주기열성은 얘죠. 주기열성. 그다음에 거성은 뭐 여기. 라고 하면 요만큼의 등급 차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분광형이 같은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낮았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쭉 가볼까? 이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서 주기열성은 얘죠. 거성은 얘네. 그러면 둘의 차이. 둘의 차이. 표면도가 낮을수록 주기열성과 거성의 뭐죠? 절대 등급 차는 더 커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자, 볼게요. 분광형이 같은 거성과 주기열성의 절대 등급 차는 표면도가 낮을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커진다라고 하는 게더 적절하겠지. 그러면 기억만 맞네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물리랑 관련된 문제. 표는 별 가나다의 표면 온도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나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은 각각 A0, 5, B0, 5, G0, 5중 하나이다. 아, 지금 전부 다 광도 계급이 5로 표현되니까 너희 다 주기열성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럼 둘의 질량 관계에서는 얘가 질량이 더 크네. 그쵸?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봤더니 얘가 시간이 더 짧아요. 머무르는 시간이. 진화 시간이 짧다? 다시요. 진화 속도가 빠르다? 라는 거죠.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럼 둘의 관계에서는 얘가 질량이 더 크네.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큰 것이 나구나. 그리고 나서 가구나. 그리고 나서 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나, 가, 다. 다가 질량이 제일 작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질량이 클수록, 자, 정리해 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질량 클수록 어떤 것들이 크고 작니? 비교할 수가 있겠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요. 반지름이 커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커요. 표면 온도가 커요. 표면 온도뿐만 아니죠? 중심부 온도도 크죠? 짧은 건 뭐야? 짧은 건 수명이 짧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표면 온도는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높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낮다가야 되겠지. 질량은 나가 다보다 크다. 나랑 다, 나가 크죠? 맞죠? 그 다음에 다가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5억 년보다 길다. 얘가 지금 질량이 제일 작은 녀석, 진화 속도가 제일 느린 녀석, 수명이 제일 긴 녀석. 그러니까 얘가 5억 년이면 얘는 5억 년보다 더 길어야 되겠지. 그쵸? 그럼 5억 년보다 길다. 맞죠? 그러면 니은디귿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HR도 나와 있고요. 별의 이제 분류에 관련된 거겠지. 자, 그림은 별의 집단 A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백색외성, 주기열성, 초거성, 적색 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 HR도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은 별들이 여기에 표현이 된다고. 아셨죠? 왜냐하면 별의 일생에서 90% 이상을 여기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들이 제일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월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주기월성 이렇게 가는 거고. 얘 누구? 백색외성. 얘 누구? 거성. 얘 누구? 초거성.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 등 반지름선을 표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별들 중에서 질량이 작은 주기월성 있죠? 이 질량이 작은 주기월성도 백색외성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주기열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을,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을 그려준다. 아셨죠? 이렇게 완만하게 등,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볼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등 반지름선을 표시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주기열에서도 일로 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죠?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도 성립을 한다고. 아셨죠? 그러면 초거성은? 초거성은 백색외성에 비해서 한참 위에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요, 밀도는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맞죠? 보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A가 D보다 작다. A가 D보다 작다. 많이 많이 작아요. 아셨죠? B가 진화하면 C가 될수 있다. 얘는 누구죠? 거성. 거성이 진화해서 주기열성이 된다?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주기열성이 진화를 해서 거성이 될 수는 있겠지. 태양 정도의 주기열성이 진화를 해서 적색 거성이 될수 있겠지. 맞죠? 만약 질량이 엄청 큰 별이 있어요. 얘는 진화하면 초거성이 될수 있을 거고. 맞죠?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요, 거성만큼의 반지름을 갖기도 합니다.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거성만큼의 반지름을 갖기도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셨죠? 자,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C가 누군데? 주기열성이잖아. 주기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 작아요. 광도는 커요. 표면 온도는 커요. 반지름은 커요. 진화 속도가 빨라요. 수명이 짧아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맞죠? 기역, 티긋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 봤습니다.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거죠. 그림 가와 나는 원시별 A와 B의 진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원시별 A는 쭉 진화를 해서 백색외성이 되었네, 나중에. 원시별 B는 쭉 진화를 해서 중성자별이 되었네. 아, 이 녀석은 질량이 큰 별이었구나. 맞죠? 그러면 이 질량이 큰 별, 주기월성일 때, 자, 너는 태양 질량의 8배를 넘겼던 녀석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태양 질량이 8배를 넘겼어? 그럼 태양 질량의 2배보다도 당연히 큰 녀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너 주기월성일 때 대류액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류액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죠? 그리고 너 주기월성일 때 CNO 순환 반응이, CNO 순환 반응이 수소핵융합 반응의 주된 반응이었겠구나. 맞나요? 이제 이런 게 체크되어야 되는 거고. 이 녀석이 초고성 단계를 거쳐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정리가 돼야 되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무거운 원소 생성. 요거 정리. 아셨죠?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 또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쭉 진화를 해서 백색외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에서 백색외성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행성상 성운 단계가 있죠. 행성상 성운 단계, 요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 행성상 성운 단계와 요 단계와 요 단계의 공통점은 뭐죠? 별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뿌려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셨죠? 얘는 격렬하게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면서 뿌려지고, 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질이 서서히 서서히 뿌려지고.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 정리해 줄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요거 가지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얘는 HR도 상에서, 이렇게 해볼까? 하나 더 그려볼까? 자, HR도 상에서, 자, 원시별이 주기열성이 된다라고 하면, 주기열 라인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자, A 같은 경우는 주기열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지. A는 질량이 작은 별, 수직 방향의 변화가 좀더 크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큰 별이에요. 굉장히 큰 별이라고 치고,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겠지. B. 아셨죠? 이제 이런 것까지도 했으면 좋겠네. 자, 기역 과정에서

별의 광도와 반지 이름은 대체로 작아진다. 기억 과정에서 행성상성운을 거쳐 백색혜성이 됩니다. 행성상성운을 거쳐 백색혜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HR도상에서 표현을 하면, 여기다 한번더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죠. 표면 온도 감소, 광도 증가. 맞죠? 그러다가 이렇게 갑니다. 중심부의 헬륨 핵융합 반응. 맞죠? 그러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정색 거성. 맞죠? 그러다가 맥동변광성 행성상성운 백색혜성. 맞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반지름이 줄어들었네.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광도가 줄어들었네.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기억 과정에서 별의 광도와 반지름은 대체로 작아진다. 맞는 거. 아셨죠? 자, 니은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니은 과정은 초고성이 중성자별이 되는 그 중간 과정,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이 무작위적인 핵 반응을, 핵 합성을 한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14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그림 가와 나는 별 ABC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C는 각각 주기혈성, 중성자별, 백색, 애성 중 하나이며 B의 내부에는 탄소가 존재한다. 밑줄 B의 내부에는 탄소가 존재한다. 사실 요 B의 내부에는 탄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굉장한 서비스. 왜냐하면 B의 내부에 탄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압도적으로 작은데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너 백색애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사실. 백색애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다시 HR도를 계속 그립니다. 이게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HR도를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같이 그려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몇 번 연습이 되면 안 그려도 HR도가 머릿속에서 뿅 떠오른다니까. 해보셔요. 아셨죠? 자, 표면 온도 증가, 광도 증가. 여기에 주기혈 라인을 그립니다. 아셨죠? 주기혈 라인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주기혈성. 일반적으로 다루는 주기혈성.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이 있죠. 이 주기혈성과 등 반지름선을 여기서 HRD에 표시해요. 그럼 백색혜성은 보통 어디에 표시되냐? 이거보다도 작은 영역에 백색혜성이 표시가 돼요. 이거보다도 반지름이 작은 영역.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주된 주기혈성 중에 질량이 작은 녀석도 백색혜성보다는 크다. 이런 의미야.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큰 녀석은, 이 중에 제일 큰 녀석은 주기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B가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서비스까지. 백색혜성은 우리가 교육과정상 백색혜성은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생을 마감하는 녀석으로 제일 많이 다루니까. 맞죠? 그래서 되는 거고,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야? 중성자별이 되겠지. 중성자별. 맞죠? 중성자별은 너무 작아서 광도가 너무 작아서 HR도에서 우리가 중성자별을 안 다루잖아. 그런 생각을 하라고. 아셨죠? 그래서 얘는 정말 작구나. 감각적으로 봤을 때 백색혜성은 행성 정도의 사이즈인 거고 중성자별을 보세요. 행성이 요만하다라고 하면 중성자별은 그거보다도 압도적으로 작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태양, 느낌적인 느낌으로 태양, 행성, 압도적으로 작은 녀석 이런 느낌. 아셨죠? 자, 주기혈성은 A다. 맞는 거고. 자, B의 내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핵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얘는 지금 핵융합 반응이 종료됐고,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핵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천체가 중력 수축을 멈춰가는 과정, 빛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틀다. 자, B가 지나면 C가 된다. 지금 중성자별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진화해서 되는 거고 백색혜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진화해서 되는 거고 아셨죠? 처음부터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진화했을 때 서로 다른 종말 과정, 별의 종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틀렸구나. 기억만 맞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15번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원시별이 주기혈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림은 원시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년 주기혈 있죠. 영년 주기혈. 영년 주기혈은 뭐냐면 주기혈이 딱 태어났을 때의 위치라는 겁니다. 주기혈성이 딱 태어났을 때의 주기혈. 여기서 이 영년은 숫자 0. 나이가 0살인 주기혈. 그러니까 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원시별은 주기혈이 됐을 때 여기서 딱 만들어지는 거고 그 주기혈 단계에 머문 과정에서 조금씩 물질이랑 변화가

그러니까 질량이 큰 녀석. 얘는요, 약간 수직 방향의 이동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작은 녀석.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자, 0년 주기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자,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짧다라고 봐야 되겠지. 0년 주기열에 도달하는 동안 절대 등급 변화량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필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원시별이 주기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 광도 변화율. 그 다음에 표면 온도 변화율. 그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변화량. 요거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절대 등급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절대 등급이라고 하면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야.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광도가 1이래. 태양이랑 똑같아. 비가 그 정도의 별이 될것 같나요? 그렇다고 하면 태양의 절대 등급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플러스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지점은 뭐예요? 광도가 100배. 밝기가 100배, 등급은 5등급. 5등급 작아지는 거니까 0. 여기는요, 이것보다 또 100배. 그러면 마이너스 5. 여기는요, 그거보다 또 100배. 그러면 마이너스 10. 맞죠? 자, 일로 갑니다. 100배 어두워진 거야, 이것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0.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등급 변화량 보겠습니다. B는 요만큼의 등급 변화량을 보였고요. A는 등급 변화량이 거의 없네요. 그러면 등급 변화량은 A가 B보다 작다가 맞지. 그러면 기역 ㄷ이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숙제. 선생님 숙제. 여기다 적어왔어요. 자, 뭐가 숙제냐면 실제 태양의 절대 등급은 5.0이 아니에요. 실제는 플러스 4.8에 가까워. 그러면 4.8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절대 등급, 여기에서의 절대 등급, 여기에서의 절대 등급, 여기에서의 절대 등급 얼마지? 요거 체크. 요거 꼭 체크하세요. 아셨죠? 작년에도 요 문제가 나왔고, 요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숙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6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은 지금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주기열성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맞죠? 자, 이 과정을 자료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표면 온도가 만도, 아 여기 A0 위치, 그 다음에 6000도, 아 그럼 여기는 G0 위치, 뭐이 정도 일단 체크해 놓고, 자 여기서 요 기역 과정을요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그려놓고 기역 과정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고 하면 기역 과정의 내부 구조를 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가 되지? 기역 과정은 주기열을 떠나서 중심에 있는 헬륨핵 수축, 수소 껍질 연소, 별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내려가고 표면 온도 내려가고 그런 과정. 그러면 아 지금 기역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기역 과정은 여기서 헬륨핵이 뭐 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고요, 수축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그 주변에 있는 수소 껍질은 연소를 하고 있고요. 수소 껍질 연소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부층을 가열해서 별의 외부층에 밀어내서 별의 크기는 뭐 하고 있다 지금? 커지고 있어요. 중력보다 기참력 차이의 힘이 커서 커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 기역이야. 요거 아셨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뭘까? 니은은 지금 여기까지 간 이후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뭐한 거죠? 중심부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심부는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아요. 저항하는 힘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 있고 그 주변에는 그냥 수소와 헬륨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은 우리가 저 니은식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크기는 이때 최대보다는 좀 이제 작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니은 과정은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 그리고 그 주변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수소 껍질 연소가 있다. 아셨죠? 얘가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힘이 생겼다. 그때부터 별은 지금 중심에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적색 거성으로 불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게 니은이야. 아셨죠? 그러면 디귿은 뭐야? 디귿은 지금 갑니다. 여기가 지금 이중 연소. 요거 체크해 볼까? 요 지점. 요 지점도 체크해 볼게요. 하는 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 지점은 뭐냐면 이제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다시 별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될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탄소핵이 수축을 하고 있고요. 탄소핵 수축. 그 다음에 그 주변부는 헬륨 껍질 연소. 그 주변부는 수소 껍질 연소.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반응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이 뭐 남아있고,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고. 그게 지금 요 과정이에요. 됐죠? 이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 맥동병광선 거쳐서 행성상 성운. 그리고 나서 백색에서. 그게 지금 뒤에 거죠. 됐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대체로 높아진다. 기역 과정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표면 온도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정. 맞죠? 그러니까 높아진다가 틀렸네. 자, 니은 과정 중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이 니은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 이 시기라는 거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고. 아셨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디귿 과정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 과정을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행성이 되는 과정에 그 걸려있는 과정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잃어버리고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백색 행성이 되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볼까? 주기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볼까?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볼까?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볼까? 그러면 디귿 과정은 일로 가는 과정이잖아. 그럼 등 반지름선인 기준으로 봤을 때 R이 줄어드는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반지름은 시작될 때가 더 크네. 그러면, 아, 너도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 맞죠? 요런 과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봤고요. 이 17번 문항은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자, 18번 문항.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기열성은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 기역 으로 진화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주기열성은 초거성 단계를 거친 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아, 그럼 이 질량이 매우 큰이 주기열성은 태양 질량의 이제 8배를 넘는 요 정도의 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아셨죠? 이때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약 3배보다 작은 별은 무엇으로? 이거보다 더큰 녀석은 무엇으로 진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제일 질량이 큰 녀석은 무엇까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너 블랙홀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블랙홀이구나. 라고 가는 거고. 그럼 넌 누구야? 중성자 별이구나. 라고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요거. 자,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진화 최종 단계에서 중심핵 질량만 따져봤을 때. 별의 전체 질량이 아니야. 처음에 진화할 때그 전체 질량이 아니라고. 최종 단계에서 중심핵 질량만 따져봤을 때그 중심핵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고, 3배보다 크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미 별의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녀석이었다고. 아셨죠? 그럼 얘는 누굴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마지막으로 가는 건 누구예요? 백색외성. 이렇게 가면 되겠지. 백색외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기역은 백색외성, 니은은 충성자별, 디귿은 블랙홀.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보기 중에서는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핵융합 반응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이 진화하는 동안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요. 얘는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관여를 해서요. 하나의 헬륨 만들어내고 두 개의 수소가 다시 튀어나온다. 아, 너 PP 반응이구나. PP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PP 반응은 기본적으로 주기열성에서 다 일어납니다. 질량이 큰 주기열성에서도 일어나고,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에서도 일어나고, 질량이 큰 주기열성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라고 한다면,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어가는 별이라고 한다면, PP 반응도 많이 하지만,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 아셨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헬륨과 헬륨이 들어갔어. 세 개가 들어갔더니 하나의 탄소가 나왔네? 아, 너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 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너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헬륨 핵융합 반응을. 아셨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요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 곳은 주계열성이죠. 그런데 거성에서도 요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디에서? 껍질에서. 그죠? 껍질에서. 껍질에서 수소 껍질 연소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별의 크기를 키울 수 있잖아. 그죠?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 거 일단 적색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색 거성에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어디? 얘가 나중에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헬륨 껍질 연소도 있으니까. 맞죠?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하나 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얘는 기본적으로 1000만 K라고 하는 온도가 조건이에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1억 K가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더 뜨거운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기본 조건으로 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얘는 1000만 K 이상, 얘는 1억 K 이상이니까 얘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 높은 거니까 너 틀렸어. 가가 낮은 거야. 자, 가가 일어나는 동안 별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거성이라고 한다면 거성의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껍질 연소. 수소껍질 연소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외부층을 가열해서 외부층을 키워주는 데 쓴다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지. 그러면 맞지. 맞죠. 그런데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주기열성은 사실 정력학 표용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 변화가 우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주기열성의 내부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거든? 그래서 크기가 사실 살짝 커져요. 그게 큰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작은 스케일로 보면 어쨌든 크기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기열성은 사실 크기가 조금씩 정력학 표현이지만 조금씩 커지는 과정. 그래서 주기열도 사실 별의 크기는 조금씩 커지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료에 따라서. 아셨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셨죠? 물론 이 문장에서, 이 보기 뒤에서의 기본 어떤 핵심 아이디어는 거성의 내부에서 수소껍질 연소, 그럼 별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가 핵심 아이디어지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주기열성, 선생님, 주기열성에서도 반지름이 커진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정력학 평형이지만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정력학 평형에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커지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아셨죠? 자,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수소핵융합 반응도 일어나면서 헬륨 반응도 일어나는 시기 당연히 있죠. 중심부에서 헬륨 반응이 일어나고 주변에 껍질 연소가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다 일어나서 있는 시기가 있겠죠. 그러면 디귿도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기예요. 20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습니다. 역시나 몇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어서. 자, 얘는 지금 주기열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자, 그림은 주기열성 A와 B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아셨죠? 얘는 질량이 좀 작은 거,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자, 표면 온도가 만도야. 그럼 얘는 A0. 됐죠? 이거를 체크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A0형 별의 질량이라고 하면, 암기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뭐죠? A0형 별의 질량이라고 한다면 얘는 태양 질량의 주기열성이라고 했을 때 A0O 주기열성이라고 했을 때 얘, 이 별은 태양 질량의 3배를 넘는다고. 아셨죠? 그러면 얘도 태양 질량의 3배를 넘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얘는 태양 질량의 2배를 당연히 넘는 거니까 얘는 대류액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중심부에 대류액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인 녀석이야. 그쵸? 또 해볼까? 얘는 색지수로 얘기하자면 만도보다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음의 값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런 자료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서 나와 있는 문제 말고도 꺼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셨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자, 주계열 단계일 때 중심액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질량이 크죠? 질량이 크면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럼 금방금방 진화한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에너지를 빨리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 수명이 짧다. 얘기했었죠. 그러면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가야 되겠지. 길다가 아니라 짧다야. 그 다음에.
자, A가 A'으로 지나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커진다.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커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가 등 반지름 선을 그려봐라. 주기열이 있으면 주기열 라인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 선을 그려봐라. 그려놓고 이쪽으로 가면 반지름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반지름 증가. 아셨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네요. 그리고 나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중심부 온도 분의 표면 온도는 A'이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면 지금 A'과 B'의 표면 온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값에서 지금 표면 온도는 큰 변수가 아니네. 중심부의 온도가 중요한데 중심부의 온도는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무조건 크다고. 아셨죠?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더 크다고. 아셨죠? 그러면 중심부 온도는 지금 A'이 B'보다 더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은 분모가 더큰 A'이 작겠지. 그죠? 분모가 더큰 A'이 작겠지. 그러니까 A', B'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풀어봤고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면 21번 문항은 뭐가 나와 있냐면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별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별 내부의 어느 지점에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 얘는 지금 바깥으로 작용한 힘입니다. 별에서. 얘는 안으로 작용한 힘이에요. 지금 얘는 중력이 더 커. 그러면 얘는 수축이네. 그죠? 얘는 지금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를 정력학 평형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 크기는 일정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얘는요 바깥으로 작용한 힘이 더 크니까 이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아, 팽창이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자, 정력학 평형 상태인 것은 나이다. 힘의 크기가 같아요. 정력학 평형 상태예요. 맞죠? 자, 주기열에서, 주기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별 내부의 표면 부근에서는 다와 같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주기열에서 적색거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단서가 나와 있잖아. 주기열성에서 뭐가 된대? 거성이 된대잖아. 거성이. 크기가 커진대잖아.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팽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팽창을 하려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커져야겠지. 그쵸? 그럼 별 내부 표면 부근에서는 다와 같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자, 가와 같은 상태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가의 상태는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축을 하면 사이즈를 줄여가는 겁니다. 사이즈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온다고. 맞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별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력을 가지고 있는 별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야.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 수축을 해야지만,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해야지만 발생을 하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력은 다 있죠. 다 있다고 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 돼. 얘는 지금 중력에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고.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 만약에 별의 표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별의 표면에서 이렇게 힘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별일까? 별의 표면에서 이렇게 힘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가장 쉬운 건 누구죠? 원시별. 가장 쉬운 건 원시별이에요. 원시별은 뭐 하고 있어요?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내부의 온도를 높이죠. 맞죠? 온도를 계속 높여요. 표면 온도도 높이지만 내부 온도를 많이 높인다고. 그리고 내부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수소행위와 반응이 이어지면서 뭘로? 주기열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별의 표면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죠? 가장 대표적인 별, 주기열성. 기억했으면 좋겠고, 별의 표면에서 이런 상태다, 별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태양 정도의 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거성 단계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 또는 태양 정도의 별이 지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한번 더. 이중연소가 나타나는 이중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 단계라고 하면, 적색거성 단계라고 하면, 요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어떤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별의 진화 단계까지도
우리가 막 생각을 해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자, 22번 문제는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하나가 수소고 하나가 헬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수소고 무엇이 헬륨이니?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니? 가 포인트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시별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주기율성이 된다? 주기율성이 되면 원시별일 때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원시별을 조금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원시별이 이만했어요. 이만했었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습니까? 주기율성이 됐어요.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원시별의 주성분은 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성감물질에서 제일 많은 게 수소와 헬륨이거든. 수소와 헬륨이 원시별의 주성분이고요. 얘가 성운해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자, 이 수소와 헬륨이 몇대 몇? 3대 1로 있다고. 왜 얘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있어야 되죠? 이제 얘는 우주론을 배워야 돼요. 우주론을 배우면 설명이 돼. 전 우주 공간에 뿌려져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빅뱅 우주론에 설명을 합니다. 3대 1의 질량 비율, 아셨죠? 그래서 성운에서도 마찬가지 그 비율이 유지되는 거고, 그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시별도 기본적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아셨죠? 그랬다가 얘가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심부에서 천만 K가 되면, 천만 K가 된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반응하지 않는 수소와 헬륨이 그대로. 질량비는 3대 1. 맞죠? 여기는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수소의 질량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요. 얘는 줄어들고요. 헬륨의 질량 비율은 계속 늘어나겠죠. 맞죠? 이런 단계가 어느 단계? 주기율성의 단계. 이렇게 가는 거지. 주기율성의 단계. 맞나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고갈됐어요.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수소핵융합 에너지 안 만들어지죠? 그럼 중심부는 수축합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야? 나중에 적색구성으로 가는 거지. 맞죠? 그런데 저 문제로 가면요.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A가 요만큼 있고요. B가 요만큼 있네. 즉, 이 별은 수소와 헬륨이 중심부에 모두 다 있네. 그런데 중심부에서는 A의 비율이 적고 B의 비율이 큰데 외곽으로 갔더니, 표면으로 갔더니 A의 비율이 크고 B의 비율이 적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너가 수소구나. 너가 헬륨이구나.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심부에서는? 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 너는 주기율성이구나. 됐나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는 수소의 질량비다. A는 수소의 질량비가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별은 적색거성이다. 적색거성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별이 적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 별이 거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적색에 대한, 색깔에 대한 정보, 온도에 대한 정보 없죠? 거성, 반점에 대한 정보 없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적색 거성이 되려면 적어도, 다시 갑니다. 이 중심부에 수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정보예요. 아셨죠? 제가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면 중심부엔 수소가 있으면 안 돼. 수소는 고갈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헬륨만 가득 차고 헬륨 수축, 그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가 있다라고 하면 적색 거성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하면 적색 거성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적색 거성이냐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지금 여기 수소가 남아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 별은 적색 거성이 아니에요. 뭐? 주기율성이라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됐죠? 자, 그다음에 이 별의 중심부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는요. 이거 체크하세요. 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풀어야 돼요. 얘는 지금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산소가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별은 지금 질량이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태양은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냐면, 1500만 K 정도 돼요. 1500만 K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주된 반응은 뭐냐면, PP 반응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1500만 K라고 하면, PP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CNO 순환 반응도 존재해요. 주된 반응은 PP 반응이 맞지만 이 태양

0: CNO 순환 반응을 한다고요. 아셨죠? CNO 순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요 태양 내부 안에 이 CNO 순환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산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 중심부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보기 디귿은 사실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기억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냅니다. 무슨 숙제를 낼 거냐면, 자, 이 별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 맞죠?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중심부는요, 지금 천만 K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를, 별의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 요거. 이거 한번 좀 찾아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찾아서. 아셨죠? 왜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요 중심핵의 크기가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아주 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것 때문에 실마리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로 가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소의 비율이 줄어들고 헬륨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 영역 즈음에 중심핵,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핵이 만들어지겠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셨죠? 숙제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16강 뒤에, 그리고 17강 뒤에 있는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총 24문항이고, 혹시나 아직 안 풀어보시고 듣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짧게라도 풀어보시고 오시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 문항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6강 문항부터 정리합니다.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고요. Tu escuela está lejos de aquí? 라고 했어요. 자, lejos de 하면 뭐뭐 멀리 란 뜻이죠. 그래서 너희 학교가 여기서 멀리에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está 10 minutos de aquí caminand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전치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치사들은 사실 수특에서 다 정리한 전치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치사의 용법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답은 자연히 뭐가 돼요? 아가 되죠. 그래서 전치사 아의 용법 중에서 거리, 시간,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0분 거리에 있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자, 까미난도가 붙었으니까 까미나르는 걷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벌써 교재 17강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 10분 거리에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뭐 하나가 추가돼야 될것 같죠? 약이라는 게 추가돼야 될것 같은데 뭘 넣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뭘 넣는다고요? 우노스를 넣으셔야 되죠? 숫자 앞에 우노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ta unos diez minutos de aquí 하면은 여기서 약 10분 거리에 있어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먼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호스데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 장소 전치사 구했을 때 배웠었어요. 그죠? 레호스데는 뭐뭐 멀리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뭐뭐 가까이에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뭘 했었어요? 그렇죠. 세르카데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시리즈를 한번 쭉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뭐뭐 위에는 뭐예요? 뭐뭐 위에? 그쵸, sobre. 혹은 encima de 하면은 뭐뭐 위에 란 뜻이었고, 뭐뭐 아래에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뭐뭐 아래에? 맞아요. debajo de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옆에는 뭐였어요? al lado 네였고요. 그다음에 뭐뭐 바로 옆에라는 표현을 할 때는 junto a를 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그다음에 뭐뭐 왼쪽에라는 표현을 하려면 a la izquierda 네를 썼었고요. 뭐뭐 오른쪽에라는 표현을 쓰면 알라, 네레차, 데를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지우겠습니다. 뭐뭐 앞에는 뭐였어요? 뭐뭐 앞에? 뭐뭐 앞에는, 델란테, 데. 쪽? 그리고 뭐뭐 뒤에는? 맞아요. 데트라스, 네, 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는? 그렇죠. dentro, 데, 였고요. 뭐뭐 밖에는? fuera, 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주위에 하면은? alrededor, 데.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장소 전치사 구를 쭉 한번 전치사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조금 유의할 게또 있었어요. 이게 뭐죠? dentro de는 뭐뭐 안에, 공간에서는 뭐뭐 안에란 뜻이지만 시간에서는 뭐뭐 후에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라는 표현을 할 때, alrededor de, cerca de, 뭐, sobre, 뭐, 이런 것들 활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전치사 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밑줄을 보니까 다 데마시아도, 뭐 데마시아다, 데마시아도스에 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묻고 있구나라는 감이 오시죠? 예, 그러면 이 다섯 문장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장입니다. 홀리오 꼬메 데마시아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먹으며 홀리오는 먹는다. 여기서 데마시아도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여기서는 부사죠.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 꼬메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데마시아도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로 쓸때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뭐 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에 맞게 형태 변화되죠. 성수일치시켜줍니다. 또는 뭐 주격보호로 쓰일 때도 역시 주어에 맞게 성수일치, 형태 변화 있다라는 거. 이 기본적인 이 틀은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부사였다라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Tengo demasiados libro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데마시아도스라는 형태로 쓰였는데, 얘는 이 문장에서 품사가 뭐예요? 맞아요. 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오는 리브로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성 복수죠? 그래서 남성 복수 형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 그래서 2번 문장도 맞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Estoy demasiado cansada para ir al cine.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에서 demasiada 뭐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얘는 부사로 쓰였죠.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까? 문장 안에서? cansada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부사는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데마시아다가 아니라 데마시아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나는 지나치게 피곤하다. 뭘 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그럼 4번은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Es demasiado tarde para bailar en cas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품사는 부사가 되겠네요. tarde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늦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뭐 하기에는? bailar en casa. 집에서 춤을 추기에는 지나치게 늦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 부사로 쓰였다. 자, 5번 보겠습니다. Si tomo demasiado café, no puedo dormir por la noche. 라고 했어요. 자, si 나왔습니다. si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demasiado café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demasiado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나는 잠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번에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3번과 4번 문형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문장에 요 데마시아도 빠라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3번은 틀린 문장이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마시아도 봐라. 제가 예문 하나 써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 4번이 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따로 예문을 적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에 너무 모모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의 투투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출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 실전 문제 저도 이제 같이 풀어보잖아요. 표지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표지판을 대거 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잘 보시면, 파악을 해보시면, 자, 24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은 해고, 여기 왼쪽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24시간 밤과 낮을 다 오픈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이 표지판 어디에서 본 거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요게 이제 맥도날드 표지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되냐면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표지판이니까 아비에르토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문장을 보시면,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실게요. 선택지에 까다가 있고 또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재 내용 복습 겸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게 뭐가 있었냐면, 까다가 있었고, 그리고 또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오트로가 있었습니다. 자,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뜻을 보면은 까다는 뭐매 뭐뭐뭐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뭐뭐뭐 또 또다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든 것, 오트로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일단 요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야 me despierto a las 5 de la mañana. 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despertarse, 깨다, 잠에서 깨다라는 제기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깬다. 몇 시에 깨요? 아침 5시에 깬다. 그리고 salgo a correr para estar en forma 했어요. 그리고 이제 뛰러 나갑니다. 자, 뭘 위해서 달리는 거냐면 estar en forma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르마가 형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다, 혹은 에스타르 엔 포르마, 뭐 건강이 좋다, 뭐 이렇게 핏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뛰러 나간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예상되는 단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Me encanta correr. 나는 뛰는 거를 엄청 좋아한다. 빼로 하지만 A veces.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 때때로란 뜻이었죠? 때때로 quiero quedarme en casa. 라고 하죠? quedarse 하면은 머물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때로는 집에 머물고 싶다. 그 다음에, 뭐, el día sin hacer nada.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대충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것 같아요. 답찬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까다디아가 들어가면 돼요. 까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까다디아가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매일이란 뜻입니다. 매일.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냐? 그렇죠. Todos los días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매일 나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란 얘기죠. 깨서 달리러 나간다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달리는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집에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뭐겠어요? 그쵸.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을 할때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Todo el día. 그래서 요거는 하루 종일이란 뜻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todos los días와 todo el día를 두개 함께 정리해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다와 todo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복습을 해보면 아베시스 있죠? 아베시스는 때때로란 뜻이었어요.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었어요? 때때로? 그렇죠. De vez en cuando. 아이고, cuando. 그리고 또뭐 있죠? 아니면, 맞아요. 요것도 똑같은데, de cuando en cuando. 자, 요거 같은 뜻이었습니다. 때때로란 뜻.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볼수 있는 실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달러 표시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환전소입니다. 그럼 환전소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걸 아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Casa de Cambio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 같은 경우 프로피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팁이란 뜻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주던 팁 있죠? 팁이란 뜻. 나머지는 뭐 자주 보셨을 테니까 아실 것 같고요. 5번은 팁이란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되냐면, 네. 전치사를 넣으면 되네요. 선택지를 보니까. 자, 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주 친절하게 드라이브 트루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아스 두 페디도. 아스는 아세로 동사의 명령형, 뚜에 대한 명령형이고요. 그래서 주문이란 뜻이겠죠? 페디도는. 주문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탈 것이라고 지금 각주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본인이 타고 있는 것에서 바카르테,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주문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요 맥락을 이해를 했으면 바로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4번에 sin이 들어가면 됩니다. si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탄 것에서 내릴 필요 없이 주문하세요. 주문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각주가 나와 있거든요. 각주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근데 이제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요것도 이제 실제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서관, 비블리오테카는 도서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문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책 주문이에요. 책을,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빌릴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 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휘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죠? 프레스타도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책이 돼서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자, 그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옆에 또 친절하게 그림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이트에 도서관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는 이름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메일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표현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Al lo largo de 하면은 뭐뭐을 따라 혹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 어떻게 된다? 책을 밟게 될 거다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상은 묻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빌릴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빈칸은 어디냐면, 빈칸은 여기예요. 여기. preguntas. 자, pregunta는 질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través de. 자, 요것도 밑줄을 치시고 필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뭐를 통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이 부분을 통해란 뜻이죠. 통해. 질문과 답이에요. 그죠? 질문과 답. 이거 세리에는 원래 시리즈란 뜻이죠.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묶여 있나 봐요.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빠르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란 얘기죠. 이거 뭐잘 아시겠지만, 자, 요거를 말하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들.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아, 그쵸. frequentes에서 frequente, 빈번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빈번한 질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모아두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어렵지는 않고요. 좀 실제적인 실사들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6강도 그렇고 17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제로 보게 되는 표지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 그림을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까이에 뭐, 보로 오브라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라스에서 공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브라가. 그래서 공사로 보르니까, 공사로 인한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까이에 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혔겠죠. 진입 금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뜻을 모르더라도 1, 2, 3, 4, 5번에 뭐가 들어갈지는 선택지를 보면 감이 올것 같아요. 뭐가 올까요? 그죠. 꼬르따라면 자르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린 길이란 뜻이 되겠죠. 까이에 꼬르따다 하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막힌 길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오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En que transporte vas a la escuela. 자, transporte 하면 교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무슨 교통을 타고 학교에 가니? 라는 뜻이 되고요. 사실 transporte 생략 가능하죠. 당연히 그냥 En que vas a la escuela 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니 학교에? 그랬더니 엔 메트로라고 했어요. 메트로는 지하철이죠. 지하철 타고 가. 자, 그렇다면 이거와 이제 바꿔쓸 수 있는 의문사를 넣으시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mo vas a la escuela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 교통수단 어휘들 있죠? 잠깐 복습해볼까요? 메트로가 나왔죠? 지하철. 자, 기차는 뭡니까? 기차는 트렌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늘부터 갈까요? 비행기는 아비온. 그 다음에 배는 마르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고체. 버스는 아우토부스 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비시클레타, 그다음에 오토바이, 모토시클레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수단 어휘가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 BC라는 표현도 하고 모토라는 표현도 한다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표현을 할 때, 앞에다가 지금처럼 전치사 n, 그리고 교통수단 어휘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걸어서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앞비에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말을 타고라는 표현을 할 때도 역시 전치사 아를 써서 아까바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타다라는 동사 표현은 우리가 보통 또마르 동사를 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동사 따르다 동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뒤에 이제 전치사 n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던 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습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앞비에 같은 경우는 걸어서라는 뜻인데 요거를 안단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데피에라는 표현을 본다면 요거는
걸어서가 아니라 서서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estar de pie 하면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셨을 것 같으니,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해서 밑줄은 prestas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Ana me prestas tu biciclet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prestar 무슨 뜻일까요? 빌려주다라는 뜻으로서, Ana야, 너의 자전거 나에게 빌려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어. Es que la necesito para ir a la escuela. 자, la는 bicicleta를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말이야, 학교에 가려면 자전거가 필요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17강에서 내용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빌려주다라는 뜻의 동사. 뭐였죠? 맞아요. dejar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prestas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dejas.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Uno de los monumentos más famosos de España. 아, 에우로파네요. 에우로파, 죄송합니다. 에우로파. 자, 에우로파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비 중 하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문항에 항상 많이 보는 게 최상급 문형이거든요. Los más de를 밑줄 치시면 바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고비아의 수로교입니다. 자,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밑에 사진에서 바로 답을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념비는 언제 일단은 건설이 된 거예요? 2세기의 건설. 시글로는 세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건설된 이 기념비는 뭐래요? 로마 공학이죠. 스페인의 로마 공학의 주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됩니다. 로마가 스페인을 한약 700년간 지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남겼죠. 특히 이제 건축물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1985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년, todos los años니까 매년 세고비아는 miles de personas니까 수천의 사람들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아쿠에둑토, 수로교를 보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수로교를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세비야 대성당으로 보이고요. 3번은 알람브라 궁전이고요. 4번은 에레스코리아의 수도원이고, 5번은 까사밀라가 되겠습니다. 고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레스 때 명사하면은 수천의 뭐뭐뭐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ientos de 명사도 있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수백의 뭐뭐뭐란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형태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 명, 뒤에 명사가 뭐가 오든 이 시엔토스라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7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abes que Julia va a dejar estudiar por un tiempo y va a viajar por España? 라고 했어요. 자, 너꽤 이하를 아니? 자, 뭐냐면 Julia가 뭐할 거래요? 자, 여기서 dejar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estudiar가 나왔고, 그럼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치, 일단은 dejar 동사의 기본적인 뜻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dejar de 동사 원형 구문이 생각이 나야죠. 이거는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훌리아가 포론 띠엠포니까 뭐 잠시 동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동안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페인을 여행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니? 자, 비하르 por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란 뜻이죠. 그랬더니 en serio? 진짜? 그랬더니 sí, es que está muy cansada. 왜냐면 정말 피곤하대. 공부하느라고 지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전치사.

네, 어떤 뜻이 있었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놓다란 뜻이 있었고, 뭐뭐하게 두다, 또 빌려주다, 또 포기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대화로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였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예문도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밑에 각주를 볼게요. 깔렌다르 하면은 워밍업 하다란 뜻이고요. 라스티마르 하면 다치다란 뜻이네요. 그래서 깔리엔타스 안테스 데 몬타르 엠비시라고 했어요. 안테스 데 뭐뭐 전에였잖아요. 몬타르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전에 워밍업 했니? 그러면서 아오라 지금이란 뜻이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i no calientas, te puedes lastimar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워밍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지금 하라고,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작하다란 뜻의 empezar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Empieza ahora. 자, 명령형, 뚜에 대한 명령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의 fumar는 담배 피다라는 뜻이었고요. Sierra의 동사 원형은 serrar 동사입니다. 닫다라는 뜻이고요. duerme 동사 원형 dormir 자다라는 뜻이고, almuerza는 동사 원형이 almorzar에서 점심 식사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표지판이고요. 표지판을 보시면 자전거 안 된다라는 표지판이네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El paso con bicicleta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로 통행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지를 뜻하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5번에 prohibido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지 표현할 때 의사소통 표현에서 17강의 의사소통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티르 동사, 프로이비르 동사, 또 뽀데르 동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금지 표현이 가능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Has visto a Eva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바 본적 있어? 해서 지금 현재 완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Sí, me encontré con ella en la esquina라고 했어요. 자, encontrarse con 기억하세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뭐뭐와 우연히 마주치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어. 어디서? Esquina, 모퉁이에서. 자, al volver a casa, ¿por qué lo preguntas? 하죠. al volver a casa. 뭐예요? al. cuando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 모퉁이에서 그녀와 마주쳤어. 그녀를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왜 물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porque necesito hablar con ella. 라고 하죠. 왜냐면 그녀랑 말을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 집은 뭔가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뭘겠어요? 네, cuando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cuando volvía가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과거를 배우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알이 cuando 를 뜻한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도 사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형은 20강, 교재 20강에서 좀더 자세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Como hace buen tiempo, ¿por qué no jugamos al fútbol esta tarde? 라고 했어요. 자, 꼬모의 용법이 많습니다. 그쵸? 자, 이게 아마 우리가 다음 강쯤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원인절을 이끄는 꼬모입니다. 자, 여기서 뭐뭐 때문에 원인절을 이끈다. 그러면 이제 꼬모의 위치는

항상 문두의 문장 앞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두에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기 때문에 모르겠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축구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동의 혹은 비동의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꿔머 꿰다모스라고 하죠. 꿔머 꿰다모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볼까? 란 뜻이에요. 그럼 동의를 했겠네요. 자, 그러면 동의 표현이 아닌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자, 1번에 말레 뭐 오케이란 뜻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아쿠에르도 동의한다란 뜻이고요. 에스더비엔 뭐 알겠다 뭐 괜찮다란 뜻이고 뭐에나 이데아 좋은 생각이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5번에 lo siento, no puedo. 그러면 그럴 수 없어, 미안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맥상에 맞지 않아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꿰머 깨다모스. 깨달으 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뭐였죠? 맞아요. 베르세 동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꿰머 nos vemos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꿈으로 물었을 때는 장소와 시간을 전부 다 묻는 경우고요. 뭐 장소만 혹은 시간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만 묻고 싶으면 donde quedamos 하시면 되고, 몇 시에 시간만 묻고 싶으면 a qué hora quedamos 혹은 cuando quedamos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뭐 말레, 네 아쿠에르도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물론이지라는 표현을 할때 많이 썼던 표현들 자 그것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Como no, 물론이지 라는 뜻이고요. Claro 혹은 Claro que sí. 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있었죠? 맞아요. Desde luego. 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por supuesto. 자, 이 표현도 있었고요. 또, 기꺼이 라는 표현도 있죠. 그게 뭐예요? con mucho gusto. 자, 이런 표현들 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 문항으로 갑니다. 6번 문항 진짜 재밌는 문항이에요. 길찾기 문항인데 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주어진 건 처음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야 할 곳의 길 모양으로 알맞은 것은 자 A는 이거고요. 길찾기 할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Oiga, perdón. 저기요 죄송한데요. ¿Sabe dónde está el palacio? 라고 하죠. 궁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B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claro, 물론이죠. Está muy cerca, 아주 가까워요. 자, 일단 siga todo recto hasta la segunda calle.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죠. 자, todo recto 하면은 곧장이란 뜻입니다. 곧장 가세요. 자, 어디까지 곧장? 두 번째 거리까지.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통과, 두 번째. 여기까지 곧장 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히레알라 네레차 어떻게 하면 네레차 오른쪽 오른쪽으로 도세요. 자 돌았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루에고 다음에 또멜라 프리메라 알라 이스키에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리에서 어디로 가래요? 이번에는 왼쪽 이스키에르다 왼쪽으로 가는 거죠. 아이 에스알라 이스키에르다 거기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가 이제 왕궁, 아 왕궁이 아니네요. 빨라신 건 궁이네요. 자, 궁의 자리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군요.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재밌죠? 저도 이런 문항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봤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화에서 A가 찾는 곳의 표지판은 그래서 선택지가 모두 표지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가 Perdone, ¿dónde está el servicio?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 단어만 알면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죠? 자, servicio 무슨 뜻? 네, 화장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딨나요?

la derecha de la sala. 네, 그래서 거실 오른쪽에 있어요. 친절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화장실 표지판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건 비상구 같고요. 1번은 요건 이제 금연 표지판이 되고, 요건 에스컬레이터, 요건 식수대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항으로 갈게요.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공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허가되지 않는 그 물건들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요새는 그림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보니까 일단 먹을 것도 안 되고요. 마실 것도 안 돼요. 그죠?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 안 되고요. 배낭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셀카봉이겠네요. 셀카봉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드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산 안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허가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sábado 5 de octubre. 내일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오랜만에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2025. 그러니까 2025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사노세,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사노세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에 국립경기장에서 공연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예, 찾아볼까요? 메비다. 메비다는 지금 안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칠라, 배낭도 안 된다고 나왔고요. 못데야, 병도 안 된다고 했고요. 우산 안 된다고 했고요. 솜브레로, 모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요, 실제 또 이제 기둥에 붙여져 있는 건데요. Sonasmo en caso de sismo. 자, 이거는 사실 몰라도, 이거 처음 봐도, 요것만 봐도 답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sismo는 지진이라는 거거든요. 지진의 경우, 지진이 날 경우에, sona는 지대,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안전 지역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S로 시작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수압에는 부드러운이란 뜻입니다. 예, seguras죠? seguro, segura, 안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는 표지판은? 해서, ¿Por qué no puedo pasar por esta calle? 여기 이 거리로, 에스타카야니까 이 거리로 왜 통과할 수 없는지, 왜갈 수가 없는 건지를 지금 A가 묻고 있지요. 예, 그랬더니 뭐래요? Ahora está cortada por obras. 앞서서도 비슷한 지금 문항이 있었죠. 예, 공사로 인해서, 그죠? 공사로 인해서 잘려졌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행이 금지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 금지 표지판을 찾으시면 돼요.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Pareces preocupada. 하면 뭐예요? 뭔가 걱정 있어 보여. 란 뜻이죠.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과제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과제를 오늘 4시죠? 4시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여동생이 아파. 그래서 tengo que ir a la verla al hospital. 병원으로 그녀를 보러 가야 돼.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내가 그것을 en vez de 하면은 뭐뭐 대신에 란 뜻이었죠. 그래서 en lugar de 역시 같은 뜻이었어요. 그죠? 이거 기억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그것을 내줄게. 아, 정말 진짜 고마워. 라고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됐고요. 그래서 저거와 바꿔 쓸수 있는 말, 걱정 있어 보여. 라는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그렇죠. 4번에 tienes mala cara.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자,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5번에 오랜만에 parecerse 아 하면은 누구누구와 닮다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 너희 아빠 닮았니?

뜻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띠깔에 관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띠깔은, 자, 과테말라 빼떼네에 위치한 띠깔이죠. 자, 요거는 이제 꼬마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소문자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띠깔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자, 이 띠깔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테말라 빼떼네에 위치한 띠깔은 뭐예요? 고대 마야의 중요한 왕국 중 하나의 수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여러 마야의 기념비 유적들이죠. 여러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모 같은 피라미드나 궁 같은 이런 마야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었다.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아세 뽀꼬 띠엔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띠깔의 1호 신전이, 그러니까 높이가 47m예요. 자, 요게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피라미드로 믿어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sin embargo,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역시 빼떼네 있죠. 그 라단타 피라미드가 뭐 때문에? 그라시아스,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죠. 높이가 72m인 거예요. 72m인 덕분에 가장 큰 피라미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호 신전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47m로, 그런데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72m로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1번 라단타가 무엇이냐 찾을 수 있고요. 2번 몇 미터? 1호 신전은 몇 미터인가요? 찾을 수 있고요. 띠깔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이건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야 왕국의 수도는 어디였나요?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띠깔에는 어떤 마야의 유적들이 있나요?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8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1강 기초 실험 실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강은 좀 수능 특강이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강의 전부 다 그 베이스가 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서 원래는 이제 이 20강에서 보통 한 문항씩 주로 나오는데 이 1강 문항에서는 그 모든 분야에 다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그 문제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한 강인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그 내용 영역에서 보면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시간.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건요. 실험 실습에 임하는 안전수칙,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그 예방하는 그 그림이나 경고표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험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 부분은 지금까지는 수능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과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거, 역시 지금까지 출제 빈도로 보면 좀 낮은 빈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에 이용되는 실습 기구들,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잰다든지 부피를 잰다든지 아니면 목공구, 금공구 등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는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실습의 안전수칙이에요. 농업이 아무래도 주로 이제 실습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실험 실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안전수칙, 굉장히 뭐랄까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굳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출제되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기계, 기구로 인한 외상 방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고 난 후에 사용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이에요. 화학 물질에 의한 피부나 호흡기 노출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시약의 냄새 확인할 때, 시약의 냄새 확인할 때, 그냥 무색일 때 이게 어떤 향이 나는지 이걸 바로 갖다 대면 그 강한 향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코피도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냄새 확인할 때는 시약병을 바로 코에다 대는 게 아니고 앞에다 두고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해서 좀 연하게 한 다음에 시약 냄새를 맡아야겠죠. 그리고 라벨. 시약병에는 이게 어떤 시약인지, 어떤 위험성인지 라벨에 그림도 붙여져 있고,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따라낼 때, 이 라벨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서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이게 시약이 흐르면서 그 라벨을 어떻게 적셔서 나중에 읽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약을 따를 때는 붙어 있는, 그 라벨이 붙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온 다음에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 장비를 갖춘 후에 꼭 실험 실습에 임해야 하고요. 전기 사고 예방,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배전반의 위치, 그리고 전압 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작업시에는 전원을 꼭 차단한 후에 전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 사용법 및 응급 처치 요령을 꼭 미리 알아야 되고요. 소화기구를 비치해서 화재에 예방을 해야겠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실험 실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폐기물이 나와요. 아니면은 사용했던 약품을 다시 넣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그냥 하수구에다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꼭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GHS, 우리 이제 경고 표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자, 국제연합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국제 조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GHS.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위해 및 위험성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고 미국은 영어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어를 쓰겠고 각각마다 이제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 이걸 그 나라의 언어로 사용을 그냥 그 필기를 써 놓으면 알아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아, 이건 어떠한 곳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고 미국과도 똑같이 쓰는 거고 일본과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불 표시잖아요. 인화성. 여기는 인화성하고 비슷한데 불 사이에 보면 또 흰색으로 붉고 비슷한 게 있어요. 산화성. 자,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폭발하는 거거든. 폭발성. 해골에 뼈가 있네요. 급성 독성 물질. 자, 그리고 이건 잘 보면 무언가 액체가 떨어지는데 부식이 되고 있고 그렇죠. 손에도 부식이 되고 있어요. 부식성 물질. 자, 이건 고압 가스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사람의 몸인데 몸 안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나는 그런 형상이네요. 발암성, 변이온성, 생식독성, 전진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에요. 자, 이건 느낌표예요. 아, 일단 위험하다. 위험하다. 독성 물질, 자극성 물질이 있다. 자, 이거 보면은 물고기 그림도 있고, 이게 물 안에 나무 그림도 있네요. 수생 환경에 좋지 않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온도계 그림인데 올라가고 있어. 고온에 주의하라. 같은 건데 내려가고 있네. 저온에 준비하라. 자, 이건 고압 전기에 유의하라. 라는 그런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항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틀리기가 어려운 문항이죠. 직관적인 그림이라. 자, 다음은 무게, 부피 측정 및 용역의 조제입니다. 일단은 무게. 무게는 뭘로 측정을 해요? 저울로 측정을 하죠. 근데 저울이 크게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전자 방식이 있어요. 단지 무슨 차이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숫자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무게를 알고 있는 분동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아날로그 방식의 양팔 저울. 조작이 간단하고 눈금이 0.1g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 여기는 분동이라는 것, 정확한 무게를 알고 있는 저그 금속이 0.1g 단위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쓰냐? 치약을 2g을 측량하고 싶다. 2g을 그러니까 무게에 재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1g짜리 두개 아니면 2g짜리 하나 분동을 이쪽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치약을 여기다가 덜어내는 거지. 그래서 양팔적으로 이게 분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동적으로 내려가 있으면 분동이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팔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이룰 때까지 치약을 덜어내면 이쪽 주면 이쪽과 이쪽이 무게가 같다. 그래서 정확한 치약의 양을 측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올 때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가 측량. 측량은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잰다는 뜻. 그냥 무게를 잰다라고 시험에 표기가 되면 좋을 건데 의외로 측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게를 잰다. 자, 저울 때양 끝에 접시를 고정하고 한쪽에 접시에는 측량하려는 것을 올려두고 다른 한쪽 접시에 분동을 올려놓고 이게 수평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로 쓰는 거죠, 주로. 주로 전자저울 디지털 방식. 이건 0.0001g에서 킬로그램까지 우리 체중 재질 때도 이걸 쓰고 동물 자원 친구들 보면 소의 무게를 잴 때도 이걸 쓰죠. 몇백 킬로, 톤까지도. 그렇죠? 자, 디지털 방식입니다. 자, 이건 자, 수평 조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평 조정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유산지나 측량병을 올리죠. 왜냐면 여기다가 바로 가루 치약을 떨어뜨려 놓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긁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깔아야 되는데 깔게 되면 이 깔게 되는 그것에 대한 무게가 측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유산지나 측량병을 여기다 놓은 후에 다시 0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그 시료의 그 무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요거 유산지를 올려놓고 0점 조정하는 게 그동안 시험에서 좀 나왔던 주로 출제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액체의 부피 측정이에요. 액체 부피를 측정하고 그리고 액체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부피를 측정하는 게 이걸 실험 실습을 자주 해본 친구들은 괜찮은데 어쩌다가 한번 하고 그리고 이런 유리 초자 기구를 자주 사용을 해보자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피 측정 기구 보면 메스 실린더예요. 그냥 어떻게 일자로 쭉 돼서 눈금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판 위에서 주로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기구입니다. 메스 실린더. 자, 메스 피펫. 일정량의 액체를 임의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여기를 손으로 잡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압력을 조절해주는 다이얼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뭐 이렇게 고무로 된 것도 있고요. 메스 피펫. 자,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 이거 메스 플라스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 왔을 때 이건 몇 밀리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건 지금 250ml의 플라스크인데 이걸 100ml를 한번 재보고 한번 100ml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런 것. 이렇게 100ml, 뭐 120ml 이렇게 할 때는 뭘 사용한다? 메스 실린더. 그런데 한꺼번에 그 동체, 그러니까 이건 500ml짜리 메스 실기다. 그러면 500은 정확히 잴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뷰렛은 그 적정 실험할 때나, 그러니까 중화 실험할 때나 이럴 때 액체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액체를 세워놓고 여기 이제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틀면 여기 있는 액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액체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나중에 처음 있던 거에서 남은 양을 빼면 요만큼이 들어간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를 사용한 양을 정확히 측정할 때 사용하는 초자기구가 되겠습니다. 뷰렛. 자, 그리고 메스 실린더 눈금 읽을 때 액체는 유리 관벽이 이제 강하게 부착되면서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액체가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어떤 액체는 유리 간벽 쪽으로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액체는 유리 간벽에 오목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류소 물처럼 관벽을 좀 타고 오르려는 이런 액체들은 양쪽 관벽이 좀 높게 나타나요. 수은처럼 좀 비중이 높은 액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어디를 읽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눈금을 여기를 읽어야 되느냐, 여기를 읽어야 되느냐죠. 이럴 때 이제 밑에를 아래를 읽게 되는 겁니다. 메니스커스라는 메니스커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도 측정이에요. 온도 측정은 뭘로 해요? 온도계로 하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온도계가 다 같은 온도계가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실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예요. 보통 수은 온도계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던데, 수은은 그 열에 따라서 부피 팽창이 알코올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빨간 수은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죠. 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열에 따라서 알코올이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예요. 영하 20도에서 110도까지의 주로 우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수은 온도계, 수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로 알코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온도계고요. 표준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있는 온도의 정의. 이 지금 온도는 몇 도다? 그러니까 온도계의 기준이 되는, 온도계를 교정하거나 기준이 되는 그런 온도계가 되겠어요. 다음은 베크만 온도계입니다. 특정 온도 부근에서 미세한 온도 차. 1도, 0.5도 이렇게 된게 아니고 100분의 1도까지 측정 가능한 100분의 1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 베크만 온도계고요. 디지털 온도계, 디지털 아까 그 저울처럼 직관적으로 온도를 바로 볼수 있다 이거죠. 온도가 계기판의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온도 측정할 때 어떤 게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물을 끓이거나 용액을 가열을 할때 온도계를 밑까지 아예 닿지 않게 좀 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커에 밑까지 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위에 놓고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거. 위에 놓고. 자, 다음은 이제 용액의 조제인데 일단 표준 용액이에요. 표준 용액이란 평균 용액이란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입니다. 그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그래요. 자, 표준 용액을 이용한 부피 분석 방법이에요. 농도를 알고자 하는 용액을 용기에 담고 표준 용액을 뷰렛 기억하죠? 액체를 떨어뜨리는 유리 초자기고 뷰렛을 이용해 용기에 조금씩 떨어뜨려 반응이 끝나는 종말점을 결정합니다. 이때 종말점은 보통 지시약 변색 및 반응 시약 자체 변색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지시약은 이게 지금 용지 그러니까 그 액체 장 자체가 지금 중화가 되었는지 중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화가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중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 색깔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에요. 보통 이제 중화 반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페놀프탈린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지 모르는 염기성 용액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알고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산성 용액을 넣다 보면 이게 중성화되면서 색깔이 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성 용액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모르는 염기성의 농도를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용액 농도 계속 측정할 때 산은 탄산나트륨, 무수 탄산나트륨을 사용을 하고요. 알칼리는 옥산살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생물 현미경. 뭐가 필요해요? 이거 프레파라트 필요하죠. 자, 이거 실체 현미경.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돋보기예요. 돋보기. 있는 그대로 좀 크게 보는 거죠. 자, 생물 현미경부터 먼저 보죠. 생물 현미경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눈이 들어가서 보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눈을 다 사용하는 쌍안 렌즈. 그럼 이제 하나만 보는 것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단안 렌즈라고 그러죠. 접안 렌즈가 되겠고, 이건 대물 렌즈, 접안 렌즈, 대물 렌즈 그래요. 대물 렌즈는 물체

쪽에 있는 렌즈, 저반 렌즈는 사람 눈 쪽에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생물 현미경은 여기서 강한 건 빛이 비치면 이 빛이 재물대에 있는 프레파라트를 투과해서 투과한 상이 투과한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생물 현미경. 실체 현미경은 여기다가 정말 실제적인 건 놓고 돋보기예요. 돋보기. 좀더 그냥 크게 본다는 것뿐입니다. 크게 본다는 아셨죠? 이건 투과한 빛을 봐요. 그 물체를 투과한 빛을 보는 거고, 이건 그 물체에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겁니다. 반사되는 빛. 이게 생물과 실체 현미경입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 자, 현미경의 종류는 저반 렌즈에 따라 두 눈으로 보는 쌍안, 한 눈으로 보는 단안, 이렇게 나눠지고요. 광원에 따라, 광원,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광학 현미경.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보는 광학 현미경 또는 전자빔을 사용하는 전자 현미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광학 현미경, 조그마한 생물 현미경, 실체 현미경이에요. 둘다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생물 현미경은 뭐가 필요해요? 프레파라트가 필요합니다. 프레파라트 만드는 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실체 현미경은 실물 자체 돋보기예요. 빛이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투과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관찰 대상은 세포의 단편. 실체 현미경은 동식물의 해부 및 입체적인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관찰 장면은 평면상이고 여기는 입체상이겠죠. 돋보기로 보면 평면상이 아니고 다볼수 있습니다. 입체상. 빛과의 관계를 보면 생물 현미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투과하는 빛이에요. 실체 현미경은 반사되는 빛입니다. 초점은 조동 나사하고 미동 나사로 조절해 가면서 초점을 맞추고요. 실체 현미경도 배율 조정 나사 및 조동 나사로 조절을 합니다. 자, 경통 이동식입니다.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재물대 이동식 그리고 가시광선은 아니 그 실체 현미경은 고정식입니다. 생물 현미경은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실제 모습과 자, 그리고 이제 전자 현미경이에요. 전자 현미경도 현미경하고 똑같죠. 현미경 자체가 뭐예요? 작은 걸 관찰하는 거죠. 작은 걸 관찰하는. 근데 전자 현미경은 조금 더 작은 걸 관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걸. 자, 일단 투과형 전자 현미경, TEM이라고 합니다. 투과형. 뭐가 투과겠어요? 빛이 투과해요. 그래서 투과형 전자 현미경은 뭐랑 같다? 얘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투과형. 생물 현미경과 같은 작용으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자, 주사. 주사는 실체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체 현미경과 같은 역할.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미경, 생물 현미경에서 프레파라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프레파라트는 밑에 슬라이드 글라스가 필요하고 커버 글라스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건 이제, 뭐 식물의 표피인데 표피를 태워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증류수를 떨어뜨립니다. 속에 공기가 없게 해서 물로 아예 그빈 공간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관찰이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커버 글라스를 지금 여기에 증류수가 떨어진 곳에 커버 글라스를 덮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한 번씩 나왔던 내용 요소예요.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물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가끔씩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기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포가 이 안에서 그냥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포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포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고자 하는 상을 보는데 뭐랄까요? 좀 불편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커버 글라스를 덮을 때는 어떻게 덮는다? 관찰하고자 하는 상에서부터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수평 방향으로 덮는다고 해서 공기가 100% 그 속에 갇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커버 글라스 덮을 때 어떻게? 45도 각도로 해서 천천히 내리면서 물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버 글라스 바깥으로 나온 물기를 닦아낸 후에 이 커버 글라스를 어디다 놔요? 아니, 이그 프레파라트를 여기 대물렌즈 위에다 놓고 그 대물렌즈 교환기를 이제 저배율에서부터 상착구 고배율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죠. 아셨죠? 자, 다음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 광학 현미경.

유형 측정 방법이네요. 일단 주변 정리가 잘 되고 먼지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 같은 게 있으면 관찰하고 하는 상하고 같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깨끗한 곳. 조동나사로 재물대 높이를 낮춘 후에 프레파라트를 놓죠. 그 다음에 프레파라트를 이제 뭐 일단 광원을 작동시켜서 시야를 밝게 하고 배율이 가장 작은 렌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동나사로 대물 렌즈하고 프레파라트를 가장 가깝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을 어떻게 찾느냐? 떨어뜨리면서 찾아야 돼요, 떨어뜨리면서. 이걸 붙이면서 찾게 되면 잘안 보인다고 해서 계속 오르다 보면 붙어버려요. 어디랑? 렌즈랑, 프레파라트랑. 그럼 안 되니까 일단 가장 접근한 상태에서 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초점이 잡히면 미동난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상을 찾을 수 있도록 관찰을 합니다. 자, 고배율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배율이 높은 대물렌즈로 바꾸고 미동나사를 이용해서 선명한 상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용 기구의 사용과 실습이에요. 제도는 우리 10강에 보면은 수특 10강이 조경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세트형 문항으로 잘 나오는 문항입니다. 자, 일단 도면의 크기는 가로, 세로, 비를 비가 1.4대 1. 그리고 도면의 양식은 표제란 도면에는 윤곽, 표제란, 중심 마크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척도 보면 현척, 축척, 배척이 있어요. 현척은 똑같은 1대1, 축척은 축소해 놓은 거, 배척은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선과 글자는 선의 종류는 실선과 허선. 허선은 다시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파선과 아니면 1점 쇄선, 2점 쇄선 이렇게 나눠지고요. 문자는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은 수직체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는 15도 정도의 경사지기에서 경사지기의 글자를 씁니다. 자, 선의 종류예요. 일단 실선과 허선. 실선은 그냥 이어진 게 실선이에요. 허선은 끊어져 있는 거. 끊어져 있는 거. 자, 실선, 허선이에요. 이렇게 끊어진 게 일률적으로 끊어졌다. 이걸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선. 그리고 중간에 길고 짧고 하나씩 있는 거. 1점 쇄선입니다. 길고 짧고 짧고 이건 2점 쇄선입니다. 실선, 허선에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금방 이해되죠? 자, 용도가 있습니다. 굵은 선은 도형의 중요한 요소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시설물 또는 수목 강조 공간 구역 테두리 선으로 많이 쓰고요. 중간선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중간선으로 써요. 가는 선은 실제로 사용한다보다는 치수 보조선 끌고 나오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파선은 숨은 선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것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1점 쇄선, 가는 선은 중심선으로 본체의 중심이나 대충 축에 쓰이고요. 굵은 선은 절단선으로 절단면의 위치나 대상지의 경계선. 2점 쇄선은 보통 어디 많이 해요? 가상선으로 부지 경계선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읽을 수 있는지, 도면상의 수목 표현할 때. 아마 지금 농업 기초 기술을 다 수업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보면 얘는 벼록나무예요. 벼록나무인데 몇 줄을 심을 것인가? 벼록나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높이 3m, R. 직경이죠? 근데 흉거 직경이 아니고 근원 직경입니다. R이니까. 10cm. 10cm. 자, 그리고 다음 투상법. 투상법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고 모의고사에서는 몇번 다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이제 투상해서 그린 거죠. 투상해서. 자, 투상법에는 크게 정투상, 등각투상, 사투상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건 정투상법 많이 나왔어요. 정투상법에서도 두 가지 일각법과 삼각법. 일각법과 삼각법. 자, 일단 정투상 때 도면 이름 보면 앞에서 본게 정면도, 위에서 본게 평면도, 뒤에서 본게 배면도, 밑에서 본게 저면도, 우측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법과 일각법이 뭐냐면, 이제 이게 1, 2, 3, 4 분면이잖아요. 1, 2, 3, 4 분면인데, 평면도를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 그러면, 그러니까 1사분면에 그러면 일각법, 3사분면에 그러면 삼각법이 되는 거예요. 자, 삼각법은 지금 평면도 어디서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지금 A의 모습이죠. 이렇게 놨을 때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 B의 모습을 그리는 거고, 이건 우측면도 C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 이쪽. 근데 1사분면에 그려놓으면 이 상태면은 이 부분이 지금 1사분면에 들어가 있고, B는 어디서 보겠어요? B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겠네요. 밑에 부분. C는 이쪽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일각법, 이거고 삼각법. 이거 할때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만 좀 주의하면 되냐?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생각, 그러니까 조금만 상상해서 보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이제 목공과 금공이에요. 공구 다루는 거죠. 일단 목재는 가벼워요. 강해요. 가공하기 쉬워요. 그 무늬도 있고. 그런데 불하고 습기에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목공구에 주로 사용하는 용구들. 자, 톱. 톱 알죠? 나무 각재 절단할 때. 대패는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 껄끄러운 거 다듬을 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끌. 목재 구멍 팔 때라든지 드라이버, 나사 조일 때. 목공용 망치 못 박을 때죠. 이런 그 목공구의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잘알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나왔던 게 연기자. 각도를 재거나 사선으로 톱질할 때 사용하죠. 금우개. 일정한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목공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이건 이제 파이프의 외경, 그리고 깊이를 잴때 사용하는 거예요. 외경을 재고, 깊이를 잴때 사용하는, 그런 측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공구예요. 금속에 사용할. 자, 일단 금속은 가공성이 좋아요. 그리고 용도에 맞는 제품 제작이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금속의 전성과 연성을 이용해서 판, 관, 봉선 등을 만드는데 이건 일단 그 열도 잘 전도가 되고 열이 잘 전도된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금공과 금형이 있습니다. 금공은 금속을 가공해서 물건을 제작하는 거고, 금형은 어떠한 틀에 쇳물을 부어서 만든 제품이 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금공구의 종류, 드라이버. 나사를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공구에서도 쓰고, 금공구에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와요. 드라이버는 나사 조이는 겁니다. 자, 플라이어. 무언가를 잡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디오 펜치, 그냥 펜치, 니퍼, 이런 게다 플라이어에 들어갑니다. 자, 렌치, 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풀때 쓰이는 거. 줄, 나무에서는 대패로 겉을 깔끔하게 만들다면, 금속에서는 줄로. 자, 나무에서는 끌로 좀 판한다고 그러면, 정은 금속에서. 쇠톱, 쇠를 썰어내는 톱입니다. 아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 10개죠. 근데 10개를 다풀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못 풀면 나중에 그 정리할 때 마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경고 표지 문제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경고 표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약품 보관함에서 라벨이 손상된 이렇기 때문에 약품 따를 때 어떻게 따라라? 라벨을 손 안쪽으로 두고 이렇게 따라라. 그런데 라벨에 손상된 시약병을 발견했고, 이에 이 시약병의 약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라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차염산 나트륨이네요. 자,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건강에 좋지 않네요, 일단. 수생식물계에 매 유독하답니다. 수생식물. 여기 물고기 보이나요? 물에 사는 식물 보이나요? 여기에 유독함을 보이는 경고 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어요.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합니다. 금속을 부식시키고 있고, 손도 부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불에 잘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고압가스라는 얘기고. 어때요? 쉽죠?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꽤

나왔어요. 꽤. 자, 경고표지 잘 나오는 거몇개 보면 수생 환경, 유해성, 인화성 물질 했고요. 산화성. 인화성하고 산화성하고 뭐가 다르냐면 산화성은 인화성과 비슷한데 이 불꽃 안에 또 불꽃 같은 게 파박파박 하는 그런 불꽃 같은 모양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부식성 물질, 고압 가스. 그리고 발암성, 변이온성, 생식독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경고 표지가 잘 나왔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얘기가 선반 제작에 사용한 공구네요. 목공구냐, 금공구냐. 그 공구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학생 A는 베란다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는 작은 화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과 같은 화분 선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뭘로 했나 보니까 지금 나무로 제작을 했네요. 먼저 치수에 맞게 목재를 절단을 했어요. 목재 절단 뭘로 해야 돼요? 목재 절단. 톱으로 해야죠. 톱. 자, 그리고 절단한 부분. 어떤 게 절단은 지금 나무가 절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스름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을 거예요. 뭘 다듬어야 돼요? 대패로 다듬어야겠죠? 자, 이후 다듬어진 목재에 못을 박는데 그냥 못이 아니고 나사못이에요. 나사못. 돌리면서. 그러면 나사못을 고정할 수 있는 건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2번. 네,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니은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혹시 이제 톱은 알것 같고 이제 대패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톱은 나무를 자른 거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대패는 이렇게 생겨서 이 밑바닥에 칼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면 그 위에 나무를 아주 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걷어내야 된다. 이 정도의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금욱에는 일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공구예요. 자, 드라이버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나사를 조이고 푸는 데쓸수 있죠. 드라이버라는 게 있고 또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동 드라이버도 있죠. 전동 드라이버 윙윙윙 하는 거. 네, 그것도 드라이버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자, 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제도 기구예요. 제도 기구. 제도에 사용하는 기구를 적절한 것은 이건 아마 적용과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설계를 안 해본 친구들한테는 큰일입니다. 큰일. 자, 여기 나온 거 진짜 각도기. 각도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써봤을 거니까 각을 잴수 있는 자지요. 각을 잴수 있는 자. 자, 컴퍼스. 원을 그리거나 홀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템플릿.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양자죠. 자, 디바이더. 컴퍼스하고 비슷하게 보이나, 디바이더는 컴퍼스하고 좀 다른 역할을 하죠. 정확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길이를 옮길 때라든지,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디바이더입니다. 자, 삼각 스케일. 삼각 스케일. 축척자라고 그래요. 축척자. 그러니까 이제 몇대 몇이 여기에 그 뭐랄까요 이제 눈금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눈금자 스케일. 자, 문항을 보면요. 선생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설계도는 1대 300의 축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m인데 1m로 축적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럼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줄여놓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도면상의 두점 간의 거리를 알고자 할 때에는 요걸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걸 사용을 해야 돼. 자, 이는 100분의 1에서 600분의 1, 6개의 축척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실제 크기를 종이에 옮겨 기록하는데 사용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척을 잴수 있는 자, 축척자. 어떤 거였어요? 스케일이죠. 스케일. 스케일. 자, 각도기, 컴퍼스, 템플릿, 디바이더로는 좀 어렵겠죠. 스케일입니다.

제가 알아두세요. 이거 축척자라는 거. 다른 말로 축척자. 자, 4번. 다음 사례에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모두 고른 학생. 공공고등학교 FFK는 영농학생 축제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제도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 선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있죠. 허선과, 아니, 실선과 허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의 종류는 실선과 허선이 있었어. 실선은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그렇죠.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치수선. 치수선을 치수선에 많이 사용이 되죠. 허선은 점선이에요. 점선인데 이렇게 같은 크기로 뚝뚝뚝 이어진 걸 바선. 1점세선은 중간에 점이 하나인 파선, 아니, 허선. 그 2점세선은 점이 두 개인 파선. 그렇죠. 허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선은 보통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파선. 일단 허선에서 파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가는 1점세선은 중심선. 본체의 중심이나 대칭 축에 주로 쓰이고요. 1점세선의 굵은 선, 절단선으로 절단면의 위치나 대상지 경계선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2점세선, 굵은 선은 가상수로 부지 경계선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볼까요? 물체 보이는 부분의 겉 모양을 표시는 굵은 실선으로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어떤 거예요? 가는 실선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대상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뭘로 했어요? 파선. 파선은 파선으로 사용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은 뭐였어요? 1점 쇄선. 중선은 1점 쇄선. 1점 쇄선. 틀렸네요. 2점 쇄선 어디? 부지 경계선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555X로 된 B,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볼까요?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라이어의 종류. 플라이어의 종류. 플라이어가 많아요. 플라이어가. 이렇게 대충 잡아내는 걸다 플라이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전공 플라이어. 농기계를 전공한 친구들에게는 또 이게 저게 과연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인데. 적용도 괜찮겠네요. 다른, 그러니까 뭐, 동물 자원이나 식품 쪽의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 네. 전공 플라이어라는 거 일반 우리가 이제 펜치라고 사용하는 게 전공 플라이어입니다. 자, 조합 플라이어는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이걸 옮겨감으로써 이 사이에 이거 잡을 수 있는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라이어입니다. 자, 롱 로즈 플라이어, 뭐 옛날 라디오 펜치라는 말도 쓰고요.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롱노즈. 자, 바이스 플라이어. 바이스가 뭐예요? 물다잖아요. 물다. 요 부분, 내 보면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조금 더 좁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이 부분이 점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물어놓은 후에 이제 바이스니까 딱 물고 있다가 이걸 제끼면서 풀면은 다시 풀립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그리고 다이애거널 플라이어에서 이거 니퍼라고 하는 거죠. 니퍼. 네, 이렇게 생깁니다. 플라이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농업 기초 기술 시간에 배운 공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자, 어떤 공구인가 봅시다. 대상물을 강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정할 수 있어. 작은 물체에 가공 작업할 때나 머리 부분이 망가진 볼트를 조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꽉 해서 그냥 조이면 되니까. 손잡이 아래쪽에 나사가 있네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플라이어의 입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상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장력을 주면 대상물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플라이어 중에 나사를 이용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뭐였어요? 바이스 플라이어죠? 바이스 플라이어. 나사를 이용해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항 보죠.

상대로 베이지를 교재를 했습니다. 자, 실습까지 한번 보니까 BA 0.3g, 하이포넥스 3g, 뭐 펩톤, 설탕을 다 그램그램이네. 무게네요. 무게를 측량, 무게를 재요. 무게는 뭘로 재야 돼요? 저울로 재야 되죠. 그러니까 간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커에 500ml의 증류소와 함께 측량한 시약, 무게를 잰 시약을 녹였어요. 뭘로? 교반기. 교반기. 우리 식품 전공 친구들은 교반기 알지요? 자, 교반기. 일단 전자저울입니다.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교반기. 이건 지금 마그네틱 교반기예요. 마그네틱. 마그네틱이 뭐예요? 전 자석이죠. 자석. 요 안에 조그만한 그 자석 발을 놓고 여기에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걸 녹여주죠. 그러니까 따로 뭐 유리막대로 전한다든지 이걸 대신 교반기가 대신해 준 겁니다. 자, 다음 뷰렛. 뷰렛은 액체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액체에 들어간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기구요. pH 미터예요. pH. pH 미터니까 뭐하는 거? pH 측정하는 거지. EC 미터는 EC 측정하는 거. 그렇죠. 고압 멸균기. 균을 멸하는데 어떻게 고압으로? 고압 멸균기. 다시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자저울로 측량은 맞았어요. 자, 교반기로 녹이는 거 맞습니다. 자, 시약을 녹인 500ml의 수용액을 뷰렛으로 옮긴 다음에 증류수를 보충해서 1리터를 만든 뷰렛보다는 메스 실린더나 메스 플라스크가 맞겠죠. 뷰렛은 얼마나 액체가 들어갔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자, pH 미터로 산도 측정, 옳은 내용이고요. 한 철을 넣어 끓여 시음간에 분주한 후 배지를 살균시켜서 뭘로? 고압 멸균기로. 옳은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뷰렛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7번 보죠.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농작업을 했던 농기구. 자, 일단 사분 알겠고, 괭이. 괭이 땅을 파는 거죠. 포크, 집이나 집프라이 같은 것을 옮길 수 있는 농기계예요. 자, 호미는 다 알지요. 자, 전전과이, 나무 가지가 잘라내는 가위죠.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농사는 풀과 벌이는 전쟁이에요. 모과 벌이는 풀과 벌이는 전쟁. 제초. 그만큼 농사일의 대부분은 뭐뭐가 차지했어? 뭐가 차지했어요? 제초. 제초. 잡초를 제거하는 게 차지했어요. 자, 조선 초기에 가능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서에서도 곡식의 성장은 오직 이것에 공에 달렸다라고 했다. 제초제도 없어요. 화학비료도 없던 시절 곡식의 성장은 이것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무엇을? 제초를. 그러면 제초에 사용된 농기구, 삽, 괭이, 포크, 호미, 전전가위 중에 제초에 사용되는 농기구로 가장 적절한 게 어떤 거예요? 호미죠, 호미. 호미. 그렇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전자현미경이네요.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 전자현미경. 자, 현미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생물과 실체. BC 투과하는 생물현미경, 프레파라트가 필요한, 그리고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실체현미경, 실물을 보는 거죠. 투과된 빛, 반사된 빛. 전자현미경, 투과형 전자현미경은 뭐와 같다? 생물현미경과 같다. 주사현미경은 뭐와 같다? 실체현미경과 같다. 실체현미경과 같다. 자, 그러면 학생이 있는 전자현미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전자현미경, 쌤과 템,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두 가지요. 근데 세포의 단편을 관찰해요. 그리고 평면상이요. 세포 내부를 관찰합니다. 뭐예요? 투과형이네요. 투과형. 투과형. 자, 세포의 입체상, 주사형이죠. 금방 나오죠. 투과형과 주사형. 얘는 뭐와 같다? 크게 돋보기와 같다. 빛이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고, 얘는 투과되는 빛을 보는 겁니다. 자, 1번. 간은 주사형이 아니고 빛이 투과하는 투과형 주사입니다.
자, 나는 실체 현미.

현미경, 실체 현미경, 돋보기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가와나는 전자빔을 광원으로 합니다. 전자현미경이니까. 그래서 니온과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강을 풀어봤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죠? 1강 문제는 대부분 상식에 기반한 문항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도 네,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 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

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원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가,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출입문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 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에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무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 이익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1: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0: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 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 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 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 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 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왜 연기를 안 해?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때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럼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네.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안 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젊은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Look at these shapes I made. Can you find a cone?
2: It's here. I see a cube too.
1: Good. Now it's your turn. What shape do you want to make?
2: I want to make a pyramid.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Cone, here, cube, turn, pyramid. 자, 그럼 우리 이 다섯 개의 단어 선생님과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ne, cone이에요. cone은요, o 다음에 e가 따라 나왔잖아요. o의 이름처럼 o 소리를 내야 돼요. o, o. 그래서 콘 아니고 cone. 아이스크림 콘 아니고 아이스크림 cone. 알았죠? cone 이렇게 발음하고요. cone은 원뿔이에요. 아이스크림 콘을 이 과자 부분을 딱 뒤집으면 어때요? 바닥은 원이고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원뿔이죠. 요거 생각하면 돼요. cone. 이번에는 cube. cube예요. cube는 우리말로도 큐브 본 적 있죠? 맞아요. 정육면체 모양을 cube. cube라고 부르고요. pyramid. pyramid. pyramid는 우리말로도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가 무슨 모양인지 생각해봐요, 친구들. 바닥은 정사각형이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서 딱 만나는 정사각 뿔이죠. 이 모양을 pyramid라고 한다. turn, turn, t, er, 소리 합쳐요. turn. 이 turn은요, 뭐 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차례, 순서라는 말로도 turn을 써요. 뭐 쉽게 게임 같은 걸 때 네 차례야, 네 순서야, 내 순서야, 내가 할 차례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turn인 것이죠. turn.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 대화에서 볼 수 있고요. here, here. 맞아요. here은 여기, 뭐 이곳에 이런 뜻 다 될 수 있어요. here.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look at the shapes I made 라고 했어요. look at 뭐뭐를 좀 봐. these shapes 이 모양들을 좀 봐. 누가 만들었어요? I made 내가 만든 이 모양들 좀 도형들 좀 봐. look at the shapes I made. 문장이 좀 길어졌죠? can you find a cone? 너 cone 찾을 수 있니? cone? 아이스크림 콘 생각하라 그랬죠. 원뿔 찾아볼래? 그랬더니 It's here. 여기 있어요. I see a cube too. 이 만든 모양이 아마 입체 도형 같은 건가 봐. 뭐 클레이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I see a cube too. 뭐도 봤어요, 남자아이가? 정육면체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Good. 좋아. Now it's your turn. It's your turn. Your 우리 배웠어요. 너의 turn.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What shape do you want to make? 무슨 모양을 do you want to make? 너는 만들고 싶니? 물어봤더니 남자애가 I want to make a pyramid. 저는요, 피라미드 만들고 싶어요. 즉, 정사각 뿔 만들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 단어와 대화 배워봤으니까요. 배운 내용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ld의 347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를 클릭하면 순서대로 문장이 만들어진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3: Can you find an oval?
0: 잘 들었나요? Can you find an oval? 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oval, 기억해요? 타원, 긴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나요?
3: Can you find a cone?
0: 이건 우리 아는 거죠. Can you find a cone? 당신은 원뿔을 찾을 수 있나요?
3: Can you find a rectangle?
0: 이번에는 입체 도형 아니고 평면 도형이에요. Can you find a rectangle? Rectangle 배웠죠.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나요?
3: It's a cube.
0: It's a cube. 그 그것은 정육면체예요.
3: It's a cone.
0: 아하, it's a cone. 순서대로잖아. It's a cone. 그것은 원뿔이에요.
3: It's an oval.
0: It's an oval. 그것은 타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 맞췄어요. 어렵지 않았죠? Good job.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직사각형이 3개 있어요. 정육면체가 1개 있어요. 원뿔이 1개 있어요. 오키도키.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펭수랑 Hi, Hello.
4: Let's count shapes.
0: 인사도
4: How many rectangles are there?
0: 아, 오늘도 count shapes 할 거예요. How many rectangles are there? 직사각형 몇 개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3개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할 건데 여럿일 때는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그렇지. There are 3개의 직사각형 할 수 있겠죠? There are 3 rectangles. Awesome.
4: Excellent. How many cubes are there?
0: 이번에는 정육면체예요. How many cubes are there? 그림이 하나 있죠. 그러면 한 개 있으니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There is. There is a cube. There is a cube.
4: Let's count again. How many cubes are there?
0: 그러면 one으로 해볼게요. There is one cube. One을 좋아하는구나.
4: Excellent.
0: Okay.
4: How many cones are there?
0: 이번에 one. How many cones are there? 이번에도 one으로 해볼게요. There is one cone. There is one cone. 아 말고 one이라고
4: Excellent.
0: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4: Goodbye.
0: Bye. See you next tim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It's your turn. 이게 선생님 기억에 남았단 말이에요. 차례나 순서 나타내는 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It's your turn. 내 차례야. You go. 네 차례야. 해. You're next. 네가 다음 차례야. 오, 좋아요. It's your turn. 이거 우리 배운 거죠. 너의 순서다. 네 차례다. 그리고 우리 게임할 때 선생님도 많이 쓰는데 너 해. 너 순서야. 이럴 때 you go. You go.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또 you're next. You're next. 네가 next. 다음 순서다. 너가 다음이야. 할 때 쓰는 말 you're next. 아, 친구들 게임할 때나 보드게임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꼭 기억했다가 영어로 탁탁 말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도형들, 그 중에서도 입체 도형 이름들 우리 배워봤고요. 또 네 순서야, 네가 다음이야 이렇게 진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들도 배워봤죠.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은 꼭 영어로 말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우리 이제 수능특강 25강 강의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1강부터. 1강은 우리 철자 발음 성조예요. 선생님이 OT에서 얘기했듯이 1강에서 나다 끝낼 거야. 발음 다 끝낼 거야. 성조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2강부터 이제 어휘 다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강에서는 그냥 선생님도 그냥 편하게 이러이러한 문자가 있다. 이거의 발음, 이 철자의 발음은 이런 건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뿐이고, 아, 베트남은 철자가 이렇구나. 아, 이런 소리가 나네. 그런데 우리 수능은 뭐라고요? 직접 나와서 우리가 소리로 입으로 발성해서 소리를 내는 그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성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눈으로 이해하고 종이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부담 없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학습 목표예요. 베트남어 문자와 발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조가 6개죠? 베트남어는 6성조. 6성조를 구분할 수 있다. 표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올라가는 거구나, 이건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 그치?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소리를 글씨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불구스름한 열매가 맺혀. 이게 점점 커지네? 가서 향기를 맡았더니 향기로워요. 그리고 그걸 따서 한번 먹어봤더니, 쓱! 하고 먹어봤더니, 새콤 달콤한 맛이야. 이거를 우리 한국에선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선조들이 사과. 소리가 난 거야, 사과. 그러면 이 사과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그 사과를 이렇게 쓰는 거야. 사과. 그러면 소리하고 이렇게 문자 그 소리를 표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 그렇죠? 소리가 먼저 나왔겠지. 소리가.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게 어떻게 그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는 뒤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소리가 먼저 나오고 문자가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땠어요? 소리로 사과는 있는데 이렇게 사과를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중국 한문을 차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야. 사자, 과자, 소리 나는 대로. 그 소리 나는 가까운 걸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야, 한문. 어렵죠? 우리 한문 생각만 해도 어려워.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가진 분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잖아.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한 거야. 자, 문자, 우리 소리를 우리 문자로 표현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는 걸 그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었고 미국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라고 쳐봐. 그래서 미국의 알파벳을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서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겠지. 사, 구아.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에 사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지 못해. 그렇게 읽지 못해.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우리에게 맞는, 우리 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라고 한 거야.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현전 그 학자님들이 자음 모음을 만들었지? 자, 기역. 돌려. 니은. 하나 더 해. 디귿. 자, 리을. 오! 자, 또 네모난 게 있어. 이렇게. 그렇지? 또, 시옷. 이렇게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자, 여기다 모음. 이렇게 작대기를 거놓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위로 한번 쫙두번또 작대기를 걸어놓고 위로 한번 두번 작대기를 걸어놓고 아래로 한번 두번 이걸 결합을 시켜. 이제 외국 이 언어학자들한테 이제 한국에 오면은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 한류로 인해서 이 한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는 거야. 너무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도 이거 하루 이틀만 이거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조합이 쉬우니까. 너무 조합이 쉬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50년 만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있구나. 니네는 이렇게 문자가 너무 쉬우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전파하고, 축적하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한 걸 메모하잖아. 그리고 메모한 걸 화장실에서도 보고, 또 수업에 안 들어온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쓴거 줘. 그럼 그 친구는 자기가 안 썼지만 쉽게 볼수 있어. 친구가 써준 글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축적하고 전파하는 것이 너무 쉬워. 그렇지? 이게 지식의 축적과 전파야. 그래서 이게 큰 관련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지금 이 우리 한글을 얘기했냐? 그러면 베트남어 문자는 뭐냐 이거야. 베트남어 문자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봤나요? 이제 한번 보자고. 자. 영어 알파벳하고 비슷하죠? 비슷해.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제 베트남어 소리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 발음은 전혀 아닌데, 문자는 영어 알파벳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는 세종대왕님, 우리 임금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우리 문자를 만들었어. 근데 베트남에는 그런 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트남에는 17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 알렉산드르 로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하러 왔는데 하노이역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여기서 소리친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십시오. 뭐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 말로 하니까 어떡해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 뭐 쪽지라도 하나를 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마 이 언어학적인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베트남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글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은 거야, 먼저. 소리를. 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는 인사말이겠지. 자,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만나면 짜오 하더라. 짜오. 짜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니까 자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는 익숙한 문자로 표현한 거야.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문자의 탄생이에요. 소리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 그렇네 라고 인정해주면 이게 그 나라의 문자가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이거 만든 거야. 짜오, 짜오. 그렇죠? 프랑스 출신이니까 이 라틴 문자로 만든 거야. 자기네들이 늘 사용하는 드디어 이제 문자를 만들었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다 쓰면 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베트남 친구들하고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자, 이제 주문하세요 라고 했는데 베트남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짜오, 짜오 하더라는 거야. 선교사님이 아이 인사는 됐어 그만하고 자 빨리 주문해 주문해 그랬더니 계속 짜오 짜오 하더라는 거에서 잘 들어봤더니 만날 때 하는 인사말 그건 짜오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할 때 베트남 친구들이 한 말이 짜오 똑같은 짜오인데 높낮이가 다르더라는 거야. 오 중국어가 성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베트남어도 성조어구나라는 걸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성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조 표시를 모음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만날 때 하는 말, 짜오. 내려가지? 짜오. 자,

0: 시점에서
1: 짜오.
0: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철자만이 아니라 성조 표시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베트남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문자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베트남어 문자가.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명칭을 써놨어요. A부터 해서.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다른 표시들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소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비슷한 A 계열인데, 아 발음 소리가 나는데 조금씩 다른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소리가 D 계열인데 조금 달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소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명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명칭이 쭉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건 뭐와 똑같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 배울 때, 이건 기역, 이건 니은, 이거 이름과 똑같아.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어만 잘하면 되잖아. 말하고, 듣고, 그렇지?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되지. 이게 기역이고 니은이고 이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 또 수능에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써놓긴 했지만 이것을 암기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 대체로 이렇게 있구나. A, B, C, D. 자, 이런 계열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도 아, 같은 에 계열이지만 소리가 조금 다른 거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말도 이런 애가 있지? 애정할 때. 그치? 또 학교에 간다 라고 할때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발음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의 이거에 해당하는구나. 우리의 이거에 해당하는구나 하면서 구분을 한 거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글로 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소리로 구분한다는 건 어렵거든.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이 그런 정도 서로 조금씩 다른 차이구나, 다른 발음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쭉 있다는 거야. 거의 알파벳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자, 조금 더 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총 29개의 문자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발음을 한번 볼게. 자, 발음 모음부터 한번 볼게요. 모음부터. 자, 역시 이 선생님이 모음과 이제 뒤에 보면 자음이 나오는데 역시 발음도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돼, 사실은. 왜냐? 조금 뒤에 실제로 우리 수능 30문항 중에서 발음 문항이 한 문항에 나옵니다. 그런데 30문항 중에서 그 발음 문항이 제일 정답률이 높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 정답률이 제일 높다는 건. 학생들이 가장 정답을 잘 맞춘다는 거야. 왜요? 베트남어 발음을 소리로 내는 건 어렵지만 눈으로 이해해서 보는 건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발음에 나오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이제 그걸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면 돼. 그 부분만. 거기서만 늘 시험 범위가 나오니까. 자, 일단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아, 거의 영어 알파벳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 자, 아 발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은 짧은 아가 있더라는 거야. 소리에, 실제로. 그래서 이걸 구분한 거야. 마. 마. 근데 이것은 안 짧게 나오더라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안은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접시 모양으로 표시를 한 거야. 소리가 짧다고 해서. 자, 이것은 우리말의 어에 가까워요. 이따가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거든. 이건 조금 더긴 어고 이건 조금 더 짧은 어야.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에 발음이라고 그랬지? 에에. 우리말에 이것이 이것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것에 해당해. 해당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발음인데 이것은 y는 더 길어.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도 비슷한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한번 구분해서 발음해 볼게. 자, 이거 먼저 해 볼게. 오, 우리말의 오에 가까워. 자, 이것은 우리말의 어에 가까워. 자, 그럼 이거는요.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야.

오와어의 중간 발음. 우리말에는 없어. 다 없는데 가까운 것뿐이야. 이거는 거의 없어요. 더 없어. 이것과 이것의 중간 발음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에는 없지만 베트남에는 그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표현해 줄수 있는 문자가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세 가지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에 해당해요. 이건 으에 해당해. 자, 우, 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하나 붙여놨어. 여기 돼지꼬리처럼. 자, 이것이 모음이에요. 모음. 자, 이제 자음입니다. 자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해. 발음이 다. 무 발음이야. 마. 자, CH는 쯔에 가까워. 자, 그러니까 찜이 되겠지? 찜.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대체로 따라 읽을 수 있어. 왜?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읽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즈 발음이야. 즈 발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오가 되겠지. 자오. 자, 이게 우리의 디귿에 가까운 발음이야. 가까워. 르의 발음이야. 라우. 자, 지, 조, 자, 화. 그렇지? 화. 이렇게 해서 화. 한 소리로. 이거는 흐야. 흐. 자, 희. 예? 그리고 L, M, N.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렌, 마이, 나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냐오. 자, 이 N은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자, 이거는 나죠. 나. 이거는 냐. 이걸 한번 써볼게. 우리말로. 나. 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 자, P는 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 우리 피아노라고 하는 거. 피아노. 이렇게 발음합니다. 뿌에 가까워서. 자, 그 다음에, PH 있죠? PH는 영어의 F 발음이에요. F 발음. 자, FIM. 자, 이거 우리가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야. 뭘까요? 퍼. 쌀국수, 우리 퍼지, 퍼. 그거를 퍼라고 해. 자, 여기에 지금 성조가 물음표시 성조지? 이따 뒤에 할 건데, 이것은 좀 강하게 내려가는 성조예요. 퍼. 퍼. 쌀국수, 퍼. 이제 이 뒤에 소고기, 소를 의미하는 것 또는 닭을 의미하는 걸 넣어주면 소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베트남 식당 가면은, 베트남 음식점 가면은, 퍼 주세요. F 발음. 퍼. 성조까지 할수 있으면 더 좋고, 한번 해보세요. 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는 반드시 U와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QU를 이렇게 한번 써놓은 거야. 그래서 꾸 발음이 되는 거야. 꾸아가 되겠죠? 꾸아. 그래서 한음으로 꾸아, 꾸아. 이렇게. 자, R, R, 라. 그런데, 우리 수도, 하노이에서는 발음이 자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수능 특강은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이기 때문에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발음과 성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1강에 그이 베트남 개요 보면은 베트남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위가 중국이고 여기가 라오스 캄보디아야. 여기가 이제 베트남 동해 바다야. 바다. 여기가 하노이고 여기가 호치민시야. 이 위부터 아래까지 직선 길이가 1650km예요. 여기 가장 허리 부분 얇은 곳이 50km야. 그러니까 막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야. 얇으면서 길어. 베트남이.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1650이라고 하면 엄청난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어떻게 써요?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발음이나 성조도.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의 수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 발음.

발음이요. 자, 싸웨요. 스 발음. 이 T는 뜨에 가까워요. 뜨에 가까워. 뜨. 자, 따이. 자, 이 TH가 트에 가까워. T. 자, TR. 쯔에 역시 가까워. 짜이야. 그리고 V는 V 발음이야. 그래서 왜, 왜. 자, X. 싸.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런 정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발음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바로 이 부분이야. 역시 다 자음이에요. 원래 이 자음을 할때 이거 다 알파벳 순서대로 했어.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뺀 거야. 따로 뒤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설명할게요.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 C하고 K가 철자는 서로 다르죠? C와 K. 그런데 발음은 한 발음이야. 같아. 자, 선생님이 한번 발음해 볼게. 깜, 끼어, 쌍기역 발음에 가까워. 쌍기역 발음. 그래서 깜, 끼어. 그럼 발음이 같은데 왜 구분을 뒀냐? 뒤에 나오는 모음이 달라. 이런 모음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 없어. 이두 개가 서로 발음만 같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건 암기해야 해. 자, C 다음에는 아, 오, 우 계열의 모음이 오고, K 다음에는 A 계열이 와. 자,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자, 이두 개가 발음이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발음이 같은 게 있어. G와 GH. 그러니까 이 H가 묵음이라는 거야.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다만 역시 뒤에 나오는 모음이 달라. 으, 으 발음이야. 기역에 가까운 거. 으, 가, 으, 똑같은 발음이야. H가 소리가 안 나. 묵음이야. 자, NG와 NGH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야. 소리가 안 나. 자, 선생님 발음해 볼게. 응아, 이야. 응아이, 응아이, 응? 응애. 역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선생님도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어. 저게 인간의 소린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수 있지? 베트남 친구들도 우리 한국인들이 말을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니네는 무슨 언어가 무슨 새가 노래하냐? 쫑알쫑알거리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제 선생님도 이게 잘안 됐어. 그런데 자꾸 연습하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 기억하세요? 소리로 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다만 이세 가지가 서로 한 쌍씩 발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소리를 낼 필요도 없어. 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 어떻게 문항이 나오나? 응? 수능에서 실제로 발음 문항이 30문항 중에서 늘 2번이야. 늘 2번. 자, 밑줄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밑줄친 부분 뭐예요? C 나왔지? 그럼 뭐 찾으면 돼? K 찾으면 되는 거야. 해석할 것도 없어. 해석할 것도 없어. 해석이 필요 없잖아. 발음 문항이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야. 2번이. 자, 만약에 여기에 G가 나왔어. 그럼 뭐 찾아? GH가 있는 걸 찾으면 돼. 만약에 여기에 NGH가 나오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뭘 찾아? NG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서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서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이세 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설명을 듣고,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본 수능이 있어요. 6모 한번 보세요. 이세개 중에서 하나 나올 거야. 또 9모 보세요. 세개 중에 나올 거야. 본 수능에서도. 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사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난 기출을 쭉 봤는데 이거 외에 물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발문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모를 보고 정말이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선생님이 OT 때 얘기했지?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적

적인 거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베트남어는 이만큼이야. 원래 베트남어에 관련된 지식이 공부해야 될 게. 그런데 수능 베트남어는 그중에서 요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기출을 보고 분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자, 바로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발음.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그래도 이거 나왔는데 한번 해석해 볼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많은 사람이,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튀기 좋아한다는 거야. 주어, 서술어, 좋아한다. 뭘 좋아할까? 그렇지? 아, 이런 어순이구나. 베트남어는 주어, 서술어, 타동사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구나. 자,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걸로? 카페? 그렇지. 영어로 읽으면 그렇게 될수 있어. 카페. 우리 PH가 F 발음이라고 그랬지? 카페. 알잖아. 뭐겠어요? 커피를 카페라고 해.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야. 수출도 세계 2위야.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커피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카페 증. 이 증은 달걀, 계란이란 뜻이야. 에? 계란을 넣어서 먹어요, 커피에? 예, 베트남의 한 커피의 전통적인 커피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쌍화차 드실 때 노란 달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마셔요. 어우, 그랬어. 어른들은 그래. 근데 베트남 그렇단 말이야. 이런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 놀라지 말고 베트남도 이렇게 달걀 넣어서 쌍화차 먹는구나. 색깔은 비슷해. 근데 그게 아니야. 커피야, 커피. 자. 그래서 여기에 넣었다 이거야 여기. C는 K.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성조를 볼게요. 성조. 성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 또 급하게 내리는 거, 꺾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직접 소리를 내는 것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지필고사니까. 역시 이제 선생님이 성조를 설명하고 또 실제 수능에서 성조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성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런 정도로만. 자, 성조가 총 6개야. 성조가 없는 것도 평성, 한 성조야.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그런 자료는 보지 못했어. 베트남의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가 6성조가 다 있지는 않아. 그런데 이 마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여섯 개의 성조가 다그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짧고 하니까 예를 든 거야. 한 단어당 보통 한 3개 정도 성조가 있을까? 자, 볼게요. 꺾임이 없어. 아무 표시가 없죠? 성조라고 하는 것은 모음, 가장 주된 모음의 위 또는 여기서처럼 아래에도 하나가 찍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지? 그냥 평성이야, 평성. 마.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마. 자, 부드럽게 내려. 마. 힘 있게 내려. 마. 자, 이건 꺾여. 중간이 끊어져 있어. 올라가는 의미인데, 마. 자, 이거는 짧고 강한 저음이야. 자체가 낮아. 아주 짧고. 자, 마. 그렇지? 짧아. 그리고 자체가 낮아. 마. 이렇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하지?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기계에다가 대고 성조를 했더니, 이 말을 성조를 했더니 기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야. 근데 좀 복잡해. 선생님이 조금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고저야, 고저. 그리고 여기가 길이지, 길이. 각자 음역이 다 달라요. 그렇지? 높은, 소리 자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의 보통 일반 말하는 편안한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마야. 마. 이 소리를. 자,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쭉 올리는 거야. 이게 마. 마, 자, 여기서 또쭉 부드럽게 내려. 마.

자, 강하게 내려요. 강하게 내려. 자, 여기서 이만큼 부드럽게 내렸는데 이건 같이 이만큼 내려왔지? 같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짧게 강하게 내려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거야. 마. 강하게. 자, 그 다음에 꺾이는 음. 여기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붙어 있잖아. 이게 마야. 마. 자, 그 다음에 아주 짧고 길이가 없어. 짧고 강한. 그 자체가 짧고, 낮은 저음. 이게 바로 마야. 마.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마, 마, 마, 마, 마, 마.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이걸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이 한 학기를 내내 시작할 때한 10분은 이걸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회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역시 우리 것은 지필고사니까 눈으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눈으로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성조문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수능에서 나왔던 거. 26학년도 구모에서 나온 거야. 3번. 역시 성조문왕은 3번이야. 2번 발음문왕, 3번 성조문왕. 1번은 철자문왕이야. 철자문왕.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뭐예요? 고양이지? 고양이인데 여기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그렇지? 모음이야. 여기 지금 다 이지?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성조가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비워놓은 거야. 어떤 성조일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 고양이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26학년도 수능 특강 교재에 6강부터 5번이 나온 단어야.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수능 특강을 20강으로 돼 있어요. 근데 6강부터 5번이 나왔으니까 이걸 그런 정도로 공부한, 끝까지 공부한 학생은 이 단어를 5번 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했겠지? 자, 고양이는요, 발음이 매우예요. 매우. 매우. 어때요? 고양이가 울음소리랑 비슷하죠? 매우. 우리 한자로 하면 고양이 묘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야.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문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 한자어 개념에 있는 사람은 훨씬 베트남어를 익히기가 쉽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성조 한번 들어봐. 선생님 다시 발음해 볼 테니까. 매어. 매어. 뭘까요? 이것 중에서. 육성조 중에서 뭘까? 이거야. 매어.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익힌 학생은 고양이 묘구나. 울음소리도 매우 비슷하네. 이렇게 한번 익힌 학생은 거의 잊을 수 없어, 우리는. 이런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이제 문항으로 이런 것도 있어. 1번이 우리 철자문항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어. 실제 기출이에요. 호랑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 여기에 들어갈 철자가 뭐냐를 해놓은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럼 뭘까? 하나씩 넣어봐. 모, 로, 호, 조, 소. 뭘까? 호랑인데 호랑이 호자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익힌 학생들은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알고 낼 거야,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지?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우리 학생들 쉽게 냈으니까 맞춰봐. 이런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한 학생들은 이 수능 특강에서 또한 5번 이상 나오거든. 이런 단어들이. 그런 건 금방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 그리고, 자, 베트남의 이제 발음과 성조의 지역별 차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1650km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 차이도, 언어 차이도 심해요. 우리는 베트남에서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부 지방의 언어, 그걸 가지고 그 발음과 성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베트남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북부,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거야. 대문자로. 자, 호찌민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정도는 꼭 알아둬야 돼. 베트남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이에요. 초대 국가 주석. 우리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해. 베트남이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독립 전쟁을 했고 했는데 그때 이 베트남의 독립에 큰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찌민. 자, 그래서 도시 이름도 호찌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예요.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 우리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아오인데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성조 설명할 때 얘기했어. 이 아오는 이두 가지 있는데, 아오는 연못이라는 뜻이야. 연못.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아오가 있어. 이것은 옷이야, 옷. 특히 상의, 웃옷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 의상은 뭐예요? 한복이죠? 베트남어는? 아오자이. 혹시 들어봤나요? 아오자이라고 하는 거.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 아오자이. 이 목에서부터 쭉 길게 해서 손도 거의 안 보여. 발도 안 보여. 긴 옷이야. 아주 치렁치렁한 긴 옷. 그래서 아오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이도 어차피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길다란 뜻이야. 긴 옷이란 뜻이야. 긴 옷.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아, 어순이 뒤에서 수식하는구나. 우리는 긴옷 앞에서 수식하는데 베트남은 뒤에서 어순이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이렇게 한 단어가 성조에 따라 의미가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조, 초반에 이 성조를 구분하는데 신경을 조금 써줘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 이제 쉬운 게 나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베트남어가 한자어를 사용하는 언어거든. 우리말도 순수 한국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한국 사람 할 때, 사람. 이거 순수한 한국어야. 근데 한국인 할 때, 인. 한자어에서 온 거거든.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순수한 베트남어가 있지만 한자어에서 온 베트남어가 있어. 그 한자어에서 온 거는 발음도 비슷해.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이 씽이 날생자에서 온 거예요. 씽, 엿은 일자. 우리 하루, 날, 일, 거기서 온 거야. 자, 끝이 T로 끝나면 우리말로 할때 리을 받침이야. 이건 예외가 없어. 이걸 이제 알아두면. 자, 그래서 씽엿 하면 태어난 날이야. 생일이야. 생일,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씽을 가지고 한번 다른 의미를 유추해 볼게. 예를 들어서 웨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웨는 우리가 몰라. 근데 웨씽 하면 왜 생이구나. 이게 생자니까 위생이란 뜻이야. 자, 또 이것도 해볼게. 싱버 해볼게. 이건 생버시구나. 모르니까 생물이구나. 자, 티로 끝났지? 우리 티로 끝났을 때 리을 받침이라고 했지? 리을 받침이야.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해볼게. 그러면 이 버시 나왔잖아. 버들리 하면 이건 물인데 물리겠네. 물리야. 물리. 우리 물리학 할 때, 물리.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야. 한자어 개념이 없는 서양인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자, 좀더 해볼게. 요번에는 여기 엿 가지고 해볼게. 이게 무슨 무슨 요일 할때 일자야. 그렇지? 자, 주엿. 그러면 주일이네. 그렇지? 주일이야, 주일. 일요일을 주엿이라고 하는 거야.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자, 또, 냅반인데, 대문자로 썼네? 왜?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이네? 나라 이름 중에 일반, 뭐예요?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 이렇게 우리가 성조만 초반에 좀 구분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단어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베트남어는 이 30문항 중에 16문항이 의사소통 문항이야. A, B 대화문이지. 또 다섯 문항은 문화 문항이야. 좀긴 대화문이야. 긴 글이야. 그것들을 독해하는 거야.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소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는 소리 시험 안 보거든. 그렇지? 그러면 해석만 잘하면 돼. 그런데 어순이 아주 단순해요. 문법이 아주 단순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순은 단어만 알고 있는 걸그 어순에 맞게 나열하면은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독해를 중심으로 하는 필기시험에 아주 유리한 시험이 베트남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 알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자 문항부터 한번 볼 건데, 우리 수능 실전 문항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교재 6쪽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교재 6쪽에 베트남 개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OT에서 설명했어요. 한강을, 우리 약 50분 되는 한강의 한강에서 설명하기가 다 어려워서, 각 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 베트남 개요, 이런 부분은 묶어서, 4강씩 묶어서, 5강에서 강의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의를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실전 문항은 12문항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철자에 관련된 문항, 그 다음에 뒤에 5, 6, 7, 8, 네 문항은 발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90, 11, 12, 네 문항은 성조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 기출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는 거야. 어떻게 이 철자 문항이 나왔나 한번 보세요. 요번에도 고양이가 나왔죠. 요번엔 근데 철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고양이를 매우라고 기억한 학생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고양이 묘자를 생각해서 매우 울음소리를 생각해서. 그러면 당연히 설사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혀 철자랑 발음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아닐까?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3번이 되겠지? 3번.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 사파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지? 의사인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느냐? 박스이해요. 한자어에서 온 거야? 박사? 박사야. 근데 의미는 의사야. 의사. 자, 그러면 박스이야? 한번 골라볼까? 소리만 듣고 이거죠. 박스이. 그렇지? 자, 박스이. 이렇게 박사. 의미는 의사. 자, 요번에는 이 그림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발문을 보세요.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야. 지금 앞에는 네모에 들어갈 글자야. 하나를 알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찍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통으로니까 그림이 두개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같은 거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자, 호랑이가 나왔네요. 고맙게. 그렇지? 그러면 뭐야? 자, 여기서 하나씩 넣어봐. 꼬, 조, 로, 호, 모. 뭘까요? 호랑이란 말이야, 호랑이. 호랑이. 자, 그러면, 하나, 둘할때 둘, 이도 하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 베트남 사람들이 못, 하이, 바, 그러거든. 하나, 둘, 셋할 때, 하이. 자,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침반이 나왔지? 나침반이야. 동, 서, 남, 북이지?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야. 한자어기 때문에. 동, 떠이, 박, 북. 그리고 남은 뭐겠어요? 한번 있나 볼까요? 있네. 그치? 남. 동서남북을 동, 떠이, 남박. 이렇게 한단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이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가 바로 철자 문항이라는 거야. 이런 정도가. 자, 이제 5, 6, 7, 8, 네 문항은 발음 문항이에요. 볼 것도 없다고 그랬지? 자, K를 물어봤어. 그러면 C. 바로 이거야. 2번에서 빨리 시간을 아껴야 돼. 바로 그냥 넘어가면 돼. 해석할 것도 없어. 자, 또 볼까? 경찰인데, 자, C에 미추리 있네? 그럼 뭘 찾아요? K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K 어딨지? 여기 있네. 응? 자, 또 계속 볼게. 뮤출진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자, 그 다음에 H만 추가했어. 다 H만. 저기 H를 추가하는 거 뭐가 있었지? G와 GH. NG와 NGH. 여기서 뭐가 나왔어? G와 GH가 나왔어.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자, 또. 요번엔 뭐가 나왔어? NGH가 나왔지? 그럼 뭐야? NG란 말이야. NG. 자, NG. 4번. 발음 문항 가장 시간을 짧게 하면서도 가장 높은 정답률. 자, 이제 9번. 성조가 같은 것만을 고른 거. 자, 성조 표시는 안 했어요. 한번 해볼게. 뭐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소, 가, 닭. 자, 쪼, 개. 그리고 러는 밑에 점을 찍는 거야. 돼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B. 이게 정답이죠. A, B. 정답. 이제 우리가 for를 알았어. 쌀국수.
for 뭐 하면 소고기 쌀국수. 왜냐하면 베트남은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으니까 소고기 쌀국수야. 가, for 가 하면은 닭고기 쌀국수. 알겠죠?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식당 가서. 자, 숫자 7은 7은 마이야, 마이. 자, 그리고 성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조와 같은 것은 이게 되겠지. 자, 이런 정도. 나온다면 이런 정도의 단어를 물어보는 거야. 11번, 비행기인데, 자, 마이, 바이예요. 마이, 바이. 성조가 없지? 성조가 없는 성조야. 그래서 1번이 되겠지. 1번. 자, 이 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란 뜻이에요. 기계. 그리고 바이는 날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기계야. 나는 기계. 이게 비행기야.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 성조 표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다 지금 교통수단이지? 쎄라고 하는 것이 차야, 차. 우리 이동수단 차. 이쎄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서 그 차의 종류를 결정해. 자,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로 밟다란 뜻이거든. 페달을 밟아서 나가는 차야. 자전거. 이건 성도가 맞아요. 자, 쎄허이. 이 허이는 김, 수증기를 의미해. 김을 내뿜으면서 간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정했나 봐요. 자동차. 셀르어. 이 르어는 불이란 뜻이야. 불. 불차. 그렇죠? 옛날에 불로 떼가지고 석탄 해가지고 증기기관으로 해서 기차가 달렸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불차가 되겠지? 자, 세마이. 우리 아까 마이바이에서 나왔지? 기계란 뜻이라고 그랬어. 기계차야. 맨 처음에 자전거가 나왔는데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서 나갔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엔진. 기계가 달린 차야. 기계차야, 기계차. 이게 오토바이. 그 다음에 세부이치인데, 자, 성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 그러니까 성조가 틀렸지? 그래서 성조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성조에서 어떤 단어의 끝이, 어떤 단어의 끝이 C 또는 CH 또는 P, T로 끝난다? 그러면 육성조가 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어. 육성조 중에서. 이건 우리가 알아두면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이 단어를 몰랐다고 쳐봐. 근데 P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어. 근데 그중에서 이거네? 맞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T로 끝났지?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왔어? 물결 표시가 왔지? 틀렸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예외가 없어. 이걸로 끝나는 단어는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1강을 마쳤어요. 선생님도 1강 강의를 하니까 좀 홀가분해.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도구나. 근데 의외로 수능 시험은 어렵지 않아. 철자 발음 성조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2강으로 갈게요. 2강은 대화가 나오고 인사가 나와요. 재미있습니다. 자, 2강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력 향상 문제 이어서 풀어볼 텐데 우리 9번 문항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추가 문제 가져온 것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차운동에 대한 문제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 세차운동 관련해서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이런 모습으로 그림 자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가는요,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 지점이 한 군데 찍혀 있죠. 근일점 지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림 나는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현재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을 향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을 향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기역, 니은, 뭐, 요런 식으로, 북극에 향하는 방향이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지금, X로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이 공전궤도면의 수직인 지구 중심을 지나는 축, 요게 그러니까 기준축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울어진 방향,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일단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지? 약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다면 어떤 상태일까?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옆에서 본다면 요 P 지점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요런 식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겨울이구나. 그 상태가 지금 P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기역인 시기에 지구가 P에 위치하면 북반구 30도의 계절은 봄이다. 요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보통은 우리가 현재 이쪽 방향이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 요 니은 시기. 요 둘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보통의 내신 수준, 보통의 학교들은 아마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 하면 요 위치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역 방향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돌려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년 동안 공전하는 동안 언제 북반구의 여름인지를 먼저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북반구 물어봤으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가 고개를 태양 쪽으로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상황, 언제 여기 어딘가가 여름이 될 거고요. 여름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반대 위치 여기 어딘가가 북반구의 겨울일 거야. 그치? 그러면 요 공전 방향대로 생각해 보면 여름 다음에 가을, 겨울, 봄, 요 위치가 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P에 위치하면 이때의 계절은 봄이다. 이거 맞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기역 보기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자, 지구입니다. 주어가.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요 선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 이게 현재랑 니은을 비교하는 거니까. 보통은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쪽일 때, 뭐 계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연교차도 달라지고, 여러 변화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런데 주어가 지구예요. 지구 전체야.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경사 방향이 이쪽이든 간에 이 거리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야. 태양과의 거리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거리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뀌려면 이심률이 변해가지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무긴 틀린 거예요. 디귿. 남반구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남반구를 비교했어. 남반구. 현재는 남반구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현재는? 자, 요건 헷갈리니까 다시 지우고. 현재는 남반구 계절이
여기서 여름입니다. 그쵸? 여기서 여름이에요. 그런데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근일점에서의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에요. 현재. 그런데 니은 시기로 바뀌게 되면, 니은 시기로 바뀌게 되면 경사 방향이 반대.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남반구 계절이 뭐가 돼요? 겨울로 바뀌어요. 겨울로 바뀌어. 겨울인데 태양과의 거리는 가깝잖아요. 그럼 좀 따뜻한 겨울이지. 그러면 연교차는 언제 큰 거야? 현재가 큰 거지. 현재. 현재가 더운 여름.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겨울. 근데 원일점이니까 추운 겨울. 더운 여름. 현재가 연교차가 큰 거죠.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아니요.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 문제 꽤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된다면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이 요 현재와 반대 방향 요것만 가지고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나 아니면 이쪽 위치 뭐 변형을 한다면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위치 하나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또는 나오는 방향 그걸 가지고 북반구의 여름인 위치를 먼저 찾고,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냥 여름을 먼저 찾는 게 쉬워요. 여름을 먼저 확실히 찾아. 그 다음에 그냥 돌리면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의 순서는 우리가 몸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고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냥 돌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같이 여러분 정리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운동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네, 10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 자전축의 경사 각도, 기울기가 변하는 상황 나와 있고요. 가의 경우는 지금 21.5도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 나의 경우는 23.5도 기울어져 있고요.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방향 지금 화살표가 잘 보여서 얘기를 좀 하면 위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래서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공전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이다. 또는 이거를 서에서 동방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서 동서남북 헷갈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쪽이 서해 이쪽이 동해잖아요.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 서에서 동방향 이렇게 지금 자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각도 다르게 주어져 있고요. 이때 지금 물어본 거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은 값, 가가 나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만 고르래요.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겨울철 평균 기온, 겨울철 평균 기온. 지금 가보다 나의 경우가 지금 기울기가 더 크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그 얘기는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남중고도 계산하면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21.5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겨울철의 평균 기온, 겨울철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1.5인데 얘는 마이너스 23.5거든. 그러니까 좀 더 얘가 따뜻한 겨울인 거지. 얘는 더 추운 겨울이고.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의 경우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작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라고 있어요. 여름철은 플러스 21.5, 플러스 23.5. 얘가 더? 여름철은? 덜 덥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을 가진 거 맞네요. 얘 여름은 더 덥습니다. 연교차가 크니까. 그치?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방의 기온의 연교차. 남반구든 북반구든 상관없이 연교차는 누가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가의 경우가 기울기가 작은 거죠. 이것도 작은 값. 맞네. 니은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사실 요게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을 텐데 순간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철, 여름철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운 거. 그래서 간격이 더 큰 거. 그래서 남중고도 차이도 크게 나는 거. 이게 연교차가 큰 상황. 그리고 연교차가 작다는 거는 그 차이가 완화되는. 그 남중고도 차이도
좀 폭이 작아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4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계도 임신율이 바뀌고 있고 A와 B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정계도 임신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A 시기가 더 찌그러져 있고 B가 1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해야겠고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근일점이면 지금 여기거든? 그치? 여기 지금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B 시기는 좀더 먼데? 임신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근일점 거리는 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야? A에 위치할 때. 더 가까우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적다? 많다지. 가까우니까. 디귿. 원일점 거리 분의 근일점 거리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 따져줄 때는 실수하지 않게 항상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먼저 치고 따져주세요. A 기준으로 한번 보자. A 시기는 지금 근일점 거리, 그 다음에 원일점 거리,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에 비해서 A 같은 경우는 근일점 거리가 더 작고, 그치? B보다 원일점 거리는 더먼 상황이거든? 그러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작은 거지. 맞아요? 디귿만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 풀 때, 디귿 선지 같은 게 아마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분수로 나와 있고, 이런 표현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낯설 수 있거든. 근데 이건 결국은 크기 비교예요. 대소 비교야. 전부 다. 그래서 A 시기일 때, B 시기일 때 뭔가 비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주어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주어 같은 거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지구인지 아니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연교차를 물어볼 때는 또 북반구, 남반구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를 때는 또 주어를 주의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계도 임신율에 관한 문제는 네, 요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이고요. A 기간과 B 기간 중에 태양활동이 더 활발했던 시기를 고르고 그 까닭은 서술하시오. 이거 우리 탐구활동에서 했던 거랑 거의 겹치는 내용인 것 같은데 A와 B 중에서는 태양활동이 언제 더 활발한 거예요? 흑점수가 많을 때, 그치? 이때 활발하다. 왜냐하면 흑점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곧 태양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흑점이 생겨나는 그 원리 자체가 자기장이 꼬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둡게 주변에 비해 표면이 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까지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묻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서 그렇게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까지 네,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연도별 기온 편차 자료가 나와 있고요. 1900년부터 2019년 동안 지구 전체의 기온 편차, 그리고 북극의 기온 편차, 지구 전체와 북극 두 개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 편차가 거의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편차라는 건 뭐냐면 관측 기온에서 평균 기온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 이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 시점 이후로 해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됐단 말이죠. 편차값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평균에 비해 더 이제 기온이 높아졌다. 더워지고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더워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였다. 그치? 지구 전체. 지금 요 푸르게 보이는 요선이 지금 지구 전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죠. 대체로 상승하였다. 맞습니다. 물론 조금씩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이게 좀 반복되기는 해요. 근데 크게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1900년에서 2019년 동안 기온의 상승폭은 북극의 지구 전체보다 크다라고 했어. 상승폭은 이게 지금 얼만큼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지금 최고 높아졌을 때와 최저인 지점 간의 이 폭을 비교해보면, 북극의 경우가 여기랑 최저점이랑 북극이 좀더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기온 상승폭은 북극이 더 크다. 북극이 지구 전체보다 크다. 그냥 자료 해석입니다. 당연히 뭔가 지구 전체 평균한 것보다는, 클수 있겠죠. 그래서 북극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평균 해수면 높이는 1900년이 2019년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이때랑 이때랑. 해수면 높이. 평균 해수면 높이.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의 열팽창, 그다음에 빙하의 대륙 빙하의 융해, 뭐 이런 것들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더 낮았을 것이다. 2019년에 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쉬운 문제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5번. 그대로 여러분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그림은 최근 약 18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대기 중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두 개의 자료를 같이 주고 있고요. 기온 변화 그래프는 지금 여기 지금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이렇게 좀 기울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CO2 농도는 지금 이쪽 값으로 읽어야겠죠? ppm 단위로 나와 있고 요 정도였는데 여기 엄청 많이 늘어났네. 그래서 400ppm 근처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 변화의 경향성과 CO2 농도의 증가하는 경향성이 비슷하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함께 준 거예요. 대기 중에 CO2 농도 증가율은 1940년에서 1980년, 요 사이가, 그 다음에 요 사이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증가율이니까 기울기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40년이잖아요. 그쵸? 40년 동안 얘가 증가한 정도와 얘가 증가한 정도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일단 이때가 더큰것 같은데? 그치? 최근에 와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가 이때보다 작다. 맞네? 최근 들어서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고요. 1980년 이후에 지구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는 대체로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갔겠지. 온실효과가 증가해서. CO2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온실기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증가해서. 그래서 지구 복사 나가던 애가 쭉 나가는 애는 얼마 안 되고, 대기가 다시 대부분을 흡수해가지고, 얘를 다시 되돌려주는, 요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표의 온도가 결국, 지표 부근의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대체로 증가했을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게 많으니까 또 나가는 것도 많을 거고요. 붙잡히는 것도 많을 거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복이 맞고요. 그 다음, 디귿. 관측 기간 동안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대체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따뜻해지면 당연히 녹으니까. 그치? 감소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뭐 북극의 빙하가 이만큼 있었는데 녹아가지고, 뭐 반사율이 변하고, 그로 인해 기후가 달라지고, 이런 얘기 당연히 들어봤을 거예요. 요것도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는 게 거의 이제 눈으로 관측될 정도로 이렇게 빙산 같은 걸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영상으로 담기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답은 5번. 그래서 14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온실효과를 보여주는 모식도가 지금 제시가 됐고요.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대로 사실 100을 받으면 100이 나가야 되는데, 지구 대기가 일부 흡수를 해서 다시 돌려주니까 100보다 더 받는 거예요, 결국. 지구 지표면 입장에서는. 되돌아오는 이 부분 때문에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지구가 현재와 같은 따뜻한, 그런 기온을 유지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요 지구 대기 안에 이제 온실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 기체의 종류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프레온가스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요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실 기체들. 보기 기억. 지구 대기는 A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라고 했어요.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 많다고 했어요. 그쵸? 얘는 적외선 영역이 많다고 했거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대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시키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사실 다양한 파장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외선 같은 거좀 흡수시키고요. 적외선도 좀 흡수시키는데, 가시광선은 대부분 그냥 통과시켜요. 대부분은 흡수한다 이거 아니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구의 대기 가시광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적외선 영역 주로 좋아해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대부분 통과시킨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요. 지표면은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표면이 방출하는 거 지구복사 에너지거든요. 이거 가시광선 형태예요? 아니요, 적외선 형태. 이게 가시광선 형태면 지표에서 막 빛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막 보여요? 빛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입니다.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영역. 그러면 지구가 뭐 별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니은복이 틀렸고. 디귿. 대기 중에 온실개체의 양이 많아질수록 비의 양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 온실개체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가다가 흡수하는 그 양이 많아질 거고, 그럼 되돌려주는 양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비의 양이 달라지는 거야. 온실개체 양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비의 양은 증가한다. 이거 맞죠? 디귿 맞습니다. 답은 3번. 그래서 디귿만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그림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기온이 지금 좀 떨어졌네. 그치? 기온 편차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좀 추워졌다. 기온이 내려갔다 라는 얘기고요. 이 기간 동안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대요. 기후변화가 나타났대요. 화산이 폭발했던 시기는 A와 B 중에 어느 시기인지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언제일까? 일단 화산 폭발이 있으면 뭐 화산재의 영향으로 지구의 태양복사 에너지가 반사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언제냐고 물어봤거든? A라고 가정한다면 요게 있고 나서 뚝 떨어졌네. 그치? B라고 가정한다면 뭐야? 다시 증가했는데? B라고 하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시기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A 이후에 기온 편차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화산 폭발이 있고 나면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한 친구들은 B라고 골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후, 대기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표 입장에서 용암이 흘러가지고 뭐 뜨거워졌다, 더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돼요.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 실력 향상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요 16번 관련해가지고, 요 지구 내적 요인 관련해서 요 추가 문제 자료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관련해서 기출문제 중에 요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는 뭐냐면, 1750년 대비 2011년의 지구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기온을 증가시켰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기온을 감소시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실개체들, 요런 것들은 기온을 증가시켰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니까.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자연적 요인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게. 그 다음에 오히려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 중에. 우리 인위적 요인 두개 배웠거든요. 온실개체랑 에어로졸 배웠죠. 여기 들어갈 말이 에어로졸이에요. 에어로졸을 어떻게 기온을 떨어뜨리지? 반사시켜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시켜. 튕겨 나가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줄이는 역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이런 거다 상쇄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사실 나타나는 거긴 하겠죠. 그쵸? 보기 보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역이 자연적 요인보다 크다. 자연적 요인은 요만큼 변화시키는데 기역은 요만큼 변화시켰어.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기역이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요 기역은 참고로 온실기체 중에 CO2,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그 다음, 인위적 요인 중에 니은은 기온을 상승시킨다.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기온을 감소시키는, 하강시키는
그런 역할로 해석을 해야겠고요.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활동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자연적 요인 중에 기온 변화를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 태양활동 포함될까요? 그치. 태양활동은 인위적 요인 아니잖아요. 태양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이 늘어나면 기온이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귿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위적 요인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는 거. 온실기체랑 에어로죠. 이렇게 구분하고 자연적 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지? 지구, 외적 요인이랑 지구 내적 요인이 있었다. 지구 외적 요인에 또네개 있었어요. 자전축 경사 각도 변화, 경사 방향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태양 활동 변화. 내적 요인은 뭐 화산 활동, 수륙 분포의 변화 등등등. 그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네,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 우리 1등급 완성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실력 완성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림은 지구 자전축이 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요인을 한 번에 지금 그림 자료로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팅을 일단 알려주고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은 이쪽이래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근일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가시기는 지금 경사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각도도 바뀌었어. 나의 경우는 어때? 나의 경우는, 지금 요 방향도 그대로고, 각도도 그대로인데, 이심률이 달라졌어. 지금 좀더 태양의 위치가 어때요? 좀더 중앙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이심률이 작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단서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지구 자전축과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사실 지금 요 자료가 세 개의 요인이 다 들어가 있네. 경사 각도 변했지, 경사 방향도 변했지, 이심률도 변했지. 그러니까 욕심내서 지금 세 개를 다 문제 자료로 준 거예요.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그 내용들 중에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한 문제로 지금 이렇게 나온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 모두 고려해 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의 계절은 겨울이다라고 했어요. 자, 가에서 여기지. 원일점에 위치할 때면 여기지. 여기 위치할 때, 그리고 경사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의 여름입니다. 그럼 북반구는 뭐예요? 겨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반구지. 계절은 겨울이다.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가 단위 시간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나일 때보다 많다. 자, 현재와 나를 비교하래요. 그리고 원일점, 그리고 지구야. 그러면 원일점 위치할 때는 일단 요 위치고요. 요렇게 경사 방향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원일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경사 방향 그대로고요. 근데 원일점 거리가 이때는 이심률이 크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가 언제 더 커요? 현재가 더 원일점 거리가 더 멀고 근일점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에요. 나의 경우는 이게 좀 차이가 줄어드는 이심률이 작아졌기 때문에 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는 좀 줄고 근일점 거리가 늘어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나일 때보다 어때요? 더 먼데? 더 멀면? 더 적게 받겠지. 그지? 많다가 아니고 적다. 태양과의 거리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차이, 이심률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을 때가 나을 때보다 높다. 자, 이번에는 가와 나를 비교했네. 네, 남반구의 여름철이래. 남반구 여름철. 그럼 찾아볼까? 남반구 여름철은 언제야? 여기지. 남반구 여름. 응?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 여름, 여기

여기랑 여기 비교하는 거네. 그때 평균 기온을 물어봤어요. 가일 때는 지금 여기가 원일점 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근일점이지. 그럼 언제가 더 더운 거야? 여기가 더 더운 거지. 이때가 더 더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남반구의 연교차는 이때가 더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여름이 더 덥다.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반대네. 나일 때더 높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요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적당한 위치에 지구의 그림을 그려놓고 경사 방향 따져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면 그래도 선지들을 풀어내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사실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이 문제 좀 어렵긴 했을 거예요. 하나의 요인만 물어보면 그래도 풀만한데 지금 세 개의 요인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유형의 문항 하나만 좀더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자료도 보여주려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선배들 최근 기출 문제에는 이런 그래프 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구의 기후변화 일으키는 지구 외적 요인 관련된 내용들이 그 친절하게 현재의 세팅 막 그림으로 이렇게 준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요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하나의 포인트는 각 요인이 주기가 달랐거든요. 주기가 달랐어. 그래서 여기 보면 경사각 변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기가 현재거든요. 현재의 경사 방향, 현재와 동일한 시기, 그 다음에 반대인 시기, 동일한 시기, 요게 그러니까 2만 6천 년 주기 정도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경사 각도 변화는 현재 23.5도예요. 여기가 지금 22, 23, 24잖아. 23.5도야. 그리고 이게 각도가 24.5까지 올라갔다가 감소했다가. 근데 이거는 주기가 얼마였지? 4만 1천 년으로 좀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길게 주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주기의 길이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론하게끔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 요 주기도 여러분들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와 동일한 시기, 반대인 시기. 그 다음에 경사, 각도 변화. 그래서 현재를 항상 기준으로 잡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볼게요. 이게 2026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항이고요.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자, 하나씩 따져주면 돼요. A 시기와 B 시기 연교차 물어보면 사실 이 세차운동 가지고 풀까, 경사각도 가지고 풀까? 경사각도가 훨씬 쉬워요. 왜? 각도가 크면 연교차 크고, 각도가 작으면 작고. 그렇게만 해도 돼. 그러니까 A 시기에는 좌전축의 경사각이 요 정도고요. B 시기는 경사각이 요 정도로 B 시기가 더 경사각이 커요. 그럼 연교차는 B 시기가 더 크다.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세차운동으로 풀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실제 시험 상황이면 여러분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그냥 경사각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경사 방향으로 풀고 싶으면 A 시기는 지금 요 시기고 B 시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시기가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와 반대될 때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 중간 시기는 요 둘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또 따로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빠른 걸로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니은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서 낮의 길이는 B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자, 이번에는 B랑 현재예요. B랑 현재를 비교했는데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낮의 길이야. 그러면 현재는 자, 요렇게 만약에 좌전축이 요렇게 경사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북반구의 여름이 원일점이기 때문에 좀 태양 멀리 그려 볼게. 요 상태. 그리고 요게 지금 근일점. 요게 현재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가 지금 요때거든. 요때.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여기 지금 남반구

겨울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때 남반구 겨울이거든. 그치? 겨울이야. 근데 비 시기는 지금 보세요. 현재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기야. 반대. 반대. 그러면 원일점일 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남반구가 뭐가 돼요? 여름이 돼요. 낮의 길이는 여름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요? 여름이 길지. 근데 왜 그렇다고 했지? 여름철이 남중고도가 높다고 했죠? 높이 떴다가 져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계속 해가 떠 있는 낮이잖아. 길 수밖에 없어요. 여름이 낮이 긴 거야. 그러니까 비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이거 맞는 보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요. 그다음 씨 시기에서 근일점에서 남반구 30도의 계절은 가을이다. 자, 여름, 겨울이 나오면 그나마 풀만한데 봄, 가을이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씨 시기를 했어요. 씨 시기. 근일점에서 남반구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현재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더 과거로 가는 거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될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될까? 과거로 가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지? 반대, 지금 주기가요. 요게 지금 하나의 주기입니다.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야. 그러니까 90도만큼 반대로 돌려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네. 그치?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계절이 북반구 기준으로 일단 찾을게요. 북반구 기준으로는 요 위치가 북반구의 여름이거든? 그럼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남반구 물어봤으니까, 남반구의 계절이라고 따지면 이때가 겨울이고, 겨울 다음에 이때가 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가을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일점에서의 계절. 근일점은 여긴데. 봄인데요, 봄. 틀렸지. 꽤 어렵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난이도일 거예요. 수능 정도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득점 노리는 친구들, 요 문제 다시 한번더 풀어보면 좋겠고, 어쨌든 정답은 니은. 그래서 2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가 될 때, 요런 친절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기를 추정해가지고, 뭐, 주기에 몇 번, 4등분 했을 때, 아, 여기가 한 칸이니까, 이때가 뭐 6500년 전을 뜻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네, 6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요거는 그래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런 표도 나올 수 있어요. 요런, 뭐랄까요? 이 평면에 나타낸, 요렇게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현재와 A 시기의 지구 공전계도 이심률 및 지구 자전축 경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현재는 지구 자전축 경사가 23.5도이고, 이심률은 뭐 그냥 요 정도. 뭐 예전 여러분 선배 같은 경우 수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수치는 중요치 않고, 어쨌든 이심률이 작은 상태. 그리고 A 시기는 경사각이 줄어들었고, 22도로 줄었고, 이심률은 커진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A 시기의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달라질지 추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경사각만 보더라도 23.5도잖아, 현재. 근데 A 시기는 22도야. 경사각이 줄었어. 그러면 연교차는 당연히 감소한다. 계절이 덜 뚜렷해진다. 연교차 감소한다고 결론 내리면 돼요, 사실. 이게 끝인데, 이심률도 나와 있긴 하니까, 이심률 따져주면, 현재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북반구의 여름이에요. 원일점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근일점이야. 요게 지금 현재야. 현재야. 근데 이심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게 태양을요, 더 이쪽으로 치우치게 그리면 돼요. 더 이쪽으로.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인데 태양이 원래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더 갔잖아요. 더 시원해진 거야. 더 더워진 게 아니고 더 시원해진 거야. 즉, 연교차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동일합니다. 출제자가 이거 모순되게 문제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기울기 가지고 연교차 작게 나왔으면 이심률 따져줘도 당연히 연교차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북방구 기준이기 때문에 A식의 연교차는 감소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작아진다. 그래서 여름일 때 원일점 거리 더 멀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선생님이 남중고도를 살짝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좀 매끄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것 같아서. 지금 요 그림에서 가와 나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다른 두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겨울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을 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기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는 이만큼 높고 이만큼 낮아요. 지금 차이가 요만큼의 폭으로 지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나의 경우는 비교적 요렇게 두개 비교했을 때 폭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로 다른 두 시기, 가정해 볼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4.5도 기울어져 있을 때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1.5도 기울어진, 예를 들자면, 아무 숫자나 선생님 넣어본 거예요. 그냥 얘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플러스 24.5, 마이너스 24.5. 차이가 많이 나죠? 49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 방향의 각도로 따졌을 때 거의 49도 차이 나는 거고, 얘는 차이가 좀덜 나는. 플러스 21.5, 마이너스 21.5. 그럼 43도 차이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가 기울기가 더큰 경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보기 볼게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큰 값을 갖는 것.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것. 자전축 기울기. 그렇지. 얘가 더큰 값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의 평균 기온, 여름은 더 높이 떴지? 그러면,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받는 일사량도 당연히 더 많을 것이고, 오랜 시간 떠 있으니까 기온도 더 높을 거예요. 맞고요. 얘도 가가 더큰 값을 가지는 거고요.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라고 있어요. 남반구든 북반구든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고, 겨울철은 보세요. 얘보다 더 낮게 뜨는 거거든, 얘가. 더 낮게 떠. 그러면 떠 있는 시간이 더 짧아. 낮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받는 일사량도 더 적습니다. 겨울은 더 추워요. 이거는 더 추워. 더 높은 게 아니고.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 기역 디귿. 답은 3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중고도 관련된 요런 그림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의 끝에 붙는 요 숫자 요거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도 이 남중고도 관련된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탐구자료 중심으로만 좀 볼게요. 탐구자료 보시면 요런 실험을 했던 거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금 여기 빛이 나는 전구가 여기 있고, 네, 밝기 측정 장치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요 각도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크게 주는 경우, 점점점 이 각도를 작게 해서 비스듬하게, 완만하게 주는 경우에 밝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제일 밝겠어? 거의 수직으로 들어올 때. 수직으로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요 세탁 값이 크면 클수록 밝기가 크고, 이게 값이 작으면 점점점, 기울어진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해지면에 이게 좀 줄어든다. 이런 거 가지고 이 태양의 남중고도를 비교한 이런 실험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 측정된 밝기는 이 세탁 값이 클수록 세탁 값이 작을수록 감소하지. 그래서 요건 틀렸고. 뭐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중고도의 개념이 정확하게 교육 과정에 딱 명시되진 않았으나 약간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7번 문제는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는 당연히 커지는 거고. 요런 식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실제 관측값이 나와 있고,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둘다 고려한 추정치가 있고,

전에는 좀 기울기 완만한데? 나, 그 이후에 좀 증가했네. 그치? 그러니까 1950년 이후가 더 크다. 이전은 더 작다. 맞네. 니은? 1950년 이후 극지방의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이 극지방의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 이게 좀 선지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기온이 지금 증가했잖아. 그치? 그러면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줄어들 거고, 빙하가 원래 반사율이 높은 표면이거든요.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반사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대체로 증가하였다? 아니지. 증가하려면 빙하가 오히려 많아져야 돼요. 그치? 그럼 더 추워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 1950년 이후에 연평균 기온 변화는 주로 자연적 요인 때문이다. 이거는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 못한 거지. 주로 자연적 요인이려면 얘랑 그럼 잘 들어맞아야 되는데, 실제 관측값이? 그게 아니잖아요. 얘랑 잘 들어맞잖아. 그러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둘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당연히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까지 네, 모두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 다른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그다음에 경사 방향. 공전계도 이심률 변화. 요게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복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제 대기와 해양 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 지구의 역사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1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막 푸시다가 잘안 풀리고 이럴 때좀 힘드시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제 고민을 들었는데, 수학 고민을 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잘 풀릴 때는 기분이 좋은데,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흥미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딱 그때 내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내가 좀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관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네? 너 내가 혼내주겠어. 이러고 이거를 진짜 내가 해결해보겠다. 그럼 내가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물론 힘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게 정말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1강에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 우리 개념을 한번, 핵심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단 그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는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내용을 먼저 배웠었는데, 평균 변화율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자,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y는 fx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해보고 여기가 b라고 해보면 여기를 b라고 해본다면 이제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x 값의 변화량이 얼마일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x 값의 변화량은 b 빼기 a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 값의 변화량은 fb 빼기 fa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즉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다. 자, 근데 델타 x가 뭐냐? 델타 x는 b에서 a를 뺀 것이고 델타 y라는 거는 fb 빼기 fa다. 자, 그래서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죠. 직선의 기울기. 저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그 생긴 꼴을 잘 보면은 어떻게 생긴 꼴이냐면요. F 네모 빼기 F 세모. 자, 그리고 분모는 네모 빼기 세모. 자, 요렇게 생긴 꼴이에요. 그래서 요 꼴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뭐냐? 미분계수는 그 순간 변화율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이 바로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델타 x 대신에 분모는 델타 x로 그대로 놓고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로 한번 바꾸어서 넣어보면 b가 사실은 a 플러스 델타 x랑 똑같거든요. 거기서 fa를 뺐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델타 x를 h로 놓고 써도 되고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런 것도 있어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요게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이 극한이잖아요. 극한?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할 때 우리는 요 극한을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뭘까? 결국에는 요 점이 이 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의 극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꼴을 잘 보시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부분, 리미트 뒤에 붙음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거 있죠? F 네모 빼기 F 세모를 네모 빼기 세모로 나눈 꼴. 다 요런 꼴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미분계수 할 때는 이 꼴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꼴을 잘 맞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분 가능과 연속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뭘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F'A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F'A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듯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서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에서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존재한다면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A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A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서 똑같다라는 말이랑도 동일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과 연속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 알고 계시나요? 자,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 있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레 떠올리시나요? 발레? 절대값 x 같은 게 연속이지만 0에서 미분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다. 미분 가능과 연속의 관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내용은 이제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 x를 그 x에 대한 미분계수로 대응시킨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y는 x n제곱 미분한 꼴. 그리고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을 미분한 꼴. 요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을 토대로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1번 문제.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2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함수 ynfx의 평균 변화율이 3이래요. 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뭐였나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자, 그럼 x 변화량이라는 거는 2 빼기 마이너스 1이에요. 2 빼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y 변화량은 f2 빼기 f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3이라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F2 빼기 F 마이너스 1이 얼마란 소리죠? F2 빼기 F 마이너스 1이 9라는 소리구나. 자, 요거 첫 번째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의 점 2,4에서의. 자, 우리 곡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일단 F2가 4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뭐지?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요첫 번째에서 얻은 거에서 F2가 4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4니까 F-1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돼.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정보, 요 정보, 하나 더 F-1이 마이너스 5다라는 정보까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fx가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 그러면 우리가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설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a가 0이 아니고. 그쵸? 요렇게 설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세 정보를 이용하면 a, b, c를 찾을 수가 있겠죠. 문자 3개고 식 3개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일단 F'X 한번 구해주시면 E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F2가 4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4라는 거고 F-1이 마이너스 5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 자,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보면 3A 플러스 3B가 9가 되니까 간단히 해보시면 A 플러스 B가 3이 됩니다. 자, 일단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F'2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4A 플러스 B가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자, 그럼 요거 두개 연립해주면 ab 찾을 수 있겠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볼까요? 마이너스 3a가 6이에요. a가 얼마죠?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b는 여기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보면 b는 5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찾아보시면 c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5 넣고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아, c는 2구나 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a, b, c 다 구했으니까 fx를 정확히 다 찾아준 거고요. 여기서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1은 a, b, c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냥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의미만 잘 알면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곡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자, 문제 2번은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f'1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번을 볼게요. 가번. 자, 가번 보시면 1에서의 요 극한이 g'1로 존재한대요. 어?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다 1 살짝 넣어보니까 분모가 어때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때야 되죠? 저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란 소리는 사실은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빼기 gx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요 의미거든요. 근데 어차피 요 극한은 f1 빼기 g1이 될 거예요. 즉, 요게 0이란 소리. 그쵸? 자, 그러면 f1과 g1이 같다라는 의미랑 똑같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 지금 뭐한 거냐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요 관계를 얻어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극한이 진짜로 g'1이다. 요 정보 우리 아직 활용 안 했잖아요. 저걸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원래 분자가 f 빼기 g인데요. 제가 조금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 fx에서 f1을 빼주고 g1을 더해줄 거예요. 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지금 우리 아까 전에 f1, g1이 똑같다라고 찾아놨잖아요. 둘이 똑같으니까 빼고 더해도 0이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면 왜 이렇게 변형을 했느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쪼개보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렇게 되고요. 뒤에 거 제가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이 됩니다. 그쵸? 아,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 1에서의 극한이 f'1이 되고 요 뒤에 거 1에서의 극한은 g'1이 돼요. 1에서 어차피 미분 가능할 거니까 다항함수여서. 아, 요게 g'1이라고 알려준 거구나.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f'1이 eg'1이다. 요런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f'1 곱하기 g'1의 제곱이 2래요. 근데 우리 지금 f'1이 eg'1이라는 것을 구해놨으니까 f'1 대신에 eg'1을 한번 저기다가 쏙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eg'1의 세제곱 eg'1의 세제곱이 2가 돼버려요. 그쵸? 자, 그래서 g'1의 세제곱이 1이니까 g'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1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의 두 배니까 2. 따라서 더해주면 3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번 조건을 해결할 때첫 번째,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극한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꼴을 변형해서 f'1 빼기 g'1로 변형한 거. 그두 가지를 잘 변형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더 연습해 보려고 뒤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 변형 문제요. 자, 우리 가족 것만 요렇게 한번 변형해 볼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제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분자가 0으로 간다 첫 번째 하고, 분자의 꼴을 좀 바꿔서 이제 미분계수의 형태로 바꿔줬어요. 근데 사실은 더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그냥 분자 자체 있죠, 요거. 요 전체를 통으로 한번 HX라고 해봅시다. 전체를 통으로 요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자, 그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H1이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요거 하나 정보를 찾았어. 자, 그럼 지금 좌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hx. 자, 지금 요렇게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h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살짝 h1을 이렇게 빼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 꼴이네. h 프라임 1이랑 동일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자를 통으로 hx라는 함수로 놓고 보니까 좌변이 h의 1에서의 미분계수였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분자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좌변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h 프라임 x 한번 구해 보시면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되겠죠. 아, 그래서 h 프라임 1은 f 프라임 1 빼기 g 프라임 1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전 문제에서 구한 결과랑 똑같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그 이후는 동일하겠죠? 따라서 답은 똑같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내용까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굳이 f1 빼기 g1 플러스 5가 0이다. 그 다음에 또 꼴을 바꿔서 이제 앞에 문제처럼 해줘도 되지만 그냥 분자 전체를 하나의 hx라는 함수로 놓고 나면 이제 h1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좌변이 딱 h 프라임 1이다.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변형 문제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요. 3번. 자, 3번을 봅시다. 실수 a와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요 리미트의 값이 8a를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문제 보면 딱 어때요? 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f 뒤에 x분의 1 이렇게 보기 불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치환을 활용하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뭐를 뭘로 치환하냐?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주면 f 뒤에 x분의 1 이렇게 분수꼴이 안 나오고 t로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원래 x는 무한대로 갔었는데 그것의 역수를 t라고 했다라고 해보면 t는 어디로 갈까요? t는 x가 엄청 커지는데 그것의 역수를 취했어요. 그럼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심지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는 양수 쪽에서 한없이 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양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냥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겠죠. 아, 그래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구나.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이제 t분의 1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t를 이렇게 분모에다가 보내버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바뀌냐? ft. 요렇게 바뀌고, 요만큼은 fet 빼기 3 빼기 f-3. 요렇게 되게 돼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ft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어디로 갈까요? 요만큼은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f0이 얼만데 f0? f0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한번 잘 쳐다보니까 요만큼은 뭔가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수랑 비슷한 꼴입니다. 근데 문제는 꼴이 안 맞춰져 있어.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꼴이 요렇게 맞춰져 있어야 돼. 요렇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et 빼기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t가 아니라 et입니다. et. 그래서 분모에 이 t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t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를 여기다 살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2를 그냥 만들어주면 식이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식이 변하지 않고 꼴은 잘 맞춰진 형태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꼴을 맞춰주면 이 분홍색 동그라미 부분은 f'-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극한은 얼마냐? 마이너스 2 곱하기 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8a구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f'x는 미분해보면 2a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4a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 자, 따라서 2a가 2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1이 되는 거죠. 와, a 값을 구했어. 자, 따라서 f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1 찾아주시면 되겠죠, f1. 그래서 a 플러스, a가 1이죠. 1 플러스 2 빼기 1 하니까 2다. 이렇게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항상 꼴을 잘 맞추자. 꼴 맞추기. 미분계수에서 꼴 맞추기. 요거 앞으로 우리 계속 연습을 해봅시다. 요렇게 문제 3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4번. 이번에도 역시나 꼴 맞추기예요. 꼴 맞추기. 자, 보시면 fx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f'1이 존재하고 이 극한이 12일 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아, 뭔가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꼴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쵸? 우리한테 익숙한 미분계수의 꼴은 1에서의 미분계수 꼴은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게 f'1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고 이런 꼴로 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F1을 한번 만들어줘 봅시다. 만들어줘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분자를 FX제곱에다가 빼기 F1 플러스 F1 마이너스 FX 이렇게 F1을 빼고 더해줄게요. 그러면 식이 변하지 않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개씩 쪼개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요렇게 먼저 쪼개볼게요. fx제곱 빼기 f1 빼기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분의 요 부분 제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fx 빼기 f1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요. 요만큼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만큼은 f'1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자, 지금 꼴이 잘 맞춰져 있어. 요거 빼기 요게 딱 분모에 있어. 그러면 요게 f'1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요. x제곱, fx제곱이라는 점과 1,f1이라는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점이 결국에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f'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니까 꼴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거 빼기 요거는 x 빼기 1인데 분모가 안 맞춰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수분해가 돼서 요게 x 빼기 1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따라서 요렇게 쓰는 대신에 x제곱 빼기 1로 쓰는 대신에 x 플러스 1, 아,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쪼개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이만큼이 어디로 가요? f'1로 가게 돼. 어, 요만큼은요, 요만큼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요만큼은 2분의 1로 가까이 가겠죠. 됐어요? 자, 그럼 따라서 이 결과는 f'1 빼기 2분의 1 f'1 즉 2분의 1 f'1로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요게 12란 소리겠죠? 따라서 f'1의 값은 2 곱해주면 24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꼴을 맞추는 거 여러분들 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항상 그 F 뒤에 있는 괄호 안에 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분모에 있는 요거를 잘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4번까지도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자, 5번으로 왔습니다, 5번. 자,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요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번에도 제가 아까 전에 곡선 위의 점은 대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난다라는 거는 이두 점이 이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다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고 여기에 둘다 대입해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차 함수가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왔어. 그러면 1차 함수 식은 정확히 일단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 식부터 찾아봅시다. 자, 요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2분의 2니까 기울기 1. 아, fx가 어떤 함수냐? 기울기가 1이면서 1,4를 지나려면 x 플러스 3. 요렇게 생긴 거구나. 일단 fx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또요두 점을 지난대요. 아, 일단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구나. 일단 보류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hx가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요. f 뒤에 x가 아니라 x 빼기 1이죠. 아, 그러면 일단 hx가 fx 빼기 1, 요 부분을 우리 어차피 식 9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fx 빼기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2. 요렇게 간단하게 일단 만들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gx 빼기 2. 요렇게 돼. 자, 여기까지 지금 왔죠? 근데 이 hx가 뭐라 그랬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지금 각각의 함수식은 딱 보니까 요 함수식 보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근데 문제는 hx가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뭔가 0에서만 체크를 잘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아까 전에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이다라 그랬죠. 아,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이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는 0에서 연속이다. 요거 먼저 해주면 0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2. 0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g0 빼기 2. 아, G0이 4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0에서의 미분계수 존재한다. 0에서 미분 가능. H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제가 아까 전에 개념에서 뭐라 그랬어요? 0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다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요거랑 0에서의 좌미분계수 요거죠? 그다음에 0에서의 우미분계수 요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둘다 존재하면서 똑같아야 한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걸 먼저 하려고 보니까 분모는 x가 되는데 분자 있잖아요, 분자. 이 hx가 어떤 함수를 따라가야 될까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요 함수식을 따라가야 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요 hx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h0은 얼마예요? 2.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 2 없어지니까 x분의 x니까 1이네요, 1. 아,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1이구나. 근데 이 1이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그쵸? 어쨌든,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는, 이번엔 이 hx가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요 함수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gx 빼기 2. 거기서 h0을 또 빼요. h0 아까 얼마였어요? 2였죠. 그래서 gx 빼기 4가 됩니다. 바꿔서 써볼게요. gx 빼기 4로. 자,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건데요. 이 4가 사실은 뭐였냐면 g0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사실은 뭐냐?
GX의 0에

0: 0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hx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g'0이구나. 결국에는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따라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hx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요것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와 같고,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이 함수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와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g'0이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구했거든요, 지금? gx가 2차 함수라 그랬어. 자, 그러면 g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g'0이 1이래. g'0이 의미하는 게 뭐죠? gx가 다항함수일 때 1차 항의 계수예요. 아, 그래서 1차 항의 계수가 1이니까 플러스 x. 그다음에 우리 아까 구해놓은 g0이 4라는 거, 상수가 4란 소리죠? 아, 요게 gx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a는 어떻게 구하지? a는 아까 전에 우리 gx 그래프가 마이너스 1,2 1,4를 지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1이 4여야 되는 거야. 1,4가 GX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5가 4라는 소리여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H'1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요 HX 우리 여기 구해놨잖아요. HX. 자, 그럼 h'x는 어떻게 될까? h'x.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h'x. 우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될 거예요. 즉,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저 gx 빼기 2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g'x일 거예요. 그쵸? 0에서는요? 0에서는요? 우리 사실은 여기서 구해놨거든요? 이게 사실은 h'0이잖아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미분계수와 똑같아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면. 그래서 h'0이 사실은 1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증모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1, g'0도 1일 거니까. 그래서 뭐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h'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함수를 따라가겠죠? g'1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 자, 따라서 g'x 한번 구해보시면 g'x는 2ax 플러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바로 g'x. 자, 그러면 g'1은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있을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첫 번째, 이 0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 근데 좌미분계수는 결국에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고, 우미분계수는 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였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h'0의 값을 구하시오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h'1 구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함수식이 달라지는 0에서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쵸? 요거. 그래서 h'0을 구하시오. 혹시나 하면은 1이다.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할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추가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요세 문제도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으로. 자, 한번 보면, 다항함수 fx가 나왔다.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가 나왔다. 근데 이 다항함수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시킬 때, 자, 요것도 결국에 뭐예요? 꼴맞추기다, 꼴맞추기. 또 꼴맞추기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x에서의 미분계수.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뺀게 분모가 안 맞춰져 있어. 그럼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추면 되잖아요, 그냥.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x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가 지금 ft 빼기 fx니까 꼴 맞춰주려고 t 빼기 x라고 써주자. 괜찮죠? 근데 제 분모가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딱 요게 들어있다. 다행히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t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하면 딱 요식이랑 똑같아진다. 그쵸? 아, 요게 2x 플러스 1이라고 알려준 거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딱 미분계수꼴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t가 x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f 프라임 x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t가 x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2x분의 1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아, 그래서 어차피 수렴하는 것끼리의 계산은 극한값끼리 곱해도 상관없다라는 극한값의 성질이 또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시면 2x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1이라고 요 문제에서 알려준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f 프라임 x는 2x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4x제곱 플러스 2x. 와, f 프라임 x를 구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 요 함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미분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곱의 미분을 하시면 되겠죠.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미분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곱한 거 미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요게 지금 저 함수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돼.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여기는 0이 돼버리고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자, 요거 구하는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해보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 4 빼기이니까 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 요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 미분계수 꼴을 맞추는 문제였다라는 거.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꼴을 잘 맞춰주면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6번 해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7번도 보세요. 7번.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다. 자, 다항함수가 나오잖아요. 항상 뭐를 떠올려야 되냐? 차수랑 최고차항의 계수. 요두 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다항함수가 나오면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다항함수는 차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1차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axn제곱, n차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발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때 n차 방정식이면 a는 당연히 0이 아닐 거고,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n은 얼마예요? 1 이상이에요. 자연수일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다. 다항함수면. 그쵸? 다항함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킨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게 항등식이란 소리, 항등식. 자, 그래서 우리가 좌변을 한번 구해볼게요, 좌변. 자, 좌변 해보면 4 곱하기 f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소리는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a에 x제곱 플러스 1에 n제곱. 일단 요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좌변인 상황인데, 우리가 차수가 제일 큰 친구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차수가 제일 큰 친구가 누굴까? x2n제곱 아닐까요? x2n제곱? 그 뒤에서 x2n제곱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아, 그러면 좌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출발할까? 4ax2n제곱.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차수가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좌변. 그다음에 이제 우변으로 가볼게요. 우변 요거. 자, f'x를 찾아야 되니까 f'x 한번 구해줘 보면 먼저 na의 xn-1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변을 한번 구해볼게요. 2x 세제곱에다가 요걸 곱해요. 요거를 na xn-1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플러스 3x 제곱 빼기 1.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우변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요렇게 곱해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ENA x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뒤에 무언가가 따라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우변입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라 그랬으니까 항등식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변에서 차수 제일 큰건 누굴까 생각해 보시면 요거랑 요게 눈에 들어올 텐데 n이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더 커요? 차수가? n 플러스 2가 2보다 크겠죠. 이 문제에서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게 차수가 제일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차수가 제일 큰 항이구나. 그러면 우변에서 차수 제일 큰 친구랑 좌변에서 차수 제일 큰 친구랑 똑같이 생겨야겠죠. 항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2n이랑 n 플러스 2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n이 2다. fx가 2차였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실제로 4a와 ena도 똑같구나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아, 우리 이렇게 fx가 2차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 작업은 fx가 몇 차인지 찾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는 fx가 2차라는 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설정을 하냐? f0을 구하라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이걸 써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4에 a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요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f'x가 2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다 2x 세제곱을 곱해볼게요. 4ax 4제곱. 맞죠? 그다음에 플러스 2b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1. 요게 이제 우변인 상황. 자, 그럼 좌변이랑 우변의 개수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부터 떠올려보면, 4차부터. 좌변의 4차는 개수가 4a, 우변 4a. 4차는 잘 맞춰져 있고요. 3차 항의 개수를 볼게요. 3차 항의 개수. 좌변에서 3차 항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전개식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좌변의 3차 항의 개수는 0입니다. 우변의 3차 항의 개수는 2b. 아, b는 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가 0이니까 요거 날라가고. 이제 2차 항을 떠올려볼게요. 2차 항. 좌변에서 2차 항의 개수는 여기서 2a에다가 4를 곱하니까 8a, 8a. 자, 8a랑 뭐가 같아야 되냐? 3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 자, 따라서 a는 8분의 3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 나가시면 돼. 자, 마지막 1차 항의 개수는, 아, 1차 항 아니죠? 1차 항은 없으니까 좌변도 0, 우변도 0인 거 보이실 거고, 상수항, 상수항. 좌변에서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은 4a 플러스 4c고요. 우변에서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요게 똑같아야 돼. 그쵸? 자, 그러면 a 자리에 8분의 3 넣어보면 2분의 3 더하기 4c가 마이너스 1이니까 4c가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c는 얼마예요? c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f0의 값, 즉 c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분의 5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다항함수가 나오면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잘 비교해서 요 항등식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ABC 값을 잘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차수를 찾은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하면 fx를 정확히 찾을 수 있었다. 이런 풀이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준비되셨죠? 자, 지금 8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가 있는데 이두 곡선이 1,5에서 만난대요. 이번에도 만난대. 만난대. 자, 그 다음에 f'1 곱하기 g'1이 마이너스 10이고 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 개수가 15래요. 어? 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란 소리는 이거 미분에서 1 넣은 게 15란 소리잖아요? 그 전에 일단 이두 곡선이 1,5에서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라는 소리는 요것도 지나고 요것도 지나니까 F1도 오고 G1도 오란 소리,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 봐요, 요거. 곱한 함수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아, 여기다 1 넣은 게, 여기다 1 넣은 게, 얼마다? 15다. 요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요 정보를 쏙 대입을 해 주시면, 5로 나눠보면, F 프라임 1 더하기 G 프라임 1이 3이다. 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정보랑, 요 정보를 활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사실은 F'1과 G'1의 합을 알고 곱을 아는 거잖아요? 합을 알고 곱을 알면 사실은요, 이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에 X 곱한 거, 플러스 곱. 요렇게 2차 방정식을 딱 세우고 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F'1과 G'1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10 맞죠? 근데 우리 이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면. 그쵸?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5라는 걸알수 있는데, 아, 요게 각각 이두 개였구나. 근데 대소관계도 알려줬으니까 F'1이 얼마? 5고 G'1이 마이너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F'1에서 G'1 빼주면 7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F'1이 뭐3 빼기 G'1이다 해서 3 빼기 G'1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G'1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당연히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곱셈 공식 변형을 활용해서 이거 제곱한 것은 이거 제곱해서 이거의 4배 뺀 거다. 근데 대소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차가 양수인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8번에서 마지막에 이 F'1 플러스 G'1이 3이다라는 거랑 곱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그두 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 문제 8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이 기본 미분계수와 도함수 기본 내용을 토대로 이후에 이어질 도함수 활용 내용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이 단원의 내용 반드시 잘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12강에서 다시 만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잘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특 강의 맡은 장효수입니다. 자,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아주 중요한 정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려고 왔군요. 누가 뭐래도 정말 3학년 1학기 내신 점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내신 만점 수능특강 같은 이런 강좌의 내용들을 함께 보충으로 공부한다면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정말 좋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좌는요, 한 강당 전반부는 핵심 개념되는 내용들 설명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정말 내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개념, 문제가 녹아있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교재의 문제들을 함께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는요, 우리 1강 알짜임 그리고 역학적 평형입니다. 이 알짜임은 물리학 1에도 나와있던 부분이지만 역학적 평형은 물2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할 텐데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물2에서의 알짜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지만 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알짜임이 뭡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생명인 벡터량입니다. 따라서 이곳 저곳 이렇게 방향을 서로 다르게 어떤 물체에 가하게 되면 그들을 다 방향을 더해서, 방향을 고려해서 다 더한 다음에 한 가지의 힘으로 표현하는 그 힘을 우리 알짜 힘이라 불러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알짜 힘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5kg짜리 물체였다라고 합시다. 자,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체가 받은 힘은 10 더하기 5니까 15N. 이렇게 우리 쓰지 않잖아요. 그죠? 왜? 힘은 방향이 생명인 벡터량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준 힘과 왼쪽으로 준 힘이 방향이 반대라면 그 방향을 고려해서 얼마? 아, 이쪽은 5고 이쪽이 더 크니까 5N이야 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조심할 건 이렇게 답하면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왜? 힘은 방향이 생명인 벡터량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5N과 오른쪽 10N의 알짜 힘은 어디? 오른쪽으로 5N 하면서 이렇게 방향도 함께 표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 방향을 쓰게 하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의 알짜임의 크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알짜임의 크기라고 하면 방향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5N 해도 맞지만 만약에 알짜 힘은 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방향까지 함께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정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문제에 그렇게 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동해요. 왜냐하면 물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혼동 없이 썼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물리학2에서는 알짜임을 쓰긴 쓰는데 지금처럼 X방향의 힘뿐만 아니라 뭐까지? Y방향의 힘까지 있는 평면적인 부분의 2차원 물체의 어떤 운동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는 X방향만 우리가 다뤘었지만 실제로는 X방향과 무엇까지? Y방향까지 알짜임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알짜임을 생각해내야만 바로 진정한 물2의 알짜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시그마 F 이렇게 해서 X방향의 힘에 대한 알짜임.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제 시험에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별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우리 자료실에 가면 쭉 선생님이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프린트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별표도 달고 중요한 것들 복습할 때 같이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네? 자, 그걸 우리 X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네?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삐딱하게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이 가해졌습니다. 이때 요것과 이루는 각이 바로 얼마? 30도라고 했을 때 알짜임이 0이다 아니면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 라는 말을 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는 것은 알짜임이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알짜임이 0이지만 조심할 건 물투에서는 X방향의 알짜임과 Y방향의 알짜임을 둘다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X고 이건 Y 방향이지만 여기 있는 10N은 X도 아니고 Y 방향도 아니죠. 그럴 때 우리 벡터 분해를 씁니다. 벡터 분해에서 가장 조심할 건 삼각함수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인데 얼마나 내가 빨리 잘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느냐가 여러분이 좀 문제 풀때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10N을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직각인 30도에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10에 여기 있는 거 코사인 30이야. 그러면 10에 코사인 30이니까 코사인 30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5 루트 3 뉴턴. 이 바로 수평 방향. 다시 말하면 X 방향의 알짜임이 그 힘이 된다. 요 10N에 대한 성분의 힘이죠. 그죠? 그렇게 쓸수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요 크기는 요 크기와 같고 10에 사인 30이에요. 그죠? 10에 사인 30인데 사인 30은 2분의 1. 요거 암산 가능하네. 바로 그냥 5N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벡터를 분해하고 나면 원래 있던 벡터는 장렬히 전사해 주는 겁니다. 왜? 이미 성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X 방향은 X 방향대로 같게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X와 오른쪽에 있는 이 힘이 같기 때문에 X 방향으로도 알짜임이 0이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X라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5루트 3뉴턴이라고 써주면 되고 Y 방향은 또 Y 방향대로 알짜임이 0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요거랑 요거랑 크기가 같으니 Y는 얼마? 5N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물투에서의 알짜임은 X 방향에 Y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하는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이것들을 얻을 때뭘 이용했죠, 여러분?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물투는 어떤 친구도 그래. 와, 물리투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거의 수학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의 수학에서의 산수 정도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잘 정리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고3들 많이 가르치면서 중간고사 볼 때에는 학생들이 조금 더좀 힘을 내라고, 파이팅 하라고, 쉬운 문제들을 주로 많이 출제를 하고, 너무 만점자가 많아.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난도를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시험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알짜임을 0을 만들게 하는 물투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 잘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물투에서의 알짜임 관련된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내용은 돌림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돌림 힘이라고 해서 맨 끝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지? 힘이라고 썼죠. 그게 사실 얘는 힘이 아니거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저기 끝에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념을 잡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용어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짜 힘 하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방향을 고려해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하나의 힘을 우리가 딱 만들었잖아요. 그건 진짜 힘이야. 그런데 돌림힘은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썼을 뿐인데 힘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멘붕이 오죠. 돌림힘은 어떤 물체를 회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 이런 걸 뜻합니다. 돌림힘이 크다. 아, 이거 잘 회전하는구나. 돌림힘이 작다. 아, 잘 회전하지 않는구나.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에 볼트라고 되어 있는 볼트, 너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몽키 스패너가 있어요. 몽키 스패너로 만약에 이걸 너트를 합시다. 너트를 풀 겁니다. 풀 건데 내가 힘을 줘도, 아이고, 이거 안 풀려. 그러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그건 돌림힘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힘을 줘서, 으잇! 하고 착! 돌려서 풀었습니다. 아, 이거 회전을 시켰네? 그러면, 아, 돌림힘이 있구나. 크구나. 우린 얼마구나라고까지 이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림힘은 힘이 아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머릿속에 잘 개념을 잡아주도록 하고, 돌림힘은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좀 중요해요. 이 공식은 꼭 암기하고 있자. 자, 돌림힘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F라고 안 쓰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14번째 글자거든요. 타우예요, 타우. 타우라고 읽기도 하고, 돌림임이라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 내년에 대학에 가면 토크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돌림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바로 돌림임의 물리 기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R에다가 F를 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R은요, 여기 있는 이 회전축,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거리까지의 최단 거리, 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아, 요거, 팔의 길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있는 F는 이게 진짜 힘이지. 보통 뭐 사람이 몽키 스패너에 주는 힘! 이렇게 보통은 이걸 우리는 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힘은 힘인데, 외력, 또는 어떤 물체가 무게를, 그 막대를 누르는 힘, 이런 식으로 진짜 작용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힘, 뉴턴의 단위를 갖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에다가 힘을 곱하면 우리가 토크, 돌림힘의 크기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돌림힘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우리 몽키 스패너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끝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힘을 그림에 나와 있는 방향 쪽으로 힘을 한번 줘볼게.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몽키 스패너가 어디로 회전할까요? 으이차!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때요? 그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팔의 길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힘을 주면 이 힘은 몽키 스패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수 있구나. 두 번째, 힘을 이번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 으이차! 하고 어때요? 오, 몽키 스패너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볼수 있죠. 따라서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두 개의 방향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잘좀 기억해 두면 일단 기본적인 돌림임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기본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돌림힘을 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돌림힘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돌림힘을 크게 하려면 돌림힘을 만드는 팔의 길이, 그 다음 힘이 있으니 팔의 길이를 크게 하면 되겠네? 당연하죠.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돌림힘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 힘을 크게 합니다. 내가 약하게 힘을 작용했을 때보다 세게 작용하면 볼트를 또는 너트를 풀거나 잠글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팔의 길이와 힘을 어떻게 할 때? 저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수직하게 하면 토크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이렇게 주지 않고 힘을 만약에 이렇게 줬다 할게요. 완전히 팔의 길이에 나란하게. 그럼 여러분, 힘을 이 방향으로 주면 이 몽키 스피너가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돕니다. 힘은 줬지만 돌지 못한다. 힘은 줬지만 돌림 또는 토크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수직하게 작용한 힘만 저기에 토크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힘을 이렇게 주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힘을 이렇게 삐딱하게 F라고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F는 이 방향으로 벡터 분해가 되고 이 방향으로 벡터 분해가 되어서 이건 돌림의 쓰인 힘이 아니겠지? 돌림의 쓰인 힘은 바로 요 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F가 아니에요. 여기가 F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은 바로 F의 사인 세타가 되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뭐 EBS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곳에 보면 돌림힘은 RF의 사인 세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적어드린 이유는 바로 요거. 아, 토크는 R과 F가 수직한 경우에만 작용하는구나. 그 부분을 수직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 사인 세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공식을 정리하거나 암기할 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은 토크는 RF, 그리고 그 둘은 수직하면 좋다. 수직하게 작용한 힘만이 돌림힘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때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팔의 길이와 여기는 F가 수직한 경우예요.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는 요 부분을 선생님들이 묻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힘을 다양한 각도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도 잘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 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다음은 지뢰와 촉바퀴예요. 지뢰와 촉바퀴인데, 지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막대를 말합니다. 어떤 우리 작은 힘으로도 큰 물체를 들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지뢰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지뢰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지뢰 대신에 우리 시소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았던 시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시소가 있으면, 시소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앉아요? 앉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도 또한 명의 친구가 앉아서 이렇게 나란하게 수평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만약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친구가 이쪽에 앉으면, 어이쿠! 하고 기울어집니다. 몸무게가 둘이 똑같거나 아니면 수평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소고 지뢰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두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막대가 나오고요. 그 막대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들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막대 위에 질량 M인 물체가 놓여져 있네. 아, 여기 있는 물체는 막대를 누를 거야. 얼마로? mg의 중력으로 누를 거야. 당연하죠. 또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막대의 총 질량이 m제로라. 그러면 막대의 무게중심, 막대 무게중심은 막대의 센터에 있겠죠. 센터에 있기 때문에 막대의 정 가운데 있는 여기에 바로 막대의 무게가 있네요. 그것도 힘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기를 F로 당기고 있나 봐. 그 F로 당긴 힘도 여기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 받침대가 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을 예를 들어서 T라고 쓴다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총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받침대가 있는 이 부분을 회전축으로 만들어

버리면 토크는 RF인데 회전축으로부터 여기 있는 T는 떨어진 거리가 얼마입니까? 0이거든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F가 있어도 토크는 없다. 따라서 이때 이 T라고 하는 힘은 이 막대를 회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힘이 아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몇 개로 줄었죠? 하나, 둘, 세 개.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MG는 이 막대를 어느 쪽으로 회전시킬까요?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오, 시계 반대 방향이군요. 그 다음, 여기 있는 MG0라는 힘은 여기를 회전축 잡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킬까요? 맞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겠죠. 또, 여기 있는 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딱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이쪽은 시계 반대 방향, 여기 있는 두 개는 시계 방향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돌리는 힘, 그 돌림인과 이렇게 돌리는 힘이 딱 균형을 맞추면 멈출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가운데 이퀄을 딱 써놓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돌림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을 먼저 씁니다. 돌림임은 팔의 길이에다 힘을 곱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곱하기니까 힘 곱하기 팔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데 주로 힘을 앞에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힘이 여기 있네요. MG, MG를 써요. 그리고 팔의 길이. 아,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팔의 길이는 L1만큼이야. 따라서 L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요게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인 크기예요. 그다음 시계 방향은 두 개가 있죠? 하나, 둘. 그러면 하나씩 쓰는 거지. MG0라는 힘이 팔의 길이 L3만큼이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같은 방향이니까 F하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L2라고 나와 있네요. L2 해주면 되고 이쪽 시계 방향 돌림임과 시계 방향 돌림임을 더한 것이 전체 시계반 돌림임이고 그들이 딱 크게 갖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세개 있는 힘이 있고요. 방향이 위쪽인 힘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막대가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는 힘으로도 정확하게 평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위쪽에 있는 T라는 힘이 아래쪽에 있는 MG, 또 M0G, 그리고 요 F를 더한 것과도 같으면 되죠. 여러분, 위에 있는 건 뭐죠? 돌림임의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요, 힘, R자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서 이 돌림임의 평형과 R자임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면 지금처럼 막대는 가만히 멈춰 있게 되고 우린 그걸 다섯 글자로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역학적 평형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보면 받침대 위에 어떤 물체가 있고 뭐 이쪽으로 F로 당기고 있고 한 막대가 있다. 근데 그 막대가 정지에 있다. 그 막대가 정지하려면 바로 역학적 평형을 이뤄야 하고 그 막대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 돌림임의 평형과 힘의 평형이 함께 만족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다준 것들을 썼지만 요거는 문제에서 준 물리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으로 문자를 저렇게 집어넣어서 그 값을 구해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실력이고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기시험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게 바로 이제 지뢰이고 많이 등장하는 돌림임 평형에서의 문제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촉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촉바퀴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우리 저걸 이제 바퀴라고 하는 거지. 축에 걸린 바퀴라고 하는 거지. 하나는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여기 있는 거 B입니다. 또 하나는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이 A입니다. 그때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게는 중력가스를 곱해서 우리 mg

쓸수 있겠지? 그때 내가 F라는 힘으로 여기 있는 물체를 쭉 끌어당겨서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얘를 가만히 멈춰 있게 하고 싶으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걸이 방향에서 봐서 뚜두두두두두 이 방향에서 봐서 이쪽에 있는 M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와 내가 당기고 있는 F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왼쪽에 MG 곱하기 B 한 것이 오른쪽에 F 곱하기 A 한 것과 같게 만들면 여하튼 딱이 물체를 멈추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결국에는 춤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림의 평형과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요게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B가 1에 해당되고요. A가 2에 해당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1대 2의 그런 힘이 떨어진 거리가 팔의 길이가 작용하게 되면 왼쪽은 그냥 mg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여기 있는 팔의 길이가 2야. 근데 왼쪽과 같아져야 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쵸. 바로 2분의 mg가 들어가서 원래 있던 이 물체의 무게보다 절반되는 힘으로 딱 내가 당기고 있어도 이 물체를 멈추게 하거나 쭉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활용하는구나. 바로 춤바퀴도 돌림의 평형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문제 풀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잘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뢰와 춤바퀴에서 봤던 것처럼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정지에 있대요.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룬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돌림임의 평형 이렇게 써요. 토크, 시그마 토크. 두 번째 시그마 F. 알짜임의 평형.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식들을 풀어내면 되고, 그 식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제일 여러분이 곤란해하고 까다로워하는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립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투에 나오는 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잘 식들을 세워놓기만 하면 여러분 뭐 어려움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물체 평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가 있는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막대가 있고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그죠? 놀이터에 있는 시소 떠오르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요거 말고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막대가 있다. 그런데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수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받침대가 있고 그 받침대 위에 막대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봐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짠짠짠짠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약간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점점점점 왼쪽으로 가면 하고 와장창 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균형이? 그렇게 균형이 깨질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막대가 받침대와 어디가 닿냐면 이렇게 왼쪽이 닿아서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옵니다.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전축이 여기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이 있는 받침대 문제를 내게 되면 회전축을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된 회전축으로 토크의 평형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두 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꼴이 됩니다. 수능에서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변별을 갖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내야겠다라고 할때 주로 많이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이 그냥 여기 있는 이 받침대와

막대가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팔의 길이는 힘이 있는 곳까지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처럼 폭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은 이쪽이 회전축이 될수 있고 한 번은 이쪽이 회전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잘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이 있는 받침대. 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최대 최소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제 같이 문제를 풀 때, 수축에 있는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나오면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가 좀더 많이 어렵고, 여기 있는 폭이 있는 받침대 문제도 어렵지만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는 폭이 있는 받침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요건 우리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번 시간에 정리해야 할 필수 개념 또는 핵심 개념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 수축에 있는 문제를 몇 문제 같이 풀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우리 미리 보는 어떤 중간고사의 문제 같은 그런 시험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특 교재에 있는 10페이지 3점 테스트 2번 문제인데요. 어떤 물체 두 개가 질량 m, 2m으로 줬네. 그리고 이쪽은 p, 줄 p, 여기는 줄 q, 그다음 여기는 줄 r, c이 PQR로 천장과 물체끼리 묶여 있으면서 딱 정지에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이때 R은 수평면과 나란합니다. 이게 어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으려면 자, 왼쪽에 있는 A 봅시다. A는요. A대로 R자 힘이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B는 B대로 R자 힘이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R자 힘이 X방향, Y방향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X방향은 없는 것 같고 Y방향은 중력 mg와 중력 emg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X방향에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는 실에 걸리는 힘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실을 삐딱하게 줬기 때문에 그 삐딱하게 준 실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이 걸릴 것이고요. 그 힘을 벡터 분해해서 x방향 벡터 분해 또 y방향 벡터 분해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중력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힘또 하나 r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요 힘과 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P, C이 A를 당기는 힘이 없네? 그러면 우리 보통 C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서 T라고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TP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라고 쓰면 조금 더 복잡하고 오래 갈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준게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질량 m을 줬습니다. 질량 m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mg란 얘기고 여기가 mg면 여기가 mg란 얘기고요. 그러면 요것도 요거랑 어차피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mg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30도가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30도의 특징이 뭡니까?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요게 1이면, 요게 1이면 2에 해당하는 건 2mg가 될 것이고 그 2mg가 바로 실이 당기는 힘 바로 요거에 해당된다. 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루트 3mg구나라는 세 가지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용했어요, 여러분? 3

정말 물투에서는 지금처럼 삼각함수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인 30, 코사인 30 나와 있는 이런 삼각함수는 정말 쉽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개념이 수학의 삼각함수와 만났을 때 이렇게 물리학 2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준 거, 그다음 알려고 하는 거잘 구분해서 삼각함수 함께 이용하면 짠짠짠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x방향, 루트 3mg 보세요. 여러분, x방향은 이쪽으로 왜 생겼을까요? 그쵸? 이 방향으로 이렇게 루트 3mg만큼 당기기 때문 아닙니까? 왜? 지금 이두 물체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정지 있으려면 x방향으로 알짜임 0, y방향으로 알짜임 0인데 지금 x방향으로 나와 있는 건 루트 3mg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x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루트 3mg가 되면 x방향으로 알짜임이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a를 차근차근 구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b에서의 먼저 x방향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래쪽으로 뭐가 있을까요? 중력 2mg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2mg면 위쪽으로도 2mg. 맞죠? 그리고 이 힘과 이 힘은 합성해서 바로 여기 있는 요 실에 걸린 힘이 될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2mg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2mg. 밑변이 루트 3mg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빗변은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치? 제곱해서 4, 제곱해서 3 더하면 요 크기는 루트 7mg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루트 7mg는 뭡니까? 바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모든 걸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 R이 A를 당기는 힘은 루트 3mg냐? 맞죠? 니은 탄젠트 세타가 요거예요. 그 요게 세타란 말이야. 그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맞죠? 그다음 Q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은 루트 7mg는 P가 A를 당기는 힘 2mg보다 얼마? 그치? 2분의 루트 7만큼 크다라고 해서 디귿도 맞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를 잘 정리해 두면 여러분 내신 시험에 나오는 다양한 알짜임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니까요. 잘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다음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가만히 보면 그냥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림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것이고 그들을 가지고 이거 위에 이외에 나오는 다른 다양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해 봐야 할 텐데 일단 그림을 먼저 좀 볼게요. 막대가 있는데 여러분, 아래쪽에 막대 A가 있어요. 근데 막대 A에 가운데 받침대가 있고 왼쪽에는 줄이 딱 당기고 있습니다. 바닥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P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C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C 위에는 B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B의 끝에는 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오른쪽 끝에는 Q가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P에 걸린 힘과 Q에 걸린 힘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힘의 크기니까 그래, 너 F라고 하자. 너도 F라고 하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F가 어디를? 그치? A를 당길 것이고 여기 있는 B를 당길 거 아닙니까? F의 크기로 그렇게 먼저 하나 세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아래쪽에 있는 A를 누르니까 그래? 그러면 난맨 위에 있는 B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B는 가만히 보니, 여기 있는 막대 B는 가만히 보니까 C가 여기에 딱 있어서 완전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받치고 있는 거, 떠받치는 건 C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너를 회전축으로 임명하마.

라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먼저 잡아줄 수 있고요. 이쪽에는 F가 당기고 있으니까 이건 찾았고, B 자체로 무게가 있군요. 얼마? 4m의 중력과 G를 곱한 4mg. 그리고 전체가 6L이니까 가운데 딱 3L 되는 곳, 여기서부터 3L, 이쪽에 3L 되는 곳에 4mg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추가 당기겠네요. 추가 당기는 힘을 우리 여기 있는 거 라지 M이라 한다면 라지 MG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쪽으로 C가 떠받치지만 거기 있는 건 팔의 길이가 회전축에 있기 때문에 이건 힘으로 돌림힘에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써주면 되겠죠. 또 하나. 여기 있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 요것도 시계 반대 방향. 요거는 시계 방향이에요. 따라서 알짜 힘이, 토크 평형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 거부터 힘은 라지 mg. 떨어진 거리는 팔의 길이 4L 플러스 여기 있는 거 4mg. 팔의 길이는 요게 L이죠. 따라서 L 한 것이 이쪽에 있는 거 F의 2L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먼저 하나 쓸수 있고 보시면 L이 다 이렇게 약분되고요. 또 여기 4, 4, 2가 있으니까 2로 또 약분해도 충분히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간편하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호 썼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A로 한번 가봅시다. A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F로 당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2M이니까 2MG가 있지만 딱 센터에 있어요. 우리 요걸 또 회전축으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2MG는 있지만 돌림힘에는 사용되지 않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C가 누르고 있는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C가 누르는데 그 C 위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죠. 근데 B가 가만히 혼자 있나요? 아니에요. 왼쪽에는 추가 대롱대롱, 오른쪽에는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 따라서 이거 누르는 건 일단 C의 중력인 mg 하고, B의 무게인 4mg 하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인 라지 mg 하고, 여기서 당기고 있는 힘 F. 이들이 모두 다 여기 있는 요 A를 누르는 힘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2L만큼 떨어졌으니까 팔의 길이가 2L이고, 요거는 2L 중에 L이니까 요게 지금 L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라,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 토크식을 세워서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F의 2L. 은. 그 다음에 요건 F가 이거잖아요. 요거는 5mg니까 5mg로 한번 묶어주고, 여기는 라지 mg라고 쓰고, 얘를 F라고 쓰고, 요거 L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또 F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위에 있는 요식과 아래에 있는 요식이 연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연립하게 되면 라지 M도 구하고, F도 구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였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의 막대들을 따로따로 분석하고 토크의 평형을 이루는 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더니, 와, 못 풀릴, 안 풀릴 것 같던 그런 부분들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정리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때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힘이라고 그래. A가, 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은 크게 같다. 그래? 그럼 우린 F라고 할까? 이렇게 F라고 놨고요. 추의 질량 안 줬어요. 라지 M이라고 놓을까? 왜냐면 다른 거 스몰 M이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재치를 발휘해서 식대를 만들 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잘 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는 다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아,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최상위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받침대에 뭐가 있습니까?

0: 폭이 있습니다. 받침대에 폭이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막대가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경우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막대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회전축이 되는, 받침대가 폭이 있는 경우에는 아,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지금 받침대 위에 A가 있고 A랑 B랑은 실로 연결되어 있고 B에는 천장에 실이 놓여 있는데 아, B 막대 위에 질량이 M인 추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이 X가 최소가 되는, 이 균형을 유지한 채로 최소가 될 때와 이 균형을 유지한 채로 최대가 될 때를 우리가 다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요게 최소가 될 때입니다. 최대 최소가 되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어? 최소야? 그러면 최소보다 조금만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지? 와장창 무너져야죠. 만약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위치가 균형을 딱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X다 합시다. 그럼 만약에 최소의 X니까 요거보다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도 와장창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추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와장창 이렇게 들려야죠, 그죠? 이렇게 왼쪽이 들려야죠. 여기를 더 많이 누르니까. 왜냐하면 회전축은 여기 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더 큰 토크를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최소값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와장창 깨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와장창 깨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리니까 여기 있는 이 막대도 위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아,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이 받침대의 오른쪽 모서리를 회전축으로 만들어줘야 해 라는 거 하나. 만약에 최대값을 합시다. 자, 이 값이 만약에 여러분 최대예요. 더 넘어가면 안 돼. 더 넘어가면 균형이 깨져. 더 넘어가면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딱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요 줄과 이 B의 무게, 그 다음에 이 추 A의 무게가 딱 균형을 맞췄는데 얘가 살짝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와장창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A도 아이고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땐 여기가 회전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폭이 있는 받침대가 나오게 되면 어느 한쪽은 최대값을, 어느 한쪽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런 형태가 무너지는,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풀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코드 함께 보이죠, 그죠? 그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하시면 자세하게 풀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요, 알짜임과 우리 역학적 평형 관련된 내용들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복습 잘 하시고 저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4: 4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우리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정적분하는 모습을 거의 생략을 다 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식에 의해서 암기하고 있는 공식이죠. 답을 낼 수는 있지만 뭐 서술형 같은 데에다가 그냥 공식 그냥 적용해 가지고 답 얼마 이렇게 했을 때그 서술형이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문제 풀이 바로 속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2번까지 다뤄봤고요. 43번 볼게요.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의 위치는 0이다라는 뜻이고,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속도가 이렇다. 근데 두 점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거니까, 저 p점의 가속도는 v1t를 한번더 미분해준 et-3. 너를 미분하면 3. 그게 같아지는 시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t가 3일 때다라는 건 나오죠. 3일 때. 그때 t 이퀄 3에서의 p의 위치, q의 위치를 x1, x2라고 그럴 때그두 위치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x1, p점에 대한 거예요. p점의 위치를 x1, t라고 그러면 얘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c인데, 0일 때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c가 없는 거죠. 그 다음 q점의 위치라는 거는 x2 t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3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인데 원점이니까 c 이퀄 0.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9 마이너스 2분의 27, 너가 위치가 되는 거고, 너 3을 넣어주면 2분의 27 플러스 3이 돼 버릴 거고, 두 개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분수가 있더라도 보면 없어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완벽하게 계산하고 위치 얼마? 위치 얼마? 그래서 더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어요. 0에서의 위치가 0이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를 각각 v1t, v2t. 근데 두점 PQ는 시각 A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치를 보면 p의 위치라는 것은 t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c에서 c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2t, q점의 위치를 보면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c에서 c 0 되겠죠. 원점이니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어. 다시 만난다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이렇게 놔버릴 거예요. 그런 시각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세제곱 플러스 너 넘어가서 빼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이퀄 제로가 될 거고, t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0, 마이너스 3, 2일 때인데 0보다 큰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양수 a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 된다? a 값은 바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급하게 풀면 이런 게잘안 보이죠. t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에서의 그 p의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1에서 a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0에서 튕겨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우리가 이 속도를 한번더 미분해 줬을 때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속도를 원함수로 봤을 때
한번더 미분해 준게 가속도가 된다. 근데 가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너죠. 그러면 여기 비율 관계가 나와. 2대 1이 될 거니까, 아, 3분의 2 a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분의 2 a에서의 속도가 이거하다. 그래서 a를 찾아줘야 되는데, 3분의 1에다가 3분의 2 a, t가 3분의 2 a인 거죠. 그거의 제곱이야. 9분의 4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a에서 a 빼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돼버릴 거고, 4 없어질 거고, 3 하나 지워지고, 그러면 계산해주면 27이 될 거니까 a 세제곱 양변에 27 곱해버리면 올라가고, 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A가 3이잖아요. 3. 그러면 1에서 1. 여기 1이 뭐, 여기가 A가 3이면 여기가 2고,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여기. 예. 그래서 1에서의 위치와 3에서의 위치.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지금 물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에서의 이제 함수값 딱 얘를 알아버릴 수 있고, 3에서의 함수값 알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a가 지금 3인 거잖아요. 그 전개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게 속도야. 그 위치라는 거는 얘를 적분해버리면 되니까 12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원점을 출발한다, 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일 때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x1을 구해버리면 1 넣어줄 거니까 1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에서의 위치니까 3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12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여기가 9,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건데, 예,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가 2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에서 9를 빼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너가 12분의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4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S의 속도를 각각 V1T, V2T. 0에서 점 P의 시각은 위치는 3이다. 그러면 쟤를 적분해주면 P의 위치라는 거, P의 위치라는 건 적분해주면 되는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C야. 근데 0에서의 위치가 3이야. 0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Q점의 위치라는 걸 X2T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t 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0에서의 p의 위치는 3이고 0에서의 q의 위치는 k니까 0 넣어줬을 때 k가 되려면 너가 k가 된다 이거야. 예. 그랬을 때두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t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죠. 몇번 만나? 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너랑 너가 같게 되는 게몇 번? 두번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얘 모습을 보면, 정리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 이퀄 k 이렇게 될 거고, 얘 마이너스 3도 이쪽으로 넘겨버릴까요?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k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걸 t축에 평행한 직선을 거줬을 때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쉽잖아. 플러스 3까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얘가 더 쉽죠. 그래서 얘가 0, 얘가 3. 0에서 튕겨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우리는 0보다 뭐할 때만을 생각하는 거야? 클 때만을 생각해 주겠다. 예. 출발한 후니까. 예. 얘는 출발 직전이잖아, 바로. 출발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알 수가 있어. 얘가 2야. 왜? 2대 1이 될 거니까. 그럼 2에서의 값을 보면 8에서 12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T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T축의 평행한 직선 걷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K-3이라는 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그죠? 0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이면 출발 후한 점밖에 위치가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지. 두번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3을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K값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정수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둘다안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줄 거야. 그래서 몇 개? 세 개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번 유형이죠. 유형 4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 예. 그래서 0부터 a까지 위치가 모두 원점일 때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라는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0에서의 위치도 원점이고 a에서의 위치도 원점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서 아래로 볼 록인 이런 함수가 지금 vt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지금 위치가 0이라고 했잖아. 원점이라고 했잖아. 0. 여기야. 근데 요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턴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건데 여기까지 온다 이거지. A일 때. 그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되고 있다. 요 넓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야지 다시 A일 때의 위치가 원점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왔을 때 원점으로 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된다. 2차 함수의 성질로서 또 나오는 거니까 2대 1이 될 거죠. 여기가 2대 1이 될 거야. 그래서 A값 얼마? 6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 그러니까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이거의 넓이에 두 배만큼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얘는 공식이네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그거에다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야지 넓이가 돼버려.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64라는 예,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4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그림 알고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그런데 얘가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예, 이 VT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 예, 1부터 3까지는 이 VT에다 뭘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줘야지 얘가 넓이, 움직인 거리로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0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지 마시고, 이게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에 여기 넓이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분의 최고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점 빼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그거의 절반을 해버리면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그래서 2분의 1 해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바로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버리는 거고, 너를 적분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문제 가볼게요. 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0에서 p의 속도가 9가 되는 시각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얘가 식이 예, 4t로 묶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럼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우리는 0부터 2까지니까 요거를 가지고 올 거고, VT의 그래프. 그 다음 너를 갖다가 보면 얘가 3t에 t-2가 될 거니까 0,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 뭐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요 0보다 클 때만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함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속도가 9가 되는 점을 갖다가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속도가 9가 되는 시각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왜 얘가 9가 되는 게 있을까? 4t세제. 지금 얘는 얘가 속도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9가 된다는 건 여기고 우린 0부터 2까지니까 절대 그러진 않잖아요. 9가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나타나지겠죠. 9가 되는 거 생각하겠다. 그 2보다 큰 값일 거다 이거죠. 3을 넣어볼까요? 3 넣어주면 27에서 18을 뺄 거야. 그럼 9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3일 때네요, 여기가 3일 때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딱알 수가 있어요. 그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저 3차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6t. 너를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딱 정확하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잖아요. 이것도 사실 공식은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8t 제곱 이렇게 갈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4, 8에 32.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이게 16이다라는 거는 알아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얘를 찾을 거잖아. 그런데 2차 함수 모양 잘 봐봐. 아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보면 얘가 2대 1이니까, 아,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식을 써주면 2부터 3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 dt를 해주면 이게 움직인 거리야, 2부터 3까지. 근데 이게 공식으로 나온 데도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이었죠. 예, 2차 함수 곱하기 2에서 0 빼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4가 돼버립니다. 4. 그래서 최종적인 건 너하고 너를 더해준 게 전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5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0부터 2까지의 위치의 변화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냥 속도 아닙니까? 속도를 적분해줘. 0부터 2까지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3을 적분해준 게 얘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해 주시면 2K 플러스 3분의 26 이렇게 나옵니다. 적분하실 수 있겠죠? 2부터 4까지 예,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3 너를 갖다가 적분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시면 정적분 그대로 해주시는 거야. 6K 플러스 3분의 74가 나옵니다. 74. 근데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K가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얘가 40,
여덟.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은 얼마? 마이너스 4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정적분 그냥 해줍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속도를 적분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 줘야 되는 거다. 예,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값이 나왔어. K값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잖아요. K값이. 그러면 T-1, T-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0부터 지금 문제를 보시면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라는 문제니까, 예, 요 넓이 또요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넓이가 바로 공식 아닙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 곱하기 3에서 1 빼면 2의 세제곱. 그거에 몇 배? 두배 해버리면 얘기는 끝나겠죠. 그래서 3분의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보죠. 5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러하다라고 주어졌죠. 근데 이 속도도 딱 마이너스 3t로 묶어버리면 t-2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도 자연스럽게 보이죠. 근데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24일 때 a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될 건데 0부터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24까지 움직인 거리가 24가 되는 그런 A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근데 요거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원점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됩니다. 4. 그러면 2부터 A까지가 있는데 얘가 4였다면 움직인 거리가 24니까 너의 넓이가 2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예, 저 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적분해준 값이 얼마다? 20이 되는 그런 A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 적분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A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겠다.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2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플러스 4, 너가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16이 돼 버리는 거죠. A값 찾아줘야 되는데 당연히 2보다 큰값 아닙니까? 그러면 4로 a에다가 아니 이거 a 제곱 a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3보다 만약에 작은 값을 넣어줬을 때는 이게 음수가 돼 버리잖아요. 3 넣어주면 0이고 그러니까 a 값 그냥 4 아니에요? 4의 제곱 16에 4에서 3 빼면 1 나올 거니까 16딱 나오잖아. 우리는 2보다 큰값 a를 찾아줄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낫죠. 또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16 이퀄 0,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6. 그래서 다시 조립제법 1, 4, 1, 4, 4, 16 이퀄 0니까 너에서는 0안 나오죠? 0 되는 값 A 이퀄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딱 대입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A 값을 잡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 값이 4니까 4에서의 위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의 위치 적분해줘야죠.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c인데 0일 때 원점 너 없는 거죠. 그리고 아 4일 때의 위치다. 4 넣어줄 거니까 4의 제곱 16으로 묶어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치 찾아줬죠. 자, 다음 52번 문제, 유형 10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t 이퀄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속도가 이러하다. 근데 t 이퀄 A에서 가속도가 0이고 P는
네, 가속도가 0이고 여기까지. 그러면 A, 이 P의 가속도 A1t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데 너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하면 1이잖아. 아, A가 1이네. A가 1. 그리고 Q는 출발한 후 시각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를 보면 3t로 묶어버리면 t-2가 될 거고 0, 2에서 아래로 볼록인 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아, B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각 1에서 2까지 두점 PQ가 움직인 거리의 차를 구해봐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인 거리 1부터 2까지. 저 그림을 보면 처음에 얘가 0, 2 위로 볼록인 일원 함수인데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요만큼이죠? 움직인 거리 요걸 찾아보는 거예요. P의 움직인 거리.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요 넓이의 절반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2분의 1 해주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Q의 움직인 거리를 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3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주고, 그거의 절반이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해주면 2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PQ가 움직인 거리는 P가 움직인 거리는 3분의 2, 너가 움직인 거리는 2. 그래서 차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다음 이제 53번. 53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그래프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0부터 4까지 vt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p의 시각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야. 그래서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 얘하고 얘 t축 그다음에 여기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 넓이가. 그래서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더해주고, 그 다음 이 넓이 더해주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넓이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 근데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 여기가 1,2에서 2, 여기로 가고 있잖아요. 요렇게 직선. 그 요점이 얼마인지 알수 있죠? 직선으로 본다면 여기가 얼마 갈 때? 1갈때 4. 예, 1갈때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4, x. 1로 줬을 때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예? 그죠? 2 넣어주면 여기다가 1 넣어주면 2,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요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의 3이야. 얘가 0이 되는 게. 근데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하면 결국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때니까, 요렇게 직선 모양 만들어버리면, 여기 넓이까지 해결은 될 거다. 뭐,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2분의 3이다라는 거를 알아내 주시면 더 좋겠지. 그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야? 아니면 여기까지의 넓이로 구해버리세요. 요 넓이, 요 넓이만 봅시다. 그럼 1, 2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의 넓이도 2분의 1. 여기 요 사각형은 여기가 얼마야? 1. 여기가 2니까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대로 대칭이 되고 있잖아.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2분의 7이 될 거니까 여기도 얼마?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얘 넓이가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여기 2,

0: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그래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 주실 수가 있는 거다. 움직인 거리라는 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는 거다. 이 원리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점의 운동 방향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수직선 위를 54번, 점P의 속도의 그래프를 줬고, 0부터 6까지 그린 것 같다. P0에서의 위치가 원점이고, 점P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가 6이다. 네. 그럼 봐보세요. 지금 원점에서, 여기가 양수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까지 이 넓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 넓이만큼 요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4일 때 아니겠습니까? 이 넓이가 지금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 지금. 예. A가 4가 되는 거야. 그냥. 아니, A가 4가 되는 거 아니죠. 그, 가장 멀리 있었던 시각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4. 그때 위치가 6이라는 거는 이 넓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넓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 넓이니까 4 곱하기 A를 해준 게 6이다. 그 정리해 주시면 2A가 6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다. 얼마든지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림이 왜곡돼 가지고. 근데 왜곡됐다라고 해도 얘가 얼마야? 얘가 넓이가 2a가 되는 거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잡히더라도 얘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여기는 a가 되는 거지. 얘는 a보다는 작잖아. a보다 작다라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2a가 당연히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넓이가 요 넓이보다는 분명히 크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진 거야. 0부터 8까지. 그때 점 P의 시각 0에서의 위치가 원점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이것도 이동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높이가 2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도 2죠. 예.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2분의 1 해주면 1. 얘 2, 1이니까 4야. 요 넓이가 4. 얘는 1, 2, 2분의 1 해주면 1이야.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의 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라고 했잖아. 처음 시각이 2까지 갈때 여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가 T콜 2일 때의 위치야. 요 점, 2야. 근데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다시 왔다고. 2만큼. T가 4일 때의 위치는 0이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얼마만큼 다시 방향을 턴해가지고 4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t가 얼마일 때야? 7일 때야. 7일 때. 그 다음 다시 방향을 턴해가지고 1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1만큼. 여기가 4였죠? 4였으면 1만큼 갈 거니까 여기야. t 이퀄 8일 때야. 그 이런 거를 이해해 보시면 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 P는 0부터 8에서 원점을 3번 지난다. 0보다 클 때. 그럼 이쪽으로 가서 0보다 클 때잖아. 한 번. 그리고 일로 가서 일로 왔어. 한번 지나는 거네. 한 번. 그게 기억보는 틀린 거죠. 예. 그 다음 P는 운동 방향이 3번 바뀐다. 여기서 출발 후. 0보다 클 때니까 출발 후잖아. 여기서 방향 턴. 한 번. 두 번. 간 다음에 세 번.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잖아. 여기서 턴, 턴, 턴 세 번 바뀐다. 니은 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 2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는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니까 6이다. 2에다 4 더하면 6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옳은 거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예.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유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A는 양수, B는 음수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고 있는데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2에서. 2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건 맞지 않아요? 이게 VT의 그래프니까. 이거의 넓이가 얼마예요? 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니까 A죠. A.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B를 해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 A가 넓이야. A. 마이너스 B가 넓이야. 예.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잡아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억번 1번은 맞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찾으랬어.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이 숫자가 조금 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예,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예, 움직인 거리를 보면 0부터 2까지는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 가지고 적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근데 VT, DT. 근데 VT에다가 V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 줘 가지고 적분한다. 이 정적분하면 음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VT, DT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때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그럼 4일 때 위치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다. 이 한번 생각해. 여기서 이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넓이가 지금 이게 얘랑 얘가 더한 게 0이다라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다시 이만큼 왔으니까 처음 출발점의 위치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아까 A였고 마이너스 B.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B다. A-B가 양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 4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5번은 A가 두 배의 절대값 B보다 크다. 이거일 때 T-2에서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 이해해야죠. 예. 네. A가 얘보다 이거에다가 두 배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자, 0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 0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2일 때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요만큼. T콜 2일 때야. 예. 네. 이 넓이만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예. 네. 그런데 이제 A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A라는 거는 얘 온 거에다가 두 배 한 거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 한 번, 두 번 같은 길이 걔보다 더 크다고. 걔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요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는 거지. 이거에다가 몇 배? 두 배 한 거보다 더 크게. 이동한 움직인 거리가 있죠. 그 움직인 거리의 두 배보다 더 크게 움직여야 된다. 이 말 뜻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0일 때, 2일 때 위치가 여기면, 예, 4일 때 위치는 여기가 있잖아.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2일 때 P가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4일 때.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5번은 틀린 말이잖아. 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유형 문제는 우리 교재의 유형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다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2와 4에서 극값을 가져. 그 얘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된다란 뜻 아닙니까?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순의 이런 모습이지. 그래서 너를 갖다가 얘를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아, 요게 모양이었구나. 요게 3차 함수 fx였고 너가 f 프라임 x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럼 이 f 프라임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거 서술형이니까 식을 적어야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거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f 프라임 x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세제곱이었잖아. x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건 최고차항의 계수 얘 미분해 주면 3x제곱이니까 3 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됐던 거잖아. 그래서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너를 적분해 줘. 근데 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 주면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 적어줘. 서술형일지라도 그 계산 과정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답을 적을 때는 6분의 우리 넓이 공식 알고 있지. 최고차항의 계수 3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 1, 2가 될 거고. 그럼 하나 6 약분하면 3. 66에 36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얘가 108 나와. 그래서 그냥 108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나. 이 계산은 숨기시라고. 굳이 난 공식 쓰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은 따로 했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면 정적분 이거 전개해줘서 여러분들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다. 다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이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무지 중요한 거다. f 프라임 x라는 게 우리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는 건 알아냈다고. 근데 얘를 정적분하면 안 되죠.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못 적어내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감점이 돼버리는 거지. 문제 답이 안 나오니까 틀렸다라고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3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 0, 2. 요 점을 지나는 3차 함수야. 그래서 뭐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fx 위에 점 1, 마이너스 2. 근데 보통 여기가 1이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좀 안쪽에 걸려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전에서 하려면 여러분들 이 접선 구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그럼 쟤를 미분할 거니까 fx를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f 프라임 x를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여기다 f 프라임 1 넣어준 게 기울기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접선이라는 게 마이너스 x,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런데 잘 보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 요렇게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위에 있고 거기에서 뭘뺄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것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때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까 얘 적분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너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두배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에 두 배를 할 거니까 3분의 4라는 넓이가 나온다. 그래도 60을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얘 20에 4를 곱해주면 80이라는 넓이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 답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정적분, 이게 해설지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공식 알고 있다 이거지.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 1 곱하기,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의 4제곱 이렇게 갈 거니까, 4 약분해버리면 3분의 4가 요 넓이다라는 거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잖아. 이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 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데에서도 만약에 적분을 뭐다 해? 이런 거 하나 했을 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서술형에서 감점시킬 수는 없잖아요. 적분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 가지고 어차피 이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답은 이렇게도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뭐 2차 함수하고 X축,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3차 함수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건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제가 4차 함수하고 뭐 축하고 이런 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 올림퍼스 유형에서는 이 넓이 말고 4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앞에 유형에서 살짝 언급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대칭점도 살펴볼 수가 있잖아. 점대칭점도. 이 2라는 거를 갖다가 3등분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 2라는 거를 3등분하면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돼 버리는 거고 3분의 2, 3분의 2만큼 더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이 3분의 1의 의미가 뭐예요? 얘한번 미분하면 이거였지? 또한번 미분하면 u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는 x 값을 보면 3분의 1 나오잖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비율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 근데 자꾸 이런 걸 해보시란 얘기야. 해보면서, 아, 이걸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제가 그 저번 시간과 요번 시간에는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습 많이 하시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조금만 해주시고 정적분 계산도 착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자, 고3 학생들 중 보면 좀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몸이 아프면 집중해서 강력하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몸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줍니다. 자, 목이 좀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허리가 좀 묵직하는 등의 신호를 주거든요. 자,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거나 공부하는 틈틈이 시간을

힘을 내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2024학년도 수능 26번이죠. 자, 동전 4개를 던졌다. 자,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4번의 독립시행. 이항분포가 아닐까?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 그 앞면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보겠다? 사건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P값이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항분포. 4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사건이 이렇게 R번 발생했다고 치자. 자, 이때 확률이 뭐예요? 4번 시도했을 때 R번 성공했고요. 자, 이때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R에 관계없이 2분의 1의 4제곱을 곱하면 되겠다. 자, 반갑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 X가 뭐였어요? X라는 것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야. 그러니까 4번 시도했으니까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대 4번까지 발생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y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가 0 또는 1이면 x랑 y랑 어떻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y란 친구는 어떤 걸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냐면 x가 0일 때 0이고요. x가 1일 때도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다? y 값은 2예요. 그러니까 x가 2, 3, 4일 때는 y 값은 2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 있는 정의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는 y에 대한 평균을 물어봤어. 그 말은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문제 풀수 있겠네. 첫 번째. y가 0일 때 확률이 뭐예요? x가 0일 때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는 x랑 y가 똑같으니까 x는 0에 대한 확률을 통해서 y가 0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x가 뭐냐? 4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뭐예요? 4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고요. 2분의 1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y가 1일 때. 자, y가 1일 때도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x는 1일 때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4번 시도했는데 한번 성공했고요. 2분의 1의 4제곱을 곱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마지막이 조금 어렵죠. 자, 이번에는 y가 2일 때. 자, y가 2일 때는 뭐예요?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다 더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데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겠어? 여기는 세 확률을 더했을 때 어차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지.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 y에 대한 표를 그릴 건데, 자, y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0이거나 1이거나 2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확률이 있어요. 이걸 잘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는 16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걸 잘 계산하면 16분의 뭐야? 4가 돼서요. 세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나머지 녀석은 뭐가 돼야 돼? 16분의 11. 그러니까 요 값은 16분의 11이야, 이렇게. 우리 예전에 여사건 배웠었죠? 어떤 사건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전체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나머지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y의 평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자, expectation of y는 자, y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잖아요. 자, 둘 다, 셋다 확률이 분모가 16이니까 자, 통일해서 쓰면 첫 번째 결합, 자, 두 번째 결합, 그리고 세 번째 결합. 자, 16분의 26이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보다 8분의 13. 답은 8분의 13이 된다. 이렇게. 어때요? 이 문제는 좀이 y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독립시행, 이항분포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 방식만 잘 이해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이 y가 2일 때의 확률은 또 여사건을 이용해서 손쉽게 푸는 게 중요했었다. 이렇게 해서 수능 26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28번까지는 이제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고 29번부터는

저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27번. 자, 드디어 통계 문제 입문했다. 반갑죠?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자, 평균이 8이고요. 표준 편차가 2가 되죠? 자, 한번 잘라 주시고. 자, Y는 정규 분포.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가 되겠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예요. 자, FX,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값을 A라고 할 때, 자, 이때 8부터 A까지 Y의 확률을 구하시오. A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바로 Y의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표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뭐야 이거?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요. 자,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바로 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쌍둥이에요. 자,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평균이 8이고요. 얘는 12잖아요. 자,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오른쪽으로 네 칸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있냐면 평균이 8인 X에 대한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4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는 평균이 12인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 있는데 교점의 X 값을 A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느낌상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다? 8과 11부터 A는 거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A는 8과 12의 딱 중간에 있는 뭐다? 10인 것을 알수 있겠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다음부터는 뭐 그냥 정직하게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을 대입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8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Y가. 그리고 A인 1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친구를 표준화하려면 Y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쓸 건데 여기 문제 조건에 있잖아요.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2야. 써보면 12, 2의 제곱이 돼서, 자, 표준해 볼까? 이렇게. 자, 8에서 빼겠다. 누구를? X의 평균이 아니라 Y의 평균을 빼고요.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겠다. Y란 친구는 표준화돼서 G가 되고요. 이제 10도 해보면 10에서 Y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2분의 마이너스 4.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G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됐죠? 근데 문제 조건은 어때요? 다 양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0에서의 대칭성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축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평균이 뭐야? 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됐죠? 근데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려면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대칭성에 의하면 두 넓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A가 된다. 근데 A란 친구는 결국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주어진 조건은 다들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0에서 출발하잖아, 이렇게. 0에서 출발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이렇게 1까지의 넓이를 빼자. 자, 주어진 표를 잘 활용하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0.4772,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 자, 그래서 빼볼까? 자, 4772, 그리고 3413. 1의 자리 뺐을 때 모자라니까 6으로 바꿔주고요. 10을 주면 빼면 7, 9가 되고요. 그리고 5, 1, 1. 그러면 0.1359. 답은 0.1359다. 이렇게. 짠. 어렵지 않죠? 이 문제에서 시그니처는 뭐냐면, 아, 두 친구의 표준 편차가 똑같네. 자,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것은 두 그래프가 완벽한 쌍둥이다. 하지만 뭐만 다르다? 위치가 다른 거죠.
바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4만큼 이동했을 때

GX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때요?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를 있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시그니처 단계였다. 자, 그다음부터 뭐 정직하게 풀면 되죠. 뭐 이런 거 나왔어도 당황스럽진 않죠? 0에서의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0에서 출발하게끔 식을 바꾸면 주어진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능 27번, 수능이 아니죠. 학력평가 27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릴까? 자, 모의평가 26번이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평균은 안 알려줬네. 하지만 표준편차는 6이다. 크기가 9인 표본을 뽑았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고요. 자,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번에는 4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을 Y바를 하자. 그럼 각각의 값을, 각각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M의 값을 구하시오.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데이터는 활용할 수,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도 대칭성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친구들은 X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가 아니라 X에 대한 평균과 편차야. 따라서 요 친구를 표준화하려면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X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 그리고 여기 있는 N의 값을 통해서 Y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바꿔서 표준화를 해야겠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게.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주어진 거 그대로 받아쓰기 해보면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뭐야? 36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은 그대로 이어받고요. 이제 분산이 좀 달라지잖아요. 자, 주어진 분산을 바로 표본의 크기인 9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9로 나눠줬을 때 값은 뭐예요? 4가 되고요. 자,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돼서 이렇게 2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이제 여기 있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이 친구를 표준화할 거야. 자, 이번에 Y로 가볼까?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Y라고 둘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6, 그리고 분산이 4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복붙하고요. 요 친구의 분산을 한번 볼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표본의 크기 4로 분산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기존의 분산은 4였어요. 4. 그러니까 1이 돼서, 아, 1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여기도 뭐 표본의 크기니까 주황색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두 데이터를 통해서 주어진 친구들을 표준화하자.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까? X바를 표준화했을 때 G가 되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G가 되고요. 자, 작거나 같다. 자, 12를 표준화하려면 12에서 X의 평균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지만 X바의 평균을 빼고요.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이고요. 절대 6으로 나누면 안 돼. 여기 2로 나눠야 돼. 요거랑 그다음 플러스 P. Y바를 표준화했을 때 당연히 G가 되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8에서 뺄 건데 이번에는 Y바의 평균을 빼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Y바를 표준화하니까. Y바의 평균은 6이고요. Y바의 표준 편차는 1이 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보통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는 두 녀석이 어때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 자, 이렇게 지축이 있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있어요. 평균은 0이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일단 얘는 값이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명하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2-m이 있는데 거리가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자, 아직은 추측이에요. 그러면 양쪽의 넓이는 똑같겠지, 이렇게. 자, 가운데 넓이도 똑같을 거, 이렇게.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넓이잖아요, A의 넓이. 얘는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넓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여기는 넓이와 여기는 넓이를 더한 것이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추측은 틀렸다. 추측이 틀렸다면 또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이 가운데 영역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두 친구는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값은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가설. 자, 여기 이제 2가 있을 거 아니야? 2가 뭐랑 똑같냐면 바로 2분의 12 마이너스 m이랑 똑같아.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요 얘기죠.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면 지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넓이가 되죠. 두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것이 자명하죠?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추측은 두 값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두값 자체가 아예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풀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2분의 12 마이너스 m은 2랑 똑같고 양변에 2를 곱했을 때12 마이너스 m은 4가 되니까 결국 m은 뭐다? 눈사람. 답은 이렇게 8이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아주 정직한 단계였죠.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편차로 바꿀 때뭘 고려한다?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분산이자 표준 편차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뭐 평균은 바뀌지 않잖아요. 왜 굳이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X바와 Y바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X바와 Y바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우리가 필요로 했잖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뭐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식을 끌어낼 수 있었죠. 그다음부터 또 중요했죠. 보통 문제의 경험상 두 값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더라. 따라서 모든 넓이가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죠. 뭐 그다음부터 m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뭐 26번 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지가 뻔한 문제들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라는 것은 나의 추측이나 가설이 틀려서 다시 한번 어떤 정교한 가설을 세우게끔 요구하는 문제. 그런 게 좋은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뭐 적당히 우리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28번이 등장했네. 자, 29번, 30번 같은 끝판왕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아주 좋으니까 별표 치고 여러 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가장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 힘들지만 좋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GX라는 친구는 FX와 어떤 관계가 있다? X축으로 평행이동 관계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얘기와 좀 통하는데 평행이동했다는 건 뭐예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다는 것은 바로 뭐가 똑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Y라는 것은 가와 나라는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 나조건. 근데 조건이 두개 같지만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다조건이랄까 이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이 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조건이 총네 개가 있는 거야.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그리고 요거는 나조건. 이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GX가 있잖아요. GX 이렇게. GX가 어떤 녀석이냐면 FX 플러스 6이야. 그럼 FX와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플러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축에 동시에 그려볼 때, 자, 여기에 지금 GX를 그릴 건데요. 둘다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규 분포니까 좌우대칭 종 모양 기억나죠? 자, 그래서 GX를 그려보면 GX는 이렇게 좌우대칭 종 모양. 자, FX는 G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6만큼 간 거죠? 얘를 잡고서 6만큼 이렇게 이동시킨 거잖아요.
모양은 똑같아.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평균이 얼만큼 차이가 난대? 평균이 6만큼 차이가 나겠죠. 6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m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값을 m 플러스 6이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적당히 미지수, 문자를 도입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x라는 친구는 전기분포를 따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게 x에 대한 그래프. 이게 y에 대한 그래프야. 지금 x의 평균이 뭐냐면 m 플러스 6이에요. m 플러스 6.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y는 어때요? 평균이 가정한 것에 의하면 m이잖아요. 그런데 두 친구는 평행이동 관계니까 모양이 똑같아서 표준 편차가 어떻다? 똑같다. 따라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두면 여기는 분산의 시그마 제곱, 여기도 시그마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둘수 있다면 절반 이상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X의 평균, X의 평균이 뭐예요? 우리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M 플러스 6이잖아요. 이렇게. 응? X의 평균은 M 플러스 6이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 Y의 표준 편차, 시그마라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6과 이렇게 시그마를 더하면 되는 문제니까 결국 M과 시그마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하나 활용한 거야. 조건이 몇개 있었어요? 가나 다라 있었는데 라를 지금 이용했잖아, 이제. 가로 가 볼까? 자, 가란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똑같다. 자, 둘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을 표준화했을 때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비교가 가능하니까 x와 y를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하자고요. 그래서 가 조건을 갖고 와 보면 처음에는 x에 대한 자, 확률 변수죠. 그래서 표준화하면 G가 되고요. 그다음 11이 있잖아요. 자, 11에다가 이렇게 뺄 거야. 자, 뭐를 빼냐면 X의 평균인 M 플러스 6을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겠다. 6이랑 똑같대. 뭐랑 똑같대? 자, Y에 대한 식이죠. Y. 자, Y도 표준화했을 때 G가 되고요. 이번엔 23보다 크거나 같다였죠. 그러면 23도 이제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래서 m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자, 두 개가 똑같대. 자, 느낌이 오죠? 0에 대한 또 대칭성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걸 잘 계산해 보면 이거 뭐예요? 간단히 해 보면 시그마 분해 그리고 5-m. 그럼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 중에서 어때요? 이 친구가 더큰 것이 자명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떤 지금 가설이 있냐면 두 녀석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 그러니까 0을 대칭으로 해서 거리가 똑같고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있냐면 둘 중에 더큰 시그마 분의 23 마이너스 m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는 시그마 분의 5 마이너스 m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 거리가 똑같다면 이두 친구의 넓이가 똑같고요. 이두 친구의 넓이가 똑같을 텐데 이때는 시그마 분의 5-m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넓이는 뭐가 된다? a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시그마 분의 23 빼기 n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잖아. 이거 a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우리의 추측은 어떻다? 사실이었다.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음?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 분의 5-m과 그리고 시그마 분의 23-m은 부호만 다르잖아.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시그마 구할 수 있지.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잘 써보면 시그마 분의 자, 28-2m은 0이고요. 그럼 분자가 0이 되겠네? 28-2m은 0이고요. 그렇다면 m의 값은 뭐예요? 14. 자, 아직 답은 아니지만 m의 값은 14죠. 근데 절반 푼 거야.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x의 평균이죠? 근데 x의 평균이 뭐예요? x의 평균은 m 플러스 6이잖아. m에 14 대입했을 때 20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남은 것은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지금 조건 중에서 가 조건을 활용한 거야. 라 조건 활용했죠. 그리고 가 조건도 활용했어요. 조건이 4개나 있어.

플러스 y도 작거나 같대요. k보다. 두 개를 잘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1이 된대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 표준화해야겠다. 표준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x를 표준화해보면 g는 작거나 같다. 자, k-x의 평균은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표준화해보면 g가 작거나 같다. 그리고 k-20 쓰면 안 되지. 이때 y의 평균인 14를 써야 돼. 14.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시그마가 되고요. 이게 똑같잖아, 이렇게. 자,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됐다. 넓이를 더했을 때 1이 됐다. 이때도 어떤 추측이 들어요? 여기 있는 두 녀석이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반대편에. 자, 추측이 사실인지 한번 검증해 볼까? 자, 좌우대칭인 종 모양 그려주시고, 중간에 0이 있고요. 일단 두 친구 중에서 누가 커요? 마이너스 20보다는 마이너스 14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K-14를 이렇게 시그마로 나눈 녀석이 있고요. 자, 여기는 K-20을 이렇게 시그마로 나눈 게 있어서 거리가 똑같지 않을까? 그리고 대칭성을 활용하면 넓이가 똑같죠,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확률은 뭐예요? 시그마분의 K 빼기 20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바로 넓이 B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K 빼기 14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두 개, B가 하나죠. 그래서 이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어때요? 2A, 2B니까 전체 넓이가 돼서 1이라는 가정에 맞아서 아, 두 친구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더했을 때 0이다.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K-20 플러스 그리고 시그마 분의 K 빼기 14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분의 2K-34가 돼서요. 자, 분자가 0이 되려면 K는 뭐예요? K는 17. 자, 지금 칸이 적으니까 K는 17 쓰고 과정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건을 활용했다. 그 지금 조건은 총 4개였는데 몇 개를 썼어요? 처음에는 두 그래프가 평행이동 관계다. 자, 그걸 통해서 평균을 m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n 플러스 6이 됐잖아요. 사용했고. 두 번째는 이걸 또 사용했고요. 이제는 이것도 사용한 거야, 이제. 이제 숨은 조건이 있죠. 여기는 다 조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를 더했을 때 값이 0.1336이야. 아까는 1이었지만 이때는 0.1336이에요. 아마 이걸 통해서 시그마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작거나 같다, K보다. 자,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K보다 크거나 같다네. 플러스 P,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냐면 0.1336이래, 이렇게. 자, 이번에도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표준화할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k 값만 구했지, 아직까지는 x, y가 이런 상태예요, 아직. 자, 표준해 보면, p 가로 열고, g가 되죠? 자, k 마이너스, x의 평균이 뭐예요? 20이잖아. 표준 편차, 아직 몰라, 알고 싶어. 플러스, 그리고, 자, 이번에 g, 크거나 같다? 자, k 마이너스, 이번에는 y의 평균인 14를 빼고요, 시그마를 쓰죠? 이게 똑같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조금 전에 K 구했잖아요. K가 뭐야? 17이죠, 17. 자, 그래서 K 대신에 17을 쓸게, 이렇게. 자, 17, 17. 자, 그래서 써보면 17, 17. 이걸 잘 풀어보면 G는 작거나 같다. K, 시그마 분해. 자, K가 17이니까 20을 뺐을 때 마이너스 3. 자, K가 17이니까 대입해보면 플러스 3.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죠.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지축이 있고요. 좌우대칭인 종 모양 여기는 0이 되죠. 일단 두 친구는 부호만 다르니까 0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다. 자, 시그마 분의 3이 있고요. 여기에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여기는 넓이를 얘기하고요. 대칭성에 의하면 얘도 A가 되겠지. 손쉽게 얘기해 보면 A를 두번더 했을 때, 그러니까 이 A가 뭐다? 0.1336이다. A는 뭐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0.0668이다. 자, 그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하나의 넓이를 구한 거잖아. 요게 0.0668이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뭐냐? 당연히 요만큼의 넓이가 너무 중요하죠. 왜? 출발이 0이니까 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0.5에서 이게 절반이 0.5잖아요. 0.5에서 요 친구를 잘 뺐을 때 0.4332가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자, 이제 칸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시그마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넓이가 0.433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433에 해당되는 집값이 뭐냐? 바로 1.5예요. 그러니까 이게 1.5가 돼야 돼. 표를 보면. 따라서 시그마분의 3은 1.5가 되고요. 자, 그것은 2분의 3이 되겠죠. 시그마 뭐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시그마는 2다, 이렇게. 2다, 이렇게. 자, 볼게요. 시그마는 2였어요. 그리고 m의 값은 14였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m 플러스 6 플러스 시그마였어요. m이 14잖아. 따라서 이건 뭐다? 20이 되고요. 시그마 뭐다? 2가 되니까 답은 22. 답은 20이다. 자. 지독한 문제죠. 조건이 4개나 있으니까. 하지만 요 문제야말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문제다. 문제가 어렵다고 투덜대지 말고 야, 요것만 잘 정복하면 나를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풀자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 첫 번째 조건인 바로 평행이동이죠. 위치만 다르다. 그 말은 표준 편차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한 친구의 평균을 m이라고 두면 오른쪽으로 6만큼 간 녀석은 n 플러스 6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시그마로 가정했다. 이렇게 가정했다면 우리의 목표는 n 플러스 6 플러스 시그마여서 목표가 분명해졌죠. 결국 m과 시그마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일단 표준을 했다. 왜냐면 x와 y,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표준을 했더니 어때요? 이두 친구가 평균으로부터 0이죠.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만 반대편에 있어서 더했을 때 0이니까 시그마 값을 자, 정정,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보면요. 이제 구한 m의 값을 통해서 x와 y의 평균을 특정하면, 바로 x와 y를 한번더 표준화할 수 있고요. 결국 k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k 값을 구한 것을 집어넣어서, 어때요? 한번더 표준화하면,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면 결국 두 넓이 합은 2a였고요. a는 0.0668이었죠. 그리고 절반의 넓이가 0.5인 걸 통해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시그마분의 3은 1.5. 그래서 시그마 값도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칠판 한 바닥을 아주 다 써버린 그런 문제입니다. 자, 28번 정도는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29번이라고도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시그니처 문제였다. 적당한 문자를 잘 도입해야 돼. 주어진 문제가 친절하지 않아요. 추상적이고 붕 뜬다고요. 뭐 A나 B나 M의 값이나 시그마 같은 문자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수학적 모델링을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28번 문제죠. 이번에도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하지만 앞에서 풀었던 것보단 조금 간단해. 자, 볼게요. 자, 평균이 M이고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2M분의 1이에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정규 분포고요. 이때 음수 a, a 값이 아마 양수 음수 두개 나올 텐데 하나는 걸러 이런 조건이죠. 일단 조건은 첫 번째 조건 1번, 두 번째 조건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거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할까? 일단 이 조건을 좀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간단히 나타내자고.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n분의 1이니까 2n분의 1을 제곱한 것이 분산이 되겠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자, 보자마자 표준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만약에 X고 Y면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표준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용하지만, 일단 X와 X잖아요. 아직은 표준화하지 말고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X에 대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좌우대칭 종모양인 것은 똑같죠? 하지만 평균이 뭐예요? 이번에는 M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A와 A제곱이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A제곱은 양수인 것이 자명하고요. A는 음수잖아요. 따라서 A제곱이 오른쪽에 있겠네. 여기 어딘가에 A제곱이 있고요. 같은 거리에 여기 A가 있겠다. 그러면 거리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AA 그리고 넓이가 BB라고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예요? 지금 1번 조건을 분석할 거야. 1번 조건.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B다. 이렇게. 자, 그리고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는 A가 두 개가 있고요. B가 하나가 있으니까 결국 A 두 개, B 두 개. 총 넓이 합은 1인 것. 1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로부터 알수 있죠. 아, M이란 친구는 A와 A제곱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A와 A제곱에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때요? 이 문제는, 이 조건은 표준화하지 않고 푸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A제곱은 뭐야? 이 M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눈에 들어오죠? 이제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A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M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을 활용했고,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보면, 자, P가 있고요. X가 작거나 같대요. A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이 M을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지금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M에 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준했을 때 깔끔하게 M에 대한 식으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P 가로 열고요. X를 표준했을 때 G가 되고, 자, 이제 이 M에서 빼는 거예요. X의 평균, M. 그리고 표준 편차인 2m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위에다 써보면, 자, 똑같다. P, 가로 열고, G가 작거나 같대요. 자, 분자는 M이고요. 그다음 분모에 있는 2m을 위로 올리면 결국 2m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 값이 뭐라고 하는 거야? 0.977이. 이게 0.977이야, 이렇게. 자, 0.977이야.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지축이 있고요. 자, 좌우대칭 종모양이 있고, 중간에 0이 있다. 그리고 2m제곱은 여기 어딘가 있겠다. 그러니까 2m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977이야. 근데 요만큼의 넓이는 이미 알잖아요. 0.5야. 그렇다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뭐냐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0.477이에요. 그럼 표를 봤을 때 0.477에 대응되는 친구가 누구야? 2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봐봐. 0부터 어디까지? 2m제곱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고. 그럼 2m제곱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요, 2가. 그렇다면 m의 값은 뭐예요? 1이죠. 선생님, m의 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문제 어디에도 m이 양수란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뭐였어, 아까? 2m분의 1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니까 m의 값이 음수가 되면 표준 편차는 음수가 돼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양수인 1만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할수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x의 분포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니, 특정할 수 있죠. m의 값이 1이니까 m, 1코마가 되고요.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m의 값을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은 이 m인데 m이 2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a죠.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그렇다면 a 값은 두 개가 있지만, 우리는 음수를 선택할 거잖아, 조건에 의해서.

A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을 알수 있다. 그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가볼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 8분의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A. 일단 A가 마이너스이니까 잘 대입하면 X가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을 이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할 수 있겠다. X를 표준했을 때 G가 되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1에서 빼면 되잖아요. 뭐를? X의 평균을. 그리고 4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금 4분의 1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뭐냐면 분산이잖아요. 따라서 4분의 1로 나눌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자, 계속 전개해보면 G는 작거나 같다. 지금 분자는 4분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1.5가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5가 있겠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 근데 정규분포표를 활용하려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A를 구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A다, 결국. A니까 어떻게 고쳐 쓸수 있냐? G가 1.5보다 크거나 같다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표를 이용하려면 이제 0에서 출발하게끔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왼쪽 전체에서 B라는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전체는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빼자. 0 이상, 1.5 이하로 이렇게. 절반은 넓이가 0.5고요. 자, 0부터 1.5는 주어진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0.4332. 그럼 답은 뭐냐? 0.5는 뭐 4, 9, 9, 1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잘 빼보면 0.0, 6, 그리고 6, 8. 답은 0.0668이 되겠다.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이 문제의 특징은 뭐 대단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측은 바로 A와 A제곱은 평균으로부터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거리에 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처음부터 표준화하지 않았다. 얘가 X고 얘가 Y면 웬만해서는 표준화하는 게 맞지만 둘다 X잖아요. 똑같은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려봤더니 결국 A와 A제곱 정중앙에 M이 있었다. 자, 그걸 통해서 A와 A제곱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조건인 A제곱 플러스 A를 이제 2M으로 바꿨고요. 그럼 너무나 좋았죠. 왜냐면 X의 평균과 편차가 다 M에 대한 식이니까, 값이니까. 결국, 순수한 M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잘 활용해서 M의 값을 구했는데, 아까 왜 마이너스는 안 됐었죠? 자, 표준 편차가 2M분의 1이었잖아. 표준 편차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양수만 선택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이제 X의 분포를 좀더 확실하게 쓸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M의 값에 1을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음수 A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대칭성을 잘 활용하고요. 표준화를 잘 해서 표를 이용하는 단순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8번을 풀었는데 앞에서 풀었었던 28번보다는 아주 약간 쉽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다이 정도인 것 같아. 자, 28번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어려운 27번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풀어봤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왔습니다. 자, 26번. 자, 기본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 루트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에서.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N, 시그마, X바 K. 그리고 문장을 읽으면서 데이터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풀면 좀더 빠르게 풀수 있다. 자, 평균의 M. 이건 우리가 추정해야 될 대상이죠. 몰라, 지금은. 자, 표준 편차가 이 루트이. 다시 말하면 모표준 편차를 얘기하죠. 이때 크기가 128. 그러니까 N의 값을 알려줬네. 이때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스몰 X바.
이때 신뢰도 95%, 그 말은 K 값으로 1.96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평균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사실 C를 물어본 것은 그냥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 이 친구를 잘 루트 씌워보면 8루트 2가 돼요. 그리고 위에는 2루트 1을 쓰면 되겠다. 크거나 같다, M. 그리고 작거나 같다. 여기는 똑같이 쓰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8루트 2. 여기는 2루트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밑줄 친 친구가 뭐야? 여기 있는 밑줄 친 친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보다 C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일단 딱 보니까 간단히 할수 있잖아요.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날아가서 이렇게 4만 남고요. 1.96을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0.49가 돼요. 금방 나왔네. 좀 민망한데? 자, C란 친구는 1.96 곱하기 8 루트 2 분의 2 루트 2인데 지금 풀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0. 이렇게 49가 나왔다. 그러니까 C란 친구는 공식으로 치면 이거죠.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만 구해도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C만 부분적으로 구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 같이 승리한 건 아닙니다. 공식을 잘 활용해서 좀 시간과 어떤 계산 면적을 아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통계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 또 풀어봤고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의 쉬운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 50강이죠? 잘 준비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학적 귀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실상 이번 시간에 쭉 다뤘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 문제들을 꽤 많이 같이 풀었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남은 문제들 좀 같이 풀고요. 이 전체 수열이라는 세 번째 대단원 파트를 한번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서술형 완성하기 몇 문항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봤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58번까지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59번 문제부터거든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8이 9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단추 1을 대입했을 때 하고 봤더니 1 대입한 숫자가 딱 9니까 F1은 9의 배수이다 라는 결론이 바로 나왔고요. 그럼 우린 이제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네, K번째일 때 9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도 9배수다라는 그냥 문장 하나를 완성을 하면 아까 1을 넣었던 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반복 패턴으로 나와서 증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K가 9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FK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식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FK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FK식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FK식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K 대신에 K 플러스 1로만 바꿔치기 한 상태이고 FK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야지 이 형태가 나올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4의 K 플러스 1제곱은요 4 곱하기 4의 K제곱이잖아요. 그런데 FK가 4의 K제곱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 자리에다가 얼마? 네, 4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4FK는 4 곱했으니까 4의 K 플러스 1제곱 하고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K 플러스 843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위의 식, 아래 식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의 식에서 남은 뒷부분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5가 됩니다. 근데 등식이어야 되니까 식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마이너스 12K 더하기 9K 하면 마이너스 3K 이제 만들어지네요.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4가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상수항을 봐야 되는데 4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32였단 말이죠. 32에다가 마이너스 나를 해줘야지 플러스 5가 되니까 나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요. 32에다가 27을 빼줘야지 5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27을 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끝났어요. 그냥 위에랑 아래랑 식 비교만 해서 계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 27이란 숫자가 9배수니까 그럼 이거 9배수, 이거 9배수, 이미 얘는 9배수였으니까 4 곱해서 9배수여서 9배수 3개를 더한 것은 9배수랑 같다 해서 결과를 내려준 겁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4였고요. 나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27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1. 네. 그래서 가나라 이렇게 식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세제곱 3n제곱 더하기 2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해서 얘를 fn으로 그냥 뒀어요. 그리고 나서 1 대입한 게 6이니까 6배수, 그래서 첫 단추가 맞아떨어진다는 걸 완성을 했고요. 우리 이제 이 fn식이 계속 쓰일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두고 네, 계산할 때 이제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거 봤더니 K번째일 때 6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을 해놓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증명을 해서 끝낼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제
에 k 플러스 1일 때를 대입한 식을요,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fk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야지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식을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세제곱짜리는 이미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곱셈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이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이 부분은 k 세제곱에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여기는 얘도 곱셈 공식에 의해서 네, k제곱에 3을 곱해서 3k제곱에 2k3 곱해서 6k 플러스 1에다가 3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전개하면 2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fk 더하기 가 더하기 6이 되는데,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럼 k세제곱에 k세제곱에 그리고 나서 3k제곱 하나 있죠? 그래서 3k제곱 3k제곱 해서 6k제곱, 그 다음 9에다가 10 11 11k,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2에서 얼마?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FK라는 것은 여기다가 K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K세제곱 3K제곱 2K가 될 거예요. K세제곱 3K제곱 2K가 식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K세제곱 K세제곱 같고 3K제곱이랑 지금 6K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가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당연히 3K제곱이 일단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두개 더해서 6K제곱. 그 다음, 2K랑 누가 더해줘야 11K가 나오냐면, 9K가 되겠네요. 9K. 상수항은 어차피 6, 6으로 동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을 찾아냈습니다. 가에 알맞은 식은요, 3K제곱 플러스 9K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식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나에 들어갈 식도 금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곱하기 3K가 노란색으로 쓴 3K제곱 더하기 9K잖아요. 근데 3K로 묶어냈으니까 나에 들어갈 식은요, K 플러스 3이죠. 이거는 인수분해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K 플러스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가 문제예요. K와 K 플러스 3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의 배수이므로 6배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는 자연수를 막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1하고 4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하고 5면은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하고 6이면, 3하고 3 더해야 되니까 6이죠? 네, 6이면 몇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는 바로 6배수니까 막 6배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얘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1, 4면 6배수를 언급할 수가 없어서 다는 절대 6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FK 플러스 1이 6의 배수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FK는 이미 6배수라고 했죠? 그죠? 가정에서 6배수라고 했어요. 6은 이미 6배수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3K 곱하기 K 플러스 3이 6배수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건데, 이미 얘는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배수가 결정됐어요. 그럼 6배수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배수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4, 2, 6, 2배수들이 반드시 하나 껴있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된다?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렸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숫자 대입해 보면은, 아,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짝수로 툭 튀어나오겠구나. 그러니까 2배수지.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가 된다? 네, 6이 아니라 2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뭐 물어봤나요? 네, 다 지우고. G1, H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G1은요,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12가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HA인데, A는 현재 2니까 H2를 계산해야 되는데, H는 얘죠? 그럼 2 더하기 3에 해당하는 5가 될 거여서 12 더하기 5 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이 되겠네요. 17. 네. 그래서 몇 번? 2번. 2번에 17입니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그냥 단순 계산이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다를 추론하는 게 까다로운데, 잘안 보이면은 숫자를 그냥 자연수 1부터 쭉 대입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몇 배수가 되겠구나라는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6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7배수가 된 것이라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35 나오니까 7배수이다라는 걸 결론 내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 fn이라는 식이 쓰일 거니까 fn식을 한쪽에다가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에 6n-3 그리고 3에 6n-3꼴.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면 당연히 k일 때 7배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k 플러스 1일 때 7배수임을 보여서 이제 증명 끝내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k일 때 지금 현재 7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하고 k 플러스 1로 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마지막에 얘가 7배수야. 그래서 얘도 7배수여서 증명 끝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위식이랑 아래식이랑 서로 비교해서 볼 건데 지금 현재 얘한테 2의 6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요 식, 두 번째 식만 제가 오른쪽으로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2의 6제곱 곱하기 여기서 k로만 바꾼 거니까 2의 6k-3 플러스 3의 6k-3에다가 빼기 가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일단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물결친 식 부분은요. 식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6K 플러스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똑같은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2의 6K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같고요. 이거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6K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6K 더하기 3, 6K 더하기 3 여기까지 똑같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생겼던 이 부분을 얘가 빼줘야지만 동일한 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6K-3이었는데 플러스 2의 6제곱이었던 것을 마이너스 2의 6제곱으로 해서 빼줘야겠구나 해서 가의 값은 2의 6제곱이라는 걸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2의 6제곱, 즉 얼마? 64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나에 해당하는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등식이니까 위아래만 비교하면 돼요.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이 위에 있는 것만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가에 해당하는 거 붙어있는 요 식부터 665 곱하기 나랑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만 따로 띄어내면 마이너스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K-3 플러스 3의 6K 플러스 3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느낌상 6K-3, UK-3으로 뭔가 묶어보면은 식이 예쁘게 정리될 것 같아서 UK-3 해주고요.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해주면 UK 플러스 3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3의 UK-3으로 묶어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6제곱 플러스 3의 6제곱에 3의 6K-3꼴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계산할게요. 2의 6제곱은 64라는 거 계산했죠? 3의 6제곱은 뭘까요? 네, 3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되니까 729가 될 거예요. 그러면 729에다가 마이너스 64를 더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네, 마이너스 64랑 729를 더하면 네, 665가 나오겠네요. 그죠? 665. 이거랑 두개 더했더니 665 나왔으니까 나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당연히 3의 6K-3제곱이구나. 이게 나에 들어갈 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과 나에 들어갈 말을 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죠? 네. A가 가에 들어가 알맞는 수라고 했으니까 64를 써주면 되겠죠? 가에 들어가 알맞는 수는 64. 플러스 로그 3의 G 값을 찾아주라고 했으니까 G 값은 여기다 2 대입한 거죠? 그러면 3의 몇 제곱? 네, 9제곱이 되겠네요. 3의 9제곱.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64 더하기 9 로그 3의 3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개념. 맨 앞에서 지수 로그 파트 했을 때 로그의 성질 중에서 실수배 로그 a는 어떻게 표현된다? 로그 a의 k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던 게 앞에 실수배로 꺼내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밑과 진수가 같으면 걔는 1이라고 했어요. 얘는 1. 아,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7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발문에 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모르면 손대기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62번부터 이제 부등식 파트인데요. 등식은 사실 쉬워요.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바로바로 풀수 있는데 부등식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번. 다음은 n이 2 이상이에요. 1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대요. 그래서 1 대입했더니 2분의 3, 1 대입했더니 3분의 4여서 2분의 3이 3분의 4보다 크므로 라고 정리한 다음에 이 별이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또갈 거냐? 부등식에서도 이 이상인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할 거야 라는 거 결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전체에서

카페라는 걸로 가는 패턴의 문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K일 때 성립하니까 그식을 그대로 써요. 근데 나중에는 뭘 보여주고 싶어요?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가는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K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준다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등식이잖아요. 그죠? 얘한테서 이거 빼면 이거 바로 나오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식은 뭐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뺀대요. 그랬더니 이식이므로. 그러면 얘가 갑자기 뭐랑 뭐를 비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으면 다음 줄을 보시면 돼요. 다음 줄 한번 볼게요. 짠. 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제시되어 있었던 명제에서 얘가 K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도 제시되어 있는 명제 부등식에서 K 플러스 1로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럼 제시되어 있던 초기 명제 쭉 앞으로 가봅시다. 예죠. 얘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n자리를? 네, k 플러스 1로만 바꾸면 돼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n 대신에 k 플러스 1 해서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이꼴로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다를. 나를 이렇게 역으로 찾았으니까, 아, 얘는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2니까 두식을 뺍니다. 그럼 통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곱한 형태로 되고, 다에 들어갈 알맞는 식은 2k 더하기 1에다가 k 플러스 2 곱한 거에 빼기 2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곱한 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k제곱, 2k제곱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4K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4K가 생겨서 사라지고, 2에다가 지금 현재 2를 빼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네, 다시 계산할게요. 2K제곱, 2K제곱 사라지고, 여기서는 K, 2K 해서, 아, 4K 해서 5K가 생기고, 여기 2K, 2K에서 4K가 생기니까, 5K에서 4K를 뺀 K 남고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 빼니까 뺀거다 사라지고 남는 건 뭐다? 다가? K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걸 역으로 구했는데 이걸 갑자기 왜 얘랑 얘를 뺐을까? 뺐더니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보면 어떤 수를 빼서 부호를 확인한다는 거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 이모로라는 뜻은요, 여기서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1 보다 k 플러스 2분의 2k 더하기 2가 어떤 거더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작아. 그러면 여기에서 등식에서 이게 더 작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k 플러스 2 2K 플러스 2가 얘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일 때이 등식이 성립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등식이. 그러면 이제 이게 나에 해당하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 K 플러스 1번째는 성립된다라는 그 마지막 식한 줄만 있어도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놓고 역으로 추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얘가 FK, GK, HK니까 이제 요거 계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F3은 4분의 1이고, G2는 4분의 6이네요. 사실 통분할 필요가 없죠.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니까 더할 거니까 더하면 4분의 7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H4를 곱할 건데 H4는 4는 4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고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되겠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62번도 마찬가지로 식을 찾아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예, 다식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 나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면, 맨 마지막 줄을 보시고, 아, 나에 들어갈 식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니까, 주어진 부등식에서, 네,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을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문장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찾고 다를 바로 역으로 찾는 방식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자, 이제 63번. 얘는 부등식이죠?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다안 보여줬다는 얘기인가 보았네요. 그죠? 아니면 중간에 중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3번 보시면은 뭐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니까 한번 쭉 봅시다. 가에 들어갈 말은 대체 뭘까요? 예. 네. 우리 항상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거 임으로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요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온 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2K 플러스 2니까 2의 제곱을 이 부등식 양쪽에 곱해준 거죠. 네. 즉 4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가에 들어갈 말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4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얼마? 2의 제곱. 즉 4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에다가 4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런데 예임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순간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전에 있는 것은요. 24k 더하기 20이고 뺐을 때 결과가 얘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것은 역으로 추론할 수 있죠. 얼마를 빼야 18K가 나올 거야. 나에 들어가는 말은 6K를 빼주면 18K 나올 거고 20에다가 11을 빼주면 9 나올 거니까 6K 플러스 11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네. 그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나를 왜 저식을 뺐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6K 플러스 11을 뺐더니 0보다 크더라. 그래서 나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6K 플러스 11보다는 더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부터 알수 있는 정보는 아, 얘가 6K 플러스 11보다 크단 얘기네. 그러면 3단 논법으로 가는 거죠. 예. 얘보다 얘가 더 작아, 얘보다 얘가 더 작아. 그럼 결론 얘랑 얘랑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쵸? 바로 다이렉트로 작다라고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계단 과정을 하나 거쳐서 얘네 크기 비교했더니 아, 얘가 더 작구나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식들을 엄청 손쉽게 찾아냈고요. 이제 가나만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네. 가에 알맞은 수는 A, 4. 그죠? 그래서 4에다가 얘는 FK라고 했는데, FK에다가 3 대입한 거니까, 6, 3, 18 플러스 11 해서 4 더하기 29를 해주는 게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 33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래서 63번까지 쉽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쌤, 까다로운 부등식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64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64번은요, 이게 참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쭉 풀었을 때 62, 63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단순 계산으로 풀리긴 했을 텐데, 64번은 좀, 예, 생각의 고리가 몇개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얘는 1일 때 일단 성립된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1일 때는 2분의 3, 2분의 3으로 똑같이 나와서, 예,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니까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으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서 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가 얘기했죠. 임으로라고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여기 바로 직전까지가 2의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에다가 이 숫자를 추가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식도 살아 있어야 돼서 가에 들어갈 식은 1 더하기 2분의 k로 쓰면은 돼요. 예. 근데 이제 추가된 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추가된 식은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는 추가된 식이

이 부분입니다. 당혹스럽죠? 네. 주황색으로 괄호친 부분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식인데, 왜 양쪽에 추가된데도 저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할까? 네, 그게 좀 생각할 때 까다롭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 중간에 생략된 게 2의 k제곱분의 1에서 끝났을까? 아니겠죠. 생각해봐요. 얘가 숫자가 1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여기 주황색으로 괄호친 부분이 같은 게 아니고요. 얘는 다시 디테일하게 쓰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2의 k제곱 더하기 2 어딘가에 있을 거고, 얘가 밑에 분모가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k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2의 k 플러스 1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2 곱하기 2의 k제곱이면 2의 k제곱이 두개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끊기는 거냐면 2의 k제곱분의 1 여기까지가 괄호 주어진 조건식에서 얘로 끊기는 구역이고, 이제 위에 붙어 있는 쭉 제가 나열해서 디테일하게 써준 식하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 두개 같죠? 얘네 두개 같죠? 얘네 두개 같죠? 땡땡땡. 얘네 두개 같죠? 예. 이제 파악이 됐죠? 이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괄호친 부분은 지금 제가 싹다 생략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얘랑 같은 거다. 이제 왜 저식이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식은요, 1 더하기 2분의 k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숨겨진 부분들을 제가 펼쳐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줄 볼게요. 그 다음 줄. 자, 이제 그 다음 줄입니다. 얘가 이렇대요. 네. 그래서 다래요. 여기도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만, 얘도 이제 그 뒤에 2의 k제곱분의 1까지가 얘로 다 묶였잖아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럼 이 남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의 k제곱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얘를 쪼개볼게요. 얘가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이에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2의 k제곱 개가 있는 건데, 항상 그게 크거나 같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네, 더 작은 값을 가져와 주면 되죠. 그러면 나에 들어갈 식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작게끔 들어와야 되니까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 2의 k제곱 개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숫자가 밑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2의 k제곱계 있으면은 원래 얘네들은 얘보다는 다큰 애들이었으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아줬어요. 나는 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고요. 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두개 곱했으니까 2분의 1이구나 라고 식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것은 1 더하기 2분의 k였고, 다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1이었으니까 두개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 즉 k일 때뿐만 아니라 k 플러스 1일 것까지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았어요. 만약에 이 노란색으로 쓴 식이 찾기 어렵다면은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인데 우리가 가를 알잖아요. 가는 이미 앞에서 찾았으니까 가를 써주면 여기에서 가식을 빼주면 다식이 나와요. 다식은 2분의 1이죠. 그럼 다에다가 2분의 1을 쓰면은 당연히 나에 들어갈 식은 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찾고 역으로 이걸 추론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어차피 빈칸 추론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가나다를 다 완성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찾아봅시다. FK가 얘예요.
그러면 F3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다 3대입했으니까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자, 이제 G3으로 나눌 건데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2의 4제곱분의 1, 16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16분의 1 곱하기 A 2분의 1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얘는 16씩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16, 16. 그럼 여기 1이니까 지워지고 여기는 85, 40. 40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파트에서 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는 요 64번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이 마지막에 가를 우리가 처음에 파악을 했으니까 네, 주어진 등식에서 가를 빼면 다를 찾을 수 있고 다를 찾으면 그 역으로 나를 찾아주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의 문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문항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빈칸 추론 문제니까 사실상 이 출제자들은 원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빈칸을 어디에 뒀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냥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의미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빈칸을 좀 적절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뚫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가나다로 뚫어서 푸는 문제 패턴이 수능에서는 잘 출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수학적 귀납법을 문제를 낸다면,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밖에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위아래 식을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로 갈 건데 이 서술형 완성하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요, 네, 대단원 수열 전체에 대해서 전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열 세 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한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에서는요, 우리가 3단원 수열에서는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는요, 4개의 공식만 알면 돼요. 어떤 공식이었냐?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됐었어요? 첫 번째 항, 그 다음 얘는 공, b가 있었고, 공 b에 n-1 제곱해서 계속해서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거기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유도를 했었죠. 제가 가우스 얘기하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의 합을 곱한다라는 거. 등비 수열에서는요, 공비 곱한 다음에 두식을 빼는 패턴으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1인데 앞에 첫째 항을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식이 성립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자기 자신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na1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는요, 첫 번째 중단원에서 이 내용만 아시면 끝납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예,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중단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참고로 좀 알아두면 편한 게 뭐였냐면, AN과 SN 사이의 관계식. S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의 항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직전까지 싹다 더한 걸 빼면은 뭐가 남는다? AN이 남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SN-1이 정의가 되려면 N이 얼마 이상? 네, 2 이상이어야지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로 하시고, 그럼 첫 번째 항은 S1을 구해주면 돼서, 첫 번째 항은 A1, 요렇게 해서 푸는 패턴들.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일반적인 수열이든 다 성립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참고로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지나가고 나서. 합의기호 시그마가 있었습니다. 시그마라고 그냥 쓸게요, 한글로. 시그마는 시그마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시그마의 정의가 뭐냐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뭐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을 알려주면은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된 항들을 싹다 더해서 표현하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게 3부터 되어 있으면 A3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게 4부터 되어 있으면 A4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에는 성질들이 있는데 어떤 성질들이 있었냐면은 합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실소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씨가 나중에 곱해지나 곱한 다음에 싹다 더하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상황은 같잖아요. 그래서 실소배까지 이렇게 성질이 총 플러스 마이너스 씨 곱한 것까지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꺼번에 써서 두 개로 깔끔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시그마에서 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오죠. 걔네들도 그냥 제가 넘버링은 3, 4, 5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그마 K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이가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 시그마 K는 그냥 안 쓰고 K 제곱만 외워가시면 돼요.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진짜 많이 활용되는 식 중에 하나죠. 또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습니까? 네. 세제곱한 것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던 시그마 K를 총몇 번? 네. 두번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진짜 자주 활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이 시그마 정의만 알면 충분해요. 근데 부분 분수라고 해서 참고로 써드릴게요. 분수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합차하는 방식으로요. 연쇄적으로 더하고 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식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식 변형을 해주셔야지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똑같은 것들끼리 소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시그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 얘는 사실상 뭐 외워야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어요? 관계식에다가 처음에 제시된 항들을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거는 거의 다뭐한 80%는 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만 보면 돼요? 네. 얘는 시작했던 게뭐 항상 1이진 않아요. 2 이상일 때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초기 값일 때 먼저 성립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냥 저는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 풀면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는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들은 싹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몇개안 된다는 거 압니다. 등차 등비에서는 요거 총 4개. 그 다음,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것까지 더했는데 두 번째 것까지 더한 거 빼면 세 번째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파트. 그 다음에 시그마 기호. 얘는 정의니까 암기. 그 다음 시그마 성질들. 덧셈, 뺄셈, 실수배. 그 다음 시그마 K제곱과 K세제곱은 반드시 외워둬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계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보면 네, 요런 패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일반항 구하기. 그리고 어차피 합의 기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시그마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항 구하기 상당히 쉽죠? 첫 번째 항일 때는 1, 두 번째 항일 때는 2, 4, 세 번째 항일 때는 3, 6, 9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저라면 일반항을 요렇게 쓸것 같아요. A, K는 처음에 K로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의 두 배. 그 다음에는 그것의 3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K제곱까지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2일 때는 2 더하기 2의 제곱 4까지. 3일 때는 3, 6, 9까지. 그죠? 8일 때는 8, 16, 24,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정리될까 생각해 보면 K로 묶어내면 돼요.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K까지. 네. 근데 이 부분이 뭡니까?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돼요.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K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주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K에 대한 식은요. 2분의 1 곱하기 K세제곱에다가 K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났네요. 거기에다 우리 뭐 해주면 돼요?